0: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상징, 상징이에요. 우리 친구들 상징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1: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무궁화라는 걸 알게 됐어요.
0: 와, 우리 민준이가 상징을 잘 말해줬어요. 상징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을 어떤 사물로 나타냄 또는 그렇게 나타낸 표, 기호, 물건 등이란 뜻이에요. 레이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연에서 레이클로버를 발견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행운의 상징인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상징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 우리 민준이가 이야기했던 무궁화 말고도 어떤 상징들이 있을까요?
1: 한복이요.
0: 한복도 우리나라를 상징합니다.
2: 김치랑 애국가요.
0: 맞아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 태극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가, 애국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 무궁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옷, 한복까지. 이렇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았네요. 이것 말고도 우리는 아주 많은 상징을 자연스레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줄 테니 무엇을 상징하는지 떠오르는 단어를 말해볼까요?
3: 네.
0: 네. 첫 번째 그림입니다.
4: 평화요.
0: 맞아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다음 그림은 빠바바밤 빠밤. 제니.
5: 이 하트는 사랑을 상징해요.
0: 맞아요. 세 번째.
6: 두둥.
0: 이 그림은 돌 하르방이에요. 오, 민준이.
1: 제주도요.
0: 딩동댕동. 하르방은 제주도 말로 할아버지란 뜻인데요. 돌 하르방은 제주도를 상징합니다. 상징이라는 말이 어려운 것 같았는데 막상 우리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우리 친구들이 이미 많은 상징을 알고 있네요. 그러면 상징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상징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대표, 대표예요. 우리 민준이와 제니는 사실 대한민국 똑똑 친구들의 대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대표라는 말을 언제 들어봤나요?
1: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은 김치라고 들었어요.
0: 맞아요. 대표는 전체의 상태나 특성을 어느 하나로 잘 나타냄이란 뜻이에요. 백자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미술품이다. 또는 서울은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이다. 김치는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죠. 왜 많은 음식 중에 김치를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이라고 할까요? 제니.
5: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옛날 사람들도 김치를 먹는 걸 즐겨했기 때문이가 아닐까요?
0: 민준이.
1: 김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음식이어서요.
0: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잘 먹고 많이 먹는 편이죠. 특히 김치는 고춧가루나 마늘처럼 매운맛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서 매일같이 식탁에 오르는 반찬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입맛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인의 입맛을 나타내는 대표 음식 김치처럼 대표는 전체의 상태나 특성을 어느 하나로 나타낸다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자주 쓰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친구 아버지께서

0: 회사 대표실에요. 나는 우리 반 달리기 대표로 뽑혔어요. 이렇게 어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도 대표라고 해요. 조금 다른 뜻이랍니다. 그럼 오늘 배운 상징과 대표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1: 꺼내고
0: 펼쳐서
1: 펼쳐서
0: 우리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0: 클로징. 눈에 보이지 않거나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을 어떤 사물로 나타냄 또는 그렇게 나타낸 표, 기호, 물건 등. 대표. 전체의 상태나 특성을 어느 하나로 잘 나타냄.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민준이부터 발표해 볼게요.
3: 무궁화 꽃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다. 민준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멋진 배우가 되고 싶다.
1: 와, 민준아! 너무너무 잘 썼어요. 선생님도 민준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멋진 배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제니 문장 읽어볼까요?
4: 우리 학교의 교목은 불변, 자랑, 굿샘을 상징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은 김치이다.
1: 잘 썼어요. 오늘 우리는 상징, 대표 두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도 이 단어를 잘 활용해서 쓸 수 있겠지요?
2: 네!
1: 그래요, 좋아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5: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6: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7: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5: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6: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똑똑 무대력 박사 친구들.
1: 오늘도 그린나무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볼까요?
0: 노아야, 오늘도 속담 퀴즈 잘 풀 자신 있지?
1: 당연하지. 그럼 우리 이제 라라를 불러보자.
0: 그래.
2: 라라야, 알려줘.
3: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알려줄 마법의 펜 라라야.
2: 안녕.
3: 오늘의 속담은 공든 라가 무너지랴.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1: 공들여 만든 한 글자를 생각해보자.
0: 그래, 공들여 만든?
3: 얘들아, 공들다라는 말의 뜻을 알고 있어?
0: 열심히 무엇을 한다는 거 아니었어?
1: 열심히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거 아니야?
3: 맞아, 잘 알고 있네. 공들다는 어떤 일을 이루는데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거 아니야?

0: 정성과 노력이 많이 들다는 뜻이야.
1: 무너지는 거니까 건물 아닐까?
2: 건물은 둘잖아.
1: 집 아니면 섬 같은 거 있잖아.
2: 아, 섬일 수도 있겠다. 응. 공주를 만든 섬이 무너질 리가 없잖아.
1: 그치, 그치.
2: 그럼 나는 섬으로 해야겠다.
1: 그럼 나는 집.
2: 좋았어.
1: 응.
0: 좋아요. 오늘도 그럼 그림을 그려볼까요?
2: 응. 근데 섬을 어떻게 그리지? 우리?
1: 근데 집이나 성이 진짜 맞을까?
2: 맞겠지.
0: 예진이는 왜 성이라고 생각했어?
2: 아니, 공들여 만든 성이 무너질 수가 없잖아.
0: 그럼 성이라는 걸 어디에서 알았어?
2: 엄마가 알려줬어.
1: 난 동화책에서 봤는데.
2: 진짜?
1: 응.
2: 그래, 나도 엄마한테 알려준 것보단 동화책에서 더 많이 본 것 같기도 해.
1: 응.
0: 그럼 노아야.
1: 응?
0: 노아는 왜 집이라고 생각했어?
1: 엄청나게 공들여서 만든 집은 엄청 튼튼하고 엄청나게 공들여서 만든 집은 아주 예쁘잖아. 그러면 공들이면 공들일수록 아주 예쁘고 멋지고 튼튼해진다는 뜻인 것 같아.
0: 그렇구나.
1: 응.
2: 잘 생각했네. 똑똑한데? 요즘 책 많이 봤나 봐?
1: 에헤, 책 안 봤는데.
2: 아, 그렇구나.
0: 예진아, 노아야.
1: 응?
0: 그럼 두 사람은 어떤 일을 굉장히 공들여서 해본 적 있어?
2: 나는 베고 싶었던 종이접기를 아주 공들여서 열심히 한 고생 끝에 한 시간 후 멋지게 화를 만들었어.
0: 그렇게 공들여서 만들고 났을 때 기분이 어땠어?
2: 엄청난 성취감 멀리하면서 파도처럼 파.
1: 나도 누나처럼 종이접기도 있고 엄마를 도와서 요리도 같이 해본 적도 있어. 나는 그게 처음이어서 썰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잘못될까봐 조마조마해서 엄청나게 공들여서 했단 말이야.
0: 그렇게 만들었던 음식은 맛이 어땠어?
1: 아주 맛있었지.
0: 다들 그랬던 경험이 있구나. 노아는 지금 그리고 있는 건물들이 집인 거야?
1: 응.
0: 저 위에 있는 건물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 좀 해줄래?
1: 이거는 첫 번째로 재료를 얻어서 그걸로 집을 짓기 시작하고 점점 더 열심히 집을 지으면서 집을 완성하게 된다는 뜻이야.
0: 아,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거구나. 좋아. 자, 그럼 오늘도 두 사람이 생각할 정답이 뭔지 한번 같이 설명해 볼까?
1: 응, 좋아. 이번엔 내가 먼저 설명할게.
2: 그래.
1: 나는 공들여 만든 집 무너지래야. 아무리 공들여 만든 집은 공들여 만들면 만들수록 예쁘고 튼튼하고 또 멋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공들이면 공들일수록 멋지고 튼튼하고 예쁘다는 뜻이야.
2: 아, 그렇구나.
0: 좋아, 그럼 예진이 차례.
2: 나는 공들 성이 무너지려는 생각했어. 왜? 성은 튼튼하잖아.
1: 그치.
2: 근데 이렇게 사람이 돌을 던지고 있어, 거기다가.
1: 아유, 나쁜 사람.
2: 한심하잖아, 되게.
1: 그치, 그치.
2: 성은 튼튼하고 파괴하려고 하면 또 왕한테 잡혀갈 수도 있는데.
1: 응.
2: 그래서 나는 한심한 사람을 뜻하는 뜻. 이라고 생각해.
0: 좋아.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지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3: 뾰로롱.
0: 오늘의 속담은 공든 탑이 무너지랴야. 탑이란 1층에서부터 높게 쌓아 올린 건축물이야. 눈으로 보기 위한 탑도 있고 건물로 쓰는 탑도 있지. 우리나라의 탑은 불교에서 전해져 온 탑으로 유고를 모시거나 특별한 사람의 덕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어. 탑을 지을 때는 나무나 돌, 흙을 빚어 만든 벽돌을 이용했는데 우리나라에선 돌로 만든 석탑이 주를 이루지. 그런데 돌로 탑을 짓는 것은 기술과 노력이 없으면 힘든 일이야. 아름다운 모양의 탑을 짓기 위해서는 멋지게 디자인도 하고 돌을 잘 잘라 조심스럽게 옮기고 아주 정확하게 쌓아 올려야 해. 지금까지 남아있는 석탑들을 보면 마땅한 도구나 기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정교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졌지. 오랜 세월이 흘러도

0: 떡없고 말야. 이렇게 정성을 다한 일은 오랫동안 끄떡없을 정도로 헛되지 않음을 나타낼 때 이 속담을 써. 언제 어디서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후회가 없고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 꼭 잊지 마. 만약 육상대회에서 1등을 한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줘.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하더니 결국 대회에서 1등을 했구나. 축하해. 역시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라고 말이야.
1: 너무 아깝다.
2: 누나가 아까 전에 탑이라고 말했었는데
1: 너무 아쉽게 틀렸어.
2: 아쉬울 뻔했다.
3: 오늘의 속담은
4: 공든탑이 무너지랴.
2: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 그럼 우린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4: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5: AI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6: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English.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8: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9: You need some hot water?
10: Oh, yes.
8: 어린 학생들이
9: This one.
8: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1: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8: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2: 앉으세요. Thank you.
8: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있죠? 난 땅에서 다니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는데 길짐승편에 붙어야 하나? 날짐승편에 붙어야 하나? 오호라! 길짐승이 이기고 있잖아?
1: 비겁한 박쥐. 박쥐는 새처럼 날아다니기도 하고 육지동물처럼 걸어다니기도 하지.
2: 바이러스도 많지.
1: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을 박쥐 같다고 표현하기도 해. 오늘의 이야기 속 박쥐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알아볼까? 니키타. 제이. 로니. 시완이. 다들 준비됐지? 이야기 속으로 뿅뿅.
3: 땅 위를 다니는 길짐승의 왕 사자와 날아다니는 날짐승의 왕 독수리가 다투기 시작한 거죠.
4: 아, 솔직히 날짐승보다 길짐승이 낫지. 응. 몸집도 크고 힘도 세잖아.
5: 그럼 뭐하냐? 날지도 못하잖아.
4: 아니, 너는 달리기도 제대로 못하잖아.
5: 너 강물 건널 수 있어? 너 산 꼭대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 우린 순식간에 휙휙 다닌다고.
4: 아우, 조그만 게.
5: 날개 펴면 너보다 크거든.
6: 전쟁이다! 날짐승들 저리 가!
7: 저리 가!
3: 길짐승과 날짐승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0: 아휴, 왜 이렇게들 싸우는 거야? 가만 있자. 난 땅에서 다니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는데 길짐승 편에 붙어야 하나? 날짐승 편에 붙어야 하나? 오호라! 길짐승이 이기고 있잖아? 사장님! 보다시피 저는 쥐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땅 위를 걸어다닐 수 있어요. 길짐승 편이 될게요.
4: 오, 그래 그래 그래. 우리 편이 돼서 싸우자!
0: 길짐승 이겨라! 길짐승 이겨라! 어라? 이번엔 날짐승이 이기고 있네. 독수리님! 보다시피 전 날개가 있습죠. 날짐승 편이 될게요.
5: 그래 그래, 한 마리라도 큰 힘이 되지. 싸우자!
0: 날짐승 이겨라! 날짐승 이겨라! 뭐야? 다시 길짐승이 이기잖아?
3: 박쥐는 이렇게 길짐승이 이길 땐 길짐승인 척, 날짐승이 이길 땐 날짐승인 척 했어요. 몇 날 며칠 싸움이 계속됐어요. 길짐승과 날짐승은 모두 지쳤어요.
4: 아이고. 이렇게 싸우는 건 서로 지치기만 할 뿐.
5: 우리 그냥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8: 와!
3: 숲은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박쥐는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가 날짐승에게 갔죠.
0: 안녕, 우리 날짐승들.
5: 뭐야? 박쥐 아니야? 우리가 지고 있을 때 길짐승 응원했지? 저리 가!
3: 날짐승에게 쫓겨난 박쥐는 길짐승에게 갔어요.
0: 안녕? 땅에서 놀기 딱 좋은 날씨네?
9: 박쥐? 야, 너 날짐승이라며?
4: 날짐승한테 가. 다시 오지 마!
3: 길짐승에게도 쫓겨난 박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짐승들이 보지 못하게 낮에는 어두운 동굴에 숨어있다가 캄캄한 밤이 될 때만 나와다니곤 했대요.
1: 아, 그래서 박쥐가 깜깜한 밤에만 활동하는 거구나.
2: 그렇구나.
1: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되는 쪽에 편을 드는 박쥐, 어떻게 생각해?
2: 저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누구 편도 들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난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이 이기고 있어. 그래서 난 한국 화이팅 하다가 갑자기 포르투갈이 이기고 있어. 포르투갈 화이팅 이렇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어느 팀도 그를 반기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쥐도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
1: 내가 만약 박쥐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7: 그냥 한 팀을 골라서 한 팀에 갔을 것 같아. 나는 잘 붙어있고 잘 날아다니니까 날개팀에 갔을 것 같아.
10: 나는 그 자리 아무 팀에도 안 들어가서 싸우지 말고 그냥 팝콘 먹으면서 구경할 것 같아.
2: 싸우는 건 좋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구경하고 이렇게 비겁한 수를 써서 친구들과 사이가 나빠지지도 않고 계속 좋은 사이를 유지하면서 있을 것 같아.
1: 박쥐처럼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고 모두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7: 친구들한테 착하게 하고 친하게

0: 지내고 실수를 했다면 미안해도 하고 친구가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받았어 미안해 이렇게 물어보면은 친구가 나는 다 풀어 더 잘해줄 것 같아.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만약에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면 선생님한테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괜히 나섰다가 내가 좀 친구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어른들한테 부탁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
1: 내 생각에는 일단 싸움 자체를 하는 게 나쁜 짓이긴 해도 그 친구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잖아. 그럴 때는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너희들은 다 옳았어. 답은 이런 것은 틀린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말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
2: 와, 정말 멋진데?
1: 고마워.
2: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생각을 나눠주다니. 구슬이도 친구들 덕분에 더 많은 걸 배워가는 하루였어. 정말 고마워. 친구들, 박쥐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길 바랄게.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채비! 이, 내 연주를 방해하다니!
1: 천진 어딨지?
0: 하! 어디 있을까?
1: 설마, 피리 소리로 우리를 유인한 틈에.
2: 한글 파괴를?
0: 너희는 내가 상대한다! 하!
3: 어?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빨리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비읍, 아, 파, 쌍기역, 위, 귀, 기긋, 아, 다, 바뀌다.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저희가 또 속았습니다.
5: 한글의 방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문을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요.
1: 훈민정음만 되찾으면 되는데.
2: 일단 오늘 파괴된 글자를 빨리 찾자.
5: 그래요,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서 찾아야 합니다.
6: 모마, 나왔어.
7: 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 내 목소리가 왜 자미 목소리로 들리지?
8: 예! 목소리가 바뀌었어!
1: 얘들아, 괜찮니?
7: 아이야, 제 목소리가 모민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1: 뭐?
7: 저는 자미 목소리로요.
2: 어떻게 이런 일이...
1: 잠깐, 천지가 파괴한 글자 시옷과 리을이 들어간다고 했어.
2: 시옷과 리을이면
1: 소리?
7: 그래서 우리 소리가 바뀐 거예요?
1: 어서 확인해보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동물들의 소리도 바뀌었어. 어?
9: 소리가 왜 이러지?
10: 어? 왜 다른 소리가 나지?
1: 악기 소리도 바뀌었어. 헛! 세상의 모든 소리가 바뀌었나 봐.
2: 천지가 소리 글자에 바뀌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8: 우리 목소리 어떡해?
1: 어서 글자를 찾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8: 네!

0: 어서 소리 글자를 찾자.
1: 시올리을이 가고 있어요.
2: 혹시 소리?
1: 아, 저건 수레였어.
0: 어? 이건 무슨 소리지?
1: 스피커 위에 시올리을이 있어요.
3: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를 맞추면 소리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소리가 동시에 나서 잘 모르겠어.

0: 천지?
1: 이렇게 해도 들을 수 있을까? 작아지다. 소리가 작아지다.
2: 어?
3: 어떡하지? 소리가 작아서 하나도 안 들려.
2: 천지, 그만둬.
4: 용남치 지진파.
3: 천지, 거기서.
5: 우리가 마법진을 펼쳐서 소리가 커지게 해보자.
6: 그래,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야.
7: 어? 뭐야 너희? 목소리가 바뀐 거야?
8: 아이고, 배꼽이야.
6: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키읔 어 커, 지읒 이 지, 티긋 아 타, 커지다, 소리가 커지라.
5: 왜 안 되지?
7: 하나도 안 들린다. 하나도. 천지대장님, 내 지지. 아, 귀가 너무 아파요.
1: 자음과 모음 대단하군.
2: 이야, 한글 마법으로 소리를 커지게 하다니
3: 정말 잘했어.
6: 어떤 소리가 나는지 맞춰봐요.
2: 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
9: 맞아요. 자연에서는 물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5: 이건 방귀 소리?
9: 맞아요. 우리 몸에서도 소리가 나죠.
6: 아하! 피아노 소리야!
9: 악기에서도 다양한 소리가 나죠.
2: 이건 강아지가 짖는 소리야.
9: 동물 소리까지 잘 맞췄습니다. 네 가지 소리가 어우러진 연주를 들어볼까요?
5: 와, 이게 아까랑 같은 소리다니.
6: 세상의 소리는 참 아름다워.
2: 맞아. 정답을 맞췄으니까 이제 글자를 찾아보자.
3: 좋아.
4: 돌아와, 한글.
2: 오는 내가 쓸게. 용망치로 오.
10: 이는 내가 쓸게. 태극보로 이. 헛.
3: 모음아, 자음아, 어서 다르게 읽어줘.
5: 네.
6: 시옷이 오를 만나 소, 비읍이 이를 만나 리, 소리.
9: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돌아온 건가? 어?
11: 자음아! 모음아! 목소리가 돌아왔어!
2: 다행이야!
5: 자음이 네 목소리일 때도 좋았어.
6: 나도 모음이 네 목소리도 좋았어.
5: 할아버지!
8: 할아버지 목소리 어때?
5: 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해. 아직 마법이 안 풀렸나?
8: 마법? 아니야. 할아버지가 장난친 건데.
11: 네.

0: 북극의 얼음이 왜 녹는 거야?
1: 책에서 봤는데 지구가 뜨거워져서 그런 거래.
0: 지구가? 아...
2: 아름다워 보이지만 인간들 때문에 지구는 뜨거워지고 병들고 있지.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2: 지구의 운명도 이제 곧 끝이겠군.
4: 니은, 오, 기역, 녹, 디귿, 아, 다, 녹다.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하... 대체 언제 훈민정음을 되찾는단 말인가? 아...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그런데 뭐지? 이 심상치 않은 기운은... 지구가 위험하다! 한글 용사 아이야!

0: 오, 이럴 수가. 북극의 얼음들이 갑자기 녹고 있어.
1: 얼음이 녹은 물 때문에 바닷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중이야.
0: 바닷물이 불어나 입지를 뒤덮고 있어.
1: 어떻게,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닷물에 휩쓸려버릴 거야.
0: 어서 막아야 해. 이번에 천지가 파괴한 한글은 이 글자가 틀림없어. 바로 이응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2: 얼음이야.
3: 네? 천지가 파괴한 글자가 얼음이라고요?
0: 얼음 글자에 녹다 마법을 건 것 같아.
3: 그래서 저렇게.
4: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며 바닷물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대피해 주십시오.
5: 천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다니.
3: 그럼 북극곰들도 위험해져요?
1: 북극곰, 북극여우, 얼음 위에서 사는 동물은 물론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이 위험해질 거야.
0: 결국은 사람들까지.
3: 어떡해. 빨리요. 우리가 가서 얼음 글자를 찾아야 해요.
0: 그래. 자음아, 모음아, 준비됐지?
2: 네! 자음, 모음, 변!

0: 얼음 글재가 어디 있는지 어서 찾아보자.
1: 어? 저기 이응이응이 있어요. 아, 저건 우유야. 저기 바닷가 쪽에도 이응이응이 있어요. 얼음 조각이에요.
2: 오, 저기 봐. 바다에도 얼음산이 있어. 저 얼음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인가 봐.
3: 천지 재명?
4: 이 얼음 조각에서 글자를 찾게 할 수는 없지. 으, 뜨겁다. 남은 얼음도 다 녹여버리겠다.
3: 뜨겁다!

0: 천지, 그만둬!
1: 죽으라! 야! 하! 하! 하! 하!
2: 누구도 날 멈추게 할 수는 없다.
3: 천지 대장님을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절대!
2: 다 녹아서 사라져라. 지구까지 뜨거워져라. 뜨겁다!
4: 천지, 얼음산이 녹아서 바닷물이 불어나고 있어.
5: 어떡해. 천지, 그만 멈춰요. 얼음 녹으면 북극곰들 못 산단 말이에요.
6: 어? 북극곰?
5: 맞아요. 아기 북극곰도 엄마랑 헤어졌다고요.
6: 엄마랑 헤어져? 그냥 얼음이 녹은 건데 그런 일이 생긴다고? 에? 천지 대장님도 알았어요?
2: 난 한글만 파괴하면 돼.
4: 천지!
6: 어? 무슨 소리지? 어?

0: 꼬꼼히 천지를 공격하려던 게 아니었네?
1: 그러네.
2: 아, 엄마 북극곰이 헤어진 아기 북극곰을 찾아온 거였어.
3: 그렇구나. 만나서 다행이다. 맞아.
2: 녹은 얼음을 다시 얼려야 해. 자은아, 모험아, 마법진을 펼쳐줘.
4: 네.
3: 자은 마법진,
5: 모험 마법진.
2: 쌍기역 오, 이응, 공.
6: 쌍기역 오, 이응, 공.
2: 공, 공. 물이 꽁꽁
6: 얼가.

0: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1: 어는 내가 쓸게.
2: 헛!
1: 귀여워! 욕망치로 어! 은은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으! 헛! 귀여워!
0: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4: 융, 어, 리을, 얼. 융, 으, 미음, 음.
3: 어른!
5: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 불어났던 바닷물도 줄어들고 녹았던 얼음도 다시 꽁꽁 얼고 지구가 한숨 돌리게 되었어. 다행이야. 허허.

0: 다시 만나 정말 좋겠다.
1: 맞아. 할아버지, 그런데 지구가 왜 뜨거워지는 거예요?
2: 자동차가 부릉부릉 가려면 뭐가 필요하지?
0: 석유요?
2: 그래. 석유를 많이 사용하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가스가 많이 나온대요.
1: 아, 그래서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타자고 하는 거구나.
2: 그렇지. 그리고 이런 쓰레기를 많이 태우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가스가 많이 나온대.
1: 정말요? 그럼 쓰레기 많이 버리면 안 되겠다.
3: 그러면 난 오늘부터 쓰레기 안 만들기부터 실천할래.
0: 나도.
2: 지구를 사랑하는 모음이 자음이 정말 기특한데.
4: 지구를 사랑하자.
2: 와, 지구를 사랑하자.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5: 어레!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초거대 공룡 기가노토사우루스.
1: 주 운영 체제를 재부팅한 다음
2: 어?
1: 누르면
2: 어? 어?
1: 성공이야. 좋았어.
3: 멋있다.
4: 잘했어 제이민. 이제 박사님을 찾으러 가자.
3: 어디도 찾아야 해. 박사님, 로디.
2: 어?
3: 아무도 없어요.
2: 로디.
3: 로디, 여기 있었구나. 우리 로디, 잘 있었어. 무지 보고 싶었다고.
5: 난 안 보고 싶었니? 다들 무사해 보이는구나.
3: 박사님.
2: 보고 싶었어요.
4: 돌아오셔서 정말 기뻐요.
3: 홀로그램인 것 같다.
5: 나도 기쁘구나. 다들 괜찮니?
3: 완전 괜찮죠?
5: 다행이야. 퀀텀코어는?
3: 제자리로 돌아왔죠. 트리나 덕분에요.
1: 이제 백스의 부하짓은 그만둘 거라니까 그것도 다행이고요.
5: 잘 됐구나. 물론 이번 사태로 코어에 영향이 갔을 수도 있지만 아직 그걸 걱정할 땐 아니야. 백스가 여길 알고 있어. 백스의 암호다이노가 언제 또 코어를 가지러 올지 몰라. 이곳은 위험하단다.
3: 그럼 어떡해요?
5: 이사를 가야지.
3: 어? 어?
6: 설마 그 말씀은...
3: 어쩌시려고요?
5: 다이노 본부 비행 모드로 변신!
3: 정말이에요? 우와, 멋지다.
5: 나도 이런 데서 외쳐보고 싶었거든.
1: 아직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0: 말도 안 돼!
1: 가까이서 보자! 좋아!
2: 우와! 진짜 완전 멋있어!
3: 메인 부스터 작동! 셋, 둘,

철이나, 응답해. 철이나, 내 말 안 들려? 아, 진작에 퀀텀 코어를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뭔가 잘못됐어. 상관없지. 트리나가 실패했다면 다른 부하를 보내면 되니까.

0: 새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얘들아.
1: 여기 진짜 아름답다.
2: 완전 최고야.
3: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쉽게 들킬 걱정도 없겠어.
4: 얘들아, 나가서 좀 더 살펴볼까?
5: 좋지,
1: 그러자. 생각이야.
0: 얘들아, 잠깐. 먼저 할 일이 있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공룡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해. 제이민, 모든 인식표 위치를 추적해줄래?
3: 안 그래도 막 하려던 참이에요.

0: 인식표를 부착한 공룡 스캔. 전부 확인 끝났어요.
1: 좋았어.
0: 그럼 이제 우리
2: 잠깐. 뭔가 좀 이상한데?
3: 티가노토사우루스, 파라사우롤로푸스 다 어디로 간 거지?
4: 제이민, 원인을 분석해봐.
0: 센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2: 그럼 이 공룡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사라지기라도 했다는 뜻이야?
4: 그건 불가능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걸 거야. 내가 확인해볼게. 하지만 일단 너희도 공룡들의 서식지로 가보렴.
2: 그럴게요. 가자, 얘들아. 안킬러 트럭 출동!
3: 스테고 치프 출동!
0: 레터카 가자! 부테라윙 시작!
2: 준비됐지? 각자 흩어져서 서식지를 확인해보자. 확인 후에 보고해줘. 다들 조심하고.
5: 여긴 원래 랩터들이 몰려다니는 곳인데 어디로 간 걸까? 저기 있다! 여기 있었구나. 랩터들을 찾아. 저게 대체 뭐야?
2: 찾았다, 브라키오사우루스들이야.

안 돼! 멈춰! 사라졌잖아? 얘들아,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

0: 무슨 일이야?
1: 제이민, 한 해 좀 스캔해 줄래?
2: 알았어.
0: 야, 이상하네. 엄청난 양의 퀀텀 에너지와 브라키오사우루스의 DNA 흔적이 감지되고 있어.
3: 당장 박사님께 알려야 해.
4: 박사님, 퀀텀 에너지를 발견.
5: 퀀텀 에너지? 저번 임무 중에 코어의 충격이간 모양이야. 분석이 끝날 때까지 남은 공룡들을 지켜봐 주렴.
4: 네, 박사님.
0: 그럼 사라진 공룡들은 대체 다 어디로 간 거지?
4: 어? 어?
6: 어?
4: 어? 어?
0: 공룡 걱정할 때가 아니었어! 도망쳐야 해, 빨리!
1: 다들 아무 다니도록 저 체계 떨어져!
3: 제이민! 합체 준비해!
0: 나

0: 쓰고 PS3 게임 준비 완료. 간다. 엄겨봐 아모다이노. 신기한 일이다. 어서
1: 루시오 빨리 합체해야 해.
2: 좋았어.
3: 메타트론 전투 준비 완료.
2: 메타 스매시.
0: 스테고 블래스트 캐논 발사! 캐논 발사!
2: 랩터트론 공격!
0: 스테고 블래스트 윙 공격!
2: 얌전 있어 제발!
0: 지금이야!
2: 렉터 속에 장착!
0: 됐다! 원래대로 돌아왔어!
4: 제가 티그노토사우루스!
1: 수고했어 얘들아! 이제 공룡들이 사라진 곳을 찾으면
0: 저기! 안 돼, 쪼야! 잡았다!
1: 끌어내려! 절대 이대로 보낼 순 없어!
0: 어쩌지? 멈추질 않아!
4: 더 강한 힘이 필요해! 스테고 레스트 부스터! 최대 출력! 제발 좀!
1: 계속 끌려가고 있어! 너는 버티기 힘들어!
4: 나만 믿어! 레토트론 갈고리! 발사!
0: 이 정도면 부족해!

0: 티가노투사우루스도 사라졌어. 이제 어쩌지?
1: 괜찮아요 엄마. 그 울타리 전부터 수리해야 했어요. 저도 가고 싶지만 관리소에 이미 오기도 했고 조사도 해야 해서요. 루시오 부모님 차로 시내로 갈게요. 저도 사랑해요. 어? 자말라에 나타난 공룡들.
2: 공룡이야? 영화 속이 아니라! 계속 쫓아오고 있어! 휴대폰! 루시오 부모님께 전화해! 알려드려!
3: 아,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동안 엄청 바빴거든요. 공부하느라... 죄송해요. 가봐야겠어요. 박사님이 위치를 찾았나봐요.
4: 무슨 박사님? 위치를 찾다니?
5: 그리고 그 옷은 대체 뭐야?
3: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사랑해요. 안녕.
4: 어? 어? 동물들이...
5: 갑자기 무슨...
4: 대체 무슨 일이지?
5: 안 돼, 내 샌드위치!
4: 어? 말도 안 돼! 공룡! 도망가요!
5: 뭐? 여보세요? 치툰두? 그래! 우리도 도망치고 있단다!
0: 사라진 공룡들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6: 자말라 자연보호구역. 네 부모님이 연구 중인 곳 말이야.
7: 그럼 이제 어쩌죠?
6: 걱정 마. 우리가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니까.
8: 하지만 어떡해요? 퀀텀 점프를 할 에너지도 없잖아요.
6: 그렇지. 하지만 이제 각자의 다이노모빌에 코어 조각이 있어. 그걸로 저번처럼 퀀텀 점프를 하면 될 거야.
0: 그럼 빨리 출발하자.
9: 좋았어.
6: 조심하렴. 어, 그리고 루시오?
0: 네?
6: 부모님께 안부 전해주고.
0: 그럼요.
10: 퀀텀 점프!

0: 먹임을 쓰고 위험하잖아. 어이야.
1: 아슬아슬했네. 로디, 가서 빨리 도와줘.

0: 그럼 난 공룡들을 막으러 가볼까? 저 근신! 물러서! 너희도 혼란스러운 거 알아! 얌전히 있어! 어? 드디어 오셨군! 얘들아, 너희 너무 느린 거 아니야?
1: 난 기가노토를 쫓을게! 제이민, 다른 공룡들 위치를 찾아줘! 공룡들을 모아서 다이노어스로 돌아가자!
2: 어? 다이노어스라니?
1: 쟨 누구야?
0: 여긴 어? 내 친구 치튼도야.
2: 너!
0: 잘 있었어?
2: 루시오? 정말로 맞네? 어?
3: 근데 저 공룡들의 이 복장에 어?
2: 이 차들은?
0: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해줄게.
1: 잡담은 임무 끝나고 하지 그래. 서둘러.
0: 너도 다 치튼도.
4: 공룡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어. 파라사우르 롤로포스들은 코끼리 풀을 먹고 있고, 레퍼들은 치타랑 달리기 중이고, 오르니토미모스는 지프차를 쫓고 있어.
2: 어? 우리 부모님 차야!
5: 가서 도와드려. 나머지는 우리가 맡길게.
0: 고마워, 얘들아. 레퍼 다 출동!
6: 아, 이럴수가. 이제 거의 쫓아왔어요, 여보! 어, 안 돼, 더 빨리!
7: 지금 이게 최고 속도예요! 추락할 뻔했네.
6: 오지 마!
0: 레터카, 다이노 모드라 변신! 엄마, 아빠 건드리기만 해! 레터 하울링! 이거지! 멀리 멀리 가버려!
2: 우리 로봇 공룡한테 까불지 말라고!
6: 뭐지?
7: 루시오?
6: 치툰도?
2: 로봇을 타고 있어요!
0: 죄송해요. 지금은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참! 이놈아 안 보도록 해봐요! 영화에서나 보던 온갖 기술이 다 가능하다고! 잘 봐! 랩터 방벽 발사! 어때? 멋있지? 난 이런 걸 밥 먹듯이 한다고! 아, 진짜!

0: 대고금을 발사! 어? 안 돼! 부딪히겠어! 만만치가 않네.
1: 드로잉 낙하! 좋아, 우선 한 마리 잡았고 이제 세 마리만 더 적은 푸테라윙은 발이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도대체 왜 내가 래퍼를 맡게 된 거냐고. 래퍼는 루시오 담당이잖아.
2: 멈춰! 더 이상 가지마! 또 놓쳤네. 혹시 좋은 아이디어 떠오른 사람?
3: 글쎄...
1: 아니, 난 아니야.
4: 안녕! 난 집툰드야.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엄마가 보호구역 관리원이신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소떼를
5: 물어야 할 때면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물소들이 스스로 이동하도록 만들어.
1: 하지만 과연 그게 통할까? 얘들은 물소가 아니라 공룡들인데.
5: 그건 상관없어. 물 위로 움직인다면 물소처럼 몰 수 있어. 너희가 타고 있는 차로 몰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2: 그거 일리 있는 말이야. 만약 공룡들을 한 곳으로 몰 수만 있다면
0: 퀀텀 점프로 다이너스에 보낼 수 있겠지.
6: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5: 그럼 해보자고! 너랑 난 한 팀!

0: 좋아 컸다 공룡볼이 최다 옛날 생각나는 왜 공룡처럼 큰 소리로 울어볼래 그래 그쪽이야 작전 대성공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아니야, 그쪽이 아니라고! 고마워, 치트다!
1: 치트도 제발 나 좀 도와줘!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 날 무시하고 있다고!
0: 침착해! 랩터들은 큰 칠면조 같은 애들이잖아! 녀석들 쪽으로 빛을 비춰봐! 무지 싫어할 거야!
1: 아싸! 테라라이트 작동! 어? 통한다! 래퍼들이 남쪽으로 가고 있어!
0: 저 기가노토사우루스한테 아까 당한 걸 돌려줄까? 꽉 잡아!
2: 점프

0: 친툰두, 방금 루시오였니?
1: 대도시로 가더니 혹시 영화배우라도 된 거야? 괜찮아, 말해봐.

0: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2: 그 복잡한지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3: 규칙은 하나인데 복잡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되지. 모두 자기 차례 잘 지키세요.
4: 슈!

0: 에이? 어리다고 봐주거나 그런 건 없니?
1: 어려도 순서는 지켜야죠.
2: 그럼 나이가 아주 많을 땐요? 우리 할아버지처럼요.
1: 할아버지처럼 나이가 많아도 순서는 지켜야지.
3: 덕분에 놀이터에선 모두 순서를 지키게 됐죠. 슝!
2: 금붕어 골디.
3: 오늘도 화창한 아침입니다. 팔팔판 차를 타고 회사에 가죠.
1: 아침 먹자, 우리 예쁜 골디.
3: 엄마는 금붕어 골디한테 아침을 줍니다.
2: 엄마, 골디가 왜 하나도 안 먹어요?
1: 어머, 골디가 어디 아픈가? 왜 안 먹지? 동물병원에 전화해봐야겠다. 여보세요, 여기는 동물병원입니다.
4: 여보세요, 선생님? 우리 금붕어가 아침을 안 먹어요.
2: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1: 어우, 그럼 지금 바로 금붕어 데리고 우리 병원에 오렴.
2: 어, 아빠가 차 타고 가서 차가 없다. 동물병원에 어떻게 가요, 우리?
1: 버스 타고 가면 되지, 뭐.
2: 아, 신난다.
3: 버스 정류장입니다.
1: 버스가 언제 오나 볼까? 시간표엔 10시 정각에 온다고 하는데.
2: 지금 몇 시인데요, 엄마?
1: 10시 정각.
5: 만세!
1: 전부 몇 분이죠? 어른표 한 장이랑 어린이표 두 장이요.
2: 금붕어표도 하나 주세요.
1: 금붕어는 공짜거든요. 출발합니다.
3: 황소 아저씨도 버스를 기다리고 있네요.
6: 앞기 전까지 어른표 한 장만 주실래요, 기사님?
2: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희 동물병원에 골디 데려가요.
6: 아이고, 저런. 어디가 아프기에 병원까지 가니, 골디?
2: 얘는 말 못하는데 금붕어라서요.
6: 아, 그렇지. 그럼 아저씨가 골디 빨리 나으라고 튜브 하나 좀 불어줄까? 그래서 아저씨가 악기점에 가는 거란다. 이 튜바 소리 고치러.
3: 양 아줌마랑 고양이 아줌마, 얼룩말 아저씨, 선생님도 버스에 탔죠.
1: 허허, 슈퍼마켓까지 어른표 4장이요.
2: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지금 골디 데리고 동물병원 가요.
1: 저런, 골디가 많이 아픈가 보네.
2: 선생님이 좋은가 봐요.

0: 슈퍼마켓 내리세요.
1: 안녕.
0: 악기점 내리세요.
2: 잘 가라.
0: 마지막은 동물병원이요.
3: 동물병원은 아픈 동물을 치료해주는 곳이죠.
4: 이 금붕어가 아파서 아침을 안 먹었다고요?
5: 네, 한번 보실래요?
3: 골디가 잘 먹는데요?
6: 집에선 입도 안 닿는데.
4: 집에 있는 게 지루해서 기운이 없었나 보네요. 여기 오는 동안 재미있어서 기운을 차렸고요. 아주 싱싱하고 귀여운 금붕어를 기르고 있구나. 예쁘게 잘 키우렴.
6: 고맙습니다, 선생님.
3: 파파랑 조지는 엄마랑 다시 집에 가는 버스를 탔죠. 황수 아저씨도 튜바를 고치고 집에 가는 중이었어요.
2: 완전히 새 튜바가 된 거 있지?
3: 선생님도 장을 다 보고 집에 갑니다.
4: 골디가 팔팔한 걸 보니 다 나았나 보지?
6: 네!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아픈 게 다 나았나 봐요.

0: 버스 타는 건 모두 좋아하지만 특히 금붕어 골디가 더 좋아하는군요.
1: 놀이동산.
0: 파파가 족은 오늘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1: 난 놀이동산이 정말 좋더라. 미끄덕미끄덕.
2: 조지는 저 회전 미끄럼 탑이 타고 싶은가 봐.
3: 알았어요. 나중에 봐요.
2: 나중에 봐요.
3: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오리를 낚으시면 대형 곰인형을 드립니다.
1: 엄마, 우리 저거 해봐요.
3: 그래, 페파. 한 번 하는데 2,000원이요.
4: 2,000원이나요?
3: 좋은 일에 쓰는 건데요, 뭐.
1: 엄마, 꼭 성공해야 해요.
3: 내 맘대로 되니? 쉽진 않겠지만 열심히 해볼게. 맞아요. 절대 못 뽑으실걸요?
4: 왜요?
3: 뽑기 힘드니까요. 다들 실패만 했거든요.
4: 그건 두고 봐야 알죠.
0: 엄마가 오리를 낚았네요.
3: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 여기 곰인형요.
4: 그건 너무 큰 것 같은데 작은 걸로 바꿀까?
1: 아니요, 이게 뭐가 커요?
5: 엄마, 저기 봐요. 엄청 큰 곰돌이 있어요.
4: 저건 너무 크다, 수지.
5: 저게 뭐가 커요?
0: 조지는 아빠랑 회전 미끄럼 탑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이 탑은 좀 높은데, 조지. 이렇게 높은데 정말 탈 수 있겠니?
6: 한 번 타는데 2,000원입니다.
2: 2,000원이나요?
6: 좋은 일에 쓰는 건데요, 뭐.
0: 저런. 조지가 타기엔 너무 높은 것 같죠?
2: 괜찮아, 조지. 울지 마. 아빠가 지금 올라갈게.
6: 한 번 타는데 2,000원 되겠습니다.
2: 어우.
0: 조지는 이제 높아도 무섭지 않았어요.
2: 오우, 이렇게 보니까 꽤 높네. 안 되겠다. 난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야지.
0: 계단은 아이들로 꽉 차 있었죠.
7: 이쪽이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아저씨.
2: 알았다. 우와.
8: 자,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화살로 반역을 마치면 커다란 곰인형을 드리겠습니다.
4: 곰돌이 여기 있는데 저걸 또 가져서 뭐하게?
8: 그런 걱정은 마세요. 절대 못 맞추니까. 여자들은 이런 거 못하잖아요.
4: 여자들은 어째서 못하는데요?
8: 요령이 있어야 맞추니까 그렇죠.
4: 한 번 쏘는데 얼만데요?
8: 2,000원이요.
0: 엄마가 또 맞췄네요.
8: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 여기 대형 곰인형이요.
5: 나도 저렇게 큰 곰 갖고 싶은데, 엄마.
3: 저건 너무 크잖아.
5: 저게 뭐가 커요?
0: 조지는 아빠랑 대관람차에 탔죠.
2: 갑니다. 꽉 잡으세요. 이거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 이제 내려오는구나. 다행이다.
8: 2,000원에 다섯 바퀴 도니까 재밌게 타세요.
2: 세상에, 다섯 바퀴라고? 말도 안 돼.
8: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망치랑 종으로 여러분 힘이 얼마나 센지 시험해 보세요.
4: 어떻게 하는 건데요?
8: 이 단추를 힘껏 내리치는 거죠. 이 망치로요. 그래서 이 종이 울리면 상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요령은 없고 그냥 힘이 세면 됩니다.
6: 제가 한번 해볼까요?
8: 2,000원입니다. 아깝게 됐네요.
2: 호호, 힘쓰는 거 하면 나지. 내가 한번 해볼게요. 위험하니까 다 물러나 있어요.
4: 괜히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몸으로는 좀...
8: 암요. 페퍼 아빠는 배불뚝이라 좀 무리죠.
4: 뭐라고요?
8: 페퍼 아빠처럼 뱃살 많은 분 치고 힘이 센 분을 못 봤거든요.
4: 그 망치 나 줘요, 여보.
8: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많이 친 분은 처음이에요.
3: 우리가 준비한 대형 곰인형 다 드려야겠네요.
1: 만세! 엄마, 이거 제 친구들 하나씩 줘도 돼요?
4: 그래, 좋은 생각이다, 페퍼.
3: 와, 착하기도 하지. 덕분에 하나씩 다 갖게 됐네.
1: 숫자 놀이.
0: 팔팔한 친구들이 유치원에 왔습니다.
9: 자, 여러분, 오늘은 1부터 10까지 숫자 세는 법.

0: 아니 얘들아 어디 갔다 오니?
1: 골디가 아파서 동물병원에요. 이제 더 나은 것 같아요.
2: 저런, 골디가 감기에 걸렸군요.
3: 내일 다시 동물병원 데려가야지. 안 되겠다.
0: 알았어, 내 차로 태워줄게.
1: 아니요 아빠, 우린 버스가 좋거든요. 버스 탈래요.
0: 알았어, 그럼 버스 타고 가지 뭐.
3: 마이크!

0: 배우도록 할까요? 숫자를 배워서 어디에 쓰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1: 물건이 몇 개인지 셀 때 써요.
0: 맞아요, 페파. 여기 쓴 숫자 읽어볼 친구. 알았어요, 페드로.
1: 1, 2, 3, 4.
2: 페드로는 4까지 셌어요.
0: 잘했어요, 페드로. 4 다음에 몇인지 더 세어볼 친구.
1: 저요.
0: 레베카.
1: 1, 2, 3, 4, 5, 6, 7.
2: 레베카는 7까지 세는군요.
0: 아주 잘했어요, 레베카.
1: 저기요, 선생님.
0: 말해봐요, 캔디.
1: 우리 엄마는 10까지 다 세요. 우와!
0: 그럼 7 다음도 세어볼까? 8, 9, 10.
3: 8, 9, 10.
0: 참 잘했어요.
2: 쉬는 시간입니다. 레베카랑 조이, 수지랑 펠파는 좋아하는 줄넘기를 하기로 했죠.
1: 난 모래 좋아. 난 바다 좋아. 수지랑 줄넘기 하는 거 좋아. 난 핑이 좋아. 난 퐁이 좋아. 조이랑 줄넘기 하는 거 좋아.
4: 아, 얘들아. 우리 한 반에 누가 오래 줄넘기 하는지 내기할래?
1: 내가 세어줄게. 1, 2, 3, 4, 5, 6, 7, 8, 9, 10. 조이가 이겼다. 만세!
5: 만세!
6: 만세! 네.
1: 페드로, 너도 줄넘기에 끼워줄까?
7: 아니, 난 됐어, 페파. 난 훌라후프 돌릴 거야. 훌렁훌렁, 훌렁훌렁, 훌렁훌렁, 훌렁.
1: 훌라후프, 훌라후프. 1, 2, 3. 우! 너 그거 한 번에 몇 번이나 해? 안 떨어뜨리고.
7: 만 번까지는 문제 없을걸?
1: 와, 그렇게 오래 해?
4: 우리가 세워줄게, 어디 해봐.
3: 1, 2, 3, 4, 5, 6, 7, 8.
7: 8까지 하네, 뭐. 지금은 기운이 없어서 그렇지. 좀 쉬면 만 번 다 한다, 뭐.
4: 에밀리, 너도 훌라후프 돌리게?
8: 응, 근데 난 좀 독특하게 돌려.
2: 에밀리는 긴 코로 훌라후프를 돌리고 있어요. 우와!
1: 너 진짜 오래 돌린다. 100번은 돌린 것 같아.
7: 조지가 개구리 띵띠기 하고 싶은가 봐.
2: 조지는 개구리 띵띠기를 좋아하죠.
1: 개구리 띵띠기 한 줄로.
2: 쉬는 시간이 끝났네요.
1: 선생님, 우리 이제 10까지 다 셀 수 있어요.
0: 어머나, 잘 됐네.
7: 근데 10까지 세는 놀이를 해야 다 세요.
0: 놀이 좋지. 리처드, 에드먼드, 저쪽에 가서 긴 줄넘기 좀 갖다 줄래?
9: 안녕하세요. 우리 페파랑 조지 데리러 왔는데요.
1: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0: 괜찮아, 페파. 아빠도 같이 하면 되지.
9: 알았어요.
0: 자, 준비됐나요?
3: 네, 선생님.
0: 10까지 세는 거예요.

0: 페파 아빠가 많이 힘든가 보네.
1: 아니요, 전 멀쩡한데요. 100까지 넘어도 문제없는데 왜요?
0: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100까지 도전해볼까요?
1: 20까지만 하죠, 선생님.
0: 알았어요. 20까지 합시다.
2: 시민! 시민! 도로 공사!
3: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펠파 가족은 차를 타고 놀이터에 가기로 했죠.
1: 다들 뭐 잊어버린 건 없지?
2: 네, 없어요!
1: 자, 그럼 출발한다!
2: 놀이터에 간다! 놀이터에 간다! 무릉무릉!
3: 펠파랑 조지는 놀이터에 가는 걸 아주 좋아하죠.

0: 거예요?
1: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
0: 뭐야 그럼 우리 놀이터 못 가는 거예요 아빠?
1: 괜찮아 조지 울지 마 차들이 다시 빠지고 있으니까 정지!
2: 황수 아저씨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3: 왜요? 무슨 문제 생겼어요?
1: 오, 죄송한데 길을 좀 파야 하거든요
0: 저것 봐요 땅에서 분수처럼 물이 나와요
1: 그래 페파 그래서 우리가 고치러 여기 온 거란다
3: 고치는데 얼마나 걸리는데요?
1: 그건 우리도 일단 고쳐봐야 알겠는데요
2: 조지는 포크레인을 좋아하죠
1: 이쪽이야 이쪽 살살 몰아
4: 알겠습니다 반장님
2: 황수 아저씨는 작업반장입니다
0: 아저씨 근데 이 물은 다 어디서 나와요?
1: 상수도관에서 나오는 거란다 땅속에 묻은 상수도관이 터졌거든
3: 그건 또 얼마나 걸리는데요?
1: 아 그것도 일단 길을 파봐야 알죠
0: 와
1: 우리 안색에 밸브를 잠그고
2: 조지는 크레인도 좋아합니다
0: 그래 그래
1: 다음은 깨진 수도관을 빼야겠지 됐어 이제 새 수도관을 넣어
3: 덕분에 작업하시는 거 잘 봤어요
1: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가세요 나중에 또 봬요
2: 어, 저런 조지가 공사하는 걸 더 보고 싶은가 봅니다
0: 왜 울어? 놀이터에 가서 놀기 싫어?
3: 모래상자에서 포크레인이랑 크레인 갖고 놀면 되지
1: 그래 공사하는 건 이따 집에 갈 때 또 볼 텐데 뭐
2: 파파 가족이 탄 차가 놀이터에 왔습니다 에드먼드랑 리처드는 모래놀이를 하고 있군요
5: 얘들아 우리도 모래놀이 할까?
0: 그래
6: 정지
5: 왜? 무슨 문제 있어?
6: 이 길을 고쳐야 하거든 난 작업 반장이다
0: 얼마나 있어야 고치는데 페파?
6: 그건 우리도 모르지 고쳐봐야 알아 구멍을 내야 하거든 이제 구멍을 메우고 됐어 이제 다 고쳤다
7: 맞네
3: 페파 조지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자
2: 저런 조지는 남아서 더 놀고 싶은가 봐요
1: 집에 가기 싫어? 가는 길에 공사하는 거 다시 볼 수 있는데
0: 갈게 얘들아
7: 잘 가 페퍼
2: 페퍼랑 조지는 또 황수 아저씨가 일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0: 포크 크레인
1: 다 왔다 얘들아
2: 황수 아저씨는 없었어요
1: 벌써 공사가 다 끝나고 집에 갔나 보네
0: 포크 크레인
1: 정지
0: 수도관 또 터진 거예요?
1: 아니 페파 다른 공사란다 불량 전선 케이블이 속을 썩이는구나
0: 불량 전선 그거 어떻게 고쳐요?
1: 이번에도 길을 파서 고쳐야지 뭐
7: 안돼
2: 페파랑 조지가 길 파는 걸 재밌게 구경합니다 황수 아저씨가 길을 팔면 모두가 재밌게 구경을 하죠.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아, 진짜 됐어? 시작해도 돼? 레디? 아, 액션.
1: 그녀의 수학 수업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0: 처음 이 내용을 배울 때 뭐가 제일 궁금할까?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 해야 아이들이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을까?
1: 한 학기당 주어진 미션은 총 20개.

0: 각각의 미션을 해결하는 데 주어진 시간, 단 5분. 해결의 모든 반사가 될 교과서까지. 그리고 이 모든 미션의 지령자인 그녀.
1: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수업이 재밌어요.
2: 저는 수학을 풍요롭고 친근하게 만들어주시는 선생님.
3: 그 어떤 유머, 그리고 친절함으로 그 기념일을 완벽하게 해주시고.
4: 이제 정수와 유리수 사칙 계산 잘할 수 있어?
5: 네.
4: 아, 오케이. 진짜 잘할 수 있는지 오늘은 확인하는 게임 수업합니다. 이름은 타지아예요. 처음 들어봤지?
0: 무기력한 수학 교실을 살리기 위해 그녀가 나섰다. 최고의 수학 교실 그 첫 번째 수업이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0: 필요한 재료들이고요. 이제 여기는 종, 그리고 아이들 발표시킬 때 사용하는 생막대, 뭐 이렇게 도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언제 어느 게 사용될지 몰라서 한꺼번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다닙니다.
1: 그중에서도 매시간 꼭 챙기는 것은 따로 있다는데요.
0: 지금 요거는 이제 미션지라고 매시간 아이들 나눠주는 작은 질문지고요. 저만의 비법입니다.
1: 미션지는 단원별로 그때그때 만들어 수업 전에 나눠주는데요. 이 미션지를 처음 만들어 사용한 사람이 바로 문태선 선생님입니다. 자, 그럼 문태선 선생님의 수학 교실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중학교 수학에서 겪는다는 세 번의 고비. 그중 한 번이 바로 종일 1학기 과정이라는데요. 오늘 배울 단원이 바로 그 서막을 알리는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입니다.
0: 오늘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배우기로 했잖아, 그치? Yes. 자, 제가 미션 6를 지난번에 드렸는데요. 노트에 잘 정리해 왔어?
2: 네.
1: 진도 나가기도 바쁜 상황에서 익숙한 듯 미션지부터 챙기는 선생님과 아이들. 이쯤 되면 미션지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 일단 미션은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배우기 전에 그 내용이 뭘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나눠주는 일종의 과제인데요. 그 안에는 간단한 질문들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1: 숙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간단하고 부담 없어 보이는 질문. 게다가 어렵지도 않아 교과서만 읽으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다는데요.
0: 그냥 예습처럼 오래 걸리지 않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생각하면 얼마든지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질문들을 던지죠. 그러니까 무거운 예습이 아니라 가벼운 예습이라고 볼수 있죠. 자, 다섯 줄이 되나 봅시다.
1: 미션지를 통해 확인하는 아이들의 고민의 흔적은 수업을 받을 준비가 충분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요.
0: 잘 보고 있어.
1: 정리된 미션 노트를 수행 평가에 반영하면 아이들도 좀더 성의 있게 미션을 해온다고 합니다.
0: 좋아. 좋아. 훌륭해. 도장. 미션 과제 검사할 때 사실 정답이냐 아니냐는 보지 않고요. 그냥 다섯 줄 정도로 교과서를 읽고 잘 생각해서, 본인이 잘 생각해서 생각을 정리해 왔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발표 준비 됐어, 안 됐어? 아, 진짜 됐어? 시작해도 돼? Ready? 아, 액션, 액션. 자, 갑시다, 그러면. 자, 우리는 10반이니까 파란색이잖아. 그치? 자, 아주아주 아주 여러 명에게 물어볼 거예요.
1: 그렇게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기 위해 고안한 이것, 바로 생막대입니다.
0: 생막대는 아이들 발표시킬 때 사용합니다. 저는 매시간 통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한쪽에는 아직 뽑히지 않은 막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뽑아서 이름을 불러서 발표가 끝나면 다른 쪽, 요 통에 넣어서 골고루 한 번씩 모두 발표를 할수 있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빼야 0이 될까? 자, 우리 정재. 정재가 대답해 보자. 아, 5에서 5를 빼면 0이 된대요. 동의하십니까? 아, 저도 동의해요. 자, 그러면, 그만 써봐. 예준아, 또 다른 수를 불러봐. 응? 0, 빼기 0, 0이지. 아, 너 진짜 내 미션의 함정을 발견했구나. 여기에 정수에서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와우, 아주 예리했어요. 좋아. 좋은데, 이제 0은 그만 얘기하자고. 여기서도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자, 그러면.
1: 선생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아이들이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0: 자, 뭐에서 뭐를 빼야 0이 될까?
1: 양수와 0을 제외하고 남은 정수를 아이들은 과연 찾아냈을까요?
2: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2.
0: 와우, 잠깐. 나요 뒤에 마이너스 써줄 건데, 그냥 이렇게 써주면 이 마이너스 보두 개가 충돌되지, 그치? 반드시 가로 써주셔야

0: 되는데요. 자, 생각해봐. 이거 0 될까?
1: 네.
0: 왜?
2: 이때 선생님은 일방적으로 내용을 잘 정리해 알려주기보다는 스스로 찾아서 배울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유도합니다.
0: 얘기를 잘 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숫자가 어때? 똑같아요. 그냥 숫자만 같은 게 아니라 부호도 어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 빼면 0 되는 거 맞지요. 아하. 자, 한 가지 결론을 이끌어냅시다. 부호랑 절대값. 자, 이 두 개가 모두 같으면 빼서 0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죠. 핵심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던지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애들이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그러니까 이 질문에 질문이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제 수업의 핵심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건 안 배운 거야. 우리 처음 보는 거야. 논리적인 어떤 생각이 필요해. 아, 부호랑 숫자 같으면 빼면 0 된다고? 그럼 더해서 0 되는 수는 뭘까?
3: 마이너스 5 더하기.
0: 마이너스 5 더하기. 5. 조금 디테일하게 그냥 5가 아니라? 아, 플러스 5는? 이거 0 맞아? 이거 맞아요. 마이너스 5 플러스 5. 자, 어떤 특징이 보여? 부호가 달라요. 그리고 절대값은
1: 같아요.
0: 자, 그런 두 수를 더하면 0이 됩니다. 맞죠? 자,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실험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2: 그렇게 아이들이 힘을 모아 스스로 찾아낸 개념과 규칙.
0: 저는 그 질문과 아이들의 대답에 의미를 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의미들이 살아나서 결국 배울 내용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부호와 절대값이 같으면 0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면 이제 논리적으로 어떤 두 수를 더해야 0이 될까에 대해서 추론이 가능할 거란 생각에 그 쉬운 두 개의 질문을 던진 거죠. 사실은 쉽지 않은 질문일 수 있어요.
2: 그렇다면 아이들은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했을까요?
0: 부호가 다를 때는 그럼 어떡하지? 요거 다섯 개에다가 저거 세 개가 들어왔지. 근데 잘 생각해. 짝짝짝 맞으면 얘네 얼마였어?
1: 0.
0: 그러니까 얘네 0 되면 결론은 플러스 2 됩니다. 문제는 중간 과정을 너희가 노트에 표현을 하셔야 돼요. 뭐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식으로 써도 되고 그런 건 안 중요합니다. 오케이?
2: 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문제와 답변. 가르쳐주지 않은 풀이 과정에 숨어있는 덧셈의 원리를 아이들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0: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조의 챙김이가 나와서 화이트보드랑 지우개랑 펜 가져가세요.
2: 미션 수업과 활동 수업을 함께 하다 보면 강의식 수업에 비해 물론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내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0: 사실 저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게 오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간 자석, 파란 자석, 만나면 사라지고 많은 게 남았었어. 이런 기억들, 그런 거는 이미지처럼 아이들 뇌에 남을 거예요.
4: 없어지고. 오케이, 그럼 세 개가 남지.
2: 마이너스. 조별로 진행되는 활동 수업에서 각 조원들은 돌아가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때 문제를 푸는 조원은 문제풀이 과정을 보드에 적어가며 설명을 하고 나머지 조원들은 그 설명 과정을 관찰하며 도와주는데요. 활동 수업을 하면 확실히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몸도 생각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하게 마련이죠.
5: 마이너스가 아홉 개 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야.
2: 수학의 필기가 왜 필요한가도 쉽지만 수학은 본래 논리와 원리를 가지고 풀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필기하는 습관이 꼭 필요하다는데요.
5: 문제 이렇게 검정색으로만 쭉 적은 다음에 중요한 부분에는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부가 설명들을

0: 편으로 적었는데 이 제목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뒀어요. 이 위에는 숫자를 적어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시한 거고 이 숫자들을 막대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을 맨 밑에 적어주었어요.
1: 이 박스 안에 있는 글은 교과서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글을 써놓은 것인데, 절대값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부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을 중요하다 생각한 것에 빨간색으로 네모칸을 그렸습니다.
2: 노트 필기 아이들 하는 거 보면 좀 자기만의 방식으로 제가 쓰라고 하거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쓰거나 제가 말하는 방식대로 쓰기보다 본인이 이해한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요. 이거를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과 자기만의 방식으로 쓰는 건이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쓰면서 자기 생각도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또 기억도 굉장히 오래 남을 수 있죠. 자, 우리는 실험 끝났어? 4번 하고 있어? 서둘러, 서둘러.
3: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 개념을 이해해가는 동안 선생님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개개인의 아이들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일입니다.
4: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야.
3: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밀착해서 개별 지도를 이때 해주기도 하죠.
4: 이렇게나 짝이 돼서 나가지.
2: 자, 그러면 우리 정답부터 맞춰봅시다. 답은 알아. 그치? 우리 답은 다 알아. 중요한 건저 중간에 과정을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거든? 1번 얼마야?
5: 12.
2: 아우, 플러스 12. 굳이 부호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3: 사실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중요했던 건 과정보다는 답.
2: 이제 과정을 들어볼 건데, 먼저 2번을 발표할 5조. 맞지? 오케이, 나와서 그럼 설명해 봅시다. 제일 훌륭하니까. 자, 갑시다.
6: 태양은 9개잖아요. 근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10.
2: 자, 설명이 이해되니?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다시 좀 친절하게. 이해가 안 된대.
6: 3 더하기 9, 아니, 3 더하기 6이 9니까요. 근데 이게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2: 유정이 설명 어때?
3: 아하, 부호가 같으면 절대값만 더하면 된다 이 말이군요. 그렇다면 부호가 다른 덧셈의 경우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친구는 아까 배웠던 만나서 0이 되는 짝들을 찾는 방법을 선택했네요.
7: 빨간색 플러스가 6개 넣기 때문에 4번은 플러스
2: 6입니다.
3: 아, 부호가 다를 때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쓰고 두수의 차를 구한다. 풀이 과정을 고민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개념을 익힙니다.
8: 친구들하고 소통하면서 직접 할수 있게 해주셔서 오히려 더 이해를 더잘 해주시고 재밌게 해주셔서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3: 아이들이 스스로 찾은 개념을 한번더 정리할 시간.
2: 작은 파랑 더한 게큰 파랑이야. 이게 뭐야? 어떻게 더하라는 거야? 오케이, 3조.
9: 이거 부호가 같은 거를
2: 부호가가
9: 더하면 더그수그 절대값이 더 커져요.
2: 그렇지, 3조. 짜렉수요. 막 질러야 돼. 그래서 공통인 부호의 절대값의 합, 요런 규칙이 있고, 그 다음, 이거. 자, 질러! 아, 4조에서 제일 먼저 손 들었어. 이야.
6: 양수가 절대값이 더클 때는 답이 양수로 나오고,
2: 그렇지.
6: 음수가 더 절대값이 클 때는 음수로 나와요.
2: 그렇지. 잘했어요. 자, 그러면 잠깐 아직 지를 기회가 한번더 있어. 지금 부호만 얘기했다. 자, 7조.
10: 절대값이 더큰 수가 큰 수의 부호가 답이 되는 거고
2: 답이 되는 거고
10: 답이 되는 거예요.
3: 아, 부호를 일단 붙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라.
2: 자, 요런 원칙을 잘 생각하며 지금부터 우리 교과서에서 정수 문제만 골라서 풉시다.
3: 미션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얻는 것은 단순히 좋은 성적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도 할수 있구나라는 성취감과 자신감이라는데요.

0: 예전에 저도 강의식 수업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땐 아이들이 이렇게 쓰러져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 수업을 이제 제가 미션으로 바꾸면서 조금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애들 스스로도. 그리고 저도 아이들의 눈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지루해질 때쯤 활동을 넣어주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아이들이 살아있게 되죠.
1: 수학만큼 재미있는 건 없다는 선생님의 유일한 취미는 바로 쇼핑.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들른다는 이곳 생활용품점은 선생님만의 수학 성지이기도 하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수학 수업에 활용할 것들 뿐이니 선생님에게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0: 이걸로 구해 건넓이 실험해도 되겠네. 이런 거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투명한 반구 있거든요. 그 반구에 건넓이 실험할 때 이 정도 두께의 신축성이 없는 실이 좋아요. 가볍게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찾아서 하는 그런 수업 좋아하거든요. 얘처럼 이렇게 구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원에 둘레가 있을 거고 얘네가 동일한 크기라면 얘 반지름이 얼마일까? 이런 걸 이제 애들한테 질문을 던지면 재밌을 것 같은데?
1: 평범한 생활용품이 유용한 수학교육으로 재탄생되는 데 필요한 건 딱 두 가지. 아이디어와 조금의 손재주만 있으면 된다는데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이것은 중1 작도 단원에서 사용될 막대 컴퍼스죠.
0: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주말에도 수업 준비를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든 생각이 수업을 준비하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수업을 해도 힘들고 근데 이제 수업을 잘 준비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저는 그 무게감이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고통 총량의 법칙이다 이건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1: 살뜰히 구입하고 열심히 만든 선생님의 보물들. 문 선생님이 실생활 관련 교구들을 애정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수학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8년 전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던 문 선생님에게 돌아온 건 안정이 아닌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0: 정말 힘든 아이들 만난 적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 가르치면서 정말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 나는 뭘 해야 되나. 정말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죠.
1: 어떻게든 답을 찾고 싶었던 그때 선생님 눈에 들어왔던 건 외국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 짧은 4개월의 시간이 선생님의 열정에 다시 불을 지폈던 건데요.
0: 사실 거기서 본 수업들은 평범했어요. 강의식 수업이었고 뭐 활동 수업을 뭐 엄청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다만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별거 없는 그 수업에서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게 너무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반짝이는 눈빛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눈빛을 좀 반짝이게 만들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고
1: 그때부터 무기력한 교실과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매일 밤 공부에 매달렸다는 선생님.
0: 이거 제가 운영하는 카페예요. 제 아이들을 살리는 수학 수업 책에 있는 자료를 제가 여기 모두 올리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자료 정보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한 요즘 한 80개 정도의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1: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면 누구나 안고 있는 수업에 대한 고민이나 어려움,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 재미죠.
0: 컴퍼스와 자만 이용해서 칸틴스키 같은 추상화를 만드는 거죠. 원과 직선과 삼각형, 사각형, 뭐 평행선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렇게 색칠까지 해놓으면 이제 작도의 어떤 기본은 익히게 되죠. 이건 수학적으로 정사각형을 변형시켜서 만든 평면체육이에요. TTTT라는 그 변형 방법을 이용해서 만든 테셀레이션이고 얘도 마찬가지 TTTT. 변형 방법 자체는 복잡하지 않은데 한 가지 변형으로도 되게 다양한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0: 잘 준비된 수업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기쁨의 순간을 만나자는 문태선 선생님의 수업 철학. 단원 마무리 영어로 준비한 이 게임도 그중 하나입니다.
1: 이제 정수와 유리수 사칙 계산 잘할 수 있어?
2: 네.
1: 아, 오케이. 진짜 잘할 수 있는지 오늘은 확인하는 게임 수업합니다. 이름은 타지아예요. 처음 들어봤지?
2: 네.
1: 타지아란 게임이야.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색깔을 예쁘게 세 가지로 만들었는데 요 24장의 카드 안에 문제도 있고 답도 있어요.
0: 재미와 흥미를 더한 문제풀이 방식인 타지아 게임.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난이도가 섞여있는 카드 중에서 각자 수준에 맞는 카드를 나눠 가진 뒤 카드에 적힌 문제와 답을 확인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비어는 테두리가 되는데요. 카드에 적힌 문제를 풀고 나온 답이 적힌 카드를 또 찾아서 변과 변을 이어주면 끝!
1: 예를 들면 이런 난이도의 문제를 푼다.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0. 그럼 이 안에 마이너스 20이라는 정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과 변을 이어주면 돼요.
0: 변과 변을 이어 하나의 큰 도형을 완성시키면 되는 것이죠. 문제를 풀면서 풀이 과정과 답은 또 반드시 노트에 정리합니다. 이렇게 서로 푼 문제와 답을 맞춰가다 보면 조금씩 도형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요.
1: 제가 모양을 가르쳐주지 않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양이 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빨리 맞춰서 어떤 모양인지 발견해 하고 싶어하죠.
0: 모양 역시 정삼각형, 마름 모 등 선생님이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자, 정답 맞춰봅시다.
0: 일단 모양은 제 모습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요.
1: 아, 좋다. 좋아, 좋아. 어우, 잘 가고 있어.
0: 과연 아이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오케이, 인정.
0: 성공한 팀이 나오니 나머지 팀들도 마음이 바빠집니다.
3: 다 했어요.
1: 다 했다고. 다 했다고.
0: 그런데 앞에 팀과는 모양이 조금 다르죠.
1: 기다려봐. 자, 하나, 둘, 셋. 이런 모양이에요.
0: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4: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건 테두리야, 테두리.
3: 아, 테두리예요?
4: 테두리, 이게 테두리.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짝이 있어야지.
5: 이게 약간 협동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문제 같은 경우에 그냥 혼자서 죽어라 문제만 푸는 건데 약간 협동식이 필요하고 약간 전략으로 자기가 어떤 거라고 남이 어떤 거라서 그런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0: 타지아 게임을 통해 아이 한 명이 푸는 문제의 개수는 15개에서 20개 정도. 아이들의 몰입도가 좋아 학습 능률을 올리는데도 그 효과가 크다는데요.
1: 생각하는 아이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진 아이들로 만들기. 그게 미션 수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공식을 외워서 달달달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건 왜 그럴까? 너무 당연하지만 왜 그럴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그 원리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이해하고 깨닫게 만드는 그래서 생각이 살아있는 아이들을 만드는 그런 수업을 하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0: 누구도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무조건적인 선행보다는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을 배움을 즐길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이것이 바로 문태선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

0: 성적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딸기 요거트인가?
1: 응? 웬 우유? 어? 호떡아, 너 혹시 내 우유 먹었어?
0: 아니, 아닌데? 내 건데, 내 우유인데?
1: 그래? 분명 가방에 저번 주에 받은 딸기 우유가 있었는데.
0: 저번 주?
1: 난 또 네가 마신 줄 알았네. 난 씻으러 가야겠다.
0: 누나 문 좀 열어줘. 나 좀 나온다.
1: 어? 귀여워.
0: 나온다. 누나 네 나이 5살 호떡 바지에 똥을 지릴 순 없지. 누나의 샤워 시간 평균 머리 감는데 5분, 몸 씻는데 5분, 합이 나 호떡이 5살 내 인생 살면서 배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똥 참는 법을 알려주지.

0: 나갈래? 나가게 해줘! 똥의 안정이 찾아온다. 들숨, 날숨,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잠깐. 콸콸? 아, 나 나갈래! 나 콸콸 쏟아져 내릴래! 콸콸콸!
1: 큰일 날 뻔했다! 똥 참기 명상은 안 되겠어! 다음 방법이다! 다리를 쭉 펴고 꼬아서 허벅지가 조이게! 똥꼬 의사 선생님은 말했지. 중요한 건 괄약근과의 쫀쫀한 싸움. 내 괄약근과 왜 괄약근을

0: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누나, 아, 내 존엄성을 지켜줘. 안 되겠어. 물리력으로 막는다. 무서리. 아니야.
1: 나가는 구멍이란 말이야. 안 되겠다. 필살 똥통이다.
2: 여기서 뭐?

0: 우리 집이 즐거운 놀이터로 변신. 오늘의 놀이터에 알록달록 풍선들이 가득하네요. 함께 놀 친구들은 바로 손은재, 소년재 어린이. 첫 번째 놀이는 훌라후프 안에서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는 게임이에요. 오.
1: 저기.
0: 자, 현재야. 떨어뜨렸구나. 잘했어, 그래도. 이번에는 현재가 풍선을 던지고 박수를 세 번 칠 건데요. 오, 잘한다.

0: 잡았다.
1: 잡았다. 잘했어. 누나의 문제는 좀 더 어렵게 박수치기 다섯 번에 도전합니다. 오, 우아하게. 성공. 두 번째 놀이는 물든 종이컵을 올리고 휴지심 감기. 물이 떨어지면 휴지가 젖으니까 조심조심 감아야겠죠? 먼저 현재와 동주 선생님이 대결해요.
2: 어, 안 돼.
3: 괜찮아.
4: 나도 젖어. 너, 미안. 넌 닦은 지 않을 거야. 이따가 닦을 거야.
5: 현재가 더 빨리 가오네.
4: 치료.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짧아져서.
5: 아, 안 돼.
4: 내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1: 오, 이번 대결은 동주 선생님이 이겼습니다.
5: 내가 이겼지요.
1: 현재 잘했어. 그래도 열심히 한 거 알고 있어.
6: 하나 둘 셋 화이팅!
1: 다음은 현빈 선생님과 은재의 대결.
6: 물렸다. 잘하는데.
4: 이거 이겨야지.
1: 은재 지금까지 한 번도 흘리지 않았네. 역시 누나의 침착함은 남다르지.
6: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같이 들어갈까? 같이 들어갈래?
4: 싫어요. 내가 이겼다.
1: 가뿐하게 은재 승리. 재미있는 놀이가 가득한 우리 집 놀이터. 다음에도 같이 놀아요.

0: 지냈지. 아. 어, 너 피부 웬일이야? 어, 작년 아리다 잠깐만.
1: 진짜 귀신은 속여도 호미는 못 속여. 나 어제 때밀었잖아. 근데 잠깐만, 너 뭐야? 살 빠졌어?
0: 아니, 나 진짜 요새 고민 너무너무 많아.
1: 그래? 일단은 그러면 이리 와. 앉아, 앉아, 앉아.
0: 들을 준비 됐어?
1: 물론이지. 그 전에 오늘부로 호미와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호미와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호미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0: 사실 내가 요즘 관심 가는 애가 생겼거든.
1: 캬! 누군데 누군데? 누가 우리 눈 높은 호미 마음속에 들어갔는데? 나 지금 도파민 미쳐. 빨리 얘기해.
0: 우선 일단 잘생겼고 유머러스하고 다정하고 웃을 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1: 몰라. 그래서 누군데?
0: 나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사실은 옆반 시우야.

0: 왜 왜 what so what so what what
1: 시우는 안 돼.

0: 호미는 이런 거 싫어. 시우, 내가 포기한다.
1: 호미, 그게 무슨 소리야? 예스.
0: 나 사랑보다 우정이야. 우리 우정이 네 고작 남자 하나로 흔들려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그래?
1: 맞아. 나도 사랑보다 너희가 더 중요해.
2: 나도.
1: 그럼 우리 고민 다 턴 거야?

0: 너도 고민이 있다구?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 그럼 또 보자.
0: 안녕!

0: 초특가 휴머노이드.
1: 볼만한 거 없나?
0: 초특가 휴머노이드. 네오 휴먼.
2: 아직도 퇴근하고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산더미 같은 설거지 앞에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0: 840만원. 60개월 무이자 할부. 월 14만원. 지금 주문하세요.
2: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로봇이 필요하신가요?
0: 홈쇼핑 최초 공개합니다.
3: 안녕하세요. 네오 휴먼입니다.
4: 완전 사람 같잖아.
2: 보셨습니까?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처럼 대화가 가능한 것은 물론 인간처럼 공감할 줄 알고요. 세상에, 피부도 인간과 거의 똑같습니다. 저보다 좋은데요?
0: 겉모습만 같다고 다는 아니죠. 네오, 나 오늘 우울해서 빵 샀잖아.
3: 왜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2: 와, 우리 집 아들보다 낫네. 걔는 TV 보면서 맨날 누워있거든.
0: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원하는 모델로 성격 설정 가능하고요. 저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5: 우와! 사람보다 나은데? 살까?
6: 거기다 힘도 진짜 세서 자동차도 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2: 와! 인간과 똑같은, 아니 인간보다 레벨업한 네오 휴먼이 월 14만원! 정말 대박이죠?
7: 자! 차차!
3: 지금 주문하세요.
8: 대박인데? 저 정도면 나도 살 것 같은데?
9: 아, 저기 사는 사람이 어딨어.
8: 불 꺼져 하면 불 꺼지고, 뭐, 이제.
10: 그거에 14만원을 태운다고?
11: 근데.
12: 왜? 불 꺼달라.
11: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13: 아주
11: 예를 들면, 그냥 공짜로 뿌린다고 쳐.

0: 그러면은 우리의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 우리의 능력치가 다운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해당 일을 계속 안 하면 퇴화돼.
1: 불 끄는 게 퇴화돼서 뭐
0: 아니,
2: 아니 불 끄는
0: 신체
2: 게
0: 능력이
2: 상관이 아니라
0: 낮아진다고.
3: 우리가 그냥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
4: 아니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를 나 휴머노이드가 나 없고서 막 회사에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3: 그랬으면 좋겠다.
2: 휴머노이드가 모든 걸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
0: 우리가 여기 있지도 않을 수 있어. 여기 방송이잖아. 우리가 아니고 저 로봇들이 나와서 방송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일자리 뺏기지. 일단 일자리를 뺏기지.
1: 일자리가 빠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겠지.
0: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 가능한 모든, 인간이 가능한 모든 것들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휴머노이드를 만든 이유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야.
3: 뭐지? 잘 모르겠고. 그 AI가 절대 할 수도 없는 거는 내 생각에는 논리적 사고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AI는 그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보단 뛰어나지 않잖아. 그치?
0: 사람보다 뛰어나지.
5: 아니,
0: 데이터 저장력이 있잖아. 아니, 몇십, 몇백 테라바이트씩 저장할 수 있는데.
3: 아니,
0: 휴머노이드들은.
3: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넘을 순 없잖아.
0: 넘을 수 있지.
1: 그걸 집합해가지고 AI를 만든 거야.
6: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는 진정한 공감이라고 생각해.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한테 막 이제 테스트를 하면은 공감을 해주긴 하는데 나는 그게 진정한 공감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
0: 근데 감정이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이 학습 가능한 데이터 같은 존재라고 나왔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배우잖아, 학교 가면. 도덕 같은 과목에서. 그것도 학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AI 또한 감정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요즘 과학자들 이론이거든.
1: 여기 중에 한 명 휴머노이드가 껴있다고 해도 뭐 의심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0: 휴머노이드세요?
3: 아니, 너무 벗어났다, 너무 벗어났다.
7: 너무 이상한 데로 갔어.
0: 내가 볼 때는 인간들의 관점이지만 예술이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 예술가들은. 작가, 화가, 뭐 이런 게 다 포함돼, 지금 이 찍고 있는 사람, 카메라 감독님 같은 분들도 다 예술가들이거든, 사실은.
3: 아, 그치, 뭐.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술이라는 개념을 휴머노이드가 해버리잖아? 그러면은 너무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인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뇌가 퇴화를 하거나 그러면은 뇌가 퇴화를 하잖아? 그러면은 생활 능력이 떨어지고 생활 능력이 떨어지면 AI의 질도 떨어져. 모든 게 같이 떨어지는 거야.
3: 어? 그럼 반복 아니야? 앞에 있었는 애 퇴화했다가 다시 발전하고 퇴화했다가 발전하고.
6: 생각 좀 해봤는데 휴머노이드가 할 수 없는 게 또 운동선수 같은 것도 역기? 뭐 그런 거는 힘을 되게 중요시한 그런 거잖아.
3: 근데 저기 아까 전에 나온 휴머노이드
6: 극한이 저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1: 나도 여기 말에 동의를 하는데 체육 운동 막 그런 거는 우리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잖아. 뭔가 우리가 대결을 보고 우리가 막 대련을 보고 그러니까
3: 도파민.
1: 그런 도파민 그런 거를 위해서 보는 건데 로봇이 하면은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야.
2: 재미가 없잖아.
6: 한 명이 꼴찌하고 한 명이 1등 하면서 1등을
3: 축하해주고 0.01초 차이로 먼저 도착해서 넣어요.
2: 한키 게임에서 자기가 이기면 성취감도 있고 재밌고 그걸 뛰는 사람이 그런 걸 느끼고 밖에 보는 사람도 자기 팀이 이겨서 좋겠는데 똑같으면
3: 내 생각에는 최소한의 그 꼭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공부를 꼭 해야 되나 안 하면은 살아남기 어렵잖아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그러니까 막 생존하는거나 살아남거나 그런 나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걸 함부로 그리고 A한테 시키면 안 될 것 같아. 보통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로봇한테 시키려고 하잖아. 소방관이 인간의 모습이잖아. 그것처럼 인간과 닮은 그런 로봇을 만들어서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닐까?
2: 막 폭탄물 제거하는 로봇도 그치. 있다고 하더라고.
3: 근데
1: 관중이 없어야 되는 그 판사 막 그런 거 있잖아.
0: 아, 그치.
1: 그리고 이제 막 그 죄값을 정하는데
5: 중립이어야 되는.
1: 그렇지. 막 비니까 막 오케이 형량 줄여줄게 이게 아니라 안 돼 너는 딱 이만큼 땅땅.
0: 반론이 있는데 판사도 결국엔 감정이 있어야 돼. 모든 직업은 감정을 필요로 하고 예를 들면 소방관. 소방관이 험한 지역을 들어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잖아.
6: 나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소방관에 대해서 지금 소방관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해줬는데 만약에 너무 위급한 상황이야. 거의 불이 했는데 아이 한 명 있어. 근데 거기서 소방관들은 오케이 할 수 있다 가자 이렇게 하는 그런 직업인데 AI는 그 확률을 계산해서 아 저건 너무 위험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AI잖아.
7: 프로그래밍을 애초에 할 때부터 확률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인간이 가진 용기나 그런 마음을 프로그래밍을 시켜놓으면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2: 그냥 들어가서 구해야 된다고 프로그램을 하면 돼. 그냥 그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지 말고 무조건 가야 된다고 만드는데 목숨이 걸리는 거잖아.
0: 우리 중에 만약에 휴머노이드가 섞여있다는 과정을 보자.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해왔잖아. 홀리 몰리 누구야? 일단 모두에게 의심이 가지. 신뢰감이 떨어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신뢰감이 떨어지면서 우정을 싹 트일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은 사람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못 느끼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삶이 불행해지는 거야.
1: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4: 근데 빰! 세워졌어. 신뢰감 떨어지. 미미미미미 이럴 수는 없잖아.
1: 빰을 가지고 띠리리밖에 못 들었어. 나 그거밖에 모르겠어.
0: 최근에 러봇이라는 로봇이 나왔거든. 애완동물처럼 집안을 돌아다니는데 잡으면 이렇게 체온도 느껴지고 좋은 말들도 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1인 가구들의 삶을 질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러봇이야.
4: 1인 가구?
0: 1인 가구.
1: 한 명이 사는 거.
0: 한 명이 사는 거.
4: 1인 가구를 해서 가구 하나만 두는 집인 줄 알았다.
0: 근데 러봇을 쭉쭉쭉쭉 발전시키잖아? 그러면은 인간에게 완벽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연기 같은 행복 말고 본질적인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4: 너무 똑똑해가지고 얘가 지금 왜 이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나 보다.
1: 일단 나는 제안을 풀어주고 친구처럼 지낼 것 같아.
2: 엄마, 아빠 혼자 어디 회사 가셔서 혼자 이렇게 뭐 집에서 막 뭐 할 것도 없을 때 같이 놀고.
1: 딱 친구한테 시킬 수 있는 거. 나 물 좀 사줘 막 이런 거 있잖아. 1인 가구에서 너무 외로울 때 같이 옆에 있을 만한 친구가 필요할 때 그럴 때만 쓸 것 같아.
4: 그러네.
0: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되 정말 못하겠는 것들만 휴머노이드에게 시키고 자신이 정말 이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휴머노이드에게 시킬 것들을 잘 검토해보고 최종적 선택만 휴머노이드에게 입력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 같아.
2: 나도 동의해.
4: 나도 동의하고.
5: 동의해.
7: 나는 휴머노이드에 왜? 대한...
4: 뭐야? 뭐야?
7: 뭐지?
0: 기다려.
8: 음식이 도착하였습니다.
2: 고마워.
8: 주문하신 음식
2: 가져가.
4: 와, 근데
1: 시간까지 옮겨.
0: 쟁반을 채로
1: 빠르.
2: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1: 너무 싼 거 아니야?
2: 에?
1: 너무 싼 거 아니야?
4: 월에? 아니야, 비싸 구별하는 거야.
2: 월에.
4: 월에.
2: 그냥 살 거면 한 50만 원이면, 아니야, 50만 원 너무 싼 것 같아.
0: 한 달에 한 100만 원씩은 내야 돼.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내야 되는. 아니,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그 정도 내어 마땅하지 않아?
2: 그래,
0: 이 정도 기술력이면, 확실히.
1: 갑자기 10배가 뛰었어.
9: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하는 초특가 휴머노이드가 월 14만 원.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0: 아이, 손 씻기 귀찮아. 나중에 씻으면 되겠지 뭐.
1: 안 돼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손에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이 생겨난다고요. 아, 역시 손을 안 씻고 세균이 잔뜩 있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더니 탈이 나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손을 씻어야 깨끗할까요? 우리 함께 알아보러 가요. 세균, 바이러스, 꼼짝 마!
2: 내 손에 세균 녀석들 다 없애버리겠어! 자, 우리 함께 깨끗한 손 씻기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손에 물을 적시고 비누를 묻혀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손바닥끼리 마주대고 싹싹 문지릅니다. 손바닥으로 손등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도 싹싹 문질러줍니다. 손가락을 마주잡고 싹싹 문지릅니다. 엄지 손가락을 빙글빙글 문지릅니다. 손끝을 손바닥에 싹싹 문지릅니다. 이제 물로 잘 헹궈주면 와, 깨끗해!
1: 아하! 앞으로는 손 제대로 씻을 수 있겠어요. 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었는데도 배탈이 났다고요? 갑작스런 배탈. 급하다, 급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뮤직 큐!

0: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고 건강한 음식만 먹기로 꼭 약속해요.
1: 효과는 식단 배가 좀...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기념의 나비효과.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기다려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고마워, 포근아.
1: 자자자자자! 이젠 못 쫓아오겠지? 해치?
0: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아야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1: 웃기시네. 밀밀이야.
0: 자, 아라리오.
1: 뭐냐?
0: 벌 받을 시간이다.
1: 제발. 두고 보자, 해치.
2: 그래서 악당이 인간계로 도망쳤고 해치가 그 악당을 잡으러 이곳에 오게 된 거지?
3: 그런 말한 적 없는데.
2: 해치, 맞지?
4: 밖에서 말 걸지 말랬잖아.
2: 아, 맞다.
4: 윤호야, 가봐야 하니까 나 좀 가려줘.
5: 응? 됐다.
0: 자.
2: 해치, 어떻게 왔는지 꼭 얘기해줘야 해.
4: 아휴, 알았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2: 응?
0: 자자자, 하자자자자, 하자자자자.
2: 파이팅!
3: 그만해.
2: 세나야!
3: 안녕.

0: 어린이 집이라고?
1: 꼬마와 해치가 여기 들어갔다니까요.
2: 맞아요.
0: 그럼 해치가 안에 있단 거냐?
1: 있을까?
2: 난 모르지.
1: 한번 가볼게.

오씨, 위층을 살펴봐. 어디?

0: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1: 밖에서만 봐선 알수 없지. 한번 들어가 보자.
2: 누구세요? 어? 누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0: 호근아,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
1: 나비는 2층, 심심이는 1층, 오씨는 저 개를 감시해.

0: 이건 뭐냐? 내일 일이야?
1: 어? 선계 반응이야? 윤호네 동네 쪽이야.
2: 녀석이다.
3: 동네 쪽이야.
0: 그냥 계속 자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된 이상 널 그냥 둘 수는 없다고.
4: 나한테 으르렁거리더니 잘 됐다.
5: 좀 불쌍한데 우리 부화하라고 해볼까요?
4: 누가?
0: 왜? 그래? 혹시 내 부하가 될래? 그럼 봐줄게. 너무 쉽게 대답하네. 어쨌든 잘 생각했다.

0: Yeah.
1: Oh.
0: Anyone, brah? 이제 네가 막내야.
2: 그러니까 나한테 뚜르렁대면 안 돼. 알았지?

0: 해치다. 밖에 해치가 있어요.
1: 알았어.

0: 밀리 비야 뭐냐? 어때? 뜨겁지? 아쇼! 버티네? 그럼 제대로 해주마! 밀리미! 뭐? 뭐냐? 어, 이게 무슨 대사야? 깜짝이야!
1: 하라리오! 그렇죠!
0: 나 이
1: 잡았다!
2: 해치 돌아왔을까?
3: 밤에 온다니까.
2: 내일은 꼭 비밀 얘기해줘야 한다고 해.
3: 알았어.
0: 봐봐봐. 잠깐.
3: 무슨 소리지?
0: 아프다고.
1: 어이 없어.
0: 릴리야. 살았다.
2: 같이 가요.
3: 해치, 괜찮아?
4: 어, 그런데 또 놓쳐버렸어.
2: 어떡해. 집이 엉망이야.
0: 아자자! 뭐냐? 설마?
2: 안녕, 뭐냐?
1: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네.
0: 좋아! 릴리야!
1: 얼레리요!
2: 꼴레리요!
5: 혹시 지금 영화 찍는 거예요?
0: 네, 네 그래. 찍니다. 밀리리요.
2: 아주 멋지.
6: 영화 아니에요?
5: 그럼 TV 드라마인가?
3: 어? 고마워 포그날.
7: 어, 윤호 왔니?
3: 다녀오셨어요?
2: 안녕하세요.
7: 어, 세나도 있었구나. 어, 그런데 집이 깨끗해졌네. 누가 청소했나?
3: 한번 해봤어요.
7: 어, 웬일로 청소를 다? 어? 포그나? 어, 올라가 버리네. 왜 저러지? 뭐?
1: 그나저나 아까 정말 고마웠어, 포그나.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풀리랑 꼭꼭 약속!

Let's sing together! One, two, three, four!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0: 그건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에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온몸을 아프게 하고 해결해야 하는 일에 내 시간도

0: 우리 다음 퀘스트 뭐 할까?
1: 다음 뭘 할까요?
2: 장난감 낚싯대로 낚시하기.
0: 깨똑에서 얘기했던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좀 신선하지 않아?
2: 무인도요?
3: 무인도.
2: 손끝 너무 좋아요. 제가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였거든요.
0: 무인도 가기?
2: 네.
1: 근데 무인도 아는 무인도 있어?
2: 무인도도 이름이 있어요? 어? 무인도에도 이름이 있어요?
0: 뭐 있겠지. 뭐 있겠지. 우리나라도 무인도 많아.
2: 그러면은 무인도에 살아남기 이걸로 할까요?
0: 무인도에 살아남기 괜찮지.
2: 저 하고 싶어요.
0: 퀘스트 좋아요.
2: 그럼 이걸로 확정?
0: 그런 거 있잖아. 막 무인도에 갈 때 꼭 가져가야 될 세 가지 막 이런 거 맨날 얘기하잖아. 우리가 각자 사람마다 세 가지씩 정하는 거지. 무인도에 뭘 가져갈 거지?
2: 형은 뭐 가져가실 거예요?
0: 나? 거울? 거울을 좀 가져가는 게.
1: 그럼 거울 한 자 태워요.
0: 거울이 되게 필요한 거 같기도 해. 왜냐면
1: 물 있잖아, 물.
0: 그거?
1: 물 있잖아.
0: 아, 물 가가지고 이런 보고.
2: 그러면은 나 형은 첫 번째
0: 거울. 아니야 큰일 나. 살아나기 위해서 거울.
2: 아, 잠깐만요.
0: 일단은 이 무인도에 가서 뭔가 그래도 과학적인 뭔가 원리를 이용해서 뭔가 이런 걸 보여줘야 되잖아.
1: 바닷물 받아가지고 막 정수하는 그런 거 만드는 거랑 불을 직접 피우기 이런 거.
0: 오, 괜찮다.

0: 아이고,
1: 진짜 살아나봐야 돼. 짠! 자, 일단 무인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야지. 멋있죠? 티랑 긴팔 티랑 반팔 티 잘 때 입을 거, 놀 때 입을 거 수영복! 수영복도 챙겨야 돼. 슬리퍼 슬리퍼! 바닷가에서는 슬리퍼가 제일 화장품! 여러분 피부는 클렌징이 중요합니다. 아, 선크림 진짜 중요해요.
2: 거울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아, 그리고
2: 우리 동생들을 위한 피카츄 팩.

0: 우리 그 삼돌이의 첫 번째 여행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공개 안 되고 비밀이에요. 그러면 봉인도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녹화가 시작이 된 건가? 된 거겠지? 저는 막 엄청 막 거창하게 안 쓸 거예요. 딱 이제 필요한 것만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일단 무인도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이제 통조림 캠하고 이제 엄청 급할 때 먹을 수 있는 유포 이렇게 사왔는데 선크림을 가져갈 거예요. 제가 여기서 더 타면은 이제 눈동자하고 티아밖에 안 보일 것 같아서 그 선크림도 챙길 거고요.
2: 지금 생존 전문가 베어그릴스님의 영상을 보고 있는데 어우 장난 아니네요. 막 이분은 지금 막 정글에서 뱀이나 전갈 이런 거를 막 잡아먹고 있어요. 무인도에 가서 살려면은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찾아봐야겠어. 다행이다. 이게 여기 써져 있기로 수심 20m 이하에서 나는 바다 조개는 어느 지역에서든 99%가 먹을 수 있는 것. 와 이거 네, 정말 잘 됐다.
3: 하나 둘 셋! 센사 큐! 네 드디어 오늘 제가 어디 갈까요?
4: 무인도에 갑니다! 무인도.
3: 네 드디어 진짜 우리가 무인도에 가게 됐는데 오늘 무인도에 가서 저희가 과학새끼를 찍어야 됩니다.
5: 네 1박 2일로 갔다 와야 되잖아요.
3: 그쵸. 진짜 우리가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과연?
5: 아니요.
3: 사실 걱정 반 설렘 반인데 기대가 됩니다. 저희의 과학새끼 무인도 기대해주세요.
4: 기대해주세요.
3: 갑시다.
4: 갑시다.
3: 갑시다.

0: 여기 와본 적 있어요?
1: 저 대박 대박. 저거 아닌가?
0: 뭐 저거
1: 4번이면 오. 여기 저거 맞는 것 같아. 리조트인데.
2: 우와.
1: 설레는데. 아 근데 진짜 저 길 잃어버릴까봐. 거기 주민들에서 길 잃어버릴까봐. 네. 혼자서 뭐 하다 길 잃어버릴까봐 어제부터 계속 걱정했거든요.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 나침반 챙겼지.
3: 아니요.
0: 우리 셋이 같이 다니자.
3: 날씨만 좋았으면 좋겠다. 안 더웠으면 좋겠다.
1: 와 우리 이제 진짜 타.
0: 호호.
1: 아 네.
2: 우와 진짜 커. 아
0: 근데 오늘 날씨 진짜 좋다.
1: 그러니까 딱이야.
0: 좋다.
2: 네?

0: 잠깐만 있다.
1: 왜?
0: 잠깐만. 형,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정말 좋아해야 될 텐데, 우리 동생들이. 바로 제가 준비한 것은! 얘들아.
2: 드디어 왔다.
0: 형이. 자, 이거는 거니 거.
3: 궁금들
4: 정해져 있네.
0: 이거는 다
3: 파란색 좋다.
2: 짠.
0: 짠. 아이돌.
2: 궁금들. 궁금들.
0: 그러면은 좋아, 좋아. 뭔가 이제 좀 팀 같네, 팀. 삼돌이들.
5: 진짜 재밌어.

0: 여기는
1: 승봉도.
0: 승봉도입니다.
1: 여기가 승봉도? 승봉도면은 네. 여기서 이제 또 갈아타야 된다는 거잖아.
0: 그렇죠. 네. 배 한 번 더 타야 된대요.
1: 아이고, 배 올 때까지 우리가 그럼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아.
2: 아, 네.
3: 저희 배를 기다리면서 네. 간단하게 지금 소지품 검사를 좀 할게요. 핸드폰 지금 다 받았어요.
1: 핸드폰이요?
3: 네. 헐.
1: 핸드폰을 놓고 왔나 보다, 내가.
0: 아, 맞아. 형 아까 핸드폰 없던데.
1: 그치. 핸드폰이... 네? 아, 예. 아, 보셨구나.
4: 아, 예. 잠시만요.
1: 저 진짜 이럴 거 없을 텐데. 어, 이거는 사과한.
0: 이거 지금
1: 제가 일부러 지금 먹어요. 동생들을 위해서 가져왔어요.
0: 반납회 어떻게 먹을래요? 그럼 지금 먹을래요? 반납할 거면. 반납회가 어떻게 먹으면 안 돼요? 반납회가 어떻게 먹으면 안 돼요?
1: 아, 이거는 화장품. 화장품인데 이거는 그 피카츄 팩이라고 해가지고.
0: 와, 진짜 근데 태호 형이 뭐 잘 생긴다.
1: 이 너무 자외선이 심해가지고 혹시나 아이들의 피부를 위해 가지고 세장을. 와,
0: 예, 배려심.
5: 일단 슬리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옷이
0: 체중이 있는.
5: 진짜. 어, 야, 이거 안 돼요?
1: 아, 건아, 뭐 속에다 놨어야지 여기 이렇게.
5: 그런 생각 못했어요.
0: 진짜 먹을 건 무조건 뺏기네요.
5: 이것도 엄마. 아까
3: 선물을
1: 좀 어, 선물이요?
3: 그럼 무인도 가서
5: 네. 그 손에 들고 네. 계신 게 선물.
3: 필요한 가장 필요한 물건을 준비를 했거든요.
0: 오.
1: 네. 물 필요하죠. 근데 저 물을 하루 한 잔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소금
0: 마셔.
1: 소금인가요?
0: 감사합니다.
1: 소금 또 필요하지.
3: 그 물을 가지고 이틀을 지내셨어요.
1: 네?
5: 괜히 먹을까?
1: 천재 아껴 먹어. 조금 심어. 조금 심어.
5: 네. 아, 진짜 안 돼요. 절로 가면 안 돼.
0: 그러니까. 어,
5: 재밌겠다.
1: 우리가 가는 데가 저쪽이래.

0: 진짜 그냥 무인도다. 와. 와. 진짜.
1: 도착!
0: 우와, 근데. 와. 진짜 아무것도 없네?
2: 어떡하냐. 그래도 생각보다 척박하지 않다.
3: 되게. 여기서 어떻게 자요?
0: 와, 진짜 왔구나.
1: 자, 사이언스타 큐! 네, 저희가 드디어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2: 와, 진짜 좋습니다.
3: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1: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려면 우리가 한 끼, 두 끼, 세 끼, 세 끼 다 챙겨 먹어야 되는데 여기 좀 먹을 게 있나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 저희가 밥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먼저 둘러보죠.
1: 둘러보고, 자, 먹을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2: 네, 좋습니다.
3: 처음에는 놀러 가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핸드폰 뺏기고 제가 챙겨온 거 다 뺏기고 나니까 진짜 실감이 났어요, 그때.
4: 하, 이게 살짝 앞이 깜깜한 과연 뭐부터 해야 될까 이런 뭔가 그런 걱정 반 설렘 반.

0: 여기 넘어가면 뭐 있을 것 같은데.
1: 맞아.
0: 왠지 이런 돌틈에 막 이렇게 있지 않나?
2: 어?
1: 통살이?
2: 보이다.
1: 이렇게 움직이잖아.
2: 아, 새끼는 새끼.
0: 너무 촌톱만하다.
3: 진짜 아무것도 없네.
1: 없는데?

0: 크죠.
1: 개예요?
0: 어.
1: 얜 좀 커.
2: 그거 가봐요.
1: 얜 좀 키워볼만 할 것 같아.
2: 그거 갖고 가요?
3: 여기다 손에 놀려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도망가려나?
1: 얘가 물라고 간질간질.
3: 오, 진짜요? 오, 진짜요?
2: 진짜.
4: 이거 이렇게 그냥 잡으면 돼요?
2: 응.
4: 진짜 이게 진짜 걔가 옆으로 가다니. 예,
2: 걔가 막 이렇게 가 이렇게.
1: 가자.
2: 이제 어디 가요?
0: 우리가 그래도 이런 거 잡아가지고 넣어야 될 게 필요하니까.
4: 해태병 같은 거.
0: 바닷물을 이렇게 떠밀려온 쓰레기 같은 게 있을 거야.
4: 쓰레기 많다.
0: 그런 걸로 페트병 같은 거를 찾아보자. 일단 넣어.
2: 저기 있다. 저기 페트병.
4: 저기 플라스틱. 오,
0: 제일 큰 거 있다, 큰 거. 이거.
4: 오, 그물망, 그물망.
0: 이게 진짜 유용할 것 같은데?
2: 이게 왜 여기 다 있지?
0: 좋아, 이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조개구이 해 먹자. 조개 잡아서.
2: 좋죠?
0: 그럼.

0: 여기 쪽에 그래도 이게 뭔가 바위에 붙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1: 네.
0: 한번 찾아보자. 이거 굴이 있을 것 같기도 해. 오, 잡았다. 아니구나. 이거 굴 아닌가? 잡았다. 오.
1: 태호 형.
0: 어?
1: 있어? 잡았는데 한 마리.

0: 얘들아 우리 이거 많이 잡아야지.
1: 네.
2: 뭔가 해서.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0: 어, 나도 잡았다. 아, 바위주의가 많구나.
2: 어, 또 잡았다. 이번에 크다.
0: 이거 되게 크다.
2: 크죠? 여기 많이 잡히네요.
0: 얘들아, 이게 굴이래. 이거를 때리면은 안에 차 있지 않을까? 어, 됐다, 됐다.
2: 빨리 많이 캐야 돼. 그럼 저... 우리 안 그러면은 우리.
3: 점심.
2: 점심 굶어야 돼. 어? 짠. 진짜 얼마나 모았어?
4: 저랑 용종이랑 같이 한 거고요.
0: 이 정도?
2: 아,
0: 이 정도면 배부를 수 있을까요?
2: 이 정도로 배부를 수가
0: 없죠.
2: 없는데 일단은 이거는 이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아.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가자.
0: 아이고, 아 드디어 돌아왔어요.
2: 그래, 우리 더 늦어지기 전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5: 어, 배고파.
0: 지금 시간이 근데 저희가 조개를 잡았잖아요. 이거 그럼 해감을 해야 돼요, 해감을.
2: 해감?
4: 그게 뭐예요?
0: 아, 해감이 뭐냐면은
2: 그러면은 우리 아까 그 소금 받았잖아. 소금이랑 물 받았으니까 그거를 쓰면 되겠네.

0: 그러면은 이거 기다려야 되니까 그동안 텐트 치자.
1: 그래. 여기다 딱 되겠다.
2: 텐트.
1: 딱 좋네. 우리가 여기다 쳐야 되니까 나뭇가지랑 다 좀 정리를 하자.
0: 좀 안쪽으로 치는 게 어때요? 이따가
1: 이쪽에 이렇게?
0: 네, 물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1: 그래.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좀 판으로 돼 있잖아. 물 안 들어오게.
0: 그러면은 이런 거 좀 치우고 바닥 좀 평평하게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
1: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0: 대충 할 수 있겠다.
1: 됐어. 오, 이거 되게 크다.
0: 그러니까 되게.
1: 이거 두 개 막 이게 어디가 앞이지?
0: 뭔가 어려울 것 같은데.
1: 아, 이거 위에 쪽인 거.
2: 그러니까 이게 위에죠.
0: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뒤집어. 뒤집고.
2: 아, 뒤집어야 되구나.
1: 이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
2: 이걸 덮어야 돼.
1: 아, 이렇게 생긴 거였구나.
0: 어, 됐다. 오. 오, 모양이 나왔어.
1: 됐다.

0: 이제 이게 튼튼하게 했는데 잘 만든 것 같아.
1: 네, 맞아요.
0: 잠자리는 이제 걱정이 없는데 배가 너무 고파.
2: 한번 해감 됐나 한번 보자.
0: 어, 맞다. 어. 우리 해감해놓은 거 보자. 와, 진짜 너무 배고프다, 그치?
3: 네.
0: 됐어?
4: 모래가 둥둥 떠다녀요.
0: 30분만 더 할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4: 네.
0: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구워 먹어야 되나, 삶아 먹어야 되나.
2: 어쨌든 불이 필요하니까.
0: 어지간히 불이 필요하니까.
2: 불 켜 준비해야겠다.
0: 그러면은 건이가 장작을 구해오는 게 어때?
1: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0: 오케이. 그럼 형들이 오케이, 이거를 오케이. 한번
2: 준비해놓을게.
1: 장작 근데 어떤 장작 구해요?
0: 장작? 나무. 나무 거. 마른 거. 마른
2: 나뭇가지들이랑 솔방울들도 있으면 좋고 이파리 같은 것도 많이 있으면 좋지.
0: 그러면 우리는
2: 불필요 준비를 합시다.
0: 해가 지금 더 떨어지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2: 이 원리가 예전에 우리 무지개 했을 때도 구육절 설명했었잖아요. 볼록 렌즈가 빛을 모아줘요, 이렇게.
0: 와, 엄청 세다, 엄청 세다.
2: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 같은 걸 놓으면 탈 수가 있거든요.
0: 갑자기 타?
2: 좀 오래 몇 초 하면은

0: 다 있다.
1: 그렇죠. 눈부시다. 아이, 아, 그러면은
0: 얘를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1: 들고 있는 게 더 잘 될 것 같아요? 오,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0: 그치? 이거 태우려다가 네. 우리가 타겄어. 우리가 다 타겠어.
1: 진짜로. 생각해보니까 거름종이가, 잠시만요. 거름종이가 하얀색이라서 빛을 다 반사시키잖아요. 제가 칠할 거를 가져오겠습니다.
0: 바람이 불어서 안 되나? 해볼까?
1: 어떻습니까?
0: 이걸 안 될 것 같아.
1: 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이 정도? 아,
0: 거기를 맞춰야 돼, 이제. 얘가 조정이 잘 안 돼.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1: 어, 땅에다가 할까요, 다시?
0: 어, 잠깐만.
1: 오, 어, 어, 되지, 되지.
0: 뭐야?
1: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이번에는 그냥 다 좀 넓게 해야겠다. 최대한 검게. 일단 제 걸로 먼저 해볼게요.
0: 오, 오 탄다, 탄다, 탄다.
1: 오, 오, 붙는다, 붙는다.
0: 오, 대박.
1: 근데 불꽃이 좀.
0: 어, 불꽃 나오는 것 같은데?
1: 그럼 불이 옮겨붙나 한번 볼까요? 아, 제발. 제발. 아, 다시.
0: 한번 붙었었는데, 조금. 다시 인내심을 갖고.
1: 다시. 진짜 검은 잉크 듬뿍. 오, 반응 빠르다.
0: 오, 탄다, 탄다, 탄다. 그만둬, 그만둬.
1: 아, 아주, 아주 잘 탄다.
0: 풀이 나와야 되는데.
1: 그니까.
0: 풀이.

0: 와, 역시
1: 불 붙이는 건 쉽지가 않아.
2: 아직 안 붙었어요?
0: 타긴 타거든? 건우 이거 봐봐. 뭐 태웠어. 우리 좀 엉뚱하지만 나무에다가 바로 한번 칠해가지고.
1: 나무에? 여기다가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 좀 마른 데니까? 응. 그럼 컴퓨터를 칠해야 돼.
2: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3: 해볼까?
0: 어? 연기 난다.
2: 이게 아까도 연기 났어요?
0: 어. 이게 불꽃으로 번지느냐가 문제야.
2: 불냄새 난다.
0: 불꽃!

0: 햇빛이.
1: 뭐 걸렸어요.
0: 잡혔다고?
1: 어디, 어디, 어디, 어디?
0: 아, 진짜야!
1: 어? 뭐 잡혔어요?
0: 야, 잠깐만, 여기 가고 있어.
1: 진짜?
2: 최대한 검게. 일단 제 걸로 먼저 해볼게요.
0: 오, 탄다, 탄다, 탄다!
2: 오, 붙는다, 붙는다.
0: 오, 대박!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0: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1: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태양. 뜨거운 땅과 그걸 견디며 살아남은 생물들의 무자비한 지배자. 햇빛과 열기, 가뭄.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는 바로 이 태양이 결정합니다. 이곳의 동식물들은 태양과 지형 그리고 기후가 만들어낸 혹독한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했으며 덕분에 이 숲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뭄과 열기, 수그러들 줄 모르는 태양의 가혹한 지배는 강자만이 생존하는 이곳만의 법칙을 만들어냈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내리쬐는 태양광선과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조함으로 시달리는 이곳에 높은 바위로 둘러싸인 특별한 숲이 자라고 있습니다. 가혹한 태양왕국의 엄격하고 가차없는 요구에 부응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곳이죠. 동아프리카 해안에서 바다로 400km 떨어진 곳에 지구에서 네 번째로 큰 섬 마다가스카르가 있습니다. 섬의 중앙과 북서쪽 지역이 바로 마다가스카르 낙엽수림의 땅, 태양의 숲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섬 중앙부에는 압도적인 규모의 바위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낙엽수림이 해안에서 해발고도 800m까지 분포돼 있죠. 우기가 되면 이곳에도 어느 정도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건기에는 아주 건조하고 황량한 사막이 되죠. 모진 시기를 견디는 유일한 방법은 전원을 끄는 겁니다. 잎을 떨구고 몇 달 후 물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곳에서 생존하려면 적응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긴 가뭄을 버티는 파충류처럼, 물 부족을 견디는 강인한 새처럼, 질긴 식물을 먹고 사는 여우 원숭이처럼 말이죠.

습기가 있는 동안은 푸른 잎들이 땅을 뒤덮습니다. 이곳은 호랑꼬리 여우 원숭이의 주 영역이죠. 이른 아침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호랑꼬리 여우 원숭이들은 해가 비치는 쪽으로 앉아 마치 기도를 올리는 듯한 자세로 하루의 첫 온기를 흡수합니다. 한때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이 여우 원숭이들이 실제로 태양을 숭배한다고 믿었죠. 호랑꼬리 여우 원숭이가 사는 숲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곳 나무의 약 90%가 마다가스카르 고유종이라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혹할 정도로 건조한 환경은 식물로 하여금 강한 내성을 갖고 이 건조한 바위 지형에 맞춰 진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호랑꼬리 여우원숭이는 바위 틈에 자라는 약 30종의 식물을

기후 조건이 좋을 때는 이곳의 삶도 꽤 쾌적합니다. 물론 위험 요소가 없을 때 얘기죠. 솔개가 숲 위를 맴돌며 무리에서 떨어진 새끼 원숭이를 찾고 있습니다.

여우원숭이 무리는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머리 위에는 솔개가, 발 아래엔 뱀이 있거든요. 양쪽의 적을 마주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에게 실제로 위협이 되는 뱀은 거대한 보아뿐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숲의 지붕 아래로 피하는 게 좋을 겁니다.

바위 사이에 자리해 수많은 동물들에게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이 숲은 아주 이상한 생태계입니다. 지금은 관목이 높이 20m에 이를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고 덤불이 우거지는 한창 푸르른 시기입니다. 이곳은 도마뱀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은신처와 풍부한 먹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무지개 메뚜기의 화려한 색은 일종의 맹독 경고거든요.

알록달록한 색을 띤 메뚜기에 대해 잘 아는 카멜레온은 조용히 길을 내줍니다. 이런 메뚜기들은 독성이 있는 식물을 먹고 식물의 독소를 저장해둡니다. 포식자에게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죠. 누구도 이들을 공격하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취약해지는 교민 시기에도요. 배고픈 카멜레온은 물론이고 허기에 지친 까마귀도 덤빌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흰 가슴 까마귀 한 쌍이 바닥에 쌓인 낙엽 더미를 열심히 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먹이가 될 만한 건 뭐든 다 먹습니다. 지금은 단단한 뿌리에 단백질을 저장하기 위해 곤충이나 씨앗을 찾는 중이죠. 근처엔 유럽 고슴도치와 비슷하게 생긴 마다가스카르 고슴도치 부치도 바닥을 뒤지며 단백질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후각에 의존해 먹잇감을 구하죠. 다른 고슴도치 부치처럼 이 녀석도 흙 속에 사는 벌레를 좋아하는데 지금이 딱 흙이 촉촉하고 부드러울 때입니다. 흙이 말라서 굳어버리면 벌레를 잡는 일도 훨씬 어려워지죠.

카멜레온도 가끔 나무에서 내려와 위험해 보일 정도로 느릿느릿 새 영역을 탐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는 능숙한 사냥꾼이 정찰을 시작한 듯하군요. 까마귀에게 발각되면 카멜레온의 모험은 그대로 끝나버릴 겁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군요. 흰가슴 까마귀는 가장 높은 가지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새끼들을 배불리 먹이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한편 카멜레온의 위험한 여정은 목적지에 다다른 듯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서부의 낙엽수림은 바위지대가 아닌 작은 강이 흐르는 골짜기를 따라 분포돼 있어 뜨거운 열기와 가뭄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숲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생명체를 지키는 피난처입니다. 골짜기가 없었다면 나뭇잎은 금방 메말라 떨어지겠죠. 그리고 골짜기에 숨은 나무들은 여러 동물들에게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꼬리 여우원숭이도 부지런히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열매를 다 먹고 나면 숲에 보답하죠. 나무를 옮겨다니며 열매를 먹고 씨앗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군요. 사실 이들은 땅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긴 여우원숭입니다. 일생의 3분의 1을 땅으로 이동하거든요. 해질 무렵 낙엽수림에서 나온 여우원숭이가 바삭한 간식을 발견했습니다. 벌레는 특별한 별미죠.

호랑꼬리 여우원숭이는 잡식성입니다. 숲이 메마르기 시작하고 나뭇잎과 열매가 줄어들면 애벌레나 거미, 메뚜기부터 새와 카멜레온까지 먹습니다. 하지만 그리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죠.

간식을 먹고 난 후엔 추운 밤이 오기 전까지 마지막 햇살을 즐깁니다. 햇볕을 골고루 잘 받을 수 있는 자세로 앉아 하루의 마지막 온기를 흡수하는 거죠. 마다가스카르의 낙엽 수림은 무자비한 태양의 공격을 견뎌냅니다. 이 특별한 숲에 사는 생명체들 또한 뜨거운 열기와 가뭄에 훌륭하게 적응해 당당히 살아남았죠. 그리고 혹독한 태양의 왕국에서 오늘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0: 내 이름은 슈퍼꽁지. 다시 원래 경로로 돌려놔야 해. 미라.
1: 안 됐지만 너의 계획이 성공할 일은 없을 거야. 다크 골드 타이탄 다크 주먹 스트라이크.

0: 골든 주먹 가서 가져와. 이 에너지를 가지면 얼마나 강해질지 늘 궁금했었지. 우와! 어마어마한 힘이 내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어. 준비 됐어?
1: 오, 안 돼!
0: 하, 치!
1: 위험해!
0: 꽤 빠른데?
1: 하! 치! 이쪽으로!
0: 하! 생쥐처럼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는군. 꽁지야, 네가 잡아!
2: 이대로는 못 가지!
1: 꽁지!
2: 슈퍼꽁지! 박스테이프 발사!
0: 잡았다! 아, 이게 뭐야? 당장 떼어내지 못해!
3: 야, 저기 건물 사이로 숨자!
0: 어디로 간 거야? 넌 여기 정리나 하고 있어!

0: 얄미운 녀석들. 어? 또 어디로 간 거야? 이 녀석들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앉아.
1: 저쪽이야. 창고로 가자.
0: 야, 미안해. 슈퍼윙스, 너희 어디 있니?
1: 보기, 아리,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냥 잠깐만 숨겨줘.
0: 떴어.
1: 어?
0: 안에 누구 없어?
2: 어?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밝아졌지?
0: 찾았다. 우리 귀여운 녀석들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1: 안돼. 내 친구들을 놔줘. 쌤이 상자를 나한테 던져.
3: 어, 알았어.
1: 구조용 루프 액션. 으야.
0: 내 코.
1: 저쪽이야. 컨테이너 사이로 숨겨.
3: 나도 데려가.
1: 월드공항 안에 이런 곳이 있는지는 몰랐네.
4: 반대쪽으로 가자.
2: 완전히 갇혔어.
5: 기분이 어때, 슈퍼윙?
2: 꽁지?
5: 여기 너희를 위한 특별 선물이야.
2: 잠깐!
1: 꽁지야!
2: 우리 꺼내줘, 당장!
5: 위대한 슈퍼 꽁지가 드디어 슈퍼윙스를 이겼어.
1: 꽁지야, 어? 부탁이야. 이러면 안 돼. 이대로 가다간 골든보이가 월드공항을 망가뜨릴 거야. 여긴 우리 집이잖아. 잊었어? 어.
0: 꽁지야, 정말 슈퍼윙스를 잡다니 훌륭한데?
5: 맞아. 나 슈퍼꽁지가 해냈어.
3: 난 도망갈래.
1: 제발 정신 차려, 꽁지야. 골든보이는 널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4: 이젠 다 끝난 건지도 몰라.
1: 어떡하면 좋지?
6: 걱정하지 마, 얘들아. 지금 너희가 있는 곳 바로 아래쪽에 비밀 지하 경납고가 있어. 바닥을 부수면 탈출할 수 있을 거야.
7: 고맙습니다, 사령관님. 강철 주먹, 낙타기 액션! 기아!
1: 구조용 루프 액션!
2: 어서 여기 빠져나가자.
5: 슈퍼윙스들이 바로 이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어.
0: 좋아, 아주 잘했어. 응? 어? 뭐야? 여긴 아무도 없잖아.
2: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 내가 여기 가둬놨는데.
0: 꽁지야, 설마 날 속이고 슈퍼윙스를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니겠지? 솔직히 말해.
2: 난 속인 적 없어. 정말이야.
1: 이건 월드 비행본부잖아.
2: 멋지다. 좋았어.
1: 이거면 할 수 있을 거야.
4: 각오해, 골든보이.
0: 대체 어디 숨은 거야? 아무리 찾아도 도통 안 보이잖아. 어? 말도 안 돼. 이건 월드 비행본부?
1: 골든보이, 우리 친구를 풀어줘. 지금 당장.
0: 친구?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미안하지만 꽁지는 이제 내 편이라고.
1: 꽁지를 괴롭히고 있어.
7: 아리, 변신할 시간이야.
1: 알았어.
7: 월드로봇

0: 그렇게 원한다면 여기 가자.
1: 공주야! 잡았다! 공주야! 이제 안전해. 걱정하지 마.
2: 난 너희를 가두기까지 했는데 왜?
1: 공주야, 넌 이용당한 것뿐이야.
3: 그래, 맞아, 공주야. 그리고 우린 영원한 친구잖아.
2: 영원한 친구?
0: 하여간 포기를 모르는 녀석들이라니까. 다크 골든 주막 발사!
1: 어? 으아! 이거 봐! 슈퍼윙스! 안 돼! 조종을 할 수가 없어!
0: 어떠냐? 제대로 혼나는 느낌이?
4: 내 친구들 괴롭히지 마!
0: 뭐야?
4: 슈퍼공지! 박스 테이프 발사!
0: 어?
4: 슈퍼공진 스핀!
0: 뭐가 이렇게 빨라!
4: 지금이 기회야, 슈퍼윙스!
5: 알았어!
1: 월드 로봇! 맥시멈 파워! 월드 로봇! 파워 부스터! 이번엔 네가 혼낼 차례야, 골든보이!
0: 어?
1: 월드로봇! 움직이! 액션! 임무 완료!
6: 찾았다!
7: 얘들아, 너희가 해낼 줄 알았어. 너희 덕분에 월드 공항을 무사히 지켰다.
1: 우리 집은 우리가 지켜야죠.
3: 하지만 꽁지 도움 없인 해낼 수 없었어요. 어? 꽁지가 어디 있지? 꽁지야, 꽁지야, 어디 있어?
2: 미안해 얘들아,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너희를 볼 수가 없었어. 이제 예전의 꽁지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나만의 길을 가려고 해. 안녕, 슈퍼윙스.

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현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0: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0: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가재에서의 위기. 아, 좋다.
1: 그러게, 정말 좋다. 테디 왕자님이랑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0: 테디 왕자님은 무슨...
2: 또 테디 오빠한테 질투하는 거야?
0: 뭐? 그런 거 아니야.
3: 아니긴. 질투 맞는데 뭐. 질투쟁이. 질투쟁이.
0: 아니라니까.
3: 애니리니께.
0: 야!
3: 질투쟁이. 질투쟁이.
0: 에이, 아니라고. 아저씨, 거기 계시면 안 돼요.
4: 알아. 근데 여기가 명당이라 물 반 고기 반이야.
3: 아, 물고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지기 쉽다고요. 높이가 5m 이상이나 돼서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5: 맞아요. 빠지면 혼자서 나올 수도 없고 주변에서 알기도 어려워요. 얼른 안전한 곳으로 나오세요.
4: 헤, 걱정도 팔자네. 아이, 난 낚시에 목숨 건 사람이야. 좋다. 이게 바다지. 룰루룰루루.
1: 모두 난간을 붙잡아.
3: 갑자기 너울성 파도라니.
0: 모두 괜찮아? 아저씨!
3: 아저씨가 사라졌어!
6: 살려주세요!
3: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가 하이로보를 불러올게요! 얘들아!

0: 훌륭한 사람들을 부탁할게.
1: 알았어.
0: 그럼 내가 이카루스를 도울게. 레스큐 드론 발사.
2: 와, 멋진데.
0: 우리는 가까운 것부터.
3: 알았다고.
1: 여러분, 줄을 잡으세요. 레스큐 제트, 든든한걸?
0: 어? 어?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 레스큐 드론으로 찾아볼게.

0: 밑에 낚시꾼 아저씨가 있어.
1: 이런!
2: 내가 구조할게.
3: 살려주세요. 이카루스, 저 좀 살려주세요.
2: 잠시만요.
1: 틈이 너무 좁아서 어렵겠는데?
0: 잠깐만 비켜줄래?
1: 살았다!
0: 자, 또 다치신 분 계세요?
4: 다친 곳은 없는데 너무 추워요.
0: 체온 좀 재볼게요. 물에 빠져서 체온이 떨어졌나 봐요. 저 체온쯤까지는 아니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이걸로 몸 좀 녹이세요.
4: 고마워요. 이제 좀 살겠네.
5: 저도 좀 주세요. 물이 어찌나 차갑던지 얼음 같더라니까요.
6: 얼음이라고요? 이 날씨에?
1: 그러게, 물에 빠진 시간도 길지 않았고.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어. 이거 뭔가 수상한데?
0: 게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라면 설마...
7: 아이스걸?
8: 아이스걸 등장!
0: 모두 등대!

0: 그래? 안녕?
1: 이런 이런. 넌 아직 어설프구나. 같은 공격에 또 당할 줄 알았니?
0: 뭐야? 움직일 수가 없어.
1: 이제 경기는 끝난 것 같네. 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딱 어울리는 걸 준비했지. 너도 한번 즐겨보라고.
2: 어쩌지? 이대로는 위험해.
0: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안 나오는 거지? 어? 아니, 드론? 설마 저것들이? 됐어, 간다. 야!

0: 그냥 어? 움직여라.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1: 죽어보자 파이 여러분.
2: 경기는 내가 역전한 것 같네.
3: 유리야. 정말 대단했어 유리야.
2: 내가 생각해도 그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시민들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지. 그럼 너울성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아볼까?
2: 바다는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큰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어 위험해요.
3: 날씨와 관계없이 바람이 없고 맑은 날에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방파제나 해안가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또 사고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4: 혹시라도 높은 파도가 보이면 즉시 도망쳐야 하고요. 물놀이나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않도록 해요.
1: 마지막으로 방파제에 흔한 테트라포드에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0: 최후.
1: 어? 크레스트군이다! 크레스트군! 어? 크레스트군!
2: 이 영화 어디서 제작 중이죠? 이 광고 진짜가 맞나요? 설마 가짜인 건 아니겠죠?
1: 크레스트군!
3: 그만하세요! 대체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으신 거죠?
2: 익명의 제보입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마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기계 생명체가 이 마을에 잠복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3: 크레스트군, 어서 가시죠!
0: 그런 일이 있었구나.
4: 대체 누가 어떻게 알고 그런 제보를 한 걸까?
5: 모르겠어. 한 가지 분명한 건
6: 누군가가 메탈카드봇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려고 한다는 거야.
7: 고생이 당했네요.
3: 그런 덩치가 산만한 메탈카드봇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8: 블레스트레인에게도 패하다니 한심하군. 데우스 마키나의 힘을 해방한 블루캅 트리니티는 그보다 몇 배는 강해.
3: 불난데 부치질하고 있어!
9: 플래시 벡터, 우리의 새로운 동료, 기간 트렉스다.
7: 형이 외출한 동안 스카이 갤러비 데리고 왔어?
10: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은 원래 내가 무크라에게 맡긴 것이었다. 이제 그 인송이한테 되찾아와야겠어.
11: 하지만 당신은 패배했지 않습니까? 응?
8: 정면 승부에서 패배한 당신은 어떻게 메탈 브레스를 되찾겠다는 거죠?
10: 쓸데없는 참견 말을!
7: 야야야, 바닥은!
10: 그러는 넌 왜 그런 꼴로 있는 거지? 정체도 밝히지 않는 녀석은 믿을 수 없다!
9: 그쯤 하지, 렉스공. 블레임 노바는 상당한 소식통이다. 응응. 얘기를 듣는다고 그대에게 손해는 없을 것 같은데.
10: 이 녀석이 그렇게까지 말은 어디 들어보도록 하지.
8: 그러죠.
12: 이 상어 영화는 가짜 광고였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광고를 냈을까요? 뻔하죠.

0: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메탈 카드봇이 우리를 방심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저는 그들의 지구 침략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모타우 타임즈의 편집장 워렌 윌리엄스였습니다.
1: 침략자라.
2: 제 이름은 플랫한세트. 당신 팬입니다.
1: 메탈 카드봇은 정말 침략자일까? 그렇게 보이진 않았는데. 메탈 카드봇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모타운 부두에서 만나요라고? 뭐야 이거? 보낸 사람 이름도 없잖아? 메탈 카드봇의 비밀을 파헤칠 절호의 기회야. 결정적인 장면을 찍으면 조회수도 단숨에 올라가겠지? 이봐요. 뭐야, 아무도 없잖아. 내가 먼저 온 건가? 장소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3: 날 찾는 거라면 여기.
1: 어? 응? 너 메탈 카드봇이구나. 설마 나를 여기로 부른 게?
3: 그래, 나도.
1: 참, 얘도 설마 내 팬인 거야? 너 로봇들한테 꽤 인기 있는 타입인가 봐. 그래서 말하려던 비밀을...
3: 차위!
1: 또 다른 메탈 카드봇?
3: 난 누구지?
4: 지나가던 나그네랄까? 그러면 넌 어째서 죄도 없는 인간을 공격하는 거지?
5: 스타가디언은 정의를 위해 움직입니다. 당신이 한바탕 날뛰면 운명 그 주인이라는 소위와 함께 나타날 거예요.
3: 한바탕이라면?
5: 간단합니다. 인간을 습격하세요. 기왕이면 방송을 하는 유명인들을 노리는 게 좋겠군요.
3: 이유라면 있지.
4: 4천년 동안 잠들어 있던 어르신께서 이메일 같은 걸 쓸 리가 없지. 네 뒤에 숨어서 널 조정하고 이곳 인간들과 메탈 카드봇의 대립을 부추기는 녀석이 있다는 거라면.
3: 네 녀석과 상관없어.
1: 지저분한 로봇이 날 지켜준 거야? 이럴 때가 아니지.
6: 얘들아, 큰일 났어.
1: 글로버,
7: 아부잖아. 여정이 뭐야?
0: 글로버랑 싸우고 있는 거지?
6: 갑자기 어디 가?
1: 이건 꿈이나 페이크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메탈 카드봇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요. 제 눈앞에서요.
8: 얘들아, 큰일 나.
1: 게다가 저 꾸질꾸질한 메탈 카드봇이 저를 지켜줬답니다.
8: 아니, 누가 저런 특정을.
1: 왜냐고요? 참, 당연히 제가 예뻐서 아니겠어요?
8: 헤라야!
4: 뭐하는 거야? 소포차!
1: 뭐? 이건 특정을 들고?
4: 이건...
3: 성가신 녀석!
4: 이건...

0: 곧 네 차례다.
1: 잠깐만, 내가 뭘 어쨌냐고!
2: 네 상대는 여기 나다!
0: 끈질긴 녀석. 그래.

0: 이제 회방군은 사라졌고 너도 뒤를 따른
1: 거구나.
2: 나오지 그만 좋아.
0: 놀라게 나중에 이르자.
1: 어디갔지?
3: 보이시나요?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메탈 카드봇들의 싸움이 지금 제 눈앞에서

0: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나도 잘 모르겠어.
2: 스펠란자호의 전승장치인 오그나이저. 대장은 그 전송 기능을 공격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야.
3: 그만 두라니까 엄지. 그렇게 오그나이저를 함부로 사용했다간.
2: 시끄러워.
0: 레드블리츠.
3: 레드블리츠한테 지시한 대장. 제로 협공이야.
0: 블레스트레인 대박! 조심해! 블레스트레인 씨!
4: 아저씨!
2: 블레스트레인!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0: 블루칸 동키 나온.
5: 알겠어.
0: 차례대로 돌진.
2: 어서 일어나 스파크레이트. 우리도 가세한다.
5: 적이랑 나까지 날려버리는데 저 녀석 우리 편 맞아?
2: 이번만이다. 참아.
5: 했었지.
2: 아이쿠. 어? 나부터 해결하고 가셔야지. 이 녀석은 무시하고 돌아서 가자.
0: 나랑도 대결하자.
5: 대결. 내가 좋아하는 말이지.
2: 스칼게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5: 크레스트님 저기입니다. 저기쯤에 내려줘.
2: 예?
5: 어? 아이고.
6: 페루르 아가씨, 이런 위험한 곳에 무슨 일인가?
0: 꼭 이렇게 싸워야겠어?
6: 아가씨와 대적하게 되어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편은 갈라졌어도 우리 둘의 인연은 영원할 것이. 어?
0: 적이면 적이지. 그런 애매한 게 제일 별로거든?
6: 어쩔 수 없어. 고향을 잃고 이 땅에 내려온 이상 나의 결투는 계속될 것이다!
2: 신 것들!
6: 넥스콤! 뛰어! 2대1로 싸우는 건 나의 기사도 정신에 어긋나라. 스타가디언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자유란 없지!
0: 블루캅! 슈페리얼 독해!

0: It's Impenable!
1: 믹스코!
2: 오버로드야! 태우! 얘들아! 오버, 뭐라고? 오버로드! 과부하가 걸린 거야! 오버나이저를 과하게 사용해서 회로에 부담이 간 거지!
1: 들어본 적 있어! 오버나이저의 폭주로 공간이 일그러져서 마을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적이 있다고!
2: 뭐라고? 이럴 수가!
3: 오버나이저의 폭주 같은 건 내 계획엔 없었는데. 자, 이제 어떻게 할 건가?
2: 내 폰!
0: 이걸로 끝이다!
2: 블루카! 헤로로 아가씨!

0: 기간트렉스의 눈빛이.
1: 너는 무카라의 자손인가?
2: 맞아. 무카라는 나의 선조님이셔.
1: 그래, 그랬지. 무카라는

0: 세상, 이 세상.
1: 기간트렉스! 넌 지금 위험한 상태야!
0: 위험한 상태?
1: 이대로 가다간 폭발하게 될 거야!
2: 위험하게 왼쪽 뛰쳐나가고 그래!
3: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어!
1: 하지만 오버나이더를 빨리 떼어내야 해!
4: 우리한테 맡겨! 아버지! 이제 정말 말겠다!
3: 페루르를 노리고 있어!
1: 그만 멈춰들 잡지!
5: 얘들아! 저도 돕겠습니다!
1: 우리도 함께! 기다려! 같이 가!
4: 루카! 오버나이터를 배워봐야!
1: 서둘러!
5: 벌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
6: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4: 그때고 모든 걸 너한테 맡길게.
5: 너라면 할 수 있잖아.
6: 절 구했을 때처럼 그를 구해주세요.
2: 너는 못 버텨.
6: 누들이
1: 블루카. 서둘러.
7: 내 친구를 구해줘.
5: 알겠어.
1: 블루캅! 갤럭시즈! 퍼니셔!

0: 눈을 봐.
1: 헤로나!
2: 스펠란자호의 친구들, 너희가 깨어날 때쯤이면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너희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부디 우리의 후손, 아니 이 행성에 사는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주길 바랄게. 우리와 그랬듯이.
1: 헤로라, 방금 그건...
3: 그 창의 초건, 내가 우정해준 표로 무카라에게 준 마키나시움이다.
4: 아버지!
5: 대장!
0: 저게 기간트렉스의
1: 원래 모습?
6: 마키나시움이라고?
3: 마키나 행성의 금속이다. 메탈 카드롯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때로는 저장 매체가 되기도 하지.
6: 무카라가 너를 구해준 거구나.
3: 아니, 무카라뿐만이 아니야. 무카라의 자손이 너도 나를 구해주었어. 고맙다.
6: 무카라의 선물 덕분인 걸. 그리고 내 이름은 헤로로야.
3: 헤로로, 너희들 머스라이드, 시에로, 레드블리츠 고생 많았다. 모두들 고맙다.
1: 헤로로,
6: 어?
1: 기간 트렉스를 부탁할게.
6: 메탈 카드본 체인지!
1: 페로로!
7: 드디어 손에 넣었던 메탈 브레스! 에오스 마키나에 의해 봉인된 나의 힘이가 이제 되살아나라!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놀이터 규칙.
1: 오늘은 할아버지가 페파랑 조지를 봐주기로 하셨죠.
0: 알았죠,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노는지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건 미끄럼틀이에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저쪽으로 내려오는 거.

0: 전부 다 줄 서서 차례대로 타야 해요.
1: 호호! 미끄럼틀 타는 법은 설명 안 해줘도 알거든, 페파.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랑 미끄럼틀 많이 타고 놀아서 잘 아니까.
0: 그때도 그네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렸을 때도요?
1: 호호! 암, 그네도 있고 구름다리도 있고 다 있었지. 아, 맞다. 뺑뺑이도 있었구나.
0: 어?
1: 근데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한 건 바로 이 미끄럼틀이었단다.
0: 저도 미끄럼틀이 제일 좋은데. 슈!
2: 모두 차례를 기다리며 미끄럼틀을 탑니다.
3: 새치기하면 어떡해. 뒤에 줄 서서 차례대로 타야지.
2: 리처드는 차례를 기다렸다 타는 게 싫었어요.
1: 아이고, 저런 저런. 어린 것도 서러운데 누나가 너무 하는구나, 그치, 리처드? 리처드는 어리니까 봐주면 안 될까?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타는 걸로.
4: 규칙을 바꿨다. 골치 아픈 일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1: 골치 아픈 일이라니요. 누나랑 형들이 좀 양보하면 되지, 안 그러니?
0: 근데 조지도 어린데 얘는 자기 차례 기다려요.
1: 옳거니. 그러고 보니 우리 조지도 어리구나. 조지도 기다리지 말고 바로 타게 해주자.
2: 어, 저런. 조지랑 리처드만 번갈아 계속 미끄럼틀을 타네요.
0: 할아버지, 우리가 탈 차례는 언제 와요?
1: 조금만 기다리렴, 페파. 어린애들이 타봐야 얼마나 오래 타겠니?
3: 아, 쟤들이 언제 다 탈 줄 알고 기다려요.
0: 누가 아니래. 우리 그냥 그네 타자.
2: 그네는 페드로 혼자 타고 있었죠.
5: 네.
0: 페드로, 나도 좀 타게 비켜줄래?
6: 나 아직 다 안 탔는데. 조금만 기다려, 페퍼.
0: 아까부터 탔잖아. 너만 종일 탈 거야?
6: 죄송한데요, 할아버지. 제 뒤에서 등 좀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1: 페드로, 넌 많이 탄 것 같은데 친구들도 좀 타게 양보하지.
6: 조금만 더 타고 집에 금방 갈 건데요.
1: 오냐, 알았다. 그럼 얘기가 다르지. 밀어줄게, 좀 더 타렴.
0: 하지만 할아버지.
3: 아, 난 기다리는 거 정말 싫어.
6: 응, 나도.
3: 응, 나도.
6: 우리 그네 말고 뺑뺑이 타러 가자.
2: 친구들이 다 뺑뺑이에 올라탔죠.
1: 뺑뺑이에 이렇게 많이 타면 안 되죠, 여러분. 일단 다 내려오세요.
7: 근데 전 억울해요. 여기 1등으로 탄 건 저라고요.
1: 아, 그럼 에밀리는 뺑뺑이에 다시 올라타도 좋아요.
0: 그럼 저도 다시 타야죠.
1: 응, 레베카는 왜 다시 타야 되는데?
0: 얼마 있으면 제 생일이 되니까 그렇죠.
1: 오냐, 알았다.
8: 저도요.
1: 오냐. 한 칸씩 다 탔으면 돌린다.
8: 네!
6: 잠깐만요. 왜 여자애만 태워줘요? 남자애도 타야죠.
1: 이제 정말 된 거지? 다 탔으면 돌린다.
6: 왜 안경 쓰레만 빼세요? 저도 저거 타도 되죠?
2: 아이들이 잘못대로 규칙을 정합니다.
0: 저도 타야 하거든요. 당근을 좋아하니까요.
1: 오냐, 이제 뺑뺑이 돌려도 모두 불만 없지?
0: 아니요, 왜 저만 빼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애는 저 혼자인데요.
2: 팔파 엄마가 옵니다.
4: 애들 보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1: 아이고, 말도 마라. 무슨 놀이터 규칙이 이렇게 복잡한지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0: 아침 먹자, 우리 예쁜 골디.
1: 엄마는 금붕어 골디한테 아침을 줍니다.
2: 엄마, 골디가 왜 하나도 안 먹어요?
0: 어머, 골디가 어디 아픈가? 왜 안 먹지? 동물병원에 전화해봐야겠다. 여보세요? 여기는 동물병원입니다.
3: 여보세요, 선생님? 우리 금붕어가 아침을 안 먹어요.
2: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0: 어우, 그럼 지금 바로 금붕어 데리고 우리 병원에 오렴.
2: 어, 아빠가 차 타고 가서 차가 없다. 동물병원은 어떻게 가요, 우리?
0: 버스 타고 가면 되지, 뭐.
2: 아, 신난다.
1: 버스 정류장입니다.
0: 버스가 언제 오나 볼까? 시간표엔 10시 정각에 온다고 하는데.
2: 지금 몇 시인데요, 엄마?
0: 10시 정각.
4: 만세!
0: 전부 몇 분이죠? 어른표 한 장이랑 어린이표 두 장이요.
2: 금붕어표도 하나 주세요.
0: 금붕어는 공짜거든요. 출발합니다.
1: 황소 아저씨도 버스를 기다리고 있네요.
5: 악기 전까지 어른표 한 장만 주실래요, 기사님?
2: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희 동물병원에 골디 데려가요.
5: 아이고, 저런. 어디가 아프기에 병원까지 가니, 골디?
2: 얘는 말 못하는데 금붕어라서요.
5: 아, 그렇지. 그럼 아저씨가 골디 빨리 나으라고 튜브 하나 좀 불어줄까? 그래서 아저씨가 악기점에 가는 거란다. 이 튜바 소리 고치러.
1: 양 아줌마랑 고양이 아줌마, 얼룩말 아저씨, 선생님도 버스에 탔죠.
0: 허허, 슈퍼마켓까지 얼음표 4장이요.
2: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지금 골디 데리고 동물병원 가요.
0: 저런, 골디가 많이 아픈가 보네.
2: 선생님이 좋은가 봐요.

0: 슈퍼마켓 내리세요.
1: 안녕.
0: 악기점 내리세요.
2: 잘 가라.
0: 마지막은 동물병원이요.
3: 동물병원은 아픈 동물을 치료해주는 곳이죠.
4: 이 금붕어가 아파서 아침을 안 먹었다고요?
5: 네, 한번 보실래요?
3: 골디가 잘 먹는데요?
6: 집에선 입도 안 닿는데.
0: 집에 있는 게 지루해서 기운이 없었나 보네요. 여기 오는 동안 재미있어서 기운을 차렸고요. 아주 싱싱하고 귀여운 금붕어를 기르고 있구나. 예쁘게 잘 키우렴.
6: 고맙습니다, 선생님.
3: 파파랑 조지는 엄마랑 다시 집에 가는 버스를 탔죠. 황수 아저씨도 튜바를 고치고 집에 가는 중이었어요.
2: 완전히 새 튜바가 된 거 있지?
3: 선생님도 장을 다 보고 집에 갑니다.
4: 골디가 팔팔한 걸 보니 다 나았나 보지?
6: 네!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아픈 게 다 나았나 봐요.

0: 아니 얘들아 어디 갔다 오니?
1: 골디가 아파서 동물병원에요. 이제 더 나은 것 같아요.
2: 철원, 골디가 감기에 걸렸군요.
3: 내일 다시 동물병원 데려가야지. 안 되겠다.
0: 알았어, 내 차로 태워줄게.
1: 아니요 아빠, 우린 버스가 좋거든요. 버스 탈래요.
0: 알았어, 그럼 버스 타고 가지 뭐.
3: 맞아.
2: 버스 타는 건 모두 좋아하지만 특히 금붕어 골디가 더 좋아하는군요.
1: 놀이동산.
2: 파파가 죽은 오늘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1: 난 놀이동산이 정말 좋더라. 미끄덩 미끄덩.
0: 조지는 저 회전 미끄럼 탑이 타고 싶은가 봐.
3: 알았어요, 나중에 봐요.
0: 나중에 봐요.
4: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오리를 낚으시면 대형 곰인형을 드립니다.
1: 엄마, 우리 저거 해봐.

0: 그래, 페파.
1: 한 번 하는데 2,000원이요?
0: 2,000원이나요?
1: 좋은 일에 쓰는 건데요, 뭐.
2: 엄마 꼭 성공해야 해요.
0: 내 맘대로 되니? 쉽진 않겠지만 열심히 해볼게.
1: 맞아요. 절대 못 뽑으실걸요?
0: 왜요?
1: 뽑기 힘드니까요. 다들 실패만 했거든요.
0: 그건 두고 봐야 알죠.
3: 엄마가 오리를 낚았네요.
1: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 여기 곰인형요.
0: 그건 너무 큰 것 같은데 작은 걸로 바꿀까?
2: 아니요, 이게 뭐가 커요?
4: 엄마, 저기 봐요. 엄청 큰 곰돌이 있어요.
0: 저건 너무 크다, 수지.
4: 저게 뭐가 커요?
3: 조지는 아빠랑 회전 미끄럼 탑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5: 이 탑은 좀 높은데, 조지. 이렇게 높은데 정말 탈 수 있겠니?
6: 한 번 타는데 2,000원입니다.
5: 2,000원이나요?
6: 좋은 일에 쓰는 건데요, 뭐.
3: 저런. 조지가 타기엔 너무 높은 것 같죠?
5: 괜찮아, 조지. 울지 마. 아빠가 지금 올라갈게.
6: 한 번 타는데 2,000원 되겠습니다.
5: 어우.
3: 조지는 이제 높아도 무섭지 않았어요.
5: 오, 이렇게 보니까 꽤 높네. 안 되겠다. 난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야지.
3: 계단은 아이들로 꽉 차 있었죠.
7: 이쪽이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아저씨.
5: 오, 알았다. 우와, 우와, 우와.
8: 자,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화살로 반역을 마치면 커다란 곰인형을 드리겠습니다.
2: 엄마, 저것도 금방 마치죠?
0: 곰돌이는 여기 있는데 저걸 또 가져서 뭐하게?
8: 그런 걱정은 마세요. 절대 못 맞추니까. 여자들은 이런 거 못하잖아요.
0: 여자들은 어째서 못하는데요?
8: 요령이 있어야 맞추니까 그렇죠.
0: 한 번 쏘는데 얼만데요?
8: 2,000원이요.
3: 엄마가 또 맞췄네요.
8: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 여기 대형 곰인형이요.
2: 나도 저렇게 큰 곰 갖고 싶은데, 엄마.
1: 저건 너무 크잖아.
2: 저게 뭐가 커요?
3: 조지는 아빠랑 대관람차에 탔죠.
9: 갑니다. 꽉 잡으세요.
5: 이거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 이제 내려오는구나. 다행이다.
9: 2,000원에 다섯 바퀴 도니까 재밌게 타세요.
5: 세상에, 다섯 바퀴라고? 말도 안 돼.
10: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망치랑 종으로 여러분 힘이 얼마나 센지 시험해 보세요.
0: 어떻게 하는 건데요?
10: 이 단추를 힘껏 내리치는 거죠, 이 망치로요. 그래서 이 종이 울리면 상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요령은 없고 그냥 힘이 세면 됩니다.
6: 제가 한번 해볼까요?
10: 2,000원입니다. 아깝게 됐네요.
5: 호호, 힘쓰는 거 하면 나지. 내가 한번 해볼게요. 위험하니까 다 물러나 있어요.
0: 괜히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몸으로는 좀...
10: 하하, 암요. 페퍼 아빠는 배불뚝이라 좀 무리죠.
0: 뭐라고요?
10: 페퍼 아빠처럼 뱃살 많은 분 치고 힘이 센 분을 못 봤거든요.
0: 그 망치 나 줘요, 여보.
10: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많이 친 분은 처음이에요.
1: 우리가 준비한 대형 곰인형 다 드려야겠네요.
2: 맞지? 엄마, 이거 제 친구들 하나씩 줘도 돼요?
0: 그래, 좋은 생각이다, 페퍼. 와, 착하기도 하지.
1: 덕분에 하나씩 다 갖게 됐네.
2: 숫자 놀이.
3: 페퍼랑 친구들이 유치원에 왔습니다.
11: 자, 여러분, 오늘은 1부터 10까지 숫자 세는 법을 배우도록 할까요? 숫자를 배워서 어디에 쓰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2: 물건이 몇 개인지 셀 때 써요.
11: 맞아요, 페파. 여기 쓴 숫자 읽어볼 친구. 알았어요, 페드로.
2: 1, 2, 3, 4.
3: 페드로는 4까지 셌어요.
11: 잘했어요, 페드로. 4 다음에 몇인지 더 세어볼 친구.
2: 저요!
11: 레베카?
2: 1, 2, 3, 4, 5, 6, 7.
3: 레베카는 7까지 세는군요.
11: 아주 잘했어요, 레베카.
2: 저기요, 선생님.
11: 말해봐요, 캔디.
2: 우리 엄마는 10까지 다 세요. 우와!
11: 그럼 7 다음도 세어볼까? 8, 9, 10.
12: 8, 9, 10.
11: 참 잘했어요.
3: 쉬는 시간입니다. 레베카랑 조이, 수지랑 팔팔은 좋아하는 줄넘기를 하기로 했죠.
2: 난 모래 좋아. 난 바다 좋아. 수지랑 줄넘기 하는 거 좋아.
4: 난 핑이 좋아. 난 퐁이 좋아. 조이랑 줄넘기 하는 거 좋아.
13: 아, 얘들아. 우리 한 방에 누가 오래 줄넘기 하는지 내게 할래?
2: 내가 세어줄게. 1, 2, 3, 4, 5, 6, 7, 8, 9, 10. 조이가 이겼다. 만세!
4: 만세.
14: 만세. 네.
2: 페드로, 너도 줄넘기에 끼워줄까?
7: 아니, 난 됐어, 페파. 난 훌라후프 돌릴 거야. 굴렁굴렁, 굴렁굴렁, 굴렁굴렁, 굴렁.
2: 훌라후프, 훌라후프. 1, 2, 3. 우!
4: 너 그거 한 번에 몇 번이나 해? 안 떨어뜨리고.
7: 만 번까지는 문제 없을걸?
2: 와, 그렇게 오래 해?
13: 우리가 세워줄게, 어디 해봐.
12: 1, 2, 3, 4, 5, 6, 7, 8.
13: 8까지 안 해봐.
7: 지금은 기운이 없어서 그렇지. 좀 쉬면 만 번 다 한다, 뭐.
13: 에밀리, 너도 훌라후프 돌리게?
15: 응, 근데 난 좀 독특하게 돌려.
3: 에밀리는 긴 코로 훌라후프를 돌리고 있어요.
12: 우와!
4: 너 진짜 오래 돌린다. 100번은 돌린 것 같아.
7: 조지가 개구리 띵띠기 하고 싶은가 봐.
3: 조지는 개구리 띵띠기를 좋아하죠.
2: 개구리 띵띠기 한 줄넘!
13: 1, 2, 3, 4, 5, 6, 7, 8, 9, 10!
3: 쉬는 시간이 끝났네요.
2: 선생님, 우리 이제 10까지 다 셀 수 있어요.
11: 어머나, 잘 됐네.
7: 근데 10까지 세는 놀이를 해야 다 세요.
11: 놀이 좋지. 리처드, 에드먼드, 저쪽에 가서 긴 줄넘기 좀 갖다 줄래?
5: 안녕하세요. 우리 페파랑 조지 데리러 왔는데요.
2: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5: 어우.
11: 괜찮아, 페파. 아빠도 같이 하면 되지.
5: 어우, 알았어요.
11: 자, 준비됐나요?
12: 네, 선생님.
11: 10까지 세는 거예요.

0: 페파 아빠가 많이 힘든가 보네.
1: 아니요, 전 멀쩡한데요. 100까지 넘어도 문제없는데 왜요?
0: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100까지 도전해볼까요?
1: 20까지만 하죠, 선생님.
0: 알았어요, 20까지 합시다. 시민! 시민!
2: 도로 공사!
3: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팔파 가족은 차를 타고 놀이터에 가기로 했죠.
1: 다들 뭐 잊어버린 건 없지?
4: 네, 없어요.
1: 자, 그럼 출발한다.
2: 놀이터에 간다. 놀이터에 간다. 무릉 무릉.
3: 팔파랑 조지는 놀이터에 가는 걸 아주 좋아하죠.
2: 갑자기 왜 멈춰요?
1: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
2: 뭐야, 그럼 우리 놀이터 못 가는 거예요, 아빠?
1: 괜찮아, 조지, 울지 마. 차들이 다시 빠지고 있으니까. 정지!
3: 황수 아저씨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5: 왜요? 무슨 문제 생겼어요?
1: 오, 죄송한데 길을 좀 파야 하거든요.
2: 저것 봐요! 땅에서 분수처럼 물이 나와요!
1: 그래, 페파. 그래서 우리가 고치러 여기 온 거란다.
5: 고치는데 얼마나 걸리는

0: 같은데요?
1: 그건 우리도 일단 고쳐봐야 알겠는데요.
2: 조지는 포크레인을 좋아하죠.
1: 이쪽이야 이쪽. 살살 몰아.
3: 알겠습니다 반장님.
2: 황소 주신 작업 반장입니다.
4: 아저씨, 근데 이 물은 다 어디서 나와요?
1: 상수도관에서 나오는 거란다. 땅속에 묻은 상수도관이 터졌거든.
0: 그건 또 얼마나 걸리는데요?
1: 아, 그것도 일단 길을 파봐야 알죠.
4: 와!
1: 우리 안색에 밸브를 잠그고.
2: 조지는 크레인도 좋아합니다.
4: 크레인! 크레인!
1: 다음은 깨진 수도관을 빼야겠지. 됐어! 이제 새 수도관을 넣어!
0: 덕분에 작업하시는 거 잘 봤어요.
1: 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가세요! 나중에 또 봬요!
2: 어, 저런. 조지가 공사하는 걸 더 보고 싶은가 봅니다.
4: 왜 울어? 놀이터에 가서 놀기 싫어?
0: 모래상자에서 포크레인이랑 크레인 갖고 놀면 되지.
5: 그래. 공사하는 건 이따 집에 갈 때 또 볼 텐데 뭐.
2: 할파 가족이 탄 차가 놀이터에 왔습니다.
4: 안녕 얘들아.
6: 안녕 페퍼. 네.
2: 에드먼드랑 리처드는 모래놀이를 하고 있군요.
7: 얘들아, 우리도 모래놀이 할까?
4: 그래!
8: 정지!
7: 왜? 무슨 문제 있어?
8: 이 길을 고쳐야 하거든! 난 작업 반장이다!
9: 얼마나 있어야 고치는데, 페파?
8: 그건 우리도 모르지! 고쳐봐야 알아! 구멍을 내야 하거든! 이제 구멍을 메우고! 됐어! 이제 다 고쳤다!
6: 맞지!
0: 페파, 조지,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자.
2: 저런, 조지는 남아서 더 놀고 싶은가 봐요.
5: 집에 가기 싫어? 가는 길에 공사하는 거 다시 볼 수 있는데?
4: 갈게, 얘들아!
6: 잘 가, 페파!
2: 페퍼랑 조지는 또 황소 아저씨가 일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4: 포크, 크레인!
5: 다 왔다, 얘들아. 어?
2: 황소 아저씨는 없었어요.
5: 벌써 공사가 다 끝나고 집에 갔나 보네.
4: 포크, 크레인!
1: 정지! 아니, 페파, 다른 공사란다. 불량 전선 케이블이 속을 썩이는구나.
4: 불량 전선 그거 어떻게 고쳐요?
1: 이번에도 길을 파서 고쳐야지 뭐.
6: 안돼.
2: 페파랑 조지가 길 파는 걸 재밌게 구경합니다. 황소 아저씨가 길을 파면 모두가 재밌게 구경을 하죠.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네.

0: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0: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0: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한 데 기회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0: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아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둘, 하나, 둘, 하나.
1: 운동을 둘, 하자. 둘, 열심히 하자. 둘, 더 열심히.
2: 안녕, 친구들.
3: 안녕.
2: 자, 다 모인 거지? 그럼 한번 세어볼까? 좋은 방법이 있잖아. 제자리, 준비, 노래.
4: 1, 2, 3, 4, 5.
0: 너무 좋은데?
2: 오늘은 뭐 할까?
5: 햇살 맞으면서 걷자.
6: 숲속에서 달리자.
5: 나무타기 놀이 하자.
1: 해적 놀이 하자.
2: 새로운 세계로 모험을 떠나자.
4: 다 함께 모험을 떠나자. 떠나자. 예!
2: 준비됐지? 그럼 출발.
7: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우리가 나가신다. 제자리 준비 노래.
0: 1, 2, 3, 4, 5.
4: 좋은데? 그럼 다시 출발.
7: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햇살을 맞으면서 걸어. 제자리 준비 노래.
5: 잠깐,
6: 내가 너무 작아. 안 보여.
0: 3, 1, 2, 5.
5: 뭐가 이상해?
2: 순서가 뒤죽박죽이야.
5: 지금 필요한 건 모두 제자리. 작은 친구는 있죠?
2: 큰 친구는 이쪽으로.
4: 해보자.
5: 난 너보다 커. 난 너보다 작아. 모두 제자리로.
1: 난 너보다 커.
6: 난 너보다 작아.
4: 모두 제자리로.
5: 난 너보다 커.
6: 난 너보다 작아.
4: 모두 제자리로.
2: 모두 제자리 맞아? 제대로 선 거 맞지? 제자리 준비 노래.
0: 1, 2, 3, 4, 5.
4: 좋은데? 그럼 다시 출발.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우리가 숲을 달려. 제자리 준비 노래.
0: 1, 2, 3, 5.
6: 뭔가 이상해. 한 명이 없어. 도대체 누구지? 찾아보자.
5: 나는 2, 내가 시작.
6: 나는 2, 1 다음은 나.
1: 나는 4, 3 다음은 나.
4: 3,
6: 3이 없어.
4: 3이 어디 갔지?
5: 이거 봐, 난 숫자 3이야.
4: 3.
5: 지금 필요한 건
4: 모두 제자리.
2: 난 너보다 커.
5: 난 너보다 작아.
2: 모두 제자리로.
1: 난 너보다 커.
5: 난 너보다 작아.
1: 모두 제자리로.
6: 난 너보다 작아.
2: 모두 제자리 맞아? 제대로 선 거 맞지?
4: 제자리 준비 노래.
0: 1, 2, 3, 4, 5.
4: 좋은데? 그럼 다시 출발.
6: 하나, 둘. 돛단배가 두 척이야.
1: 해적 놀이 하자. 우후.
7: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우리가 해적이 되고. 제자리 준비 노래.
0: 4, 5, 2, 3.
6: 뭔가 이상해. 순서가 뒤죽박죽.
4: 지금 필요한 건 모두 제자리.
2: 난 너보다 커.
5: 난 너보다 작아. 모두 제자리로.
1: 난 너보다 커.
6: 난 너보다 작아.
4: 모두 제자리로.
1: 난 너보다 커.
6: 난 너보다 작아.
4: 모두 제자리로.
1: 난 너보다 커.
5: 난 너보다 작아.
1: 모두 제자리로.
2: 모두 제자리 맞아? 제대로 선 건 맞지?
4: 제자리 준비 노래.
0: 1, 2, 3, 4, 5.
4: 좋은데? 그럼 다시 출발.
7: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
4: 새로운 세계에 도착했다. 제자리 준비 노래.

아,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2: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4: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2: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3: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바다를 가뭄할 거야. 큰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원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선장이 될 거야. 그리고 이걸 쓸 거야. 배를 조종하는 키 같지 않아?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선장!

나랑 같이 선장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우리 선원들을 지켜주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아호이! 같이 조종하자! 자, 이쪽으로! 좋아! 그럼 이번엔 저쪽으로! 우와! 이건 밖에서 해야겠어! 가자! 나가서 해볼까? 선장놀이! 아우, 아우, 아우! 이제 선원 친구들을 우리 배에 태우자!

0: 안녕! 우린 선장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난 선원이야! 아우!
2: 그럼 난 고래! 아님 큰 파도! 아니면 배에 나무판! 아님 선원할까? 앵무새가 있는! 너 앵무새 할래?
0: 다른 생각이 있어? 좋아!
2: 소개합니다, 여러분! 앵무새 팀버스예요.
1: 안녕, 팀버스. 물고기 과자 줄까?
0: 좋아, 선원들. 우리 큰 배로 가보자. 바로 저기 있어. 봐!
1: 오, 배 진짜 멋지다.
2: 알겠습니다, 선장님!
0: 오, 배 멋지다! 배 키는 여기다 넣자.
1: 우와, 선장이 조종하는 키네. 나도 해봐도 돼?
0: 다 같이 해보자. 자, 이쪽으로 돌려봐. 이제 저쪽으로.
2: 야호!
1: 와우, 바다가 빙글빙글 돌아.
0: 돼지선은 돛을 올려라. 선장 명령이야.
2: 네, 알겠습니다, 선장님.
0: 오지 선원, 망원경으로 폭풍이 오는지 봐줄래?
1: 네, 선장님. 어, 잠깐. 근데 망원경이 없으면 어떡해?
0: 아무거나 써도 돼.
1: 망원경, 망원경. 어, 망원경이야. 우와, 된다.
0: 저기 폭풍이 몰려와. 바람이 점점 세져. 우와, 우와, 우와. 뭐든 꽉 잡아!
1: 네, 선장님!
2: 와우, 배가 너무 흔들려!
0: 앵무새가 빠졌어!
2: 팀버스!
0: 데이지 선원! 안 돼!
1: 큰 파도가 온다! 와우!
0: 오지 선원! 안 돼!
1: 나 좀 구해줘!
0: 내가 갈게! 거기 그대로 있어! 선장 친구들, 망원경으로 잃어버린 선원들을 찾아보자. 혹시 누가 보이니? 저기 있어! 우지 선원이야!

가까이 못 가겠어. 네가 여기로 헤엄쳐

0: 고맙긴 뭘. 선원들을 구하는 게 선장의 일이지.
1: 이제 데이지 선원을 찾아야 해. 그리고 앵무새도.
0: 당연하지, 팀버스도. 넌 저쪽을 찾아, 난 이쪽을 찾을게.
1: 병 속에 든 편지잖아. 자, 너한테 온 거야.
0: 데이지 선원이 보낸 거야. 딜런 선장님, 우릴 구해줘요. 데이지 선원이.
2: 꽉! 그리고 팀버스도요.
0: 저

0: 우린 그냥 이 섬에 영원히 있어야겠어.
1: 선장은 절대 선원을 두고 떠나지 않아. 네가 이리 오지 못해도 돼. 우리가 가면 되니까. 자, 배로 가자.
0: 오, 상어가 있는지 볼게. 내 망원경으로. 상어, 상어야 어디 있니? 우와, 저기 찾았어.
1: 노조, 빨리.
0: 아, 됐어. 상어가 갔어. 또 데이지도 찾았고. 안녕, 데이지 선원. 구해줘서 고마워요, 선장님.
1: 선원들 모두 다시 모여서 정말 기쁘군. 모두 무사하지?
0: 앵무새가 빠졌어.
2: 아, 또 이러기야.
0: 상어가 다시 왔어. 딥버스 조심해.
3: 앵무새를 잡아먹은 게 아니야. 앵무새를 구해준 거였다고.
1: 아, 우릴 겁주려는 게 아니었구나. 도와주려는 거였어.
0: 우와, 쟤도 선원시켜주면 안 돼? 제발.
1: 당연히 되지. 우리 악수할까? 좋아, 배 타. 이 물통에 들어가면 안전해.
0: 우와, 고마워요, 선장님. 우리 모두 지켜줬어요.
1: 너희를 지켰다고?

0: 와서 받아와, 상어선언.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고장이나 사고로 멈춘 차량과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 간에 발생하는 추가 사고. 매년 3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나 높습니다. 사고가 사고를 부르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주변 차량에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안전 삼각대도 설치합니다. 이에 앞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로 신속하게 옮깁니다. 2차 사고 사망자의 약 70%가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르다 발생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빠르게 대피합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또는 112, 119로 신고합니다. 신속한 대피가 생명인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법을 기억하세요.

0: 냄비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갑자기 찌르륵 하면서 진짜 뭐 칼로 이렇게 탁 자른 것처럼 전기가 한 몇천 볼트 온 것처럼 찌르륵 하면 이 손이 뻣뻣해져요.
1: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지금 모르고 꽉 이렇게 치면은 안 펴져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펴야 되는데 피면 아파요. 필 때 너무 아파요.
2: 손에서 시작되는 세상. 단추 하나 채우는 일, 컵 하나 드는 일까지 손쓸 일은 많고 우리의 일상은 손을 쓰며 이어진다. 그런데 찌릿하고 저린 손, 툭 걸려서 켜지지 않는 손, 점점 오그라들거나 변형되며 굳어가는 손이 된다면?
3: 이렇게 뭔가 퉁퉁 부어서 염증이 있는 골문 느낌? 왼손이 부러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나마 부럽더라고요. 이 오른손으로 하니까 모든 것이 마비예요.
2: 많은 뼈와 인대가 모인 손. 작지만 정교한 손엔 복잡한 구조만큼 여러 질환이 숨어있다.
4: 이게 부러질 정도의 외상이 아닌데 딱 넘어지면서 손을 딱 디뎠는데 딱 부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 염증과 골절 그리고 관절염까지 손에 오는 다양한 질환들은 참으면 낫는 병이 결코 아니다.
4: 방치하면 손이 마비가 오고 아예 근육이 말라버려요. 손목 골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고관절이나 척추 골절로 진행하는 거를 이쪽에서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 아픈 손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의사. 정형외과 중에서도 더욱 미세한 수술을 시행하는 수부 세부 전문의. 이재성 교수와 함께 손질환을 빨리 발견하는 법. 병의 진행을 막고 손을 살리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자.

0: 최현화 씨는 오늘도 긴장이 한바가지다.
1: 자, 이걸 한번 해볼까?
2: 불안한지?
1: 아니.
3: 어머니 손 아프세요?
1: 아니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우 이거 나 장난 아니네 이게. 아 이게 고기 들면 안 돼. 아니.
3: 안해. 찌릿하셨나봐요.
1: 네, 찌릿찌릿해.
0: 운동기구에 설 때마다 밀려오는 두려움.
1: 이 발에
0: 손 때문이다.
1: 아, 그만. 아파. 이렇게 힘을 막 주니까. 이게 이것도 못한다니까. 별로 떨리네.
0: 남의 살처럼 감각이 없고 저리다.
3: 지금 어디가 제일 통증이 심하게 오셨어요?
1: 여기 다, 여기. 열이 확 나면서, 뭐라 할까. 저리저리 하면서 다수 손가락 다 그렇죠 뭐. 이렇게 힘을 주면 더 아픈 것 같아.
0: 밤에도 잠 못 자게 괴롭히는 통증.
1: 그러니까 맨날 그냥 와서 보기만 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이렇게 쓱 올라가서 한번 하는 척 하다가 그냥 바로 내려오고.
0: 손 놓고 쉬라고 하지만 그게 쉬운가. 장 보는 일은 최대의 난적이다.
1: 아휴, 안 되겠다. 이거 무언가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담을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아휴, 그냥 간주지. 그냥 작은 거? 그래, 작은 거. 이것도 무거운데?
3: 어머니 큰 거 사려다가 작은 걸로 바꾸시네요?
1: 네, 무거워서 못 들어. 아프고.
3: 지금 요 정도만 당겨있는데도 많이 무거우세요?
1: 그럼요. 이게 큰 게 싼데. 조그만 거.

0: 목과 어깨 검사를 한 후에야 비로소 손 전문의를 찾은 최현화 씨.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2: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1: 아, 손목이요.
2: 손목이? 네. 어떻게 안 좋으세요?
1: 이렇게 끝에가 저리고 그다음에 뭐랄까 감각이 없다 그럴까? 이렇게 발 저린 것만요. 그렇게
2: 언제부터 하고. 그러셨어?
1: 이거 좀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좀 심한 거는 한 2년?
2: 2년?
1: 네. 와. 이렇게 뻣뻣하면서 손이 물리치료도 해보고 뭐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2: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반대로 이렇게 해서 가슴에 모아보시고 네. 이러고 계세요. 네. 그런 다음에 어떠신지 그 손 저린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1: 저린데.
2: 아, 벌써 저려? 네. 어, 맞아.
1: 저는 이제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저려요.
2: 아, 오케이. 맞아. 여기서 이제 압박을 해서 네. 이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네. 보는 검사였고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서 신경이 꽉 눌러 있어. 그 신경이 지금 좀 많이 눌리고 있으세요. 그래서 네. 이 정도면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것 같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고 네, 네. 흔히 이제 팔목 터널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이고 신경이 압박돼서 나타나는 증상이시고 그래서 약물 치료나 뭐 주사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1: 네, 네. 그냥 빨리 낫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파요.
2: 알겠습니다.
1: 지겨워요.
2: 지겹죠. 네.
0: 이게 지긋지긋한 손저림과 무뎌진 감각. 그 정체는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었다. 손바닥 쪽에는 손목뼈 위를 가로지르는 횡수근 인대가 있다. 이 횡수근 인대는 두꺼운 섬유성 띠 조직으로 여러 손목뼈들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며 손목 터널의 지붕 역할을 한다. 또한 굴곡건이 있어 손가락 끝까지 힘을 잘 전달하고 손을 잘 구부릴 수 있도록 해준다. 그 아래로는 여러 손가락 굴곡건과 정중신경이 터널 모양의 공간을 지나는데 이를 손목 터널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양한 원인으로 터널 내의 압력이 높아지면 같이 터널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눌리게 된다. 이로 인해 저림과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 한다. 엄지와 검지, 중지와 약지 손바닥 쪽에 저림과 따끔거림,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거나 감각이 무뎌진다. 특히 나이트크라이라 불릴 정도로 자다가 손이 저려 깨거나 비명을 지를 정도의 통증을 겪기도 한다. 진행되면 엄지 근육이 위축되고 움켜쥐는 힘이 약해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
2: 흔히 손목 하니까 저희 의과대학 학생들도 여기가 손목 터널인 줄 알아요. 실제로는 이쪽에 있습니다. 증상은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이 저리고 이상감각이 느끼는 경우가 있으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고 자가로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보는 방법은 여기를 세 개 누르면 증상이 찌릿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팔렌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러고서 30초, 40초 이렇게 있으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검지 손가락이 찌릿한 증상이 나타나면 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최현화 씨 수술에 앞서 신경이 얼마나 꽉 눌려 있는지 초음파로 꼼꼼히 확인한다.
2: 이게 신경이다. 이게 신경인데 이게 이렇게 오히려 신경은 갈수록 더 좁아지거든요. 네. 여기 엄청 커져 있어. 와, 여기서 이 밑이 딱 눌려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라.
1: 벌써 저려요, 손바닥.
2: 벌써 저리죠?
1: 네. 네, 네.
2: 그래서 아, 이쪽에서 많이 확실히 눌려 있구나. 우리가 네.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네.
0: 치료를 미룬 사이 신경이 더 깊게 눌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3: 제가 오면 아프면 어때요?
2: 응?
3: 하다가 아프면
2: 소리 꽤 찔러.
0: 수술은 국소마취를 하고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0: 신경은 손가락의 정교한 운동 조절과 손바닥 쪽 감각을 담당하는데 수술로 눌려있는 정중신경의 압박을 풀어주게 된다. 먼저 손목에 작은 철개창을 만들어 팽수근 인대를 노출시키고 신경과 힘줄, 혈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가며 절개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1: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장난 아니게 두꺼워요.
2: 음악이요?
1: 네. 예, 좀 불편하세요. 예, 예, 지금 이상하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정중신경을 짓누르던 상황. 이제 그 인대를 철개한다.
1: 아이고, 살려줘. 아이고, 살려줘. 다 끝났다, 나는. 끝! 끝났어, 이제. 여봐, 딱 3분 걸렸어, 3분.
2: 30분간 통제.
1: 30분간. 오늘부터는 저려서 막 이렇게 잠에서 깨고 그런 건 없고요. 약간 이 손끝 먹먹한 거 있죠? 그런 거는 한 2, 3개월 갈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이 살아와야 되니까.
2: 근데 어떻게 살아날 것 같은데?
1: 네, 살아올 겁니다, 온.
0: 이 간단한 수술을 미루고 미루며 통증에 시달렸던 것이다.
1: 이분은 특별한 재활은 필요 없고요. 그냥 그 굴신 운동 정도 해서 유착되는 것만 바꾸면 되고.
3: 수술청에 좀 한 달은 소통하는 게 좀 도움이 되시는가요?
1: 아, 그럼요. 제가 이걸 국소마취로 하는 이유는요. 이거는 합병증이 1도 있으면 안 되는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소통하면서 하면 훨씬 환자도 좀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하고, 혹시 내가 수술 중에 이제 신경을 잘못 건들거나 안 좋은 게 있으면 바로 즉각 반응이 오니까 그럼 내가 이제 안 가도 되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과일 칼 대신 감자 칼로 배를 깎는 김추자 씨.
3: 언니, 과일을 왜 그렇게 깎으세요?
4: 네? 손가락 아프니까요, 이렇게 깎으내야지. 칼로 깎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서 그냥 삐져서 먹어요, 모양 안 보고.
0: 왼손 검지가 문제다. 모양까지 신경 쓸 새가 없다.
4: 여기. 예, 여기가 아픈데요. 여기까지 한 번씩 막. 이렇게 쑤신다고 그러나, 이렇게 뭐가 찌르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막 욱신욱신하면서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염증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염증이 많이 끼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지면 이제 이게 꼬부라지니까, 이렇게 꼬부라지니까 이게 피는 게 아프고.
3: 지금 잘 안 펴지시는 거예요?
4: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꽉 지면은, 이렇게 지면은 안 펴지잖아요. 아, 아파요. 이게 필라면 떨려.
0: 한번 굽혀진 손가락은 쉽게 펴기 어렵다. 다른 손으로 잡아당겨야 간신히 펼 수 있다.
4: 속에서 이렇게 당기고 있는 것 같아요, 심줄이. 심줄이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오그라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3: 누가 안에서 당기는
4: 거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이렇게 접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서 이제 이거를 안 펴지니까 이렇게 해서 피면 이제 당기면서 아프죠. 상자가 좀 이렇게 오그라진다고 할까? 막 그 정도로 아파요. 막 심하게 아플 때는요. 좀 만져주면서.
0: 대체 누가 손가락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일까?
5: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의 힘줄이고요. 이게 굴곡근인데요. 여기 이제 이건 관절이고요. 이게 초음파한 사진인데, 여기 보면 까맣게 이렇게 좀 보이시죠? 이게 이제 좀 활차라는 게 이렇게 많이 두꺼워지면서 여기가 이제 문제가 돼서 굽혔다 폈다 하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같이 덩달아서 이게 탁탁 걸리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방아쇠수지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0: 손가락 아래쪽에는 힘줄을 뼈와 함께 잡아주는 도르래, 즉 활차라는 것이 있다.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손가락을 굽히는 굴곡근이라는 힘줄이 두꺼워지거나 그 주위로 결절이 생기기 쉽다. 그러면 활차가 좁아지면서 힘줄이 매끄럽게 통과하지 못하고 마찰이 생기며 중간에 걸리게 된다.

0: 손가락을 펼 때 처음엔 방아쇠를 당기듯 힘이 들다가 어느 순간 확 펴지는데 이를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손가락을 펼 때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걸리는 느낌이 나면서 부자연스럽고 손바닥과 손가락이 연결되는 관절 부위를 누르면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데 증상이 심해지면 손가락이 굽은 상태로 고정된다.
1: 손을 이렇게 중수지 관절이라고 그러는지 이렇게 굽혀보시면 여기 우리 소위 말해 손금 있는 데 있죠. 손금 있는 데에 통증이 있으면서 여기에 턱턱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방아쇠 수지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통증이 있고 손가락을 굴곡시키고 신전시킬 때 통증이 유발되면 방아쇠 수지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 하나. 팔을 써는 일도 위태롭다.
2: 손을 하나를 이렇게 좀 들고 하시네요.
3: 네. 꼬부리면 아프니까.
2: 아, 그럼 칼질할 때 그런 식으로 잘 못 쓰면 좀 불편하시겠어요?
3: 불편하죠. 불편해요. 정말로 불편해요. 칼질할 때가.
0: 밥 한 끼 차려 먹는

0: 이렇게 힘들게 차린 밥상인데.
1: 아이고, 이렇게 미끄러진다니까.
2: 괜찮으세요?
1: 괜찮아요. 이래요, 잘. 미끄러지고 그냥 깨지기도 하고. 흔히 있어요, 이런 일이. 안 보여야 될 거를 보여드려갖고.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아니요. 그래도 끓여놨던 거라. 뜨거운 것도 이럴 때가 있어요.
2: 손에 힘이 확 빠지셔서.
1: 예, 이렇게 미끄러져요. 그래서 놓치기도 하고, 접시도 몇 개씩 깨고 그랬어요. 뭐 나물 삶는다고 삶아가지고 이렇게 옮기다가도 그러고.
2: 옮기셨었어?
1: 예. 쏟고. 그래도 다치지는 않았어요, 용하게. 제가 순발력이 있나 봐요. 잘 피해.
0: 손가락 하나 때문에 벌어진 사고 아닌 사고. 김추자 씨는 찌개가 빠진 허전한 식탁을 마주한다.
1: 지금 이제 후끈후끈해요, 또.
2: 후끈거리세요?
1: 응. 그러니까 지금 수술 날짜만 기다리는 거죠. 진짜 기다리고 있어요, 수술 날짜만.
0: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며 버티던 수술. 그저 작은 손가락 하나일 뿐인데 온 일상을 무너뜨린다. 손이 가진 힘은 막강하다.
3: 그다음에 이 환자는 약간 굴곡구축이 이렇게 동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로 따지면 4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주먹 쥐었다 폈다면 탁탁탁탁 걸리고 통증이 좀 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2: 4단계라면 좀 많이 심하신가요?
3: 네, 좀 많이 진행된 단계라고 볼 수 있죠.
0: 수술은 국소마취로 진행된다. 손바닥 쪽 피부를 1cm 정도 절개한 후 두꺼워진 활차를 완전히 절개한다. 환자의 손가락을 움직이게 한 후 걸리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술을 마무리한다. 만약 굴곡근 주위에 염증이 많다면 같이 제거해준다.
3: 자, 따끔, 몽원주사입니다. 따끔. 아이고, 아파라. 아프시죠? 아이고, 아파라. 자, 선생님 시작할게요. 혹시 불편하면 말씀하세요. 네.
0: 켜지지 않는 검지 손가락. 국소마취를 하며 수술이 시작됐다.
3: 자, 이제 활차를 절개하겠습니다. 이 활차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어요. 그죠?
0: 활차라는 좁은 문에 힘줄이 꽉 끼어버려서 손가락이 마음대로 펴지지 않아 생긴 통증. 힘줄이 쉽게 지나다닐

0: 수 있도록 활차를 잘라준다. 이제 검지손가락을 부드럽게 굽히고 펼 수 있게 된다.
1: 끝! 오케이, 자, 다 됐어. 이제 굽혔다 폈다 해보세요. 피시고 잘 돼요? 됐어?
2: 거기까지 없으니까.
1: 그지? 마취가 잘 됐어. 내가 아프실까 봐 충분히 마취해서 그래. 다 끝났어요.
0: 내가 이렇게 세워 수술 시간은 5분 남짓. 딸깍거리던 고통의 시간이 끝나자 저절로 웃음이 번진다.
1: 고생했어요. 들어가세요.
3: 이게 워낙 드라마틱한 수술이에요. 이렇게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걸리다가 아무래도 그 걸리는 부위를 제거를 해주면 금방 증상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질환이죠.
4: 그 활자는 그런 잘라내도 괜찮은 건가요?
3: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는 파악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나중엔 적응하면서 궁극적인 별 문제는 없어집니다.
0: 방아쇠 수지 증후군.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할까?
3: 방아쇠 수지는요. 손이 자꾸 이렇게 굳거든요. 펴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시킵니다. 주먹을 쥐고 다시 운동을 시키고 이거를 더운 찜질하고 같이 병행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주사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데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되게 한 많은 수의 환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주사를 맞았을 때는 힘줄 자체가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고 한두 번 맞고도 계속 있다 그러면 차라리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는데요.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0: 손에 생기는 질환 중에 두 번째로 환자 수가 많은 질환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다. 한 해 27만 명. 그 다음으로는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가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최근 환자 수가 늘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손질환이 있다.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 양윤아입니다. 거의 손으로 시작해서 손으로 끝난다고 봐야죠. 디자인 할 때부터 그렇고 뭐 원단 고를 때도 원단 뭐 픽업할 때도 원단도 많이 들고 뭐 가봉 할 때 진짜 많이 써요. 패션쇼 할 때도 진짜 뭐 옷 만들 때도 많이 들지만 그 패션쇼에 필요한 뭐 신발 제작이라던가 가방 소품 제작 같은 거는 디자이너가 다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도 진짜 손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0: 물론 보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한 후에 돌아온 건 손목 질환이었다.
5: 여기 이 부분이요. 보면은 이렇게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고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많이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진짜 아픈 거예요.
0: 손목을 자주 비틀어 쓰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며 충격을 주다 보니 연골과 인대가 손상된 것이다.
5: 이렇게 하면은 막 딸깍딸깍 거리는 그런 느낌이 났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막 약간 뼈가 딸깍거리는 그런 느낌이 났었어요. 네, 이렇게 막
0: 손목 바깥이 딸깍거리다니 대체 무슨 질환일까?
3: 네. MRI를 했더니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삼각선 연골 복합체고 이분은 여기가 이렇게 다 들린 거예요. 여기 이제 요골하고 척골이 있는데 그 사이를 잡고 있는 인대고 그다음에 그 인대 사이에 또 섬유 연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섬유 연골과 인대가 같이 있다 그래서 복합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거기가 이제 찢어지는 한마디로 파열되는 그런 양상을 얘기합니다.
0: 손목의 새끼손가락 쪽 아래 이 부분이 바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다. 손목은 팔 쪽에 긴 뼈인 요골과 척골, 그리고

0: 8개의 작은 뼈들이 뭉친 손목뼈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을 서로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삼각형 모양의 인대와 연골을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즉 TFCC라고 부른다. 인대와 연골이 합쳐진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는 요골과 척골 사이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인대로서의 역할과 손목을 회전하거나 뒤로 젖힐 때 충격을 흡수 완화하는 연골의 쿠션 역할을 함께한다. 손목의 완충장치라 불리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는 외상이나 노화 등의 이유로 파열되기 쉬운데 손목을 움직일 때 들어가는 힘을 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과 함께 여러 증상을 유발한다. 손목을 돌리거나 땅을 짚을 때 통증이 있고 문고리나 병을 돌렸다기 어렵다. 또한 새끼손가락 쪽으로 둔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손목이 시큰거리고 팔에 힘을 줄 때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1: 여러분들도 낯설 겁니다.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이게 아마 저희가 학생 때는 해부학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았던 그런 구조물입니다. 한 20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한 4배 정도는 는 것 같아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이쪽 새끼손가락 쪽에 손목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거기에 눌렀을 때 압통이 있거나 또 손을 이렇게 돌릴 때 약간 불안정성이 느껴지거나 통증이 유발되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손상되면 환자들은 일단은 쥐어짜기가 좀 힘들다 그러고요. 손목을 돌릴 때 척측에 통증을 호소하고 또 땅바닥을 디딜 때도 좀 많이 아파들 하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을 이렇게 들 때 힘이 저절로 이렇게 빠지는 증상도 호소하십니다.
0: 결국 수술을 받은 양윤아 씨. 이제 손목이 자유롭다.
2: 네, 많이 회복됐어요. 그 전에 칫솔질도 못했는데 이제 쉽게 빨 수 있어요.
3: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2: 네, 네.
3: 그게 좀 어땠어요, 아픈 거는?
2: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3: 아, 그 다행이다, 네. 그지?
2: 네.
3: 아마 이게 우리 윤아 씨 수술할 때 관절경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뻘겋게 다 염증도 생기셨고 여기 많이 달아서 해줬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뭐 잡고서 들었을 때 여기가 맞대에 있어서 아 여기 밑이 다 터졌구나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꿰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엑스레이 보면 이렇게 유지도 아주 잘 돼 있고 정렬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재활 치료하는데 이제 관절 운동하는 건 다 되니까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0: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는 손목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수술과 상관없이 재활운동은 필수다.
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에서 재활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질환들은 스트레칭 운동이 주로 위주가 되겠는데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는 일종의 관절, 원인 요척 관절이거든요. 그 관절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근강화 운동이에요. 저희도 많은 연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근강화 운동을 하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환자들한테 보였기 때문에 저는 많이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0: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파열된 또 한 명의 환자. 류은미 씨는 캔 음료 하나 자기 힘으로 열지 못한다.
4: 오빠 이거 따줘야 될 것 같아.
0: 아픈 손 때문에 집안일도 남편이 도맡고 있다.
5: 어디에 제일 좀 아픈지?
4: 아, 네. 지금 이쪽 외측으로 제일 심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꺾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 힘을 주다 보면 안쪽으로 손목이 좀 꺾여져서 네, 그래서 그때 좀 통증이 있고요.
0: 손목 안쪽은 괜찮은데 유독 바깥쪽이 시리고 아프다. 여기가 바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있는 자리다.

0: 외상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갑자기 통증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1: 외상은 없는데 증상은 있다. 왜 그럴까? 류은미 씨는 그동안 약물과 주사 치료를 했지만 낫지 않아 수술을 결정했다.
2: 많이 안 아팠어요?
0: 아, 네. 아, 계속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통증은 계속 있어가지고요. 네.
3: 아프세요?
0: 네.
3: 얼마나 고생했다고 그랬죠?
0: 지금 한 3달 정도
3: 3달.
0: 된것
3: 그래도 3개월 정도 좀 악화가 된 거군요. 맞죠? 오케이. 네, 이 은미 씨, 요게 요골이고, 이쪽에 있는 게 요골이고, 이게 척골인데요. 이 병은 이 척골하고 요골이 있는데, 이 길이 차이로 인해서 요기랑 자꾸 부딪혀서 생기는 병이에요.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일 관절경이라는 걸할 겁니다. 네, 구멍을 뚫고,
1: 척골 충돌
3: 무릎을
1: 증후군으로
3: 넘어서
1: 인해 TFCC가
3: 관절 요골이 어떻게 되는지
1: 손상됐다는
3: 확인해
1: 것이다.
3: 볼 거고요.
1: 흔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외상성 파열과 퇴행성 파열로 나눌 수 있다. 외상성 파열은 손을 딛고 넘어지거나 힘을 쓰다 삐끗하는 등 한순간의 사고로 TFCC.
4: 네.
3: 움직이는
4: 좀 없고 당뇨는 저희 가족력이 있어서.
3: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게 이제 처음에 안 굽혀져서 사실 피부를 어떻게 인시든 넣기도 되게 불편한 상태였어요.
1: 내 힘으로는 손가락을 펼수 없는 듀피트렌 구축. 듀피트렌 구축이란 손바닥 아래의 겉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짧아지면서 특히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점점 펴지지 않고 오그라드는 질환이다. 처음에는 통증보다 손바닥의 작은 결절, 굳은살 같은 덩어리와 함몰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손가락이 서서히 굽어진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당뇨, 음주, 흡연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바닥에 단단한 결절이 만져지거나 약지나 새끼손가락이 점점 펴지지 않을 경우 손을 펼때 손바닥 전체가 바닥에 잘 닿지 않는다면 듀피트렌 구축을 의심해 볼수 있다.
3: 근데 이게 듀피트렌이 사실은 나폴레옹의 주치의인데 사람 이름이 붙은 그런 질환입니다. 듀피트렌 구축의 특징은 무통성 결절이에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결절이 나타나고요. 대신 손의 기능은 점점 구축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세수하기도 좀 힘들고 손 넣기도 힘들고 장갑 끼기도 힘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1: 손가락이 오그라드는 듀피트렌 구축은 수술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자칫 놓칠 수 있는 질환. 재발도 잦은 편이다.
4: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이제 난 것처럼 안에 뭐가 이제 잡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안에 뭐라 그럴까 그혹 같은 거? 조그만 혹 같은 게 이제 잡혔어요.
5: 딱딱하던가
4: 네, 딱딱하게.
1: 듀피트렌 구축의 시작은 손바닥에서 만져지는 딱딱한 결절이다. 듀피트렌 구축의 신호를 기억하자. 신체 부위 중 가장 섬세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곳이 바로 손과 손목이다. 인체 뼈의 약 4분의 1이 모여 있는 손. 그렇다 보니 손질환 중에 가장 많이 생기는 질환이 바로 골절이다. 서영희 씨도 여행을 갔다가 아차하는 순간 넘어지며 손목이 부러졌다.
6: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세게 넘어졌다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내가 막, 순식간에 이거 넘어졌다. 이 느낌은 없고, 보니까 내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목이 완전 깨져버린 줄은 몰랐어요.
1: 넘어진 강도에 비해 어이없이 부러진 손목. 서영희 씨가 그런 데는 이유가 있었다.
3: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볍게 툭 넘어졌는데, 이렇게 뼈는 이렇게 많이 어긋나 있어요. 조각도 이렇게 꽤 심하고. 이게 왜 이러냐면,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이제 여성들은 폐경기 이후에 뼈가 골 감소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골 다공증이라는 게 되는데, 골다공증 골절의 특징이,

0: 쉽게 좀 어이없이 다치는 거야. 가볍게 딱 다쳤는데 자기는 어? 이 정도에 내가 부러졌어? 한쪽 언더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손목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는 손목이 다치고 그 다음에 좀 진행하면 허리가 다치고 뼈가 척추가 다치고 그 다음에 연세가 오래되면 고관절이 다쳐요. 그게 3대 골절이래요.
1: 알고 보니 서영희 씨의 골밀도 수치는 골다공증에 해당됐다.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2: 그 소공증 정도로 그냥 뭐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어요. 정말 더 이렇게 잘 관리를 좀 하고 할걸왜 그렇게 그런 소리를 그냥 건덩건덩 들었는지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1: 손목 골절이 중요한 이유. 손목 골절은 전신 뼈 건강이 나쁘다는 신호다. 허리와 고관절 등 전신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알리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될수 있다. 별다른 충격 없이도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손목 골절. 손목 골절은 골절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폐경기 이후 골밀도가 감소하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골절로 그 발생도 중요하지만 전신적인 골밀도 저하를 의미한다. 즉, 중년기 이후의 손목 골절은 이후 척추 압박 골절과 고관절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60대에서 골다공증 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골형성이 저하되거나 골 흡수율이 높아지면서 골대 사이에 불균형을 가져와 골다공증이 발생해 쉽게 골절이 된다. 첫 골절 후 1년 내 재골절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적이다.
0: 손목 골절이 생긴 환자들은 척추나 고관절 골절로 발생할 확률이 많게는 2배에서 4배까지 높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연구 자료를 보면 보통 1.7배에서 1.9배 정도 4년 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자, 이러면 충분히 저희가 첫 번째 손목 골절이 왔을 때 충분히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인식도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발생하는 거를 좀 막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1: 매일 쉼 없이 움직이는 손은 가장 먼저 지치기 쉽다. 손. 쓰지 않을 순 없지만 아껴 쓰고 관리하면 잘쓸수 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
0: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가 되고 중년기가 되면 손이 자꾸 굳어요. 이렇게 자꾸 굳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뻑뻑하지 않습니까? 한 1분 정도 세면대에 더운 물을 받아놓고요. 담그세요. 그래서 한 30초 정도 쫙 데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진짜로 이 소중한 손 소홀하게 다루지 말자라는 게제 마지막 메시지가 될것 같아요. 손이 멈추면 여러분의 일상도 멈춥니다.

0: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터져 있는 거예요.
1: 처음에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또 확 돌아가더라고요.
2: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3: 안면신경마비는 상사 없는 감옥이다.
4: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5: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6: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요.

0: 우리 집 식탁을 가득 채워줄 품격 있는 반찬 2종. 매콤한 생선조림은 잊어라. 된장의 구수함을 담은 조림 레시피. 비린내는 물론 감칠맛까지 사로잡은 된장 삼치조림부터 아삭아삭 탱글탱글 다채로운 식감으로 자꾸만 끌리는 무침 반찬. 칼로리가 낮아 무한대로 흡입해도 걱정 없는 숙주 청포묵 무침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비의 김승희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1: 선생님, 네. 이 고등어보다 삼치를 더 즐겨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삼치가 담백한 맛도 그렇고 이 된장 삼치조림에 들어간 그 비주얼을 보니까 더욱더 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오늘의 재료 하나씩 볼게요.
2: 네, 일단 삼치 한 마리 준비했고요. 네. 거기다가 청주하고 후추 약간 뿌려서 밑간할게요.
1: 살이 통통하네요, 선생님.
2: 네.
1: 자, 그리고 다른 재료들은요?
2: 네, 부재료는 저는 오늘 감자하고 양파 밑에 넣고 깔고 졸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파하고 향채소로 청원고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다시마는 밑에 깔고 할 거라 제가 오늘 다시마 준비했어요.
1: 자, 된장 조림에 필요한 양념도 한번 볼까요?
2: 네, 일단 된장 필요하고요. 네. 거기다가 간장, 맛술, 마늘, 참기름 필요합니다.
1: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이것도 물이 준비가 됐고, 네. 마지막에는?
2: 이거 약간 네. 위에 오늘 된장 양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춧가루를 살살살 뿌려서 드시면은 그 된장에 약간의 그 냄새가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2: 그걸 상쇄시켜줘서 오늘 고춧가루를 약간 뿌려줄 거예요.

0: 마지막까지 아주 네. 완벽하게 맛을 지켜주는데요. 자, 구수한 된장 양념으로 만들어 참치의 고소한 맛과 함께 먹으면 너무 네.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네. 된장 삼치조림 시작할 텐데요.
1: 네.
0: 일단 삼치부터 손질을 해야겠죠?
1: 네, 우리가 오늘 조림이지만 예. 제가 구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0: 네.
1: 이 이유가 보통 우리 조림하면 이제 어슷어슷 썰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렇게 구이용으로 썰게 되면 양념도 훨씬 더 잘 배고
0: 네.
1: 그다음에 여기에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생선은 오래 졸이면은 안 되고 살짝 네. 졸여서 맛있게 맛이 들 때가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좀 맛이 잘 들라고 칼집을 약간씩만 넣어줄게요.
0: 아, 예, 들어있네요.
1: 네, 네. 자, 칼집을 이렇게 살짝.
0: 맛이 잘 배게끔.
1: 네. 자, 우리가 보통 삼치 하면은 고등어와 더불어 등푸른 생선의 대명사잖아요.
0: 맞아요. 몸에 좋은 등푸른 생선이 어디서 몸에 좋아요?
1: 이게 필수 지방산인 DHA와 EPA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0: 네.
1: 또 오메가3랑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죠.
0: 야,
1: 네.
0: 자, 지금 자, 어떤 거 올리신 거예요?
1: 청주 뿌렸어요.
0: 청주 뿌리신
1: 네.
0: 거예요?
1: 자, 우리가 등푸른 생선이라 약간의 비린내가 날까 봐 청주로 예. 밑간을 해주고요. 후추 약간 이렇게 뿌려가지고 네. 맛을 조금 얹혀주도록 할게요.
0: 저도 등푸른 생선 중에 이 삼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1: 네.
0: 아무래도 이 살이 굉장히 고소하고 비릿한 맛이 좀 덜하잖아요.
1: 네.
0: 자, 이렇게 이제 뿌려둔 다음에 얼마나 두면 될까요?
1: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나 10분 정도 두시면 되니까
0: 네.
1: 그 사이에 우리는 채소를 손질해 보면 될 것 같아요.
0: 네. 네.
1: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또 횟감자 나와서 감자가 집에 아마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0: 맞아요.
1: 네. 자, 그래서
0: 맛있을 때예요.
1: 감자를 1cm 정도로 이렇게 썰어줄게요.
0: 네.
1: 감자. 어우, 삼치도 맛있지만
0: 네.
1: 같이 먹는 요 감자도 정말 맛있어요.
0: 맞아요. 생선 요리랑 이 감자도 정말 잘 어울리죠.
1: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여기에 이제 무 계절에는 또 무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0: 맞아요.
1: 그다음에 양파도요.
0: 네.
1: 이렇게 한 1cm로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감자와 함께 밑에 깔고 그리고 졸일게요.
0: 네.
1: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0: 네.
1: 감자도 네. 이렇게 옆에다가 둘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파.
0: 네.
1: 대파는 어서 썰어도 되고 대파도. 5cm로 썰어도 되고.
0: 전체적으로 오늘 재료들은 큼직큼직하게.
1: 왜냐? 주인공이 큼직큼직하니까.
0: 맞아요.
1: 그다음에 고추.
0: 고추.
1: 이제 요거는 빛 담당이고
0: 네.
1: 향 담당이에요. 사실은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0: 네.
1: 아, 이거 사실 고추 먹지도 않는데 꼭 넣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0: 맞아. 한 번쯤 해볼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신 거예요?
1: 생각이 들면 해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0: 예.
1: 똑같은 요리를 하나는 넣고 하나는 안 넣고 해봤어요.
0: 예.
1: 와, 그 향채소가 담당하는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0: 확실히
1: 향채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요리에 향채소가 들어가는지 알겠더라고요.
0: 이유 없이 넣지는 않는다.
1: 네, 향채소의 향이 재료에 싹 스며들어서
0: 예.
1: 음식의 맛을 훨씬 더 높여주더라고요.
0: 크게 보이진 않지만
1: 네.
0: 그렇죠. 자, 이렇게 재료들을 손질을 했고요. 자, 이제 어떤 걸 하면 될까요?
1: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0: 네. 자,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1: 네.
0: 오늘은 된장 양념이에요.
1: 네. 생선 조림하면 많은 분들이
0: 예?
1: 고춧가루 빨간 거 많이 쓰시죠.
0: 예?
1: 근데 저 오늘 시판용 된장을 썼어요. 만약에 집된장이라면 조금 덜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간장, 양조간장
0: 네?
1: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마늘. 그 다음에 요거는 맛술이에요.
0: 맛술.
1: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생선 요리다 보니까
0: 네.
1: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이 된장이 우리가 삼치는 고소하고 된장은 구수하잖아요.
0: 네.
1: 근데 된장의 단점이 약간 좀 꿈꿈한 냄새가 나잖아요.
0: 네, 꿈꿈한 냄새 있어요.
1: 그것만 없애면 땡큐겠는 거예요.
0: 그럼요.
1: 참기름입니다.
0: 고소함으로 이렇게.
1: 참기름 한 스푼을 넣어주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구수함은 취하고
0: 예.
1: 그 약간 꿈꿈한 냄새는 없어지니까 요 참기름 한 큰술을 이렇게 넣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자, 조리로 가볼게요.
1: 네. 자, 그러면 불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0: 예.
1: 자,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깔아주면은
0: 네.
1: 다시마에서 맛있는 막선분도 올라오고 이게 조림이라 생선 조리고 밑에 생선이 딱 달라붙었을 때 그 허망함
0: 예 눌러붙었을
1: 예.
0: 때
1: 우리가 보통 이제 요리할 때 완성으로도 예쁘게 하고 싶은데 얘가 딱 달라붙어서 나오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껍질이 여기 밑에

0: 딱 바닥에 눌러붙어 있을 때는
1: 예.
0: 그것만큼 속상한 건 없거든요.
1: 그쵸.
0: 자,
1: 생선살이 막 흐트러지면서 또.
0: 근데 다시마를 이렇게 깔고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밑국물 낼때 다시마 낸 분들 계시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거 건져서 냉동실에 두세요.
1: 오.
0: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선 같은 걸 조릴 때 이렇게 밑에다 까시면 아주 좋습니다.
1: 그것도 먹어도 좋고요, 그쵸?
0: 그렇죠. 네. 자, 이런 다음에
1: 예.
0: 여기다가 이제, 자, 이렇게 생선을 넣어줄 건데,
1: 네.
0: 자, 생선을 도톰한 것부터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1: 도톰한
0: 네.
1: 것부터.
0: 도톰한 것부터 넣어주고,
1: 제가 삼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살이 도톰해서 좋아해요.
0: 네.
1: 먹을 게 많아요.
0: 그리고 약간 비린내도 고등어보단 좀 덜해서
1: 맞아요,
0: 저는 요
1: 맞아요.
0: 삼치를 더 선호를 해요.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넣어주도록
1: 자,
0: 할게요.
1: 양념은 어떻게 넣어주면 될까요?
0: 듬뿍 이렇게
1: 듬뿍.
0: 다 골고루.
1: 올려주듯이.
0: 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아무래도 스며들게 하려면
1: 예.
0: 감자도 익어야 되고 고기도 익어야 되고 이러니까
1: 예.
0: 물을요. 이렇게 2컵을 넣어주시는데, 이때도 양념장을 이렇게 헹궈서 가장자리로 넣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1: 아깝지
0: 네.
1: 않게.
0: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가장자리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 예.
0: 자, 이제 제가 할 일은 이제 끝났다고 얘기해도
1: 아,
0: 되죠?
1: 또 이제
0: 자,
1: 불이 해주는 건가요?
0: 네. 자, 불이 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1: 예.
0: 뭐냐면, 이 생선에는 기본적으로 비린내가 있어요.
1: 갖고 있는.
0: 네, 트리메트아민이라고 그러는데
1: 예.
0: 그 트리메트아민은 휘발성이에요. 가열을 하면 날아가요.
1: 날려야죠, 그러면.
0: 그런데 이때도 몇 분을 열고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시죠?
1: 예.
0: 네, 자, 한 7분 정도.
1: 7분.
0: 7분 정도 열고 끓이면은 정말 비린내는 아주 예민하신 분조차도 난다고 얘기 안할 정도로 확실하고요.
1: 네.
0: 보통 분들은 한 5분 정도만 해도 비린내 안 난다고 해요.
1: 자, 그럼 7분 정도 저희가 비린내를 날린 후에 뚜껑을 덮고
0: 네.
1: 조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면 이제 8분이 남죠. 15분에서.
1: 예.
0: 네, 뚜껑을 닫고 8분 정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7분일까요? 끓기 시작해서부터 7분일까요?
1: 끓고 나서 아닐까요?
0: 네, 끓기 시작해서부터.
1: 예.
0: 네.
1: 자,
0: 자,
1: 그러면.
0: 그러면은, 자, 강불로
1: 예.
0: 끓기 시작해가지고 7분을 뚜껑을 열고 뚜껑을 닫고 중불에서 8분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너무 구수한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0: 네, 자, 15분이 지났거든요.
1: 야.
0: 이렇게 보면은, 야, 제가 중불로 했더니 이렇게 자자자자자자하게 이렇게 끓고 있죠.
1: 예.
0: 자, 이제 향채소만 올려주시면 되는데,
1: 네.
0: 자, 향채소, 파하고 고추.
1: 아니, 이게 된장으로 졸이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선생님.
0: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아니, 내가 빨간 양념은 많이 해봐봤는데, 된장 양념은 어떤 맛이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1: 예.
0: 삼치가 약간 고소한데, 된장이 또 구수하잖아요.
1: 맞아요.
0: 고소함과 구수함. 그런데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즐겨 먹지 않았던 메뉴라 아마
1: 예.
0: 좀 새롭고, 간이 고춧가루에 비해서 약해요.
1: 오.
0: 된장이 이렇게
1: 그렇죠, 그렇죠.
0: 강한 양념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고추장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고 2분만 더
1: 2분.
0: 살짝 향채소가 재료에 스며들도록
1: 네.
0: 2분만 뚜껑 닫아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생선 조림할 때 적정한 시간이 몇 분이냐고 많이들 질문하세요.
1: 네.
0: 그런데 우리가 고등어나 삼치 같은 경우는 20분에서 25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1: 네?
0: 오늘처럼 이렇게 구이용으로 한다. 그러면 15분에서 20분, 그러니까 20분 정도로 보시면 돼요.
1: 단축이 되네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조림은 이렇게 도톰한데
1: 예?
0: 구이용은 이렇게 펼치니까.
1: 맞아, 맞아.
0: 그게 한 5분 정도를 당기니까.
1: 정말 좋은 팁이네요, 선생님. 자, 이제 2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0: 네.
1: 한번 완성 접시에 옮겨 담아볼게요.
0: 네.
1: 지금 아주 고소하고 구수한 향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제 옮겨 담아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열어주세요.
0: 네, 자.
1: 이야.
0: 와.
1: 이야.
0: 딱 보시면서,
1: 예.
0: 이거지,
1: 그렇죠,
0: 하시는 분들.
1: 그렇죠.
0: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생선을 탁 해가지고,
1: 통으로 먹으면 맛있을까요, 선생님?
0: 네, 자, 이제 담는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쁘게 담나?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담는 거

0: 보니까.
1: 어, 지금 향이 너무 좋아요. 방송으로 이렇게 송출은 안 되지만 이 향은. 네. 진짜로 이 감자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0: 감자가 지금 뜨는데, 아이고, 빨리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포실포실 하면서. 예. 이렇게 맛있게. 어, 사실은 요거 감자만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1: 그러게요.
0: 자, 이렇게 네. 우리가 이제 음식 드실 때 네. 촉촉한 게 기본이에요.
1: 그럼요, 그럼요. 네. 선생님, 네. 저희가 아까 고춧가루를 준비했어요. 고운 고춧가루.
0: 네, 고춧가루를요, 요 위에다가. 예. 뿌려가지고 이렇게 드시잖아요.
1: 조금 아쉬워했던 분들.
0: 맞아요.
1: 이 매콤하면 조금 아쉬웠던 분들.
0: 이렇게 이렇게 드시잖아요. 아우, 요거 꼭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춧가루 약간 뿌린 거하고 안 뿌린 거하고
1: 맞아요.
0: 맛의 차이가 나니까.
1: 칼칼함이 다르니까.
0: 그렇죠. 예.
1: 이거 진짜 해보고 싶어요.
0: 생선이 위쪽으로 가야 되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푸짐한 된장 삼치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된장 삼치조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치에 칼집을 넣은 뒤 청주,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해주세요. 감자는 먹기 좋게 썬 뒤 양파는 큼직하게 채 썰어줍니다.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는 어슷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된장, 양조간장, 다진 마늘, 맛술,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전골 냄비에 다시마, 감자, 양파, 삼치 순으로 고루 담고 양념을 고루 넣어주세요. 남은 양념에 물을 섞어 넣은 뒤 뚜껑 열고 센 불에 7분 정도 끓이다가 뚜껑 덮어 중불에 8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고 뚜껑 덮어 2분 정도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된장 삼치조림을 담은 뒤 고춧가루를 뿌리고 어린잎 채소를 곁들이면 된장 삼치조림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입안을 상큼하게 씻어주는 숙주 청포묵 무침 재료를 살펴볼까요?
0: 네, 일단 숙주 200g 필요하고요. 네. 소금 약간 넣어서 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청포묵, 그다음에 청양고추, 달걀 네. 필요합니다. 달걀은 지단 붙여서 쓸 거예요.
1: 자, 선생님, 네. 이런 요리는 깔끔한 맛이 잘 어울리잖아요. 네. 어떤 양념이 들어갈지 또 볼게요.
0: 네, 일단 이제 간장 양념 들어가고요. 네. 거기다가 설탕하고 식초, 깨소금 네. 들어가고요. 약간 톡 쏘는 연겨자 넣어줄 거고요. 네. 참기름 들어가고요. 소금은요, 기호에 맞게 조절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1: 선생님, 네. 이 청포묵이 음식에 들어가면 네. 이 정갈에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요리 시작해볼까요?
0: 네, 일단 숙주 200g이에요. 200g을 살짝 찔 건데 네. 오늘 같이 찔 게 청양고추예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썰고 한꺼번에 찔게요. 자, 여기 이것도 이제 약간 오늘 이제 무침인데 네. 같이 무칠 거예요. 그런데 고추가 너무 생이면은 드시기에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숙주랑 같이 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 썰어서 오늘 이제 숙주가 길쭉길쭉하니까 네. 고추도 길쭉길쭉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1: 이 고추는 물론 매번 요리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네. 그냥 사두시면은 요리 비결하면서 그냥 두고두고 쓰실 것 같아요.
0: 향 채소라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1: 그러게.
0: 이 향이 음식에 딱 스며들어서 맛을 돋궈주니까 네. 같이 꼭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1: 저도 체험하면서 이제 네. 시장 보러 가잖아요. 네. 그런 거는 고추, 파마늘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저절로 사게 되더라고요.
0: 기본이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준비를 해줬습니다.
1: 자, 이렇게 네. 준비를 했고 자, 그럼 이걸 살짝 데치신다고 하신 거죠?
0: 네. 찔 건데 자, 불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집에 이렇게 깊이가 있는 냄비에
1: 예, 웍이죠, 웍.
0: 네, 웍에다가 숙주를 이렇게 넣고요.
1: 네.
0: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뭐 볼륨감 있는데
1: 아삭거리는 식감이 좋은 숙주예요.
0: 네. 자,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같이 이렇게 넣고 네. 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에 양쪽 거를 다 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다 물은 한 2분의 1컵 정도. 네. 이렇게 넣어 주고요. 소금 뭐 약간만 그냥.
1: 한 꼬집 정도. 네. 한 꼬집.
0: 네. 자, 이렇게 해서 불을 켜고 예. 뚜껑을 닫고 예. 딱 지금부터 이거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3분. 3분만 지나면 숙주가 알맞게 또 청양고추도 알맞게 예. 쪄지니까 그대로 이제 식혀주면 돼요.
1: 사실

0: 아,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데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찌냐고 여쭤볼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예. 우리가 오늘 이 데치는 거를 물을 먹을 게 아니라 네? 이 숙주를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의 수용성 영양 성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살짝 이렇게 찌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0: 영양소를 지키기 위해서. 네.
1: 근데 뭐 찜하면 찜기를 꺼낼 필요는 없다.
0: 예.
1: 그냥 물 조금 넣어서 찌면 된다.
0: 네. 네. 자, 그럼 네. 3분 동안 쪄지는 동안 저희가 묵을 한번 또 썰어볼까요?
1: 네.
0: 야, 청포묵 이렇게 보면 굉장히 또 새롭고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1: 요 진짜 예. 묵은
0: 탱글탱글함.
1: 예, 봄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무쳐서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거는 시원할 때 진짜 왜 우리가 냉면 찾던 그 계절에 예. 시원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우리 이 계절에
0: 예.
1: 드셔주십사. 제가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포묵찜 했는데 사실은 청포묵 하면은 녹두 앙금으로 만드는 건데 녹두가 비싸다 보니까 예. 요즘은 동부묵 해가지고 왜 동부콩 있거든요. 예. 그걸로 이제 많이들 하죠. 이것도 지금 동부묵이에요.
0: 사실 한식집에서 네. 이제 한식집 음식 먹으러 가면 이게 나오거든요.
1: 맞아요.
0: 굉장히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1: 맛있죠.
0: 또 이게 칼로리가 어떻게 되나요?
1: 이거는 100g에 37칼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화된 요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그러게요.
1: 네.
0: 자, 지금 저희 3분 동안 숙주를 저희가 한번 쪄봤는데 이제 건지대가 된 것 같죠?
1: 네. 자, 3분이 됐기 때문에
0: 예.
1: 이렇게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0: 그 숙주의 그 맛있는 향이 나고 있어요.
1: 네, 자 그러면
0: 어떻게 나요?
1: 이거를 그냥 이렇게 채반에다가 바로 하면 되니까
0: 예.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0: 예.
1: 식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뜨거울 때 무침을 하잖아요.
0: 예.
1: 그럼 물이 나와요.
0: 근데 선생님
1: 네.
0: 찬물이 준비되어 있어서 찬물에 담글 줄 알았는데 담그지 않네요.
1: 찬물에 헹구게 되면 수용성 영양 성분이 빠져나와서 숙주 가지고 있는 향이 좀 달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향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도록 잠시만 두도록 할게요.
0: 자, 유의해 주시고요.
1: 네,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0: 예.
1: 묵을 데치면 돼요.
0: 아, 묵을 또 데쳐야 되는구나.
1: 그래서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을 때
0: 네.
1: 여기다가 우리가 넣어줄 게 있어요. 소금.
0: 소금을요?
1: 넣어줄게요. 네.
0: 근데 소금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1: 묵이 약간 간이 데치는 동안이라도
0: 예.
1: 간이 들면 좀 더 맛있어.
0: 맞아, 맞아.
1: 양념이 예,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0: 묵 자체 식감이 정말 좋긴 하지만 이 양념이 배야, 그다음에 간이 배야 좋거든요.
1: 맞아요. 그리고 묵은 덩어리로 하시게 되면 썰다가 이렇게 약간 물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썰고 나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0: 색깔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어요, 선생님.
1: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0: 그러게, 담그고 나서 한 5초에서 10초 사이에 건져내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예, 이게 우리가 찬물에 헹구지만 여열로도 안에까지 스며들어서
0: 네.
1: 그냥 넣었다가 바로 그냥 꺼내시면 돼요.
0: 진짜 투명해지고 있어요. 약간 젤리 같으면서 식감이 정말 좋잖아요, 선생님.
1: 네, 자,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건지면은
0: 네.
1: 묵은 다 이제 완성된 거예요. 이제 양념 만들어서 버무리면 오늘의 요리 끝입니다.
0: 자, 바로 버무려 볼까요, 그럼?
1: 네,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네.
1: 자, 일단은
0: 네.
1: 겨자가 약간 톡 쏘는 맛으로 겨자를 넣어줄 건데
0: 네.
1: 겨자를 선택을 하실 때는 제일 먼저 겨자랑 설탕을 넣어주셔야 돼요.
0: 겨자랑 설탕.
1: 왜 그러냐면
0: 네.
1: 겨자가 덩어리지면은 약간 뭉칠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설탕이랑 넣어서 일단 섞어주세요.
0: 일단 섞어주고.
1: 그럼 안 풀어지죠?
0: 그럼요.
1: 네, 당연히 안 풀어져요.
0: 예.
1: 자, 근데 이때 액체류가 들어가면 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0: 자,
1: 오늘
0: 예.
1: 간장을 넣어줄 거예요.
0: 간장.
1: 이렇게 해서 간장을 조금
0: 예.
1: 넣고 이렇게 섞어 조금씩 넣어주실래요?
0: 네.
1: 네.
0: 자, 이런 식으로.
1: 그러면은 겨자가 덩어리진 거 없이
0: 네.
1: 골고루 다 풀리죠.
0: 그러게요. 이게 제대로 안 풀리고 뭉쳐있으면요. 씹다 보면 갑자기 어떤 부분을 약간 너무 달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갑자기 알싸하기도 하고
1: 예.
0: 너무.
1: 여기다가 이제 깨소금.
0: 예.
1: 통깨보다는 깨소금이 더욱더 이제 고소할 것 같고요.
0: 예.
1: 참기름 약간만 넣어주세요.
0: 참기름.
1: 그런 다음에 사실 제가 양념에 소금은 적었어요.
0: 네.
1: 그런데 이 소금은 넣지 마시고 묻혀서 기호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0: 오.
1: 근데 사실 저는 거의 안 써요.
0: 예.
1: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또 식성이 또 다른지라
0: 예.
1: 이건 조절용이다.
0: 네.
1: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식초 넣어주도록 할게요.
0: 네, 마지막에 네. 묻히면 또 새콤하게 식초가 들어가야겠죠.
1: 네. 새콤하게
0: 예.
1: 입맛 조절하게 식초 넣어주는데 우리가 보통 겨자 들어가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식초 들어가고 그 식초가 꼭 들어가요. 설탕
0: 네.
1: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금이 들어갈래 간장이 들어갈래인데 오늘 저는 약간

0: 간장을 넣어준 거죠. 네. 자, 그럼 자. 이제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예.
0: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포모.
1: 청포모. 아유, 탱글탱글해. 요즘 날씨가 더울 때가 있는데, 네. 그것도 이거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0: 네, 자, 일단은 이렇게 넣어서 버무릴게요.
1: 이거 할 때 좀 조심조심 해야겠어요, 선생님.
0: 근데 숙주도 진짜 살짝만 알맞게 쪄서 예. 예, 이렇게 통통하고요.
1: 그러게요.
0: 우리가 지금 요 지금 청포묵도 살짝 넣었다가 빼가지고 예. 괜찮아요.
1: 요즘은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거든요. 여름이 될수록 그때 청포묵은 정말 부담 없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이게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예. 건강에도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이어트 계획하신 분들이 또 이제 옷이 또 얇아지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포만감 있게 저는 어떨 때는 밥 안 먹고 그냥 이것만 먹어요.
1: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냥 그래도 괜히 딱 먹고 나면 맛도 있지만 내 몸에 괜히 이렇게 착한 일을 했다라는
1: 건강해지는 기분.
0: 네. 예. 자, 담을 때는 예. 아무래도 이제 숙주가 조금 약간 뭉쳐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어떻게 담아야 되냐면 숙주 한번 청포묵 한번 이렇게 담는다는 생각으로 담으셔야 돼요.
1: 담는다,
0: 네, 그래 이게 같이 잘 섞이지는 않아요.
1: 아, 그래서, 미끄러워서.
0: 네, 그래서 담을 때. 이렇게 한 켜씩 담아주시는 것이 드실 때 골고루 드실 수가 있어요.
1: 원래 이렇게 무침 먹고 나면 항상 물이 많이 땡기는데
0: 네.
1: 오늘 이 숙주 청포묵 무침은 그렇게 뭔가 짜지도 않을 것 같고 아주 담백하게 그냥
0: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예. 간 진짜 심심하게 해서 물 그렇게 많이 안 드셔도 될 정도의
1: 예.
0: 그런 간이고요. 이렇게 자 저는 1차적으로 이렇게 담고요.
1: 예.
0: 이때 주의하실 점 뭐냐면 이게 냉장고에 들어갔게 되면 이게 예. 다시 굳어요.
1: 예.
0: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먹을 거라 다 같이 버무렸지만
1: 네.
0: 집에서 드실 경우에는 따로따로 놔뒀다가 먹을 때 이렇게 두 번 정도 이렇게 붙여 드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1: 드실 때
0: 네.
1: 해서 먹으면 더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
0: 네, 네.
1: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숙주 청포묵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숙주 청포묵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씨 제거한 청양고추, 홍고추는 채 썰어주세요. 팬에 숙주, 청양고추, 홍고추, 물, 소금을 넣고 뚜껑 덮어 3분 정도 쪄줍니다. 그런 다음 청포묵은 채 썰어주세요. 찐 채소는 채반에 받쳐 식혀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청포묵을 넣어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연겨자, 설탕, 양조간장, 깨소금, 참기름, 식초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찐 채소, 청포묵을 넣어 버무리고 채 썬 황지단, 백지단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숙주 청포묵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간단하지만 감칠맛은 일품인 어묵 양배추 볶음부터 매콤 새콤한 양념에 맛있게 비벼먹는 쫄깃쫄깃 골뱅이 채소 무침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액상이라 빠르고 간편한 한식육수 육수 근본에서 액상 스틱 육수 세트를 드립니다.

0: 둘, 하나, 둘, 하나,
1: 운동을 둘, 하자. 둘, 열심히 하자. 하나, 둘, 운동을 둘, 더 열심히.
2: 안녕, 친구들.
3: 안녕.
2: 자, 다 모인 거지? 그럼 한번 세어볼까? 좋은 방법이 있잖아. 제자리, 준비, 노래.
3: 1, 2, 3, 4, 5. 너무 좋은데?
2: 오늘은 뭐 할까?
4: 햇살 맞으면서 걷자.
5: 숲속에서 달리자.
4: 나무타기 놀이 하자.
1: 해적 놀이 하자.
2: 새로운 세계로 모험을 떠나자.
3: 다함께 모험을 떠나자. 떠나자. 예!
2: 준비됐지? 그럼 출발.
6: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우리가 나가신다. 제자리 준비 노래.
3: 1, 2, 3, 4, 5.
6: 좋은데? 그럼 다시 출발.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햇살을 맞으면서 걸어. 제자리 준비 노래.
4: 잠깐,
5: 내가 너무 작아. 안 보여.
3: 3, 1, 2, 5.
5: 뭐가 이상해.
2: 순서가 뒤죽박죽이야.
4: 지금 필요한 건 모두 제자리. 작은 친구는 있죠?
2: 큰 친구는 이쪽으로.
3: 해보자.
4: 난 너보다 커. 난 너보다 작아. 모두 제자리로.
1: 난 너보다 커.
5: 난 너보다 작아.
3: 모두 제자리로.
4: 난 너보다 커.
5: 난 너보다 작아.
3: 모두 제자리로.
2: 모두 제자리 맞아? 제대로 선 거 맞지? 제자리 준비 노래.
6: 1, 2, 3, 4, 5. 좋은데? 그럼 다시 출발.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진다. 우리가 숲을 달려. 제자리 준비 노래.
3: 1, 2, 3, 4, 5.
5: 뭔가 이상해. 한 명이 없어. 도대체 누구지? 찾아보자.
4: 나는 1, 내가 시작.
5: 나는 2, 1 다음은 나.
1: 나는 4, 3 다음은 나.
3: 3이 없어.
5: 3이 어디 갔지?
4: 이거 봐, 난 숫자 3이야.
3: 3.
4: 지금 필요한 건
3: 모두 제자리.
2: 난 너보다 커.
4: 난 너보다 작아.
2: 모두 제자리로.
1: 난 너보다 커.
4: 난 너보다 작아.
1: 모두 제자리로.
5: 난 너보다 작아.
2: 모두 제자리 맞아? 제대로 선 거 맞지?
3: 제자리 준비 노래.
6: 1, 2, 3, 4, 5. 좋은데? 그럼 다시 출발.
5: 하나, 둘. 돛담배가 두 척이야.
1: 해적 놀이 하자. 우후.
6: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진다. 우리가 해적이 되고. 제자리 준비 노래.
3: 4, 5, 2, 3.
5: 뭔가 이상해. 순서가 뒤죽박죽. 지금 필요한 건 모두 제자리.
2: 난 너보다 커.
4: 난 너보다 작아. 모두 제자리로.
1: 난 너보다 커.
5: 난 너보다 작아.
3: 모두 제자리로.
1: 난 너보다 커.
5: 난 너보다 작아.
3: 모두 제자리로.
1: 난 너보다 커.
4: 난 너보다 작아.
1: 모두 제자리로.
2: 모두 제자리 맞아? 제대로 선 거 맞지?
3: 제자리 준비 노래.
6: 1, 2, 3, 4, 5. 좋은데? 그럼 다시 출발.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져. 새로운 세계에 도착했다.
3: 제자리 준비 노래.

0: Moon.
1: What's a moon?
2: No.
1: We're on the moon.
2: No way.

0: Anyone for tea?
1: Lovely, but how will we get home?
2: Ooh!

0: smell.
1: Truly terrible tootsies. Try again.

둘러서지 못해. 이 특별한 모자를 쓰고 있는 내가 이대의 선장이지. 앞으로 조종은 이 몸이 하신다. 간판은 최고속

Ah!

Mm-hmm.

우측으로 차.

이거 진짜 화산이잖아? 이게 너야? 엄마, 너랑 아빠랑 하이킹 한 거야? 와, 정말 재밌었겠다. 와, 정말 대단해. 나도 하이킹 하고 싶었는데. 엄마, 왜 우린 항상 낚시만 하러 가는 거야? 우리도 이제 하이킹 가자. 여기, 그때 어디로 갔는지 한번 봐봐. 나도 산에 가서 실제 화산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어. 가서 사진도 찍는 거야. 앨범에 넣어야지. 멋지지 않아?

거야?

어디 있어? 저기 봐! 화산! 화산이라니까! 고마 화산! 화산이 바로 저기

괜찮은 거야? 깨어났네. 엄마, 이제 어디로 가야 해? 길을 잃은 거야? 사실대로 말해봐. 아, 이제 진짜 모험이다.

0: 다음은 엉덩이를 이렇게 돌려보는 거야. 그렇지, 잘했어. 엄마고 브랜디 이모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생일 축하하려고 만든 춤이야. 춤이 전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1: 이모예요.
2: 안녕 얘들아.
1: 안녕하세요.
0: 안녕 브랜디.
2: 그동안 잘 지냈어?
0: 와줘서 반가워. 나도 반가워. 얘들아, 여기 브랜디 이모 오셨네.
2: 너희들 진짜 많이 컸다. 블루이, 넌 아빠를 정말 많이 닮았구나.
3: 정말이요?
4: 빙고는 누구 닮았어요?
2: 누구를 닮았냐면
0: 이모지.
2: 이모가 선물 사왔지.
4: 정말이야?
0: 브랜디, 그냥 와도 괜찮아.
4: 선물 우주복.
0: 정말 안 사와도 되는 건데.
2: 애들 우주복 좋아하지 않아?
0: 좋아해. 문제는 빙고가 저걸 입기만 하면 걱정 마. 이제 커서 괜찮을 것 같으니까.
2: 잘 맞았으면 좋겠네. 얼마나 컸는지 잘 몰라서.
0: 4년 됐어.
4: 내 건 너무 작잖아.
5: 빙고 건 너무 커.
0: 그럼 둘이 바꿔보면 어떨까?
4: 치타 우주복 맞게 해주실 수 있어요?
0: 미안 블루이, 맞지 않으면 못 입는 거야.
4: 치타 우주복을 입고 싶은데.
0: 이제 입을 나이가 지났어요.
4: 알겠어요.
2: 정말 예쁘다.
0: 너무 오랜만이야.
2: 나도 알아. 근데 있잖아.
0: 어?
4: 엄마. 빙고 다시 시작했어요.
0: 안 돼.
2: 무슨 일로 그러는데?
6: 안녕 브랜디. 오랜만이다.
7: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동물 우주복.
2: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설명할 시간 없어.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블루이 아빠는 어떡해?
0: 괜찮아. 이미 끝났어.
2: 이제 어떻게 하지?
4: 자동차.
2: 대체 빙고 왜 저러는 거야?
4: 우주복만 입으면 빙고가 저래요.
0: 동물 우주복을 입으면 동물처럼 변해버려.
2: 정말?
4: 어디로 간 거예요?
2: 나도 모르겠어.
8: 동물 우주복을 사준 거야?
2: 이럴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4: 걱정 마세요. 자동차는 있으면 돼요.
0: 그래, 자리 밑에 먹을 것이 가득 있어.
2: 여기 음악도 있으니까.
4: 좋아요.
0: 브랜디, 아까 무슨 말 하려던 것 같은데.
2: 도망가!
4: 우리 여기 장본이에 숨으면 돼요.
2: 이제 따돌린 것 같아.
4: 브랜디 이모, 옷가게에 치타 우주복이 작은 것밖에 없었어요?
2: 잘 모르겠네, 블루이.
4: 전화해서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0: 블루이.
4: 왜요?
2: 미안해, 블루이. 이모 기억엔 블루이가 얼룩말을 좋아했었는데.
4: 옛날엔 그랬죠. 근데 이제는 치타가 좋아요.
0: 4년 전에 그랬지.
2: 근데 이제 가야겠어. 괜히 온 것 같아.
0: 아니야, 브랜디. 내가 미안. 가지 마.
2: 그럼 이만 가볼게. 어디야? 어서 도망가.
0: 엄마 생각엔 지금부터 동물 우주복 입기 금지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어.
4: 엄마, 브랜디 이모가 왜 가려고 한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 집에 한 번밖에 안 온 거예요?
0: 블루이, 빙고 치타 우주복이 입어보고 싶다고 했었지?
4: 네, 너무 입고 싶어요.
0: 근데 몸에 맞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누가 안 맞는 옷을 맞게 만들어줄 수도 없어.
4: 네.
0: 브랜디 이모도 똑같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럴 수는 없어. 그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4: 왜 이모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0: 왜냐면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4: 저기 브랜디 이모다. 가서 괜찮은지 살펴봐요.
0: 이모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치타에게 잡아먹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4: 너무해요.
2: 안 돼. 돌아가. 돌아가.
4: 응? 이모 돼. 지금 뭐하고 있어요?
2: 도망가.
4: 브랜디 이모 지금 뭐하세요?
2: 뛰어. 함정이야. 함정이라고 했잖아.
0: 괜찮은지 와서 살펴봐야만 했어.
2: 고마워. 나 생각해줘서.
0: 괜찮은 거야?
2: 괜찮을 거야. 정말이지 미안해.
0: 빙고가 난리 나면 어떤지 몰랐을 거야.
2: 아니,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와서 미안해. 그냥 만나러 오는 게 어려운 것 같아.
0: 나도 알아.
2: 이제 약속할게. 다음부터는 동물 우주복은 절대 안 사올 거야. 이제 블루유를 도와줘야 해. 같이 춤춰볼까? 어릴 때 우리가 춤춘 거? 어, 그때 춤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0: 어,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4: 직타는 자전거 못 타고 했단! 아빠 도와주세요!
6: 못해, 잡아먹혔어. 규칙은 규칙이야.
4: 빙고가 잡아먹으려고 한다고요!
6: 어, 얼룩말은 도망 잘 가던데.
4: 어, 네, 맞아요!
6: 동물 우주복대로 행동하면 할 수 있어.

0: 준비? 하나, 둘, 셋. 그 다음은 이렇게. 아, 아니, 엉덩이 먼저. 잘하는데? 이번주는 집에서 일할 거니까 필요하면 부르세요.
1: 걱정하지 마세요, 칠리.
2: 엄마 이름을 알고 있어.
0: 3일이면 충분히 일을 끝낼 수 있다는 거죠?
1: 네, 3, 4일이면 돼요.
0: 3일이요? 4일이요?
2: 아, 뭐가 3일 또는 4일일까? 나도 몰라. 아! 여기, 엄마!
0: 어?
2: 여기 아래요.
0: 어, 거기 있었구나.
2: 누구예요? 지금 우리 마당에 뭘 그리고 있는 거예요?
0: 일하는 아저씨들, 연못을 만들어주실 거야.
2: 언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0: 3일 걸린다고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겠네. 아저씨들 지켜보고 있어줄래? 열심히 일하시는지 보고 있어.
2: 좋아요. 빙고! 왜 언니? 아저씨들을 몰래 감시하는 거야. 우.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연못 만들기.
1: 이봐, 그건 선체를 고쳐서 겉부분도 교체해야 하는 거야.
2: 지금 보트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
1: 아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3: 트럭에 갔다 올게.
1: 알았어, 길게는 안 돼. 할 일이 많다고.
2: 초코우유가 어디로 가는 걸까? 잘 모르겠어. 따라가 볼래. 빙고는 벨트 아저씨 봐. 전화기만 두드리고 있네.
1: 어이.
3: 어, 미안해.
2: 벨트 아저씨가 초코우유한테 단지깎이가 고장났을 때 아빠가 하는 말을 했어요.
0: 세상에.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2: 초코우유는 안 해요. 계속 전화기만 보고 있어요. 네. 벨트 아저씨도 그거 진짜 싫어해요.
0: 엄마도 싫은데 연못을 3일 안에 끝내면 좋겠어.
2: 벨트 아저씨랑 초코우유가 적인 것 같아, 블루이 언니. 그리고 둘 다 우리의 적이야.
0: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걸까?
2: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1: 어이, 어서 일해. 여유 부릴 시간 없어, 치피.
2: 좋아, 지금 전화 중인데 더 가까이 가야겠어. 난 벨트 아저씨 볼게.
3: 그런 말 안 했어. 알았어. 근데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니까.
1: 빵! 따따땡!
2: 오, 안 돼!
3: 체리, 내 말 좀 먼저 들어봐.
1: 빠바바밤! 오, 얘들아! 장난꾸러기들.
2: 엄마, 초코우유가 누구한테 문자하는지 알아냈어요.
0: 잘했어요.
2: 여자인데 이름이 체리예요.
0: 오, 정말이야?
3: 저기, 체리, 여보.
2: 아마 체리겠지? 아마도. 근데 둘이 적인 것 같아.
3: 아니, 그러니까
2: 그럴
3: 그게...
2: 거야. 근데 적에게 왜 전화를 하는 걸까?
0: 오해가 좀 있었는데 미안하다고 하려는 것 같네.
2: 엄마!
0: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네?
2: 봐! 오늘은 초코우유가 벨트 아저씨 차를 같이 타고 온 것 같아.
4: 근데 체리는 어디에 있지?
2: 나도 몰라. 벨트 아저씨가 사과를 먹고 있어. 알았어. 아저씨가 파이를 정말 먹고 싶다 그랬는데 주인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못 먹게 한댔어.
5: 주인님이라고? 아마 벨트 아저씨 적일 거야. 다른 거 감시한 건 없어?
2: 그리고 초코우유가 죽은 두꺼비를 찾았는데 벨트 아저씨한테 던졌어. 벨트 아저씨 사촌이 낚시보트에서 빠졌는데 근데도 괜찮대. 그리고 초코우유는 붕붕이 운전을 못하게 됐대.
0: 체리 전화 왔어?
2: 아니요. 벨트 아저씨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벽돌 때문에

0: 질렸어요.
1: 어, 알았어.
0: 엄마가 식기세척기 고장났을 때 했던 말을 똑같이 했어요.
1: 어우, 세상에.
0: 여기 적들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2: 아이스크림?
3: 아이스크림!
0: 우리 좀 사주세요!
1: 안 돼.
0: 여기 있어요.
2: 네?
0: 사탕가루를 뿌리고 있어.
4: 고맙습니다, 손님.
2: 어, 체리. 아니, 아니, 아니, 이야기해.
5: 여기 남은 아이스크림을 누가 먹어야 할 텐데.
0: 인간! 작자야!
6: 주인님이 아저씨 아이스크림 먹는 거 알아요?
5: 누구?
0: 주인님이요. 그 사람이 파이 못 먹게 하는 거 알아요.
5: 주인님 말이야. 줄스 말하는 거지? 줄스 내 아내야.
6: 어? 그러면 저게 아니네요?
5: 어, 항상은 아니지. 근데 잠깐만. 혹시 너희들 우리 감시하고 있었던 거니?
0: 네. 왜냐면 우리 적이니까요.
5: 정말? 왜 그런데?
6: 우리 마당을 파고 있잖아요.
5: 어, 그래. 맞는 말이야. 우리 아이들도 감시하는 거 좋아해. 다른 거 감시한 건 없어?
6: 아저씨 보티에 대해서 다 알아요.
0: 그리고 체리는 초코우유의 적이에요.
5: 초코우유? 아, 지피 말하는 거야? 아, 그게 말이야. 체리가 지금은 적이 맞는 것 같구나. 근데 다시 친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감시를 아주 잘하는구나.
6: 정말요?
5: 어, 그럼.
6: 고마워요.
5: 너흰 적이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6: 아마도요.
1: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거야?
5: 아, 미안해요, 칠리. 내가 줬어요.
1: 스파키, 3일이면 끝나죠?
5: 네네, 그럼요. 어, 최대한 4일.
1: 알았어요.
5: 근데 그거 알아? 너희 엄마랑 적이 되긴 싫어. 얘기 정말 즐거웠다. 이제 우리 다시 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봐, 지피, 줄자 어디다 둔 거야? 아, 또 저러네. 줄자 어디에 뒀냐고. 어허, 저기 있었구나.

0: 뭐지? 완전 좋은데? 오호! 아, 와, 맛있어.
1: 뭐라고?
0: 안녕 얘들아, 마음에 들어?

0: 연못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진짜 좋아요.
1: 별 말씀을.
2: 그리고 3일 안에 끝내셨네요.
1: 저는 배가 부르면 일을 더 잘합니다.
2: 저분도 잘하셨고요.
1: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잘해요.
3: 그래.
1: 그럼 안녕히 계세요.
4: 안녕히 가세요.
1: 나중에 봐, 치피.
2: 오, 초코 우유. 아니, 치피랑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누가 데리러 올 거예요.

0: 언니 집에 가면 뭐하고 놀 수 있어?
1: 나도 잘 몰라.
2: 어, 저기 봐. 도린 할머니가 벼룩시장이셨네. 오!
1: 할머니 스쿠터다!
0: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할머니 스쿠터.
3: 도린 할머니 벼룩시장 여셨나 보네요?
4: 어, 진리. 안 쓰는 물건 좀 팔아서 산호초 바다로 휴가 갈 때 보태 쓰려고.
2: 어, 누가 저기 스쿠터 사면 도움 되겠는걸요?
4: 어, 그럼.
2: 이거 얼마예요?
4: 어, 그냥 주시는 대로 받을게요.
1: 좋아. 이제 우리 어떤 할머니가 될지 정해볼까?
5: 빙고는 귀가 잘 안 들리는 할머니 할래.
1: 그럼 난 착한 할머니 할래.
0: 머피는 어떤 할머니 하면 좋을까?
1: 어, 다른 종류의 할머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0: 너무 불공평해. 그러면 머피는 할머니 할 수 없잖아.
1: 아, 생각났어. 머피는 초다리 할머니 하면 되겠다.
0: 어, 좋아.
1: 머핀이 여기 할머니 스쿠터 파는 놀이 하면 되는 거야?
0: 알았어.
1: 가자, 빙고.
5: 뭐라고?
2: 이건 얼마 드리면 돼요?
4: 어, 얼마면 될까요?
2: 2달러요.
4: 좋아요. 가져가세요. 고마워요.
3: 저 꽃병은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4: 아, 별로 흥정하고 싶지 않아서.
1: 할머니, 우리 할머니 스쿠터 타고 놀아도 돼요?
4: 그래도 돼. 근데 배터리를 빼서 안 움직일 거야.
1: 어,

0: 너 저분과 이야기를...
1: 내 몸에 손 대지 마!
0: 아, 뭐 하시는 거예요?
1: 내 차는 어디에 있지?
0: 도린 할머니, 여기 멋쟁이 할머니가 스쿠터를 사고 싶은가 봐요.
1: 100달러 내겠어!
2: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0: 할머니, 그것보다는 더 받아야 해요.
1: 당신은 살이나 좀 빼시지!
0: 에? 나보고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3: 사실이야, 여보. 그냥 무시해.
1: 말 많은 아줌마 또 왔네.
4: 제 말 좀 들어보세요.
1: 100달러 줄 거야. 갈 거야, 말 거야?
5: 도린 할머니, 안 돼요.
1: 이제 거기서 내려!
6: 싫어요!
1: 뭐야?
6: 아까 말했잖아요. 900달러라고요!
0: 이건 전부 물배란 말이야.
3: 저기 머핀, 그냥 이렇게...
6: 손대지 마요!
1: 더 이상은 줄 수 없어. 200달러, 마지막이야.
6: 그럼 1000달러!
1: 뭐? 꿈도 야무지군. 500달러!
6: 1100달러!
1: 정신 나갔구만.
6: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사지 않으면 되잖아요.
1: 난 1100달러나 주고 살 수 없어.
6: 왜요?
1: 저 할머니 모자처럼 못생겼으니까.
4: 저기요, 뭐요?
2: 잠깐만 기다려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1: 그리고 또 하나,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6: 그럼 색칠해요.
1: 싫어, 네가 색칠해.
6: 할머니가 하세요.
1: 아니, 네가
0: 그래.
1: 색칠해.
0: 출렁거리잖아.
6: 할머니가 색칠하세요.
1: 좋아, 1100달러.
6: 1200달러.
0: 뭐?
6: 그리고 사탕 18개 더요.
1: 이런 고집쟁이. 좋아, 1200달러 줄게.
2: 이건 말도 안 돼.
1: 그럼 사탕은 얼마 줘야 해?
5: 2달러요.
7: 안녕! 만세!
4: 도린 할머니, 이제 휴가 가실 수 있겠어요?
2: 그러네.
0: 난 운동 좀 해야겠어.
6: 이 사탕 진짜 맛없어.
2: 머핀, 여기 둘러보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가져도 돼.
6: 정말이야?
2: 그럼, 머핀은 정말 특별하니까.
6: 이거 가져도 돼요?
2: 겨우 이 행주 하나만 갖겠다고?
6: 내 동전들 따따따따따따 저기 리타, 여기 슈퍼 할머니가 왔어. 동전 줍는 거 좀 도와드릴까요? 뭐라고요?
2: 팬디트, 여기 운동기구도 하나 있는데 필요하지 않아?
0: 그럼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2: 잘 모르겠어. 얼마면 될까?
0: 20달러?
2: 50.
0: 할머니,
4: 아주 잘하셨어요.
8: 우와, 잘하고 있어, 얘들아.
6: 고마워요. 아빠.
8: 왜?
6: 왜요? 아빠.
8: 왜 모두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뭔가 괴롭히고 있다는 것 같은 말투로 말하는 거지?
4: 원하는 게 뭐야?
8: 뭐? 없어.
4: 방금 내 어깨를 건드렸잖아.
8: 안 했는데?
6: 하셨잖아요.
8: 근데 지금 난 여기에 서 있잖아. 어느 어깨를 건드렸다는 거야?
4: 여보.
8: 또 그런 말투로 말하네.
4: 우리들 중에 수상한 손이 있는 것 같은데.
8: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탐정을 알고 있어.
9: 화요일에 어떤 여인이 날 찾아왔었습니다.
10: 안녕하세요, 브라우니곰 탐정님. 해결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9: 무엇이든 말하세요. 여인이 말하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딴짓을 했어요. 가끔은 레드 제플린 가수의 드러머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뿜뿜치, 뿜뿜치, 뿜뿜치.
10: 해결하실 수 있어요?
9: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죠? 여인은 다시 설명했어요.
10: 누군가가 어깨를 건드리는 것 같은데 고개를 돌려보면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 짓인지 꼭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9: 하지만 난 또 딴짓을 했어요.
10: 됐어요.
9: 기분이 나빠 보였는데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사건을 맡았어요. 질문 몇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머를 구하고 있는 밴드를 아시나요?
6: 네?
9: 조사 속도가 느렸어요. 사건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게 해결되기 시작했죠. 파란색 덩치 큰 남자라는 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8: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어깨를 건드리려고 한다면 가까운 쪽 어깨를 건들겠죠. 그들이 고개를 돌리면 제가 보이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겠죠. 이해되셨어요?
9: 별로 도움이 안 됐죠. 물론 그는 매우 잘생겼지만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전 계획이 있었어요. 먼저 감정을 파기로 했죠. 그러는 동안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8: 안 돼! 난 지금 말할 수가 없어. 해야 하는 일이 있거든, 삐입.
9: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방 안에 범인이 있다는 겁니다.
8: 에?
5: 그걸 어떻게...

0: 어떻게 알죠, 탐정님?
1: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모두의 어깨에 반짝이 가루를 뿌려두었습니다.
2: 왜요?
1: 어깨를 건드리는 사람의 손가락에 반짝이 가루가 묻어있을 테니까요.
2: 오, 좋은 생각이에요.
0: 그렇다면 손가락을 확인해보면 되겠네. 범인 손가락에 반짝이 가루가 묻어있을 테니까.
2: 아빠?
3: 나 지금 회계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2: 잠깐만! 아하! 잡았다! 만세!
1: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걸 다시 했죠.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민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자진 수정 솔방울.
1: 지도에 따르면 다음 솔방울은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있어.
2: 우후, 어서 와요 보물 사냥꾼들. 버타 공원 관리원 넷.
3: 바로 따라갈게.
1: 다음 솔방울의 위치는 바로 여기 로렌스 파인콘 씨 조각상 근처야.
4: 힌트를 읽어볼래 티미?
2: 땅속에 묻힌 수정 솔방울을 찾으려면 조각상 그림자의 꼭대기 지점을 파라. 바로 저기예요.
5: 파는 건 내 삽을 빌려줄게.
1: 고마워요, 넷.
4: 자, 어디를 파야 한다고?
2: 조각상 그림자의 꼭대기 지점.
5: 보기 좋네. 이지와 티미가 아주 재밌어 하잖아. 흙먼지가 좀 튀긴 하지만 내가 보니까 말이야, 올해 보물찾기 놀이는 정말 잘 준비한 것 같아, 버타.
4: 고마워. 내가 봐도 올해가 최고의 보물찾기가 될 것 같아. 기가 막힌 장소들을 찾아서 수정 솔방울들을 숨겨놨거든.
2: 공원관리원 넷, 버타, 봐봤는데 여기엔 보물이 없어요.
4: 뭐? 절대 이럴 리가 없는데?

0: 출동 준비!
1: 안녕 여러분!
2: 메카빌드다!
3: 너희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한테 문제가 생겼거든. 매년 우리 박물관에서는 5개의 수정 솔방울들을 숨겨놓고 아이들에게 찾게 해.
4: 그런데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수정 솔방울 하나가 여기에 없어.
5: 어떻게 된 거지?
3: 분명히 수정 솔방울 하나를 조각상 그림자의 꼭대기 지점에 묻어놨는데 말이야. 아참! 어제 저녁에 묻었는데 저녁 식사로 맛있는 다진 미트볼 버거를 먹기 직전이었어.
6: 근데 지금은 여기 없어.
7: 그리고 만약 5개의 수정 솔방울을 다 찾지 못하면 보물찾기를 못 끝내.
8: 우리가 없어진 수정 솔방울 찾는 거 도와줄게.
5: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다.

0: 해결한다. 이야.
1: 여기 보니까 이지아 팀이가 수정 설명을 하나는 이미 찾았나 보네.
2: 그래 맞아. 이 지도를 읽고 힌트를 이용해서 찾아냈어.
3: 공원 관리원네, 이지랑 팀이를 데리고 나머지 수정 솔방울들을 찾으러 가. 우린 사라진 한 개를 찾을게.
4: 알았어.
2: 그래요.
5: 좋아요. 지도에 따르면 다음 솔방울은 저쪽에 있어.
2: 거기까지 경주다.
5: 좋아, 메카빌더. 이제 변신할 시간이야. 우리는 메카 탐정. 조사할 사건은 바로 감쪽같이 사라진 보물 수정 솔방울을 찾아라.
0: 탐정들은 감각을 동원해서 사건을 풀어나가 단서를 찾아내서 말이야. 수정 솔방울이 여기 있었다가 없어졌다는 건데 어디로 갔을까?
5: 먼저 버타가 수정 솔방울을 묻었던 자리 주변을 관찰해보는 거야. 관찰한다는 것도 감각을 이용하는 거지.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고 단서를 찾아내는 거야. 조각상에 그림자가 보여. 길이는 여기까지 뻗었고.
1: 메카일보는 그림으로 그려볼게. 그림자는 조각상부터 구멍까지 이어져.
0: 아하! 아주 흥미롭군.
3: 관찰한 걸로 뭔가 알아냈어? 솔방울이 어디로 갔는지 알겠어?
5: 아직은 몰라요. 여기 종일 있지 않았던 게 아쉽네요. 그랬다면 뭔가 분명히 발견했을 거예요.
1: 아쉽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야. 지금 메카이모가 궁금한 건 여기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뭘 봤느냐야.
3: 오, 그래. 루프와 암탉이 지나갔어. 어젯밤 내가 설방울을 여기 묻을 때 말이야.
0: 오, 뭐 본 거 없는지 둘한테 물어보자.
5: 그래, 가보자.
3: 부탁해, 메카빌더. 부디 이지와 티미는 다른 수정 솔방울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
5: 찾았다!
2: 좋았어!
4: 잘했다!
5: 이제 세 개 남았다.
6: 우린 저녁 먹으러 가는 길이었고 버타가 수정 솔방울을 파묻는 걸 봤어.
5: 오! 혹시 조각상 근처에 묻던가요?
6: 그래! 바로 거기에 묻었어.
4: 난 조각상 근처에서 아침 내내 사진을 찍었는데 특이한 점은 없었어. 이게 오늘 아침에 찍은 거야.
1: 오호호, 이 사진 메카일모가 좀 빌려가도 돼요?
4: 당연하지. 메카빌더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만 된다면야.
1: 고마워요.
0: 저기요. 어제부터 여기서 본 거 전부 다 말해주세요. 아하! 제가 쿠키 먹는 소리보다 좀 더 큰 소리로 부탁드려요.
7: 그러니까 저녁 시간쯤이었는데 버타가 와서는...
3: 뭐좀 알아냈어, 메카빌더?
5: 버타가 수정 솔방울을 묻는 걸본 사람은 여럿 있었어요.
1: 하지만 그 수정 솔방울을 꺼내가는 걸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0: 트리탑 숲에서 사라진 솔방울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단서도 없고 또...
1: 메카쿠키 몬스터 괜찮아?
0: 아, 괜찮은데 누가 이걸 파놨지?
5: 이지와 티미가 판 구멍에 빠진 거잖아.
0: 잠깐만, 아까 이지와 티미는 조각상 그림자의 꼭대기 지점에 팠다고 하지 않았어?
3: 그랬어. 힌트에 거길 파라고 써놨거든.
0: 근데 여긴 그림자의 꼭대기 지점이 아니잖아요. 그림자의 꼭대기는 저기죠.
5: 쿠키 말이 맞네.
3: 아까 아이들이 분명히 그림자 꼭대기 지점을 팠는데 혹시 아니었나?
0: 그럼 지금 조각상 그림자에
1: 포기하지 않았어.
0: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1: 또 누군가가 우릴 부른다.
0: 출동할 시간이야.
5: 와하!
0: 예!
5: 엄청 큰 괴물!

0: 출동 준비!
1: 와, 멋진 착지였어, 쿠키몬스터.
2: 저기 좀 봐.
3: 아이고, 세상에, 나
4: 믿을 수가 없어.
5: 하하하하, 드디어 완벽한 착지를 했어. 반응도 아주 폭발적이야.
0: 아, 근데 너무 폭발적인 것 같아. 저기, 빌리, 무슨 문제 있어요?
2: 그래, 엄청 큰 괴물이야.
0: 엄청 큰 괴물?
1: 아, 메카쿠키 몬스터.
5: 저게 뭐예요?
2: 엄청 큰 괴물이야. 아는 거라곤 매일 밤 나타나서 우리 직원들을 도망가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 혼자 남아서 일을 하지.
6: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2: 빌리, 우린 저쪽에 숨어있을게. 봤지? 저게 뭔지, 그리고 왜 나타나는지 좀 알아내줄래?
0: 네, 그럴게요.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계획하고
1: 시험하고
5: 해결한다! 이야!
0: 자, 어떻게 하면 저 엄청 큰 괴물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
1: 어, 메카이머, 좋은 생각이 났어. 메카쿠키 몬스터가 직접 물어보면 어떨까?
5: 좋아! 쿠키가 잠깐 왜 나야? 왜 나냐고!
1: 네가 제일 크니까. 엄청 큰 괴물도 키가 엄청 크잖아.
5: 그래, 엘모 말이 맞네. 알았어. 근데 이왕이면 엄청 큰 괴물만큼 커지면 좋겠지. 고! 메카! 자이언트!
0: 잊지 마!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작아진다는 거!
5: 그러니까 어서 서둘러야겠지! 근데 엄청 큰 괴물과 얘기해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0: 아, 이러면 어때? 안녕, 난 메카쿠키 몬스터야.
5: 그래, 알았어. 좋은 생각이야. 난 왜 생각 못했지? 잠깐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혹시 다른 건 더 물어볼 거 없을까? 얘기를 좀 이어가려면...
0: 걱정 마, 넌 할 수 있어.
5: 그래. 난 할 수 있다. 안녕, 반가워. 나는 메카쿠키 몬스터야, 그리고... 미안해요, 빌리.
2: 엄청 큰 괴물이 사라졌어.
5: 어? 사라졌어요? 아직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는데.
6: 또 나타났어! 어디서 나타났을까?
5: 뭐? 어떻게 된 거지? 다시 나타났네. 오! 이번엔 더 커졌네. 좋아. 엄청 큰 괴물. 넌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리고 이런. 메카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아무래도 셋이 같이 가서 물어보는 게 좋겠어. 다 같이 말이야.
2: 좋은 생각이야. 그러는 동안 여긴 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밤에 할 작업은 나 혼자 해야겠다.
0: 봤지? 어서 빌리를 도와야 해.
1: 근데 메카이목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엄청 큰 괴물은 어떻게 휙 사라졌다가 또 휙 나타나는 거야?
0: 그거 좋은 질문이네.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자. 셋이 함께.
5: 그래, 좋아. 좋은

0: 생각이야. 함께 가보자.
1: 저 엄청 큰 괴물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꼭 벽에 붙어있는 납작한 그림처럼 보이잖아.
0: 아, 여기 또 다른 괴물이 나타났어.
2: 그건 메카쿠키 몬스터의 그림자잖아.
0: 어? 오, 그래. 확실히 내 그림자 맞네.
1: 그래, 맞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실제로 엄청 큰 괴물이 아니야.
2: 뭐?
0: 무슨 말이야?
1: 그러니까 저건 진짜 엄청 큰 괴물이 아니라 엄청 큰 괴물의 그림자라고. 그림자는 물체가 빛을 가리면서 생기는 거잖아.
2: 아하하, 그래. 지금 우리가 빛을 가려서 벽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1: 이제 저게 그림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실제 엄청 큰 괴물을 찾아내야 해. 바로 저 그림자의 주인 말이야. 또 사라져버렸어.
3: 정체가 뭘까?
1: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봤던 엄청 큰 괴물의 정체는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3: 그림자라고?
4: 그건 그냥 그림자였대.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다들 하던 일 마저 하자.
3: 그런데 그게 누구의 그림자인 거야?
0: 그건 우리도 몰라요. 근데 그림자가 엄청 크니까 실제도 엄청 크긴 하겠죠?
5: 엄청 큰 괴물이야!
0: 다시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말은 하지 말걸 그랬어.
1: 좋아, 계획이 필요해. 저 그림자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내야 해. 그래야 다들 안심하고 일할 수 있으니까.
0: 그 그림자를 다시 봐야겠어.
2: 메카이모! 엄청 큰 괴물의 그림자를 다시 발견했어!
1: 자, 그림자가 다시 사라지기 전에 누구의 그림자인지 알아내야 해. 얘들아, 그림자는 저기 있어. 그건 엄청 큰 괴물도 근처에.
0: 사라졌어!
1: 잠깐, 저기 있다!
0: 사라졌어! 사라졌어.
2: 메카이모가 봤어. 저기 있어.
0: 사라졌어.
1: 메카쿠키 몬스터, 움직이지 마.
0: 그래, 좋은 생각이야. 숨 좀 돌려야겠어. 그래.
1: 아니, 보라고.
2: 저건 엄청 큰 쿠키?
0: 엄청 큰 쿠키라고? 어디?
1: 봐, 엄청 큰 쿠키 몬스터.
0: 오, 세상에, 이럴 수가.
1: 저거 네 그림자잖아.
0: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까도 내 그림자 봤는데 훨씬 작았잖아. 저건 대체 뭔지 모르겠네. 아니, 뭐야. 아하, 내 그림자가 맞네. 내가 아니면 멋진 망치 소리 있을 리 없잖아.
1: 그렇다면 저 그림자는, 아하, 저 빛이 만들었어, 저기. 네가 불빛을 막아서 저 그림자를 만든 거야.
2: 그런데 왜 메카쿠키 몬스터의 그림자가 아까 본 것보다 훨씬 더 큰 걸까?
0: 아, 내가 가까이 가서 볼게. 우와, 이거 봐. 그림자가 다시 작아졌어. 큰 그림자. 작은 그림자. 큰 그림자.
1: 잠깐만, 이제 엄청 큰 괴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봐. 우리가 불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땐 그림자가 작아. 그런데 불빛에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는 더 커지지. 그러니까 쿠키가 말한 대로야.
0: 큰 그림자. 엄청 큰 그림자.
1: 우린 계속 엄청 큰 괴물을 찾았는데 실제로 그 괴물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겠어.
2: 그래, 어쩌면 그림자만 엄청 컸는지도 몰라.
0: 불빛에만 가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해.
1: 그러니까 엄청 큰 괴물은 모양만 그림자와 똑같고 크기는 작을지도 몰라. 아주 작을 수도 있지. 어서 조사해보자.
2: 메카이모 생각엔 엄청 큰 괴물이 저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1: 그런데 소리가 그림자에서 나는 것 같진 않아. 어디 다른데. 우! 저쪽이야!

0: 일 없는 거야?
1: 빌리, 엄청 큰 괴물을 만나보세요!
0: 엄청 큰 괴물이 그 작은 새였다고?
1: 보세요! 뭐든지 이 빛 앞에 가까이 세우면 엄청 큰 그림자를 만들어요!
2: 조그만 새의 그림자였다니!
3: 조그만 새 정말 귀엽네!
1: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아주 작은 새가 불빛 바로 앞에서 엄청 큰 그림자를 만들었다는 걸 알아냈어!
3: 그걸 어떻게 알아낸 거야?
1: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4: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2: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0: 고마워! 이제 마음 놓고 다시 일할 수 있겠다, 그치 친구들?
2: 맞아! 예!
4: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

0: 결정을.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형아, 오늘도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게임 빨리 하자.
1: 그래, 좋아. 뭐하지?
0: 어, 잠깐만. 크림전쟁?
1: 어? 크림전쟁?
0: 크림이면 아이스크림?
1: 아니지, 크림하면 케이크에 올라가는 생크림이지.
0: 그런가?
2: 어? 근데 카드가 두 장이나 있어.
1: 그러게, 크림 때문에 무슨 전쟁이 났길래 그러지? 그럼 이거 빨리 한번 해보자.
0: 해보자.
3: 우와.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적이 될 수 없으니 오스만이 꼬투리 잡힐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4: 시간을 달리는 크림 전쟁 이야기. 1853년

0: 여긴 어디지?
1: 애들이 있네?
2: 안녕하세요. 저는 기리기리 영길이고요.
3: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2: 근데 누구세요?
0: 우리 러시아 군인.
2: 러시아 군인?
0: 응.
1: 그럼
0: 안녕.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2: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0: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1: 그럼 친구들 도전하시겠습니까?
2: 네, 도전!
1: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3: 그럼 제가 먼저.
1: 우와, 일곱 칸.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뭐? 우리 겁 주는 거야? 우리도 못 참아. 우리도 경사모아!
1: 1853년 러시아가 추진했던 이 정책 때문에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러시아가 추진했던 이 정책은 무엇일까요?
0: 정책?
5: 혹시 너희들 우리 표트르 대제라고 알아?
0: 알아요.
6: 어? 알아? 표트르 대제 때부터 우리 러시아에는 소원이 있었지.
0: 어? 그게 뭔데요?
7: 그것은 바로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가지는 거.
5: 맞다. 알고 있었구나. 그 얼지 않는 항구를 갖고 있어야 러시아가 더 세력을 넓힐 수 있었거든. 그래서 표트르 대제 때 흑해 가까이에 아조프항도 차지하고 발트해 쪽에도 항구를 건설했었지. 그 이후 100여 년이 훌쩍 지나 러시아는 더 강해졌어.
0: 에이, 크림반도를 차지하면 뭐하냐고. 오스만 제국 때문에 지중해로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5: 그래서 러시아는 지중해로 진출하려고 흑해에 있는 크림반도를 차지했는데 오스만 제국이 장악하고 있던 해협을 통과하기 어려워서 지중해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었어.
4: 러시아, 니들은 우리 오스만 제국이 있는 한 지중해로 마음대로 못 가.
8: 근데 이제 러시아가 너무 강해졌습니다.
4: 그러니까 우리도 개혁을 해서 다시 강대국이 되자는 거 아니야. 러시아가 더 커지는 꼴은 못 봐.
5: 당시 오스만 제국은 술탄이었던 압둘 메지트가 개혁을 실시해 약해진 국력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지중해 진출을 포기하지 않고 오스만 제국을 호시탐탐 노렸지.
0: 개혁을 한 해 만에 해도 오스만 제국은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야. 우리 해군도 강한데 그냥 쳐들어갈까?
8: 무장시키겠습니다.
5: 이렇게 러시아가 유럽으로 진출하는 움직임을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했던 영국도 알고 있었어.
9: 러시아가 지중해로 진출하면 유럽이 위험해지겠죠?
8: 네. 유럽에서 러시아가 우리 영국 다음으로 강합니다. 뭐든 할 것 같은데요.
9: 러시아가 남하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8: 폐하, 아예 조약을 맺어서 지중해로 항하는 모든 길을 차단해버리니 어떠실까요?
10: 오! 좋아요!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좋아요!
5: 이렇게 좋아요. 영국은 우리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해협으로 군함이 지나갈 수 없도록 프랑스, 오스만 제국 등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었어. 이놈의 영국, 우리 군함이 지중해로 못 지나간다는 거 우리더러 남쪽으로 내려오지 말라는 거잖아.
11: 이제 우리 러시아 군함이 움직이기만 해도 전쟁을 일으켰다고 할 겁니다.
5: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적이 될 수 없으니 오스만이 꼬투리 잡힐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이렇게 우리 러시아가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오스만의 영토였던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 정문 열쇠를 프랑스가 달라고 한 거야. 이 열쇠는 러시아도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0: 아, 이걸 누굴 주지? 에이, 러시아는 성지 문제로 맨날 괴롭히는데 그냥 프랑스 줘버리자.
5: 프랑스의 눈치를 보던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예수 탄생 교회의 정문 열쇠를 프랑스에게 줘버리자. 뭐해? 성지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열쇠를 프랑스한테 넘겨?
8: 예.
0: 오라. 오스만 제국이 대 러시아 제국을 무시했겠다. 꼬투리 잡혔네.
5: 병력 모아!
8: 예!
5: 기회라고 생각한 니콜라이 1세는 성지 문제를 핑계삼아 1853년 오스만의 속국인 발칸반도에 다뉴브 공국으로 러시아의 병력을 보냈어. 그러자
4: 뭐? 우리 겁 주는 거야? 우리도 못 참아. 우리도 병사 모아!
5: 오스만 제국은 물론 온 유럽이 난리가 났던 거야. 특히

0: 영국에서 말이야.
1: 결국 러시아가 속셈을 드러내는군. 유럽으로 오겠다.
2: 그렇죠. 페아, 이 기회에 오스만을 밀어주면서 러시아를 막는 게 어떨까요?
1: 좋소. 러시아가 남아하지 못하게 막아야죠. 오스만 술탄에게 도와줄 수 있다고 전하세요.
2: 알겠습니다.
0: 이렇게 우리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으려는 영국도 있고, 그동안 개혁을 통해 자신감이 생긴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3: 우리 군사들도 힘을 길렀으니 전쟁 선포해! 러시아 남하 정책 꿈도 꾸지 마.
0: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지.
4: 아, 정답!
1: 1853년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가 전쟁까지 하게 되는 러시아의 이 정책은?
4: 남하 정책!
5: 네, 정답! 맞습니다! 예!
1: 러시아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남하 정책을 폈는데요. 영국의 견제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자,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0: 이번에 제가 잘해.
3: 야, 오! 우와, 이거 컷! 이거 컷!
6: 우와!
3: 우와!
6: 우와!
1: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프랑스에 연락하세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참전합시다. 1853년 영국의 지원을 받은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일어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7: 빨리 말해주세요. 빨리.
0: 그래, 그 오스만이 선전포고를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의 신오페만을 침공해서 오스만 해군을 전멸시켰어. 그런데 여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러시아 해군이 그만!
4: 계속 포탄을 쏴라!
0: 민간인도 살고 있던 신오페 군항에 무차별 공격을 해버린 거야. 그러자 영국과 프랑스의 언론들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크게 비난했어.
8: 이거 봤어요?
9: 네?
8: 러시아인들이 민가에까지 포탄을 퍼부었대요.
9: 아니 어떻게 다른 나라들이 오스만 제국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정부는 왜 손을 놓고 있는 거죠?
10: 그러게 말입니다. 러시아가 저렇게 막 나가는데 우리 대영 제국이 가만히 있을 순 없죠.
9: 그럼요. 러시아를 물리쳐야 돼요.
0: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 국민들이 난리를 치자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고민에 빠졌지.
11: 국민들이 아주 난리입니다. 러시아를 그냥 두는 건 비겁하다고.
1: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뒤에서 오스만 제국을 지원만 해주려고 했는데. 프랑스에 연락하세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참전합시다.
0: 결국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참전하기로 하고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어. 그러면서 러시아의 영토였던 오데사 항구를 공격했고 크림반도 안에서 2년이나 더 전쟁이 계속됐는데.
4: 발사! 발사!
12: 공격하라! 공격하라! 공격하라!

0: 전쟁이 바로 크림 전쟁이었던 거야.
1: 아, 정답! 1853년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일어난 전쟁은?
2: 크림 전쟁!
1: 네, 정답입니다.
3: 우와, 크림 전쟁의 크림이 먹는 크림이 아니었잖아.
2: 나중에 친구들한테 크림 전쟁 뭔지 아냐고 물어봐야지.
4: 아는 척하려고 그러는구나.
1: 크림 전쟁은 규모가 커지면서 크림반도 외에 태평양까지 여러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져 나폴레옹 전쟁 이후 처음으로 유럽에서 일어난 큰 전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5: 오! 열렸다! 오! 오!
2: 가자! 갈게! 갈게!
5: 아유!
2: 아유! 775개가! 아유! 아유! 같이 가! 아유!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어땠나요?
2: 재밌었어요!
1: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와,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2: 맞아.
6: 얘들아, 족발 왔다. 빨리 먹자.
5: 오, 족발! 내가 먼저 갈 거야.
2: 아이, 형아, 같이 가. 같이 가.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2: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 풀리랑 꼭꼭 약속.

0: 승아, 승아, 오늘 우리 그거 하자.
1: 어떤 거?
0: 종교개혁.
1: 아, 마르틴 루터 때문에 일어난 거?
0: 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자.
2: 우와. 종교가 바뀌려면 전쟁도 불사해야 돼!
3: 시간을 달리는 종교개혁 이야기. 1524년.
4: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물론 제후들하고도 싸워야 합니다! 야!
5: 여기 또 왔네?
6: 길이길이 영길이 안녕?
0: 안녕하세요.
1: 환희환희 승환이 안녕?
7: 안녕하세요. 아,
1: 오늘도 잘 부탁해.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1: 게임을 잘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8: 알지!
3: 자, 그럼 친구들

0: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저 사람들을 혼내줍시다. 우리 생각을 말합시다.
0: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여파로 독일에서는 농민들이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2: 와, 또 사건이 일어나요?
3: 그래, 그 너희들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지?
2: 네.
3: 200년간 이어진 십자군 전쟁과
2: 왜 신만 생각했을까?
3: 르네상스를 거치며 떨어진 교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성 베드로 성당을 더 크게 고치려 했던 교황 레오 10세는 돈이 필요해지자 면벌부를 팔기 시작했지. 그러자 수도 신부였던 루터가 성서를 근거로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쓰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잖아. 그때 프리드리히 3세의 도움으로 성 안에서 숨어 지내던 루터는
4: 교회에서 면벌부를 만들어 팔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건 사람들이 성서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 성서를 번역해야겠어.
3: 이렇게 루터가 독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문장의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하고 교리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써서 출판했는데 유럽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루터의 책을 읽고 영향을 받았어. 이렇게 루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루터파라고 했는데 스빙글리처럼 급진적이고 과격한 사람도 있었어.
5: 모든 우상을 없애야 돼. 예배도 찬송과 다 없애야 돼. 오직 성서만이 진리이다. 종교가 바뀌려면 전쟁도 불사해야 돼.
3: 스빙글리는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도 싸워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독일의 루터파 신학자 민처도 같은 생각이었지.
6: 그동안 교회가 우리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7: 저도 루터님의 책을 읽었어요. 11조를 걷어서 교회 배만 불고 우리한테 하나도 안 쓰고.
8: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댔어요.
9: 맞습니다.
6: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물론 재우들하고도 싸워야 합니다.
9: 맞습니다. 맞습니다.
3: 이렇게 민처는 제후들의 수탈에 고통받던 독일 농민들을 일깨워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도 개혁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루터의 생각은 달랐어.
10: 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정치는 건드리면 안 돼.
3: 루터는 종교만 개혁하고 싶었지 나라의 제도와 사회까지 개혁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
11: 농독해방! 농독해방!
7: 왜 그러시오? 진정하시오! 우리한테 빼앗아간 건 내 거야!
10: 아, 잠깐만 이러지 마시오! 공격은 안 됩니다! 아, 무기를 들고 싸우다니요!
12: 양심에 따라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라면서요!
10: 그건 교회와 믿음에 관한 문제였어!
13: 우리한테 빼앗아간 우리 11조는 찾아와야죠!
10: 그래도 폭력은 안 됩니다!
13: 실망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제우한테 가서 말합시다! 말합시다!
11: 농독해방! 농독해방! 농독해방!
10: 이대로 되면 안 되겠어.
3: 루터가 이렇게 폭력을 반대한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 무력으로 싸웠어.
12: 해방!
3: 그러자!
14: 뭐야? 농노에서 해방시켜달라고?
10: 전하, 이건 반란입니다.
14: 그렇지, 반란이지. 교회에 떨어진 불똥이 우리한테 튀다니.
10: 기사들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3: 루터는 농민들의 행동이 반란이라고 생각했고 제후들에게 힘으로 막아야 된다고 조언까지 했지.
13: 루터가 우리를 진압하라고 했대요.
6: 너희 배반자. 루터는 버리고 우리는 물러서지 맙시다.
11: 물러서지 맙시다.
12: 농노를 해방하라.
3: 이때 제후들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농민

0: 20~30만 명이 죽게 되는데 이게 바로 독일의 농민전쟁이야.
1: 정답!
2: 루터로부터 시작한 종교개혁이 확산될 때 독일에서 농민들이 일으켰던 큰 사건은
1: 독일 농민전쟁!
2: 네! 정답입니다! 예! 억압받던 독일의 농민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사회도 개혁하겠다는 의식이 생겼고 성서의 내용을 내세워 농노제 폐지와 부당한 세금을 걷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며 무력으로 싸웠습니다.
0: 이 저때 이후로 농민들이 루터에게 등을 돌렸지.
2: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3: 이번엔 제가 할게요.
0: 우와, 또 아홉 칸.
2: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열심히 일하면 부자들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2: 루터의 사상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며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이 끝나면서 유럽 사람들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4: 전쟁이 일어났는데 뭘 얻지?
0: 그 아까 츠빙글리나 뮌처처럼 루터에게 영향을 받은 신학자도 있었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신학자도 있다고 했잖아. 프랑스 출신의 칼뱅이라는 신학자도 새로운 교리를 내놓았어.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루터가 말했지만 그건 아닙니다.
5: 네? 그럼 루터가 틀렸다는 건가요?
0: 과연 하느님이 게으른 사람도 구원해 주실까요?
6: 그럼 열심히 일한 사람들만 억울하죠.
0: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들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5: 부자들도요?
0: 그랬지.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왕이나 귀족이 아닌 평민이 부자가 되는 걸 죄악시했어.
7: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8: 돈을 많이 벌면 천국에 못 가겠구나.
0: 하지만 칼뱅은 성서를 다르게 해석했던 거야.
4: 절약하고 청렴한 자세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5: 그럼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면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4: 네, 부자들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5: 아멘!
0: 이런 칼뱅의 사상은 상공업 시민계급의 대환영을 받으면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쪽으로 그냥 퍼져나가지. 이런 와중에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자신의 결혼 문제로 교황청과 대립하다가 종교개혁의 분위기를 타고 영국 국교회를 만들어. 그러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불안했어.
9: 영국처럼 독일 제후들이 개신교를 핑계로 신성 로마 제국에서 독립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0: 결국 카를 5세는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제국의회를 열어 루터파를 믿는 제후들 영토에서는 루터파 개신교를 믿을 수 있다고 허락해줬지. 한편 프랑스에서는
9: 사제를 통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대.
10: 아니, 그동안 돈을 벌면 죄 짓는 줄 알았잖아.
9: 그러니까.
11: 어머, 뭐예요? 아, 돈을 벌어도 된다고요?
0: 칼뱅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 신자들이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을 위그누라고 불렀어. 그러자 가톨릭 측이 위그누들을 탄압했고 1562년부터 위그누 전쟁이 시작됐던 거야. 그러다 종교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걱정했던 새로운 왕 앙리 4세가 1598년 낭트 칙령을 발표하면서 프랑스 국민들은 종교의 자유를 얻고 36년간의 전쟁도 끝나게 됐어. 우와!
11: 이제 신교를 마음껏 믿을 수 있다!
12: 종교를 마음껏 믿어도 된다!
0: 그리고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 조약 때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드디어 100년 넘게 이어져온 종교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지.
1: 정답!
2: 종교 전쟁이 끝나면서 유럽 시민들이 얻게 되는 것은
1: 종교의 자유.
2: 네, 정답입니다. 예! 종교의 자유는 길고 긴 전쟁을 거치며 루터가 면벌부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한 뒤 130여 년이 지나서야 보장되었죠. 가톨릭교회도 이 기간 동안 공의회를 열어 개혁을 해나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1: 어, 문 열렸다.
13: 진짜 갈게.
11: 안녕.
13: 아유, 조심해야지, 아유. 조심해. 안녕하세요.
2: 네, 오늘은 어땠나요?
13: 재밌었어요.
2: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우와, 내 맘대로 종교도 못 믿었었다니.
14: 그 종교 때문에 전쟁도 났었어.
11: 얘들아, 너네가 먹고 싶다던 소떡소떡 만들었는데 맛 좀 볼래?
1: 소떡소떡.
13: 아이, 같이 가요.

0: 어, 좋은 거야?
1: 아, 잠깐만.
2: 야, 우리가 감성이네.
0: 와, 누나 이게 집이네, 안에 거의.
3: 어머. 얘들아, 우리 새로운 한 페이지를 위해서.
2: 우리의 연말을 위해서.
0: 안 다치는 캠핑이 되면 좋겠어.
4: 나는 너가 되래, 위하여.
0: 가자. 운전석으로 모시면 되죠?
3: 아, 제가요?
0: 아, 네.
3: 아, 네.
5: 야, 내가 먼저 갈게. 따라와.
6: 알았어, 천천히 가, 오빠.
5: 어, 간다.
3: Let's go.
7: 캠핑이랑 캠핑. 아휴. 벌써 또 하지도 않았는데 힘들다.
2: 그래도 나는 이 차라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
7: 차로?
2: 차, 어.
7: 아.
2: 차에서 자는 거잖아.
7: 그렇지.
2: 어. 진짜.
0: 야, 봐라. 이게 세비고 3년이다.
7: 와, 여기요?
2: 어, 여기야. 여기 봤어? 오면서 쉬는 물도 졸졸 흐르고.
7: 어, 맞아. 오, 우리뿐만 아니라 캠핑하고 있어.
2: 어. 와. 어, 너무 좋다. 와,
7: 진짜
2: 설레. 와, 자연 느낌이 확 난다.

0: 도착했습니다.
1: 겨울을 즐길 준비 됐어?
2: 우와. 캠핑 사장님이세요?
0: 아니요. 그러면은 몇 명이세요?
1: 비주얼이 캠핑존 사장님이신데.
0: 예약하셨죠?
3: 아니 뭔가 네. 탐내 나나 탐내?

0: 그래, 맞아, 여기 맞아.
1: 좋다, 좋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사장님, 저희 오늘 4시 오늘 1박 좀 해보고 싶은데 자리 있을까요?
3: 아, 그럼요. 예. 이쪽에 그, 저,
4: 좋은 자리 좀 추천해주세요. 네,
1: 자, 어디다 댈까?
2: 오빠, 여기랑 여기 대자.
1: 내가 네 앞으로 간다.
2: 재웅아, 여기.
4: 재웅이는 여기래.
2: 여기, 재웅이 여기. 들어오세요.
4: 오세요, 오세요.
2: 오세요. 오세요. 더 오세요. 더 오세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1: 우리 위에 열어서 한번 해보자.
4: 아, 어, 이거를 어, 반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5: 반대로 해야 되지 않나?
1: 왜?
4: 반대로?
5: 한꺼번에 이렇게 나와. 아, 아니구나. 일단 이거 한번 해봐봐. 해보고 나오. 간격이 나오니까.
1: 아, 이거 맞네. 오, 이거, 아.
4: 일단 정인이. 빼, 일단 빼.
1: 정인이 저기 끝에, 아, 누나 이거 봐봐.
4: 어, 어떻게 하는 건데?
1: 여기 빨간 걸 누르고 있어.
4: 내가 누르고 있어?
1: 아니, 아니. 이렇게 눌러.
4: 이렇게?
1: 그렇게 눌러. 어.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열려. 얘, 옆에 있는 거 얘가.
4: 이거 누르고.
1: 어, 그 손으로 누르고, 누르고. 이 손으로 열어. 어, 이러고 있어. 나 반대편 10개. 아, 진짜. 아, 오!
4: 그냥 열렸는데.
1: 열렸네? 아니야, 이거 빠져. 이거 빠질 수 있어. 빼봐. 어, 빠져, 빠져.
4: 잠깐만요. 이게 뭐야, 근데?
1: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4: 어, 왜 이렇게 물기가 있지?
1: 햇빛 가리게.
2: 아. 평탄화를 먼저 하자.
5: 어?
2: 평탄화.
5: 이게 뭐야?
2: 평탄화를 먼저 하자. 맨 뒤로.
5: 이게?
2: 맨 앞으로. 어. 그리고. 오. 오케이. 얘는 뒤로.
5: 그래.
2: 오케이.
4: 얘들아, 얘들아. 어? 이거 이렇게 쭉 펴지거든?
2: 어.
4: 근데 이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붕이 이렇게 펼쳐진 말, 어, 펼쳐진단
2: 어닝,
4: 말이야.
2: 어닝이. 어.
4: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합칠지.
2: 아,
4: 어, 합쳐서.
5: 그러니까 이거 내가 처음부터 말 들으라고 했잖아. 아,
1: 너 그 얘기한 거구나.
5: 반대로 해야 이렇게 해야 될 거
1: 아니야. 난 무슨 소리 하나 했네. 아.
5: 이거를 다시 집어넣고 다시 반대로.
4: 아니 이게 반대니까 얘를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5: 아니, 그럼 이거 따라 어닝... 갈 거야? 우리 따라 볼 거야? 그건 아니잖아.
2: 여기 더 틀어야 돼. 여기.
4: 아니 오늘 안에 지금 뭐 하겠냐.
2: 오빠 살짝 왼쪽.
4: 와 진짜 오늘 어떡하지? 오늘 뭐 텐트 치다가 그냥 하루 끝나겠는데?
2: 아 그래?
4: 근데 이게 다리 잃어버렸어요. 다리 찾아주세요.
2: 다리요?
4: 다리요.
2: 아, 네.
5: 맞아?
4: 잠깐만. 다리. 아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다리요? 옆에 텐트에 가서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1: 아, 우리가 지금 노답이잖아. 근데 저기 옛답이 있어.
4: 그래.
1: 엄청 잘 치셨다.
4: 여쭤보자.
1: 가서 내가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구경 좀 해도 될까요?
1: 선생님, 저 너무 이뻐요.
4: 와, 멋져요.
5: 아, 잠깐만. 내가 어디서, 아닌가?
1: 언제 뽑으셨어요?
5: 어.
1: 아, 진짜요? 저 P5 알죠? 아, 대박이네.
5: 근데 잠깐만. 내가 조금 긴가만가 하는데. 좀. 어, 너가 좀 낙이 있어.
4: 아, 아신, 아, 유명하신 분이세요?
5: 어, 내가 좀 유튜브, 아니, 캠핑에 좀 좋아하신 분은 좀 아시긴 한데, 혹시 맞죠?
4: 어, 맞아요.
5: 제가 진짜.
4: 맞아요.
5: 아, 제가 좀 봤었거든요.
4: 아, 그래요? 어머, 반갑습니다.
2: 아, 진짜로?
4: 어머, 아이고, 반갑습니다.
1: 하늘이 저희만 이렇게 내버려.
4: 그래요, 맞아요.

0: 캠핑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연예인 보는 기분이야. 엄청 행운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하는 게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 두세 주 캠핑이라면 무조건 봐야 되는.
1: 아, 진짜?
0: 무조건 나와.
2: 그러면은 저희 텐트도 무조건 좀 봐주실래요?
3: 아, 네, 한번 진단. 근데 저도 저희는 처음이어서. 근데 저는 네. 저렇게 안에 한번 꾸며보고 싶긴 했어요.
0: 맞아요. 봐봐요. 아, 나도 잘이네.
2: 한번 텐트로 가는 걸로.
3: 아, 우선 가보는 걸로. 네.
1: 누나 부탁드릴게요. 가자!

0: 가시죠.
1: 제가 안내보행을 해드릴게요.
2: 아, 감사합니다.
1: 시간상의 일이긴 한데.
2: 네네.
1: 안내보행. 아, 우리 이게.
0: 뒤, 뒷모습만 봐도 어두워.
1: 진단 결과를 알려주세요.
2: 우선 이거를 다시 넣은 다음에 좀 더 여유 있게 벌린 다음에 할까 봐요.
3: 진짜요?
2: 네, 왜냐면 이거랑 이거 지금 맞다 한 다음에
1: 하나를 세우고 하나는 집어넣고 하나를
2: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끼워야 되는 것 같은데요?
0: 아, 나 누군가 했어. 아, 저거야.
1: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다들 거리감각이 너무 없다. 거리감, 아니, 차를, 아니, 너무 붙이거나, 아니, 너무 이제 멀리 이제 해서 우리가 그걸 수습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죠.
1: 왜, 뭐 해야 돼요, 이러면?
2: 저희 근데.
1: 캠핑, 보통 뭐 해요?
2: 원래 캠핑 와서 뭐 해요? 뭐
0: 불 피우나?
2: 불도 피우고, 근데 여기 네. 안쪽을 살짝 좀 정리를 해놓고, 네. 그래야지 앞에서 놀고 했을 때 들어가서 딱 아늑하니까, 아. 내부 정리를 좀 간단히 아, 하고.
0: 순서가 다 있구나.
2: 오, 좋은데요?
0: 일단 편안함을.
2: 오. 좋은데요?
3: 아, 오케이, 오케이. 따그라.
0: 역시 이란님.
2: 근데 이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4: 아, 그 이게 뭐예요?
0: 맞아, 그거 식탁, 식탁이지 않을까?
2: 루프탑 텐트 같은데.
0: 맞아, 맞아, 맞아.
4: 오! 어, 됐어, 됐어.
0: 오, 몰랐어. 오, 대박.
5: 짜잔.
4: 오! 우리 집으로 갈게.
1: 텐트랑 비교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나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2: 어, 나도
1: 그치?
2: 훨씬
1: 안 해봤어요. 차박을 안 해봤어요.
2: 맞아, 차박 처음이야.
0: 오, 그래요?
2: 제 인생. 근데 되게 좋을걸요?
0: 네. 아, 진짜요?
1: 네. 이란이 네. 몇 번째 차박이세요, 오늘이 인생에?
2: 저요? 막 세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걸요?
4: 아, 뭐야?
0: 그럼
4: 그렇게.
0: 뭐예요?
6: 가져가십시오.
0: 뭐예요?
4: 네. 감사합니다.
0: 막내, 막내.
6: 갖고 온대, 갖고 온대.
0: 무거워?
4: 어, 무서운데?
2: 오늘 이 메뉴를 보고 같이 지내실지 안 지내실지 결정을 하신대.
0: 우리가 요리를 해서 드리자.
2: 그럼 제가 여기 고기에 어울릴만한 조리 도구를 하나 갖고 올게요.
0: 오!
4: 진짜요?
2: 네, 잠시만 계세요.
0: 네. 네.
2: 우와, 뭔가 있나 봐. 아, 그 캠퍼들 사이에서 또 고기 굽는 그게 있나 봐.
4: 설마 내가 방금 말하는 게 소고기인가요?
2: 잠깐만, 잠깐만. 근데 저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에 좀
0: 뭐지? 뭐예요?
4: 그래, 이거지. 이거지. 밥에 나가.
1: 뭐예요?
2: 네, 이거 넣어가지고.
0: 잔에다가. 네, 죽통.
4: 고기 넣고.
2: 이거 싸서 그대로 불에 넣어가지고 익혀 먹을 거야.
0: 맞아요.
1: 먹나 이 죽통을.
2: 맛있겠죠? 너무 맛있겠다.
0: 야, 캠핑 차박도 어려운데 그냥 텐트 치는 거는 그치. 훨씬 어렵지.
5: 텐트
0: 너
5: 치는 거 어렵지.
0: 텐트 쳐봤지?
5: 어, 쳐봤으니까 그만한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처음 해본 사람들 있잖아. 진짜 안 돼.
2: 홍윤아! 아, 나윤아! 어? 잠시 시간 되니?
0: 어? 잠깐만, 우리 되니? 지금 손이 없어.
2: 아, 그래?
4: Bye.
2: 손이 나는 Bye. 있는데.
4: Bye.
2: 어떡하지? 홍윤아! 안녕하세요. 저 혹시 손이 있으시면 이거를 혹시 뜯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지금 물기가 있어가지고 쭉 찢으면 되는데.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사회는 따뜻해요. 오, 따뜻한 물이 나왔네.
0: 약간 캠프파이어 느낌으로?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네모나게?
5: 이렇게 네모. 이렇게 겹겹겹 쌓이는 거.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 여기.
0: 어, 아니, 여기에 쌓아달라고 하셨는데, 대장님이?
5: 어?
0: 여기에다가 쌓아달라고, 예쁘게.
5: 아, 이렇게 겹겹겹 쌓이는 거. 맞아. 그렇게 하면 돼, 네모.

0: 어떻게 막아야 호일이 잘 그게 되려나?
1: 근데 이게 그냥 그 고무줄 같은 걸로 딱 묶어야 될 것 같아.
0: 그러니까 맞아, 묶어야 될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1: 이렇게 한 번은 되나? 일단은 해보고. 근데 이게
0: 대장님 이 정도 말면 될까요?
1: 네. 오케이. 그 위아래 고무줄 같은 거 없는데 거기 넣어도 안 빠질까요?
0: 그냥 잘 이렇게 들어야겠죠?
2: 그 아니면 통으로 그냥 다 쌀까 봐요. 네.
0: 그냥 꽉꽉 약간 쑤셔 넣어요?
2: 네, 그리고 넣어요. 먹어본 거 맞죠? 저요? 먹어봤죠. 아, 맛있어요. 전 여기다가 그거 넣어봤어요.
0: 뭐요?
2: 이것보다 좀 더 큰 그 대나무 통에다가 그 닭 넣어서.
0: 닭? 닭이 얼마나 들어가요?
2: 닭 작은 거, 삼계닭이에요.
0: 아, 작은 진짜? 거. 네. 이거 많이 안 들어간다. 하나 겨우 들어가네.
2: 그러네요. 장작을 조금 팔까 봐요.
3: 오, 패야 돼요?
2: 네.
3: 대박.
2: 어, 다른 거 해야 그러니까 되나?
3: 얇은 거 여기 있어요. 오, 잘 깨졌다.
2: 됐다. 오.
4: 나이스, 나이스.
3: 오, 잘한데? 오, 됐어. 아, 쉬세요.
2: 아, 그리고 이거는 네.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어제 남겨놨어요.
3: 뭐예요?
2: 이거는 자작나무 장작인데
3: 우와, 이거
2: 진짜 잘 타거든요.
3: ASMR 용이잖아요. 네,
2: 진짜 잘 타요.
3: 이따가 우리 그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2: 네.
3: 그때?
2: 아. 그리고 요게 되게 잘 차거든요.
3: 아,
2: 그래서 이거를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3: 네. 오, 얘가 오징어 같다.
2: 네. 우와.
3: 대박.
1: 이것도 언니 장작이에요?
2: 이게 이거 껍데기예요.
1: 아, 자작나무 껍데기.
2: 자작나무 껍데기. 불이 방향을 이렇게 위로 솟구칠 거거든요.
3: 네.
2: 그러니까
3: 아, 요 방향대로?
2: 불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3: 네네.
2: 그러니까 이렇게 쌓으면 불이 못 올라오잖아요.
3: 네네.
2: 그러니까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좀 약간
3: 아, 약간 요런 모양.
2: 네.
3: 아,
2: 오케이, 요런 오케이. 모양으로 좀 쌓아주면 돼요.
3: 아,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어요.
2: 이렇게.
3: 아, 약간 요런 느낌으로.
2: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3: 네.
2: 이게 방수 성량이거든요.
3: 방수?
2: 아.
3: 오, 냄새는 나. 났다.
0: 오!
5: 오!
3: 오, 발이 좀.
5: 달라, 생긴 게 달라.
3: 오, 불이 신기하게 붙었어.
6: 이게 불이 안 꺼진다.
3: 아, 근데 우와. 굉장히 빨리 타네. 우와.
2: 아래에다가 좀 넣어주고. 지금 자작나무 껍질로 불을 좀 올리고 있어요, 화력을.
1: 어, 지금 근데 불이 있어요?
2: 이 안쪽에 있어요.
3: 언니, 아~ 냄새 나, 혹시?
1: 얘 냄새는 나는데 불은 안 냄새. 보여.
6: 근데 이거 생각보다 불 피우는 거 진짜 어렵지 않나?
1: 네. 지금 자작나무
3: 깨져가지고 이거.
1: 소리 들려.
0: 아, 이게 자작나무 소리예요?
2: 타닥타닥.
0: 자작자작?
2: 여러분, 들어갑니다.
3: 와, 들어가는 거 보자.
6: 들어가요? 맛있겠다.
1: 불이 없어졌어요?
0: 와.
1: 어, 들어갔어?
0: 어. 구덩이 들어갔어.
1: 우와, 맛있겠다.
4: 해야 될 것 같네.
1: 이거를 끼워야 될 때.
0: 캠핑의 계절은 언젠가요, 대장님?
1: 겨울이죠.
0: 아, 겨울이에요? 아. 왜 겨울이에요?
3: 아, 근데 겨울이라는 말 알 것 같아. 뜨겁고 약간 탄 냄새가 나는데 추운 코, 그러니까 추운 바람이 코를 딱 지나갈 때 그게 너무 좋아.
2: 맞아요. 정확해요.
6: 근데 그것도 또 이유가 있어. 여름에 하잖아. 더워. 나무 흘려.
1: 원래 목이 있고. 근데 혼자서 주로 해요, 캠핑을?
2: 네, 혼자서 많이 해요. 어제도 혼자 있었고.
6: 근데 저도 유튜브 보니까 거의 다 혼자 찍잖아요.
2: 맞아요.
6: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안 심심한가? 약간 싶기도 하거든요.
0: 아~
6: 가끔씩 뭐 남자친구나 아니면 친구랑 같이 가보고 싶던 그런 생각 없었어요.
2: 아, 근데 약간 그 혼자 가면 보통 이제 여럿이 가면 2박 3일 정도의 느낄 정도의 느낌을 혼자 가면 1박 2일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좀 그 여유가 엄청 생겨서 같이 가도 물론 즐거운데 네, 뭔가 여유 있게 이거 하나 하고 하는 게 되게 좀 풍성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3: 진해지는구나, 농도가.
2: 네, 진해져요. 아. 네.
1: 제일 큰 매력은 뭐예요?
2: 제일 큰 매력이요? 제일 큰 매력은 약간 멍 때리는 거?
0: 근데 맞아요. 저 진짜 그거 네. 공감되는 게
6: 똑같아요. 네.
0: 저도 오면서 머리가 되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치유되는 느낌? 이게 뭔가 비워지면서 맞아. 단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6: 맞아.
0: 뭔가 되게
6: 깊은 놈이야.
1: 그리고 막 뭔가 시간에 쫓기지 않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니까.
1: 하나하나. 어,
2: 근데 이제 우리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고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1: 우와. 얘들아, 지금 네? 대망의 순간이야.
3: 지금 특살이 살짝 보였거든?
2: 미쳤어?
3: 어, 그 뚜껑이 까져가지고. 와, 미쳤다. 와, 냄새.
0: 어, 저것도 먹고 싶지?
1: 저것도 먹고 싶긴 해.
0: 와, 야, 이게.
6: 아, 이번에 더 미쳤는데? 이번에 더 미쳤는데? 와.

0: 야, 이거 얼마나 부드러웠으면.
1: 아, 진짜 보쌈 같아요. 먹어봐. 먹어, 나도 먹는다.
2: 아, 우리 막내
1: 한 점 먹어줘.
2: 너무 고소해. 잘 됐어요, 언니? 이게 대나무 그 향이 좀 되어 있어요.
3: 여기요.
1: 와.
4: 아, 진짜 맛있다.
2: 맛있어.
1: 미쳤다. 이게 두꺼운데 고기가 안 질겨.
4: 야, 우아. 너 빨리 먹어라, 야.
1: 그 굉장히 비싼 그 고깃집 한장 이런 데 있죠. 거기서 먹는 것 같은.
2: 진짜 맛있어. 이거 두꺼워서 안 익었을 줄 알았는데 다 익었고.
1: 이 고기는 진짜 수육 같기도 하고 보쌈 같기도 하고 근데 겉에는 또 그 삼겹살 이렇게 구운 것처럼 바삭바삭하고 신나와요 지금.
5: 그 고기 한 점 딱 먹었을 때 그때가 진짜 최고. 캠핑 이래서 하는구나.
4: 이거 두 점이 남았네.
2: 재웅이 안 먹었어.
0: 그러니까 먹을까?
2: 재웅아 쌈장 찍어 먹어.
4: 이건 페트남이 아니라 모렴치남 아니에요? 이거는 짐승남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이게 욕심의 말로입니다. 입안이 터지는 이거를 한 입원에 두 개를 한 입 이렇게 먹는다? 이거는
2: 맛이 없다. 인생에서 처음 먹어본 맛인데.
4: 나 이거 소 아닐 것 같은데?
2: 굉장히 이거. 맛있고 혼자 먹어서 너무 죄송해요. 이 맛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랑해요, 제작진.
1: 근데 전에 캠핑 해본 적 있어요?
2: 일단 우리 셋은 없고 아. 재용이만 좀 많이 해본 편이고.
5: 아, 뭐 해볼 생각을 별로 흥미가 없었어? 아니면 그냥 해볼 생각을 안 해봤던 거?
2: 나는 근데 진짜 반반이었던 게 두려운 반 그리고 설렘 반이었는데 집 나오면 고생한다. 집순이로서. 아. 홈프로텍터로서. 그런 게 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안 보이니까 캠핑이라는 거는 뭔가 계속 펼치고 치우고 나르고 이동하고 이러니까 그게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겨울 낭만이잖아. 그래서 너무 가고 싶다 그런 설레는 마음도 있어요.
5: 그럼 다음에 또 다 같이 가.
2: 언니가 있어야 될 것 같아.
5: 갑시다.
1: 그러니까 언니 없으면 사실
2: 오늘 각자 쓰고
1: 망할 것 같아요.
2: 언니 근데 차박이랑 그냥 캠핑이랑 이런 또 캠핑만의 매력이 달라?
5: 좀 다르지 아무래도.
4: 진짜?
5: 차박은 조금 더 몸도 좀 편안하고 좀 더 아늑한 느낌의 그런 뭔가 그런 게 있으면
3: 심으셔 빨리 끝나고
4: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게 몸이 편한
2: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편했어.
4: 엄청 빨리 끝난 거예요. 이 정도면 엄청 빨리
5: 되게 빨리 끝나고
2: 아니 텐트 쳤다고 생각해봐.
1: 생각보다
2: 이 겨울에 이 겨울 한파에
1: 생각보다 너무 빨리
2: 이만한
3: 그래도 우리 장애인이라고 해서 배려해준거야.
4: 누가 배려했어 우리 여기 누가
6: 그래도 테이프 안 치는 거면
4: 여기 누가 배려해.
2: 우리 제작진분들이
4: 아 작가님이 배려하셨대. 그러면 하루종일 빼미 해친다.

0: 친한 친구를 초대를 했어.
1: 리오나라! 리오나라!
2: 야,
1: 깜짝아! 나 빼고 그런 게 왔네.
3: 진짜 찐. 대학교. 대학교 때부터 알던 최준범.
4: 상해 뭔가 이 어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친구된 지 30년 만에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2: 와줬다 고마워.
5: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6: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1: 아 다들 한잔 하나?
6: 네.
5: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7: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1: 야. 너 뭐 하는 거야?
5: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7: 선배 저 진짜 괜찮은데.
4: 너 이거 몇 개야?
7: 네 개?
5: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7: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1: 뭐라고?
5: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1: 선배님! 너 어디 잘 들어왔어?
8: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홍성의 옛 지명 홍주. 그 숨결이 흐르는 홍주 읍성의 치열한 역사.
1: 역시 우리 춘돌의 고장 홍성 정말로 깊이 있는 고장이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0: 유구한 세월 대대로 빚어낸 갈산 토기의 가치.
2: 물도 좋죠, 흙도 좋죠, 좋은 점토가 나오죠. 토 바를 게 없잖아요.
0: 평범하게 생각했던 된장이 음식 문화 유산이 되기까지.
3: 얼음들도 있고 좋은 바람도 있고 햇빛도 있고.
0: 나무, 바람, 햇살이 좋은 고장. 세월 속의 의미를 되새기고 깊이를 더해가는 지역의 문화유산. 그 전통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홍성으로 떠나보시죠. 충절의 고장 충청남도 홍성. 오늘은 충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용봉산을 찾아가 봅니다. 기묘한 바위와 8개의 봉우리가 절경을 이루고 병풍바위, 장군바위 등 전설이 깃들여 있는 명산.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즐기러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죠.
4: 용봉산은 용의 기운과 봉화의 아름다움을 갖춘 그 100대 명산 중에 하나이면서 제2의 금강산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0: 수백 장의 한국화를 보듯이 시시각각 풍경이 바뀌는 용봉 산자락 아래 숲속 캠핑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홍성훈 씨는 집안 대대로 홍성에서 살고 있답니다.
5: 제 와이프한테 자주 얘기하죠. 물도 좋아, 산도 좋아, 강도 좋아, 먹을 거 많아. 역사 깊고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될 우리 동네다라고 제가 자랑 많이 하죠.
0: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홍성훈 씨가 가족과 함께 꼭 가보고 싶었던 곳 바로 홍주 읍성입니다. 홍성은 충절의 고장답게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배출했는데요. 그만큼 많은 항일 운동과 의병 활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역사 속에 홍성군이라는 지명에도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6: 지금 저 충청도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홍성에 홍자를 따서 공홍도, 공청도 이렇게 불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왜 이렇게 인물이 많이 태어났느냐면 지금 말하면은 도청이랑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관찰사가 근무를 했으니까. 네.
7: 근데 좀 홍성이 좀 작잖아요. 지금의 홍성은 왜 좀 작을까요?
6: 구한말 여기에서 의병이 두 번이나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맥을 끊어버리자 해갖고 홍주군에서 홍성군으로 이름까지 바꿔 지명까지 바꿔버렸어요.
0: 홍주 의병은 충청도의 대표적인 항거의 역사입니다. 불꽃 같던 투쟁과 호국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군요.
6: 가운데에 뭐 돌로 이렇게 쌓여 있어.
7: 뭐 하는 데 같아?
6: 뭐 같으세요?
5: 고인돌?
0: 마치 지하 벙커처럼 생긴 이곳은 과거 수구였답니다. 원래 홍주성의 물 흐름을 조절하고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6: 여기는요, 1913년도에 일본인들이 맥을 끊어야 되겠다 해서 여기 홍주성 반을 뚝 잘라갖고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어요. 남문을 부셔버리고. 그래서 그 전에는 여기에는 물이 흐르던 곳이야. 근데 일본인들이 커다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안 열어주니까 두 명이 요 수로를 통해서 물길을 이제 헤치고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성문을 열어줘갖고 의병들 이렇게 진입을 할 수가 있었대요.
7: 여기까지 이렇게 차 있을 거 아니에요.
6: 그렇죠.
0: 홍주성을 탈환하고 지키고자 했던 절박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5: 그 두 분 아까 얘기하신 분은 누군지는 기록이 없...
6: 나이는 한 14살에서 13살 정도 된대요. 됐는데 김씨 이씨만 어제 지가 기록 있는 걸 찾지 못해가지고.
0: 무도한 침략자들로부터 이 땅을 지키고자 했던 투쟁. 현재는 홍주성 주변을 홍주의병 공원으로 지정해 추모하고 있습니다.
6: 이거는 병황일 의병 기념비예요. 두 차례 의병이 일어났을 때 일본인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같이.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이완용 여기다 애도비를 세웠대요.
7: 근데 일본군을 애도한다고 탑을 세워요?
6: 이완용은 일본 편에 섰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됐을 때 우리 군민들이 이완용이 세운 애도비는 부셔서 땅에다 묻고 쌀한테 불을 쌀한테 걷어서 세운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병호 항일 일병 기념탑이에요.
5: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밑에 그 예전에 이완용이 세웠던 기념비가 그럼
6: 묻혀져 있지요. 다 조각 나서.
5: 아, 지금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6: 그 위에다 그 자리 다 세운 거예요.
5: 근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홍성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 토박이라면은 토박이 이제 군민인데 역시 우리 충절의 고장 홍성. 역사적으로 정말로 깊이 있는 고장이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7: 이렇게 직접 해설사님이랑 현장에 나와서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와닿고 뭔가 역사를 더

0: 해야겠다라는 그런 기분이 생겨요.
1: 35년간 수역의 역사 속에 항쟁의 정신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과 나무, 흙이 좋기로 소문난 갈산면으로 가보시죠. 예부터 토기를 만드는 문화가 이어져 오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통 옹기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대대로 옹기 문화를 이어가는 갈산 토기 장인을 만나봅니다.
2: 안녕하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2: 여기 유업장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3: 여기가 지금 바로 앞에가 바다였었어요.
2: 바다요?
3: 네.
2: 눈밖에 없는데요?
3: 그렇죠. 50년도까지 바다였다가 그 뒤로 간척이 된 거예요.
1: 아니, 이곳이 바다였다고요? 70년대까지도 해상 운송이 가능했던 곳. 이곳에서 만들어진 옹기는 백기를 이용해 전국으로 팔려나갔었답니다.
3: 그리고 또 주변에 산들이 높지 않은 산들이 주변에 많아 나무 구하기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 주변에 지금 논두리에서 정말 좋은 점토가 많이 나왔거든요.
1: 가마를 집힐 좋은 땔감, 토기를 만들기 좋은 부드럽고 찰진 점토가 풍부해 큰 옹기 공장이 67개가 있었답니다. 5대째 전통 옹기를 만들어오는 장춘홍 옹기장과 아들 유준 씨.
4: 옹기를 만들려면은 흙부터 준비해야거든요. 이렇게 매통질을 해야 흙이 부드럽고 고르고 그 작업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잘 풀려요.
1: 점토의 기포를 빼내고 점력을 높이기 위해서 매통질을 해주는데요. 아버지 눈에는 아들의 매통질하는 솜씨가 탐탁지 않습니다.
4: 아하,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멀었다. 더 요걸 한번 슬쩍 자리를 내고 그래 매통 잘 빠져. 잘 빠지고 흙이 잘 있고. 이해 가죠? 네.
3: 맨날 욕먹고 맨날 작업하고 그러니까 작업을 꾸준히 같이 하는데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4: 야, 내가 오늘 욕은 안 했다, 야. 아이. 아,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좀, 예, 목소리가 컸지. 욕은 안 했어.
1: 딸과 아들 모두 20년이 넘는 경력이지만 아버지 눈엔 늘 아쉬운 부분만 보입니다. 84세 나이에도 체력도 최고.
4: 요 정도는 하루에 몇십 개씩 만들었지.
2: 하루에 몇십 개요?
4: 그러니까 밤에 1시에 나와가지고 새벽 1시 나와 그 해 넘어갈 때까지 하니까 온 게 그때는 없어서 못 팔아가지고.
1: 과거만큼 찾는 이들이 없지만 그래도 뒤를 잇겠다고 배우는 아들딸이 고맙고 기특합니다.
4: 이제 농사 많이 치는 사람들 부자 사람들이 사거든 그러면 쌀하고 바꾸는 거요. 큰 항아리하고 그냥 쌀 한 가마에 받는다든가.
2: 큰 건 얼마나 큰 것까지 만들어 보셨어요?
4: 현재는 한 1m 50까지만 했어요.
1: 1m가 넘는 대형 토기의 경우 이동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 큰 독을 쌀로 가득 채우려면 확실히 부자들이 찾던 옹기였겠네요.
4: 아우, 이건 뭐, 한 두아름 시대죠, 형제가. 저 80kg 쌀가마 있죠. 한 네다섯 개 들어가요. 요거는 한 다섯 개 들어가겠네요. 예, 그래서 이 곡식을 떠내려면 사다리 놓고선 바가지로다가, 이렇게 꺼내겠던 시절이요.
1: 요즘엔 대형 옹기를 찾는 이는 거의 없지만, 아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제작을 멈추지 않는다는군요.
4: 이 큰 거 할 때는 이 숯을 펴서 안에 약간 건조를 시켜가면 올려야 돼요. 밑에서부터 만들어 오르는 대로 따라서 이렇게 굳혀가면 올려야 돼요.
2: 이거 물레는 그럼 어떻게 돌려요? 이거는 이렇게 큰 거는?
4: 아, 밑에 돌려줘야죠.

0: 다른 사람이
1: 예, 딴 사람이 물려 돌려줘야지.
2: 누가 돌려줬어요, 그러면?
1: 천상 아들이나 딸, 가족이 누가 와서 돌려줘야 돼요.
2: 아드님이 돌리셨어요, 그러면?
3: 하하, 물레를 돌리던 소년이 지금은 귀한 전통을 이어갑니다. 옹기를 만드는 데는 잿물이 매우 중요한데요.
1: 잿물이 꼭 됐다.
3: 홍성에서 나는 약토가 최고랍니다.
1: 이거 이게 안 고매 이거를 항아리에 입혀주면은 예, 반득반득하게. 낙토도 우리 홍성에서 나와서.
2: 홍성이 흙이 좋은가 보네요.
1: 흙도 좋고 또 유약만 데 쓰는 낙토도 좋고.
2: 옹기 만들기에는 제일 좋은 곳이네요.
1: 제일 좋은 곳이에요. 뭐 아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딴 지방에서는 점토도 안 나지. 뭐 약토 같은 것도 안 나지. 뭐 운반 과정이 좋기라 한가?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우리 홍성에는 아주 조건이 100%예요.
3: 약토는 그야말로 자연이 알아서 혼합해 만들어준 천연 재료.
1: 잿물 굉장히 좋다야. 근데 곱고.
3: 잿물은 유약의 역할을 하는데요. 옹기 표면에 잿물을 입혀 한 번 더 구워내면 윤기가 흐르는 단단한 옹기가 된다는군요. 자, 이제 옹기 표면에 그림을 그릴 차례.
1: 그림 하나 놓아봐, 환 쳐봐, 어디.
3: 환을 친다고 하는 이 과정은 아들 유준 씨가 가장 어려워하는 작업.
1: 네가 농가고 내가 농가고 와, 비교를 해봐. 여기 또 사랑이 당겨져 있어요, 요게. 예, 근데 쟤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2: 잘 모르겠는데요.
1: 너무 난방스러워.
4: 매일 그러세요.
2: 매일 그러세요?
4: 선이 굵을 때는 굵고 얇을 때 얇았는데 저는 똑같이 굵죠. 아버님 이제 보실 때 마음에 안 들으신 거죠.
3: 차이가 느껴지긴 합니다만 선의 굵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1: 이 그림 중요해요. 불땐 때 이 그림을 보고 이 흙이 잘 익었는가 안 익은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림 친 데는 재물이 밀렸잖아요. 그랬더니 항아리 그 흙이 잘 익었나 안 익었나 그걸 이 흙을 이 그림을 보면 알아요.
3: 자연이 주는 좋은 흙으로 사람이 빚어낸 옹기. 이제는 불이 역할을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모래를 뿌리시네요.
1: 이게 잿물이 녹으면은 달라붙으면은 두 개가 다 못 쓰게 돼요. 달라붙어 갖고. 그래서 붙지 말라고 모래를 뿌려주는 거야.
3: 이런 비법이야말로 대대로 이어오는 세월을 거쳐 발견한 지혜겠죠. 지금까지의 과정들만 봐도 시간과 정성이 어마어마합니다.
2: 가마가 몇 미터예요, 이게?
1: 요게 한 30미터 돼요. 그러니까 밤낮으로다가 한 5일 동안 따야 돼요.
3: 이제는 불의 세기도 중요합니다. 뗄감의 양을 조절하고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시간들. 내 고향 홍성이어서 가능했답니다.
1: 아유, 홍성 고향 좋죠. 공이 좋죠. 바다 갇혀있는 남당리 항이 있죠. 뭐 또 좋은 점토가 나오죠. 뭐 옹기 공장에서 도발할 게 없잖아요.
3: 옹기 문화를 잇는 반충웅 씨. 홍성의 귀한 문화유산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문화유산을 찾아가 봅니다. 고소장연구가로 불리는 발효장 명인을 찾아갔는데요. 뭘 열심히 빻고 계시는군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0: 이걸 바짝 만들고 찍고 있어요.
1: 팥으로 메주를 쓰는데 이렇게 팥메주를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빻아야 돼요.
2: 아니, 팥으로 메주를 써요?
3: 네.
4: 아니, 잠깐만요. 지금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셨나요? 이거 믿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1: 네, 가물었을 때 콩이 농사가 안 되면 반대로 이제 팥이 잘 돼요. 팥이 뭉쳐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팥하고 콩하고 이렇게 백설기도 이렇게 들어가서 메주를 쏘아요.
4: 아이고야, 이게 전부 팥으로 쓴 메주라는데요. 이경자 씨는 팥으로 메주를 쏘 사라진 팥장을 되살렸습니다. 홍성의 유명한 특산물이 됐죠.
1: 팥장은 약간 달콤한 맛이 있어요. 팥이 들어가서 약간 단맛이 있고요. 부드러운 맛이 있어서 나물무침 맛있어요. 찌개도 맛있어요.
4: 국내산 재료로 맛있고 안전한 장을

0: 기록판에 기록된 팥장, 더덕장 등 조상들의 장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 이거는요, 이게 번성하라는 뜻이에요. 번성하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푸르잖아요. 또 윗단에 또 있고 윗단에 또 있잖아요. 자손의 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세하고 번성하는 거. 예, 여기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문양이 있잖아요. 살면서 탄력성 있게 잘 넘어가라.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잘 위기를 넘겨라. 그러면서 큰 사람이 되라라는 뜻인 거예요.
0: 장은 그저 먹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약이고 힘들 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어머니 같은 것이라 여긴답니다. 늘 홍성에서 나는 농산물만 사용한다는데요.
1: 오, 내가 찾던 게 여기 있네. 이거 선비콩이 있어요. 선비가 과거 보러 갔는데 이 콩으로 밥을 해주는 그 주막이 있었는데 그 밥을 먹다가 과거 일정을 놓쳐서 선비의 인생을 발목을 잡은 콩. 팥도 좋은 게 들어왔네. 이게 우리가 써야 되는 패키지. 아이고, 얘는 오가피 콩이네요. 이게 이파리가 다섯 개이고요. 오가피 맛이 나고. 구정물콩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이거 옛날 어르신들이는 알지? 젊은 사람은 이 콩을 알지를 못해요.
2: 구정물콩이요?
3: 예.
2: 왜 구정물?
1: 구정물처럼 색깔이 이렇게 어둡다 해서 구정물콩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2: 이 콩이 이제 옛날 그 토종 우리나라의 토종의 콩이거든요. 콩 종자가. 근데 점점 없어져요. 특이한 거 찾으시죠? 없는 걸 구해달라서 힘들어요.
0: 하하, 콩의 종류가 이렇게 많았던가요?
2: 이게 이제 이게 상수리과거든요. 근데 서해안에서만 조금 나와요.
1: 도토리는 저희가 이게 장이 상실장이라고 있어요. 그 장을 만드는 재료예요. 옛날에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 만드는 사람이 사라지고 먹어본 사람이 없고 문헌에만 있는 장이에요. 북한에서는 장이 그런 장이 있었어요.
0: 우연히 중국 교포를 통해 도토리 장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4: 도토리 갖고 왜 장을 만들었는 거예요?
5: 콩이 없으니까. 장은 먹고 싶은데 콩이 없으니까 콩을 조금 여니까 써서 못 먹을. 근데 그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어야지.
1: 옛날에는 이런 장들이 많았어요. 그냥 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혼합해서 구황장이라고 했거든요. 구황장이었는데 이제는 구황장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냥 된장 이렇게만 됐는데.
6: 그거? 그거 마늘.
7: 마늘 왜 뭐를 하니 이거?
6: 육종 마늘인데 그게 너무 예뻐서 내가 그 연구하느라.
7: 집에 잔뜩 있는데 자꾸 사지 마. 뭐를 이렇게 많이 사 이거를.
0: 남편은 투덜대면서도 늘 아내의 장복이 짝꿍입니다.
7: 볼 때마다 안 살 데가 없어. 그게 문제예요. 일거리 많이 만들어야 했다.
0: 남편의 불만을 잠재워야겠습니다. 장을 봐온 김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요? 맛있는 음식만큼 좋은 화해 묘수가 또 있겠습니까? 하하.
1: 이거요, 팥장으로 된장찌개 할 거예요. 쑥 된장찌개 할 거예요.
0: 이야, 자연을 입에 담는군요. 이야.
1: 쑥을 콩가루를 좀 묻힐 거예요. 그러면은 그 쑥에 풋내가 안 나고 정말 맛있어져요. 이렇게.
0: 늘 풍요로운 재료를 내어주는 홍성에서 새로운 인생과 가치를 깨달았다는 이병자 씨.
1: 홍성은요, 무엇을 해도 다 잘 되는 지역이에요. 특별히 뭐가 잘 된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농작물이 다 잘 되고 풍요로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축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름이 많고 밭이 넓고 그리고 평야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심으면 뭐든지 잘 돼요.
0: 제2의 고향이 된 홍성. 정성으로 발효시킨 장처럼 뭉근히 익어가는 삶을 찾았습니다. 이건 도토리 묵인가요?
1: 청국장 무침.
6: 청국장 무침?
1: 네, 이게 무쳐서 먹었던 거예요. 청국장 끓여서만 먹는 게 아니라 생청국장을 먹었었다는 겁니다.

0: 청국장을 풀어서 찌개만 끓이는 줄 알았는데 생으로 먹는군요.
1: 이렇게 해서요.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간식 대용으로 주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0: 그녀의 손에서는 잊혀져 가던 음식들이 척척 만들어집니다. 자, 자연을 그대로 옮겨 환상이 차려졌습니다.
2: 바람 불고 추운데 맛있었어.
3: 김부다 쌈바이 맛있어.
0: 하하, 그새 불만이 된장처럼 풀어졌네요.
2: 부드럽지, 된장.
3: 부드럽고 맛있어. 인정은 하네.
0: 아내의 연구를 늘 응원하고 있답니다.
1: 제가 원래 공주인데 공주에는 제 고향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한 40년 살으니까 여기가 내 고향이에요. 산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좋은 바람도 있고 햇빛도 있고 네, 내가 좋아하는 일도 있고.
0: 사라진 음식 문화를 되살리고 대대로 옹기 문화를 이어가는 사람들.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지켜가는 홍성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입니다.

지난 4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마를 피하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피해 역시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위기의 순간 아이들을 구조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기견 훈련사인데요.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0: 목소리 깐다.
1: 아, 이거 왜 이렇게 아, 아픈 것만 하고.

0: 오늘 제가 PD로그 촬영을 위해 찾아온 곳은 서울의 한 재래시장. 저렴하고 신선한 식자재와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에 유기견 훈련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1: 없는 게 없다는 이곳이지만 유기견 훈련소가 있을 만한 곳은 딱히 지금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는지 좀 물어봐가면서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북적이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유기견 훈련소라니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1: 사장님, 여기 혹시 그 유기견 훈련소가 있어요?
2: 있다고 들었는데.
1: 있다고 들었어요?
2: 중간 여기 신가요? 강아지.
1: 아, 저희 유기견 훈련소 찾아와서 왔어요.
0: 지나가던 행인분의 친절한 길 설명. 그런데 머릿속이 왜 더 복잡해지죠?
1: 훈련소가 있어요.
3: 훈련소가 있어요.
1: 네.
3: 그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0: 아무튼 행인분의 배려 덕분에 크게 헤매지 않고 유기견 훈련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푸른 인조잔디가 깔린 옥상. 이곳이 바로 유기견 훈련장입니다. 이곳엔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과 부조견 약 70여 마리가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요. 훈련사들이 상주하며 입양에 필요한 행동 교정은 물론 사회화 교육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대표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여기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4: 아, 네. 부조견 친구들을 교육을 시켜서 입양 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서 이제.
0: 베테랑 유기견 훈련사인 김효진 대표는 전직 슈퍼모델 출신인데요. 각종 유명 패션 브랜드의 인기 모델이자 연기자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기르던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됐고 극심한 펠로스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이때 마음 치료를 위해 시작한 유기견 봉사활동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젠 전문 유기견 훈련사에 동물 행동학을 가르치는 교수로도 활동 중입니다.
4: 지금 복장이랑을 보면은 준비를 좀 하고 오신 것 같아요.
1: 네네네. 네. 나름 네. 준비해왔습니다.
4: 왜냐면은 이제 발톱이 이렇게 옷에 걸리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찢어진 청바지, 그리고 반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사가 다칠 수도 있고.
0: 다칠 수 있다는 말에 살짝 긴장이 되긴 했는데요.
4: 주머니에 이거를 가지고 계세요.
1: 이게 뭐죠?
4: 배변 봉투라고 합니다.
1: 네, 응가 봉투.
4: 네, 응가 봉투.
1: 네네.
4: 아이들 배변을 치우는 일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가 될 거예요. 아이들의 배변을 봐야 이 아이들이 건강 상태가 오늘 괜찮은지, 이 대변이 건강하지 않은 대변이야. 그러면 누가 그 대변을 놓았는지 봐야 그 친구를 체크를 하잖아요.
1: 열심히 해가지고.
4: 근데 굉장히 편안하신 분이신가 봐요.
1: 아, 그런가요?
4: 네. 안녕. 굉장히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 친구들은
0: 밝고 활발한 친구들이지만 이곳의 아이들은 안락사 직전에 구조되거나 불법 번식장과 개농장에서 발견되는 등 수많은 사연을 가진 녀석들입니다.
1: 아니,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게 여기 이제 구조견들이 있잖아요.
4: 네. 네.
1: 친해지기 쉽지 않겠지만 잠깐 친해지고 가는 게 걔네들한테 좀 상처가 될까 봐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4: 지금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 사람을 만날 경험이 많지 않았던 친구들이에요. 보호소에 있었다거나 개농장에 있었다거나 뭐 번식장에 있었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 아니면 길거리 생활을 했다거나 사람을 정말 정적으로 만난 경험들이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이들한테는 좋은 교육이에요.
1: 그럼 제가 어설프지만 와서 이 친구들을 케어해주고 인사해주고
4: 네네네.
1: 같이 잠깐 시간을 보내주는 것도 이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4: 사회화가 되는 거예요.
0: 반려견도 키워본 적 없는 제가 과연 유기견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0: 소개해드릴게요.
1: 네.
0: 영환 선생님, 여기는 황영환 훈련사 선생님.
2: 훈련소의 힘꾼 황영환 훈련사님입니다.
0: 김혜랑 팀장님.
1: 아,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저희
2: 그리고 훈련소의 살림꾼 김혜랑 훈련사님입니다.
0: 일단은 아이들 네. 이름을 좀 외우셔야 될 거예요. 이름 잘 외우세요?
1: 아, 네. 제가 좀 사람 얼굴하고 이름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0: 안 돼요.
1: 네?
0: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얘 캔넬에 들어가고 얘가 제 캔넬에 들어가고 제 밥을 얘가 먹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1: 아, 네. 열심히 한번 외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0: 과연 네, 이 업무를 마칠 때 몇 마리의 이름을 외우고 계실지
1: 네.
0: 저도 조금 궁금하네요.
2: 70여 마리나 되는 친구들 이름을 외울 수 있을지 잠자던 뇌세포들이 제발 깨어나야 할 텐데 말이죠.
1: 들어가도 될까요?
2: 예랑 팀장님께 도움을 요청해봤습니다.
1: 제가 이 친구들 이름을 다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소개 좀 시켜주세요.
3: 알겠습니다.
1: 네.
3: 먼저 이 친구, 제일 큰 친구는
1: 네.
3: 미르라는 친구예요.
1: 미르.
3: 네, 맞아요. 미르라는 친구이고 영등교의 네. 떠돌이 견이었던 친구를 구조해서 데려온 친구고요.
1: 어, 근데 미르 엄청
3: 잘생겼죠?
1: 네. 미르 약간 늑대같이 생겼다, 미르야.
2: 와. 늠름하고 멋진 자태를 뽐내는 미르지만 구조 당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는데요. 온몸에 털이 다 빠지고 앙상하게 말랐던 녀석. 그랬던 미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잘 따르는 애교쟁이라네요.
1: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누구죠?
3: 이 친구는 똘이라는 친구예요.
1: 똘이?
3: 네. 네.
1: 똘이 안녕?
3: 이제 좀 짖어요. 아, 남들 좀 무서워해요.
1: 아 미안해. 네.
3: 내가 실컷 할 때...
2: 낯가림이 심해 파양의 아픔을 겪었다는 똘이. 이제는 사회화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있습니다.
3: 왕감자라고.
1: 왕감자.
3: 좀 더 귀엽게 만들어줬어요.
1: 아, 감자 안녕.
3: 감자야.
1: 오, 왜, 어, 이름 뭐였지? 하늘이었나?
3: 이 친구는 미르예요.
1: 아, 미르.
3: 네, 미르. 이게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1: 아, 네, 미르. 너, 너 똘이 아니잖아. 똘이 저기 있고.
3: 맞아요.
1: 너 저기 똘이랑 닮았다.
3: 이 친구는 우주예요.
1: 우주.
3: 네, 이 친구도.
1: 큰일났네, 나는. 어떡하지? 오,
2: 이름을 제대로 기억 못하면 훈련도 불가능. 정말 난감했습니다.
3: 이거 보시면 잘 다가온 친구가 있고 좀 못 다가온 친구들이 있어요.
1: 그런 것 같아요. 네.
3: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잘 다가온 친구들은
1: 네.
3: 이제 미르 같은 친구 같은 경우 네. 직과도 뭐 걱정이 없어요.
1: 걱정이 없어.
3: 사람을
1: 네. 워낙 좋아해서
3: 잘 따르니까. 네. 근데 이제 저기 이제 마일로라고 저 친구도 사람 손을 좀 잘 못하는 친구예요.
1: 아, 지금도 뭔가 표정이 시무룩하네요.
3: 저런 친구들이 좀 이제 나중에 집 갔을 때 잘 적응하고 지낼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많이 도와주고 교육도 좀 잘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2: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친구들이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유기견 훈련사의 역할인데요. 그래서 일반 훈련사보다 더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4: 저희가 구조를 하기도 하고요. 직접 구조를 하기도 하고.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구조에 대한 거, 그리고 교육에 대한 거, 아이들 입양에 대한 거. 네, 그리고 입양을 했다라고 해도 유기견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비슷한 이제 고민, 문제, 행동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 보호자 교육, 입양 후 교육, 입양 전 교육, 그런 거를 저희가 하고 있죠.
2: 유기견 훈련사로서 제 첫 업무는 바로 아이들의 배변 처리. 먹거나 밟지 않도록 재빠르게 치워야 하는데요. 특히 변의 상태로 건강을 가늠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변을 누웠는지 관찰까지 해야 합니다.
1: 네? 느낌이 따뜻한 손바닥으로 아이들의 그 체온이 네, 이게 전달되는 느낌이에요. 따뜻합니다.
2: 바깥 활동이 끝나면 매일 운동장 청소를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청결은 필수. 바닥에 떨어진 털부터 이물질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청소합니다.
0: 영환아, 잘 가르쳐줬어? 우리 신입? 일 좀 잘 가르쳤어? 잘하고 계신데. 이렇게 힘만 다리 없이 솔질하는데?
1: 아, 근데 대표님 이거 좀 막대기 긴 거 없어요?
0: 지금 연장식 하시는 거예요?
1: 아니, 허리가 아니, 허리가 조금
0: 너 야, 야, 놀러 와. 너 뭐, 너 어떻게 가르쳤어? 너 지금
5: 뭐야?
6: 너무 짧아.
2: 비록 허리는 아팠지만 바닥은 깨끗해졌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아이들의 목욕 시간. 오늘은 무탈이를 씻기는 날인데요. 강아지 목욕도 처음이라 제가 더 긴장이 됐습니다.
1: 무탈아 괜찮아? 물? 좀 차가운데 괜찮겠어? 얼굴도 여기, 얼굴도 손으로 해줄게 아저씨.
2: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닦아주었는데요.
1: 그럼 보통 이렇게 한 마리 목욕시키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시간?
5: 진짜 네, 털 많은 애들은 네, 네. 한 시간 이상도
1: 걸리죠.
5: 네, 기본이죠. 한 시간 이상. 아...
2: 그래도 무탈이가 얌전히 도와준 덕분에 30분 만에 비누칠이 끝났습니다.
1: 털이라는 말을 알아듣네요? 야, 무탈이 목욕시키다 보니까 내가 아침에 머리를 몇 분 만에 감았지? 이런 생각이... 무탈아, 아저씨 머리 5분도 안 걸려.
2: 훈련사들의 이런 정성어린 보살핌 덕분에 여느 반려견 못지않게 관리받는 녀석들. 목욕을 시키는 동안 건강 상태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1: 털에 털 안 씻어 먹었어.
2: 깔끔해진 무탈이 어떤가요? 매력이 철철 넘치죠?
1: 일단 활동 시간에 또 봐. 아유 짱이야. 아이고. 고마워.
2: 애교 많은 무탈이는 어떻게 이곳까지 왔을까요?
4: 무탈이 같은 경우에는 그 A라는 집에서 B라는 집으로 입양을 보냈어요. 몇 킬로 떨어진 곳에. 근데 이 B 집에서 무탈이가 자기 원래 있던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예측컨대 고속도로를 역방향으로 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A라는 집에서 난 보냈어. 얘 우리 애 아니야. 문을 안 열어줬어요. 이 주인이 계속 모른 척하고 있고 동네 사람들이 밥을 주고 있는데 노드킬 당할까봐 이제 걱정된다라고 막 여기저기에서 이제 얘 구조에 대한 게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2: 파양 후 떠돌이계 신세가 되었던 무탈이는 구조된 후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훈련소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훈련소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왔는데요. 실내에서 따로 관리받고 있는 녀석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꼬물이 6마리와 한 살 된 어미 추추입니다. 유기견이던 어린 추추는 보호소에서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4: 네. 지금 정읍도 산불이 났어요. 아... 그래서 산불 피해서 막 네. 도망갔다가 아니면 좀 다치거나 한 친구들이 보호소로 막 들어오고 있어서 네. 지금 추추랑 이 애기들 같은 경우에도 네네. 보호소에 있는데 지금 다 계속 다른 큰 애들이 넘어오다 보니까는 아... 지금 보호소 환경이 네. 좋지가 않고 애들이 막 그냥 그 들어가는 진입로까지도 막
2: 한 살밖에 안 된 어미 추추 역시 보호받아야 할 어린 강아지. 혼자 새끼들을 돌보기엔 젖이 부족해 이유식을 시작해야 합니다.
4: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젖을 슬슬 이제 뗄 때가 됐어요. 네.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애기 발톱들이 생겨요.
1: 아, 이렇게?
4: 네. 근데 아이들이 젖을 먹을 때 엄마 젖을 이렇게 누르거든요. 근데 요 정도 발톱이 이렇게 생겨날 때면은 엄마가 이제 젖이 아파요.
2: 생애 첫 이유식에 도전하는 아가들. 과연 입맛에 잘 맞을까요? 다행히 입에 딱 맞나 봅니다.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네요. 대표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대로 잠들어버린 아기 강아지.
1: 다 자는 시간이네 이제. 다 자. 못하겠어. 어떡해.
2: 새근새근. 잠든 녀석 때문에 꼼짝 못하고 얼음이 된 상황. 이것이 행복한 고통이라고나 할까요?
4: 혹시 아기가 뭘 싸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1: 그러진 않는데 제 손가락을 베개 삼아 자고 있어서 못 빼고 있어요. 자자마자 거기서 자는 거예요?
4: 저희 뭐 다리가 저려도 일어날 수 없어요. 잘 먹었다는 뜻이죠.
2: 다른 형제자매들도 이유식을 먹을 차례. 그런데 유난히 몸이 작은 이 친구는 이유식도 잘 먹진 않습니다.

0: 그런데 이 친구는 좀 작네요. 약간.
1: 네, 얘가 그러니까 똑같은 형제여도
0: 네.
1: 밀리는 애들이 있어요. 먹을 때.
2: 서열에서 밀린 녀석이 괜스레 더 마음이 쓰입니다.
1: 우리 친구는 좀 작아요.
0: 작아요. 그냥 많이 먹어야 돼, 너. 아이고. 대표님,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도 어쨌든 입양을 기다리는 친구들이잖아요.
1: 그럼요, 가야죠.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은데 2년, 3년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일을 하다가 힘이 빠진단 말이죠. 근데 아,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다.
2: 이 예쁜 친구들이 또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될 그날을 위해 훈련사님들은 최선을 다해 돌보는 중입니다.
3: 힘찬!
2: 오후 산책 시간. 하루 만에 그래도 좀 친해진 느낌입니다.
0: 왜 이렇게 손에 미루는? 쏘리! 안녕, 무탈 안녕? 어, 쏘리! 아저씨한테 와주는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저 약간, 그,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상인가?
2: 어색해하는 절 위해 오히려 먼저 마음을 열어준 고마운 친구들. 유기견 훈련소 아이들은 하나같이 개성 넘치는 매력을 지녔는데요.
3: 아이고, 그만.
2: 이 소중한 생명들이 충분히 사랑받고 행복한 권리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힘들이. 그럼 너의 매력을 어필해봐. 너의 매력.
2: 저녁 시간, 우엉이를 안고 운동장으로 나온 대표님. 우엉이는 조만간 해외로 입양될 예정이라는데요. 지난 2022년 입양자를 찾지 못해 보호소에 입소한 지 열흘 만에 안락사가 결정됐던 친구였습니다. 안락사 시행 20여 분을 남겨놓고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녀석. 그래서 더 애틋한데요. 이제 해외 입양 전 목줄 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근데 줄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줄에 대해서 무서워할 수도 있고 네, 지금 저희 잠깐 보니까는 아예 그냥 얼음 되는 것 같아요.
2: 반려견이 되기 위해선 목줄 착용이 필수. 생애 첫 목줄을 착용하자 어색함의 구석으로 먼저 숨어보는데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짧은 줄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대표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우엉이.
0: 어, 시원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우엉아, 미안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목줄이 낯설고 싫은 모양인데요.
0: 우엉아, 일로 와. 우엉, 일로 와.
2: 과연 우엉이는 목줄 산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겁먹은 우엉이를 안심시켜주는 대표님.
4: 괜찮지.
1: 지금은 산책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0: 네.
1: 그냥 줄을 매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애기한테 알려주는 거. 지금 이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걸 알려주면 돼요.
0: 아, 너한테?
1: 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네, 줄이 조금 걸려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2: 목줄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첫 번째 훈련. 특히 줄이 당겨지는 경험이 우엉이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줘야 합니다.
1: 아니야, 아니야. 이리 와. 우엉, 이리 와. 우엉. 네. 자, 당겨지는 경험도 해봐야 자기가 어떻게 해야 줄이 덜 당겨지는지 알거든요. 우엉, 우엉, 이리 와. 아이치. 줄이 안 당겨지는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이 칭찬을 받고 본인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를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를 근데 줄이 당겨지는 경험을 해야 내가 네. 목이 캣 하는 거를 본인이 경험을 해야 알아요.
2: 조금씩 자리를 바꿔가며 목줄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1: 옳지. 자, 오늘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2: 목줄에 거부감이 있던 우엉이가 드디어 자연스럽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0: 금세 달라진 녀석을 보니 신기하기만 한데요.
1: 아이고, 아까보다 조금 낮았죠.
2: 훨씬요.
1: 네.
0: 내친 김에 저도 우엉이와 산책 도전에 나섰습니다.
1: 우엉아 움직여보세요.
2: 가자. 일로 가봐. 우엉아 가자. 일로 와봐. 우엉.
0: 그런데 이 온도 차이는 뭘까요? 제 말은 못 들은 척 하는데요.
1: 훈련할 때 애들은 놀이에요. 신나게 불러주셔야 좋아요. 우엉, 우엉 이러면 신이 나지 않아요. 옳지!
2: 칭찬할 때도. 우엉, 옳지! 톤을 많이 높여야 되는군요.
1: 네. 솔톤.
2: 솔톤. 네. 가자. 우엉! 옳지!
1: 어머, 산책을 이렇게 잘하는 강아지야. 아우르, 우엉이 산책 잘하네.
0: 이번엔 한눈 팔지 않고 산책하기에 도전.
2: 우엉, 옳지!
0: 기특하게도 잘 해냅니다.
1: 이건 정말 근데 냉정하게 우엉이가 잘했다.
2: 옳지!
1: 야, 지금 잠깐만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니? 야, 지금 이거는 서커스급인데.
2: 빨리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이 드니까.
0: 이렇게 한 걸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훈련사들은 보람을 느끼죠.
3: 애들을 대하고 얘가 좀만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나라는 사람이 이 아이의 견생에 있어서 내가 개입이 되면서 이 아이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그럼 그 순간이 그렇게 보람돼요. 뭐 아무래도 책임감 있는 일을 하잖아요. 저희는 이 생명 하나하나가 다 책임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런 모습들이 전과 후가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내가 누군가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0: 오늘은 훈련소 친구들이 예방접종을 받는 날입니다.
1: 고고 고고!
0: 구조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년간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이태영 수의사 선생님이신데요.
1: 이렇게 하나씩 맞은 애들이
0: 오늘은 총 40여 마리 강아지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날입니다. 아이들마다 맞아야 하는 백신이 달라 접종 내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데요. 시간 내 접종을 끝내려면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1: 맞고 나오면 애들 컨디션 체크하는 팀 한 팀 짜주고 그리고 영환쌤이랑 선생님들 해가지고 팀 나눠서 누구 먼저 맞출지 봐주시고요.
0: 본격적인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제 역할은 친구들을 순서에 맞춰 대기시키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4: 한나부터?
1: 한나.
4: 한나 뭐 해야 돼요?
1: 한나 뭐 해야 되는지 옆에 알려줘요.
5: 코로나 캔내.
0: 주사가 아프다는 걸 강아지들도 직감적으로 아는 걸까요?
2: 한이야. 한이야. 너 눈치챘어? 괜찮아.
0: 이 많은 강아지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진료까지 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4: 농포가 생겼구나, 여기. 농포가.
6: 그때 전에 하루 동안에 잡아주세요.
4: 네. 얘를.
2: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4: 일단은 손을 이제 세게 잡지 마시고, 여기 공간을 좁게 하시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만 얻게 하시고, 이렇게 꾹 조금 누르시면 돼요. 어깨 붙이시고요. 예. 네.
2: 괜찮아.
4: 잘했어.
2: 잘했어.
4: 잘했어. 잘 잡아주시는데.
0: 학대를 받았거나 힘든 치료의 경험이 있는 유기견들은 병원을 유난히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방문 진료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도 겁이 많은 친구들은 트라우마에 이렇게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1: 힘드둥이. 괜찮아. 이거 좀 닦아주세요, 선생님. 네, 네.
0: 대변 처리 업무가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5: 코로나랑 인플루엔자 맞아요.
4: 아, 네.
2: 왜? 아팠어. 괜찮아요.
4: 이런 애들은
2: 힘들어주세요.
4: 힘들어주세요.
2: 네. 오지마.
4: 오지마.
2: 루루, 괜찮아.
1: 알았어. 얘가 수술 큰 걸 몇 번 해서 그런 거야.
4: 뭐 잡아야지. 이렇게 잡았다가 물어.
1: 괜찮아.

0: 모든 훈련사와 수의사 선생님의 노력 끝에 39마리의 접종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바깥 견사에 있는 조이.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친구인데요. 입질을 할 수 있어 대표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발버둥 치는 바람에 목줄까지 풀려버린 상황.
1: 수건 큰 거 하나만 훈련을 갖다 드릴까요? 수건.
0: 목줄 대신 수건을 이용해 흥분한 조이를 진정시켜봅니다. 강압적인 방법은 피하고 천천히 다가가 구석으로 가도록 유도해보는데요. 자연스럽게 주사를 놓는데 성공. 이렇게 생명을 아끼는 분들 덕에 아이들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뭐 운 좋게 저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런 이제 동물 보호도 하고 해외 입양도 보내는 좋은 일을 하는 이제 인연이 돼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딱히 이유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때까지 이제 제가 열심히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강아지 사료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나가봤는데요.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톤이 넘는데요. 누군가가 기부한 사료들입니다. 아이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사료를 다르게 줘야 하는데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3: 아이들도 좋아하는 게 조금씩 다르겠네요. 먹는 거.
1: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은 다른 걸 먹게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0: 김효진 대표의 사비만으로는 사료 충당이 힘든데요. 이렇게 기부자들이 있어 유기견 훈련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4: 덥네요. 더워. 네네. 오. 선생님 어떻게 이걸 다 혼자 대단하시. 오.
0: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 큰 힘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훈련소가 세워진 것도 재래시장 측의 적극적인 장소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유기견 친구들이 좋은 가정으로 입양되기까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이죠. 여기에 김효진 대표는 유기견 훈련소 운영을 위해 다른 지역의 반려견 유치원과 호텔을 만들어 자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5: 모금을 받지 않아요. 모금을 받지 않는 이유는 모금을 받으면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금을 위한 움직임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일례로 모금을 위해서는 뭐 좀 아이들의 아픈 모습, 힘든 모습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나가야 될 거예요. 많이 노출을 시키고 막 그런 모습들도 보여줘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저희는 입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지내는 거 막 이런 데서 왔어. 하지만 얘는 지금 너무 잘 지내.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잖아요. 모금은 안 돼요.
0: 늦은 오후, 훈련소 친구 중 한 마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타 지역 보호소에서 2년간 생활하다 최근 이곳으로 온 귀동이. 움직임이 둔해져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5: 그 우리 귀동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 안에 산탄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흔히 사냥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 몸속에 수시발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0: 최근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된 총알. 멧돼지 사냥견으로 활동하다 실수로 맞은 건지 누군가 고의로 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0: 많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어깨 부분, 앞다리 부분, 엉덩이랑 뒷다리 쪽에도 지금 꽤나 많이 이렇게 네, 박혀 있더라고요.
1: 아, 난 내가 F인 게 싫어. 이런 거 보면 화가 나야 되는데 자꾸 눈물이 날라 그래가지고.
2: 충격적이게도 70여 발이 넘는 총알이 온몸에 박혀 있는 귀동이. 생존했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1: 아예 보행 자체가 막 이렇게 막 문제 있어 보이거나 하는 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걷다가 그냥 주저앉고 걷다가 좀 많이 힘이 없어 보인다의 느낌을 했어요. 혹시나 문제가 되거나 나중에 자극이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할 소지가 있는 거는 뭐 제거를 해야 되나 그 부분이 조금.
2: 과연 수술이 가능한지 정밀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CT 검사 결과 운이 좋게도 주요 장기는 빗겨나갔지만 얼굴 쪽에 박힌 총알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3: 시간이 지나면서 어찌됐건 영향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계획을 하는 거는 안면부 쪽에 있는 건 그래도
1: 좀 제거를,
3: 하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2: 힘겨운 수술을 견뎌야 하는 귀동이.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나 큰데요. 아직도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이 슬프고 참담합니다. 귀동이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내길 기도할 뿐입니다.
4: 일단 한식 갖다 놓을까요?
2: 정규 일과가 끝나고 황영환 훈련사님이 제게 도구 스포츠인 어질리티 훈련법을 가르쳐 주신다는데요. 강아지들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민첩성과 집중력을 키우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훈련 도구 설치를 위해 파라솔을 치워야 하는데 돌의 무게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4: 몇 킬로예요 이거?
5: 킬로는 모르겠어.
4: 잠깐만. 아, 웃음이 나. 무게가. 웃음이 나고 있는데.
2: 시작하기도 전부터 쓰러질 지경인데요.
4: 아, 이것도 무겁죠?
6: 제가 이쪽을 두를게요.
5: 여기가 아마.
4: 제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5: 아, 잠깐만. 이거 들어야 돼.
4: 와. 무슨 경기장 같은데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2: 그럴싸한 모습에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4: 오늘 어떤 친구랑 해볼까요?
5: 일단 무탈이랑 한번.
4: 무탈이?
5: 네.
4: 저희와 목욕을 함께 했던.
5: 네.
4: 무탈이.
2: 얌전하게 한 시간 동안 목욕을 했던 무탈이. 다들 기억하시죠? 알고 보니 각종 어질리티 대회에서 우승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유기견에서 명견으로 새롭게 태어난 무탈이. 그럼 그 실력 한번 직접 봐야겠죠?
7: 기다려. 타날. 꼭.
4: 무탈이 진짜 빠르네요.
7: 네, 그렇죠.
2: 너무 멋지죠? 저도 한번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7: 그냥 옆에 하셔도 네. 옆으로 올 거거든요?
4: 네, 무탈아.
7: 옆에.
4: 옆에 여기서 이제 앉아 무탈아
7: 옆에 하시고
4: 옆에
7: 네.
4: 어 옆에.
7: 엎드려
4: 기다려
7: 걸어가세요 기다려
4: 안돼
7: 무탈아
4: 나 안 갔어 내가 아직 안 갔잖아
7: 이 보더콜리들이 똑똑해가지고 길을 외워버렸어요
4: 벌써
7: 이번에 반대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 아 그런가요 반대로 해야 될까요 네 무탈아 아이고 무탈아 나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무탈이가 고! 타나
7: 이제
4: 꼭
2: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4: 잘했어
2: 서로를 믿고 수많은 장애물을 넘는 과정을 거치며 무탈이는 자신감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4: 아니, 진짜 잘하는
7: 거예요. 네, 그렇죠. 훈련사님도 잘하십니다.

0: 아, 저도 괜찮은데.
1: 네, 아주 좋았어요.
0: 아, 괜찮아. 네. 고마워.
2: 일단 어질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허들이나 터널 같은 거를 자기가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같이 다니는 옆에 사람의 과의 유대감이 같이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도 아, 자기가 무언가를 해냈구나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는 거니까. 일단 허들은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일단 넘게 했다는 것부터가 완전 뿌듯한 일이고요.
3: 다음 날 훈련소에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유기견 사진전을 위한 준비인데요. 입양을 기다리는 친구들의 매력을 담아 사진전을 열 계획입니다. 뜻깊은 일에 동참한 황지호 사진작가님. 베테랑 작가지만 친구들이 카메라를 보게 만들기가 쉽진 않습니다.
4: 오늘 꼭끝내야 돼요.
3: 네, 어떻게 혼을 쏙 빼놓을지 고민인데요. 어리둥절해하는 호이. 낯가림이 심한 내향적 성격인 저지만 시선 강탈을 위해 나름 노력해봤습니다. 다행히 귀엽게 나온 사진. 우리 아이들이 인물이 좋긴 하죠.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유기견 사진전은 첫 번째 전시인 꽃과 개처럼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통해 유기견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촬영보다는 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아이들. 촬영 보조 역시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0: 열무야! 열무야! 삐삐기는 무서워해요? 아, 삐삐기 안 돼. 애들만 좋아하는 게 다른가 보다.
3: 외모도 성격도 다 다른 녀석들. 촬영에 필요한 기술 역시 달라져야 하는데요. 관심 끌기보다 반사판을 드는 게 제 적성에 더 맞더라고요. 반사판 덕분은 아니겠지만 아이들에게서 빛이 납니다. 인간 스탠드 역할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습니다.
5: 여기 응가, 응가.
3: 응가라는 말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재빨리 배변 처리에 나섰는데요.
6: 준비된.
7: 막내는 엄청 잘했으니까.
3: 이번 사진전은 유명 해외 드라마를 패러디한 재밌고 독특한 컨셉으로 진행하는데요. 유기견과 반려견은 한 끗 차이. 사회적 편견을 바꾸기 위해 유기견 훈련사들은 오늘도 땀 흘리며 노력 중입니다.
8: 많이들 유기견이나 구조견들에 대해서 좀 힘든 모습들을 많이들 보다 보니까 느낌 자체가 어둡고 슬프고 힘들고 너무 안 됐고 이거의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게 아니야. 어디서 왔는지만 다르지 그런 온도나 그런 색깔이 아니야 라고 저는 계속 밝히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사진전도 실은 이 아이들의 입양 홍보이기도 하지만은 유기견 인식 개선이에요. 얘네가 이렇게 밝고 괜찮아.
3: 유기견, 구조견이라는 이름보다 먼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매력적인 친구들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해외로 입양 가는 방시리의 마지막 산책 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조금은 소심한 성격에 낯을 가리는 친구. 오랜 시간 함께한 예은 훈련사님과는 편하게 산책을 하지만 새로운 가족과도 잘 지낼 수 있을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방실아 안녕. 한번 가볼까? 산책 한번 해볼까 방실아? 일로 오세요.
3: 염려와 달리 익숙하지 않은 저와도 무리 없이 산책을 하는데요.

0: 먼 미국 땅에서 새로운 가족들과 잘 적응할 일만 남았습니다.
1: 가볍고 소리도 조금씩 올라가는 거 되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0: 그동안 애정을 듬뿍 쏟아 돌보던 친구라서 훈련사님에겐 이별의 아쉬움이 큰데요. 구조 당시만 해도 아무에게도 곁을 내주지 않던 방식이었기에 더 각별한 마음이 듭니다.
1: 더 열악한 곳에서 왔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사람 손도 안 타고요. 정말 사람 손이 오면 그 불안과 불신의 눈빛을 보내던 친구인데 지금 너무 좋아졌죠. 이래서 내가 이 일을 하지 라는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맞아요.
0: 방실이도 이런 마음을 알까요?
2: 그동안 고마웠어. 선생님이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
0: 방실이가 건넨 사랑이 나눠준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컸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방실이와 우엉, 새돌이가 해외로 입양을 가는 날입니다. 이별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해맑기만 한 녀석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느새 깊어진 정에 이별은 더 아쉽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입양 가정을 만나는 일이니 축하해줘야 할 일이죠. 공항에서 이동 봉사자님을 만나 친구들을 인계해야 하는데요. 머나먼 미국까지 안전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고마운 분입니다.
3: 아,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봉사해 주시는, 아, 네네. 얘가 새돌이고요.
1: 방실이에요?
3: 밑에가 방실이에요.
0: 여러 차례 해외 입양 봉사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3: 방실.
4: 너무 감사합니다.
0: 아이들이 국내에서 입양됐다면 좋았겠지만 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기회라고 하네요. 이제는 진짜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3: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면서 기분도 좀 묘하고 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1: 호돌, 나 잘해라.
3: 그래, 잘 가.
0: 작별은 늘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이별은 아이들에겐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5: 아이들이 입양 가는 순간도 너무 좋죠. 입양을 가면 그 순간이 너무 좋기는 한데 교차예요. 아, 이 아이랑의 이제 헤어짐. 훈련사가 훈련을 진짜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건 헤어짐이에요. 이 아이가 놀러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찾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0: 며칠 뒤 새 가족과 함께한 방실이와 새돌이의 행복한 일상이 담긴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멀리 있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유기견 훈련사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내일을 바꾸고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묵묵히 생명을 보듬어 안는 그들이 있기에 버려졌던 존재들이 다시 희망을 얻습니다. 세상의 유기견들이 사라지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0: 그린 큰 집을
1: 저는 이곳에 낭만을 찾아왔습니다.
0: 사랑하는 그린인과 한 백년 살고 싶어.
2: 가자 이놈아 가자. 아, 저거만 치고
1: 저 똥밭에 굴러 물로 묵도사하게 봐. 똥을 너무 많이 먹었어.
2: 똥을 먹을 거야.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슬라브 지역의 또 다른 비극이자 오늘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사건인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난 영화를 보다 보면 비슷한 패턴의 도입부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재난 영화의 도입부는 매우 평화롭고 일상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나른하기까지 한 일상의 여유가 화면을 가득 채운 바로 그때 어디선가 굉음이 터지고 비명이 들리면서 일순간 평화가 깨집니다. 그 신호탄은 때로 폭탄이나 탱크의 울중한 굉음일 수도 있고 거대한 괴물의 등장일 수도 있고 한순간에 밀어닥친 해일이나 화산폭발, 지진 같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모든 간의 한 가지 공통점은 그렇게 일상의 평화가 깨지는 순간 그곳의 사람들 모두 재앙이 일어났음을 즉각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0세기 인류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이러한 일반적인 재난과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이 재난에는 일상의 평화가 깨지고 엄청난 재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어떤 신호도 없었습니다. 방사능은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측정기를 켜야만 비로소 존재를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이 소리도 색깔도 냄새도 없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도시를 망가뜨리고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1986년 4월 26일 당시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원자로 지붕이 날아가면서 엄청난 방사성 물질이 빠졌고 사람들은 원인을 모른 채 죽어갔으며 도시와 자연은 오염물질로 가득 찼습니다. 사고 당시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서 체르노빌 남쪽인 우크라이나 지역보다 북쪽 벨라루스에 더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벨라루스는 이 사고로 수백 개가 넘는 마을을 잃었습니다. 체르노빌은 원자력의 무시무시한 위험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했고 방사능의 치명적 위험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체르노빌로 인한 피해는 공식 집계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방사능은 형체가 없는 데다 후유증이 수년,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나다 보니 정확한 피해 규모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게 이 사고의 더 큰 비극이었습니다. 한편 체르노빌 사고에 대한 소련 지도부의 대처는 아니라고 무책임했습니다. 당국은 사건 발생 후 이틀 뒤에야 짧은 공식 발표를 내놓았고 이후에도 핵심 정보를 축소, 은폐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련 정부는 내외적으로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건 후에 보여준 이들의 대응과 사고 처리는 소비에트 체제가 얼마나 경직되고 부패되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냈고 서방 세계는 물론 소련 인민들조차 당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체르노빌 사고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함께 소련의 붕괴를 가속시킨 중대한 계기로 손꼽히는 사건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그 여파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전

그 어떤 재난이나 재해와도 다른 성질의 비극이었습니다. 방사능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와 방식으로 살아있는 생명과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파괴했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학자들이 그날 밤 원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꼼꼼히 추적하고 증거를 제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괴물이 인간을 포함해 얼마나 많은 동식물, 자연환경을 한순간에 파멸시킬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이 재난 앞에서 묵시록적인 의미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사고 25주년을 기념해 체르노빌 시내에 설립된 수계별 추모공원은 이런 묵시록적 의미를 기념비와 조형물로 형상화한 공간입니다. 수계별이란 이름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쓴 수기라는 이름의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물이 오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체르노빌이라는 지명이 검은 줄기란 뜻의 쑥속 식물과 연결된다는 점에 착안해 이 재앙이 묵시록적 예언의 실현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수계별 공원 입구에는 제3의 천사란 이름의 거대한 철골 조각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펼친 채 양손으로 나팔을 불고 있는 이 조각상은 묵시록에 나오는 멸망의 나팔을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곳에서 희생당한 모든 이들을 위한 진혼곡을 연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40년 가까이 지난 이 사건이 새롭게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는 2019년 드라마 체르노빌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둡고 암울한 이야기임에도 이 시리즈는 엄청난 인기를 모으면서 체르노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수많은 마니아층을 만들어냈습니다. 드라마 체르노빌의 가장 큰 장점은 꼼꼼한 고증과 기록을 통해 이 사상 초유의 재앙을 매우 사실적이고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건 당일과 이후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어 사고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드라마의 초반부는 갑작스러운 원전 폭발로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대는 사람들과 당시 그들이 얼마나 방사능에 무지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소련 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부조리한 수습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패한 관료들과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당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사건이 터진 후에도 재빨리 대처에 나서기보다는 쓸데없는 회의만 계속하는 모습은 체르노빌이 왜 소련의 붕괴를 재촉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물론 드라마 체르노빌이 보여주는 모든 장면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만나게 됩니다. 재난을 예술로 재현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리고 실제의 비극을 극화시키는 허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체르노빌은 완벽한 기록 영화는 아니지만 적어도 체르노빌을 잊히지 않게 만든 강력한 기억의 장치였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사고 현장에서 죽어간 이름 없는 영웅과 희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순직한 소방관들을 들 수 있습니다. 폭발 직후 불을 끄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그들은 가장 먼저 방사능에 노출되었고 치명적인 피폭을 당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다른 원자로의 폭발을 막은 연구원들과 오염수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원자로에 수문을 연 잠수부들, 끝도 없이 실려오는 환자들을 어떻게든 구하려 한 의료진들의 활약이 이어집니다. 당시 원자로 위쪽에 쌓인 폐기물은 워낙 방사능 수치가 높아서 투입된 로봇과 원격 장비마저 제대로 버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치우치 못했을 때의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군인들이 30초에서 2분가량 교대로 투입되어 폐기물을 치웠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로봇이란 의미에서 바이오 로봇이라 불렸습니다. 체르노빌에서는 문제 하나를 해결할 때마다 목숨 몇 개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어서 명령은 곧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자원자들이 나타났고 자신의 목숨과 바꾸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이름없이 사라져간 소방관과 구조대원, 광부와 군인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몇 배는 더 끔찍한 지옥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체르노빌의 영웅이자 전설입니다. 이 드라마는 바로 그런 영웅들을 화면 위에 되살렸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뜻밖의 결과를 하나 더 낳았습니다. 체르노빌을 직접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화면 속 풍경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 그 폐허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드라마가 재현한 풍경들, 텅 빈 교실과 녹슨 관람차, 아파트의 폐허는 실제로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원전에서 불과 3km 거리에 있는 프리피아트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도시입니다.
한때 5만 명이 넘는 주민이 살던 활기찬 도시였으나 사고 이후 신속 대피령이 내려졌고 도시는 순식간에 유령도시가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던 주민들은 나들이하듯 가벼운 옷차림으로 심지어 슬리퍼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 대피가 평생 갈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죠. 세계 폐허 애호가들의 성지이자 20세기의 폼페이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드라마 체르노빌이 상연된 뒤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발길을 불러모으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2011년 우크라이나 정부는 체르노빌 25주년을 맞아 출입 금지 지역을 외부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 대상으로 제한적인 사고 현장 견학만 허용했으나 곧 일반인들에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체르노빌은 국제적인 다크투어 장소로 떠올랐고 한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체르노빌 관광이라는 말 자체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게 들리지만 세상에는 이른바 다크투어라고 불리는 여행 상품들이 있습니다. 히로시마나 731 부대,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 같은 비극의 현장을 찾아 쓰라린 역사의 흔적을 마주하고 사라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여행입니다. 드라마 체르노빌과 원전을 배경으로 하는 롤플레잉 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한때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급속하게 늘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체르노빌 관광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쟁 전에 아직 체르노빌 관광이 가능했던 시기에 공식 관광객보다 체르노빌 곳곳을 더 자주, 더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토커라 불리는 이들은 몰래 제한구역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자발적인 불법 침입자들이었습니다. 스토커라는 명칭은 안드레이 타르콥스키의 영화 스토커에서 따왔는데 소련의 SF 소설 노변의 피크닉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노변의 피크닉에는 외계 생물체의 접촉 이후 버려진 구역인 조은과 이곳에 몰래 잠입해 쓰레기를 팔아넘기는 스토커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소설도 영화도 체르노빌 사고보다 몇 년 먼저 만들어졌지만 여기 등장하는 존이나 스토커 같은 용어, 알 수 없는 물질로 가득 찬 구역이라는 세계관은 이후 체르노빌을 모티브로 한 영화나 게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설이 영화를 낳고, 영화가 게임을 낳고, 게임이 다시 현실의 방문객을 만들어내는 이 기묘한 연쇄는 체르노빌이라는 공간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 중력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소설과 게임 속에서나 존재하던 상상의 존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체르노빌 일대가 전장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스토커들이 영화와 게임 속 현실로 상상했던 구역이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이유로 사람들의 발길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변의 피크닉이 그렸던 세계, 즉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는 버려진 땅이라는 상상이 소설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현실로 돌아온 셈입니다. 방사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 위에 전쟁이라는 또 다른 위험이 겹쳐지면서 이곳은 이제 관광객이나 스토커의 낭만적 탐험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은 더 이상 원자력 발전을 하지는 않지만 원전 부지는 여전히 핵 폐기물 관리 시설로 운영 중입니다. 문제의 4호기는 사고 직후 급히 지어진 석관이라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봉인되었고 2016년에는 그 위에 신안전 경납고라는 거대한 아치형 구조물이 다시 씌워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이 신안전 경납고마저 드론 공격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으면서 해체 프로젝트의 앞날은 또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체르노빌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한편 사고 이후 25년, 후쿠시마에서 또 다른 원자력 사고가 터졌습니다. 원인과 성격은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재앙이 또다시 인간을 덮쳤습니다. 후쿠시마는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사고는 몇 세기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다는 낙관적인 시각을 단번에 뒤집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작품 체르노빌의 목소리에는 미래의 연대기라는 부제가 달려있습니다. 1986년에 체르노빌을 이야기하면서 왜 작가는 미래의 연대기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책을 다 읽고 나면 왜 이런 부제가 붙었는지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과거에 대한 책을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 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알렉시에비치는 소련 시절에 태어났지만 벨라루스 국적의 작가입니다. 스스로 벨라루스 출신이다 보니 자기 땅에서 일어난 비극을 글로 담기까지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고 그렇게 그녀는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10년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알렉시에비치의 글쓰기 방식은 독특합니다. 기자처럼 사실을 나열하지도 않고 소설가처럼 이야기를 꾸며내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오직 듣습니다. 그리고 들

것을 최대한 그대로 옮깁니다. 인터뷰이가 말을 더듬으면 더듬은 대로, 울다가 멈추면 멈춘 그대로, 말하기 싫다고 했다가 다시 입을 여는 그 순간까지도 그대로 담아냅니다. 알렉시에비치는 이것을 두고 인간의 목소리로 쓴 소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책은 늘 수십, 수백 개의 인터뷰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단순한 인터뷰집이 아니고 단순한 기록도 아닙니다. 책을 읽고 나면 정말로 어떤 목소리들이 기억 저편에서 끄집어낸 사연과 심정들이 선명한 합창으로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알렉시에비치의 책은 늘 이성과 감성이 동시에 끌어오르는 독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체르노빌에 관한 수많은 책과 영화, 다큐를 찾아보았지만 가장 가슴을 파고드는 것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마음을 울리는 것은 알렉시에비치의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체르노빌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오늘은 동슬라브의 또 다른 비극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이를 다룬 예술 작품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슬로 불러 옮겨가 억압 속에 끈질기게 꽃피어온 그들의 예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여러분, 프론티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미국 문명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며 개념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 프론티어라는 건 나라의 정체성과 문화가 만들어진 한 복판, 그 중심 축과도 같습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서쪽으로 쭉 뻗어 나가서 문명을 전파해야 하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다들 서부 개척하러 달려갔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서부는 무한한 기회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땅,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땅이었죠. 근데 이게 한쪽에선 꿈의 땅이었지만 원주민들에게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실과 고통의 시작이었거든요. 프론티어는 문명과 야생, 갈등과 신화가 다 뒤섞여 있는 그런 복잡한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프론티어를 빼놓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카우보이 문화입니다. 이 사람들은 야생의 서부를 대표하는 아이콘들이죠. 거칠고 자유로우면서도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그 정신이 미국 신화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론티어가 미국 문명에 어떤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지, 좋았던 점도 어두웠던 점도 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역사를 얘기할 때 프론티어라는 단어는 빠지면 섭섭한 그야말로 필수템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개척지라거나 경계 혹은 경계 주변 영역 이 정도가 되는데, 사실 프론티어는 이 단어보다 훨씬 더 묵직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냥 빈 땅이나 모퉁이라

이런 느낌보단 모험과 가능성, 그리고 미국 정신이 겹겹이 쌓인 그런 개념이죠. 17세기 초 유럽 식민지 시절부터 20세기 초 서부가 미국 땅으로 편입될 때까지 이 프론티어는 미국인의 핫한 무대였지요. 마치 무한한 확장판 스토리처럼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 꿈을 키우며 미국의 정체성 자체를 만들어낸 상징 같은 거죠. 그러니까 프론티어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이 아니라 미국인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꿈꾸던 공간인 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 프론티어는 진짜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를 압축해 놓은 코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론티어 개념이 미국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경우는 1893년에 미국 역사학자 프레드릭 잭슨 터너가 이른바 프론티어 이론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터너 교수는 미국 문명의 뿌리를 유럽이 아닌 프론티어, 즉 끝없이 펼쳐진 미 개척지에서 찾았습니다.

커너에게 프론티어는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야망과 문명의 접점이었고 미국인들이 유럽의 전통과 관습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 무대였습니다. 그 전까지 미국 학계는 미국 문명의 뿌리를 철저히 유럽에서 찾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죠. 초기 동부 식민지에서 시작된 문명이 서쪽으로 확장됐다고 믿었고 이러한 관점은 주로 동부 엘리트 대학 출신이나 유럽에서 교육받은 학자들 사이에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위스콘신 출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프론티어 출신의 역사학자 터너가 제시한 새로운 관점은 당시 동부 지식인들에겐 큰 충격이었죠. 위스콘신이 프론티어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만큼 터너의 시각은 미국 지성계의 신선한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프론티어 개척의 역사라는 근본적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에게 북아메리카 대륙은 모두 프론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론티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든 경제적 기회를 쫓아서든 혹은 도전을 향한 호기심에서든 미국은 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동부 대도시를 벗어나면 디트로이트, 시카고, 세인트 루이스, 밀워키 같은 지금의 중서부 도시는 더더욱 미지의 땅 프론티어였던 것입니다. 중서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자 미국인들은 미시시피 강을 넘어 또 다른 프론티어로 나아갔습니다. 1845년에 텍사스가 미국 영토로 편입되고 1846년에서 1848년 멕시코 전쟁을 거치며 캘리포니아 등 남서부 대부분이 미국에 속하게 됐습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서부로 이주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은 터너가 말한 대로 미국인들이 유럽 문명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문명을 창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론트에서 자라난 정신은 곧 미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고 개인주의와 개척정신, 애국심이라는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프론트에는 미국인의 자립성과 도전정신,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려는 본능을 상징합니다. 물론 터너의 프론티어 이론도 시간이 가면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20세기 후반 터너의 프론티어 개념은 신서부학자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터너가 백인 중심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시각에 머물렀으며 원주민과 여성의 역할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죠. 이들 학자들은 서부를 단순히 참여하는 개척의 역사로 보지 않고 갈등과 정복,

이 관점은 미국 서부 역사 연구에서 정체성과 차이, 권력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틀을 제공하며 프론트에 대한 이상화된 서사를 넘어서는 현실적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들 새로운 서부 역사가들은 미국 서부 확장 과정에서 감춰졌던 폭력, 착취, 갈등의 역사를 드러내며 역사적 진실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프론티어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국가 발전과 정체성 형성의 핵심 개념이었으며 터너의 프론티어 이론은 미국 민주주의와 개인주의 뿌리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럽 중심 세계관에서 미국 중심 세계관으로 시각을 전환한 이 이론은 미국 문명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귀중한 역사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 독립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단순히 13개 식민지의 독립을 넘어 미시시피강 동쪽의 광활한 영토까지 손을 넣게 됐습니다. 이 조약으로 영국은 캐나다 남부, 오하이오 계곡, 그리고 루이지아나 일부를 포함한 거대한 영토를 미국에 양도했는데 이는 단순한 전쟁 승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영국은 13개 식민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영토를 미국에게 양도했을까요? 우선 영국은 더 이상 이 지역을 유지할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국의 경쟁자들인 다른 유럽의 강대국들이 그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 광범위한 영토를 차라리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의 국토는 거의 두 배로 확장되어 국가의 성장과 서부 개척에 든든한 기반이 마련됐죠. 유럽 제국주의의 틈바구니에서 독립을 쟁취한 미국은 이제 이 광대한 땅을 품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새로운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서부 팽창의 결정적 전환점은 1803년 루이지아나 매입에서 찾아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고 국가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중대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프랑스를 이끌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카리브해의 풍부한 설탕 생산지인 생도밍그 현재 아이티를 중심으로 북미 식민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루이지아나 영토는 그 전략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 전략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1791년 시작된 아이티 혁명을 프랑스 군대는 진압하는데 실패한 것이죠. 황열병과 각종 질병으로 수많은 병사와 장군들이 쓰러지면서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 의지는 크게 흔들렸고 1802년 생도밍고 원정군의 패배는 루이지아나의 전략적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와 영국 사이 긴장이 격화되면서 해상을 장악한 영국 해군 아래에서는 프랑스가 루이지아나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러한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과 다가오는 영국과의 전쟁을 위한 자금 필요성을 절감했죠. 결국 루이지아나 영토를 미국에 매각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뉴올리언스와 플로리다 일부만 구매하려 된 미국의 영토 전체를 1,500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제한한 것은 미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회였죠. 이 협상의 중심에는 당시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있었습니다. 헌법을 엄격히 해석하는 지도자로서 그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영토 매입 권

권한에 대해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미국 헌법은 외국으로부터 영토를 취득하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에 이 거래가 위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입니다. 실제로 의회 내에서는 루이지애나 매입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매입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퍼슨 대통령은 이 거대한 매입이 미국의 미래에 필수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를 자유의 확장으로 여겼죠. 당시 모든 시민이 투표권을 가진 건 아니었기에 새로운 땅에서 재산을 가진 이들이 늘어남으로써 참정권이 확대되면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또한 농업 중심의 점진적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성실히 땅을 개척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미국 민주주의가 성숙해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확신이 의회를 움직였고 의회는 매입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루이지애나 매입은 미국 영토를 두 배 가까이 넓혔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불러왔죠. 먼저 이 지역에는 이미 수많은 원주민 부족이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터전을 잡고 있었고 미국은 이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원주민 토지와 주권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이 지역에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원주민 사회에 심각한 고통과 분열을 초래하고 맙니다. 또한 이 영토 확장은 미국 내 노예 제도의 확장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새로 편입된 지역에서 노예제 허용 여부가 미국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의 씨앗이 됐습니다. 남부의 농장주들은 이 지역을 노예 노동을 통한 농업 확장의 기회로 보았던 반면 북부에서는 점차 노예제 반대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정치적 대립이 심화됐습니다. 1840년대 미국은 완전 대륙횡단 레이스로 뛰어든 느낌이었어요. 이때 무대 위에 등장한 주인공이 바로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라는 강렬한 신념이었죠. 그냥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땅을 쭉쭉 차지해야 한다는 대륙 확장 열풍이 불었던 것이죠. 마치 미국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공화주의라는 반짝이는 등불을 들고 서부 팽창의 질주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서 있던 대통령 제임스 K. 폴크는 말하자면 확장주의의 캡틴 같은 존재였죠. 텍사스 병합, 오리건 경계 분쟁 해결, 그리고 멕시코 미국 전쟁이라는 세 가지 대형 미션을 해치우면서 야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이 급속 확장의 서사 뒤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어요. 땅을 넓히는 만큼 갈등과 분열도 급증해서 결국엔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의 엄청난 폭풍을 부르는 씨앗을 뿌리는 꼴이 되고 말았죠. 특히 텍사스 병합은 그 시기에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였습니다. 1821년 멕시코 독립 이후 미국 이민자들은 값싼 땅과 기회의 땅인 텍사스로 몰려들었고 멕시코의 노예제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데리고 왔습니다. 문화적 충돌과 정치적 긴장,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은 1835년 텍사스 혁명으로 폭발했고 텍사스는 독립을 선언하며 론스타 공화국이라는 독자적 존재가 됐습니다. 이들 텍사스 사람들 대다수는 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미국 연방에 복속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바로 미국의 영토로 복속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선 텍사스 병합이 노예제 확산을 의미한다는 우려가 팽배해 합병은 이후 10년 동안이나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럽 열강, 특히 영

중국이 텍사스를 노릴 가능성을 경계한 미국은 1845년 12월 텍사스를 공식 합병했습니다. 한편 북서부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오레건 준지의 지배권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 광활한 땅은 북위 42도선에서 54도 40분까지 뻗어 있었고 1840년대 초 오레건 열병에 사로잡힌 수많은 이민자들이 오레건 추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미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이들 미국인들은 54도 40분 아니면 전쟁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영국이 관할하는 지역까지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밴쿠버를 포함하면 캐나다 영토까지 미국이 가져야겠다는 그런 외침이었죠. 하지만 당시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오레건 영토를 두고 영국과 전쟁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는 명백한 운명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텍사스가 미국의 영토가 되면서 텍사스 국경선 문제로 멕시코와의 전쟁이 다가오자 두 전선에서 싸우는 위험은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쟁을 피하고 영국과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1846년 오레건 조약으로 북위 49도선을 경계로 확정하며 미국은 퓨젯 사운드를 포함한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이 경계가 현재까지 미국과 캐나다 북서부 해안의 국경이 됐죠. 남쪽에서는 명백한 운명의 불꽃이 멕시코 미국 전쟁으로 격렬히 타올랐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를 반드시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특사 존 슬라이더를 보내 매입을 시도했으나 멕시코가 거부했죠. 이에 폴크 대통령은 군대를 텍사스의 뉴에세스 강과 리오그란데 강 사이 분쟁 지역에 배치하며 멕시코를 자극했고 1846년 4월 결국 멕시코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군은 세 방향으로 신속히 진격해 뉴멕시코와 캘리포니아를 점령했고 마침내 멕시코 시티까지 함락시켰습니다. 1848년 과타루페 이달고 조약은 전쟁을 종결하며 멕시코는 당시 영토 절반 이상을 미국에 넘기고 1,500만 달러와 청구권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태평양 연안까지 손에 넣으며 대륙 횡단 국가로서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지금의 캘리포니아, 유타,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지금의 미국 남서부 땅 대부분이 미국의 영토가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거대한 확장은 미국 내 노예제 문제와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결국 국가를 내전으로 몰고 갈 불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즉 북부주들은 멕시코로부터 획득한 새로운 영토를 자유주로 합병하기를 원했고 남부주들은 노예주를 원했던 것이죠. 당시 노예주 문제를 놓고 북부와 남부주들은 갈등과 분열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영토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된 것이죠. 미국 서부 팽창사는 찬란한 개척신화 이면에 감춰진 잔혹한 현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백인 정착민들은 원주민의 땅을 부동산으로 간주하며 수세기에 걸친 전쟁과 대학살을 통해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원주민은 독립된 민족이자 인종이었지만 정착민들은 그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카혼타스 신화와 최초의 추수감사절 이야기는 이런 폭력의 현실을 감추는 미담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포카혼타스는 1607년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 식민지에 살았던 포와탄 부족 출신 원주민 여성이었죠. 전해지는 낭만적 이야기대로라면 그녀가 영국 식민지 지도자 존 스미스의 목숨을 구해 신화 속 평화로운 만남과는 정반대의 참혹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신화는 미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개척정신이라는 이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주민 고통과 저항을 감추는 데 이용되어 왔죠. 미국 역사에서 원주민에 대한 명시적 학살 정책은 특히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기 강제 이주 정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잭슨은 미시시피 동부 원주민에 대한 최종 해결책 실행자로 불리며 1830년 원주민 강제 이주법을 통해 수많은 원주민들이 눈물의 길이라 불리는 비극적 여정을 겪게 했습니다.

특히 체럭키족의 눈물의 길은 그 비극의 상징이었죠. 고향 땅을 떠나 먼 서부로 이동하는 동안 혹독한 겨울과 질병, 굶주림에 시달며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여정 중에 무려 4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죠. 전체 이동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한 민족 존재 자체를 위협한 가혹한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짐승처럼 울타리 진주로 몰아 넣어지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가족과 전통,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긴 채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체로키족의 눈물의 길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장면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 그 아픔과 상처는 깊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에서 원주민에게 간 가장 참혹한 만행은 1890년 12월 29일 사우스 다코타주 운디드니 개울가에서 발생한 이른바 운디드니 대학살입니다. 당시 미국 연방군대는 라코타 수 부족의 무장을 해제하려 했으나 총성이 울리면서 군중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250명에서 300명에 이르는 남녀노소의 라코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대다수가 병들고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학살이 자행됐으며 이는 미국 정부가 초청민들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마지막 주요 무력 충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민족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그들의 꿈을 심각하게 훼손한 상징적인 비극으로 이후 원주민 권리운동의 중요한 상징점으로 남았습니다. 미국 프론트의 신화는 미국의 개척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신화라는 말 자체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을 때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프론티어 신화가 바로 카우보이들입니다. 카우보이의 모습은 미국 대중문화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상징으로 강인한 개인주의와 자립정신을 대변하며 미국인의 이상을 투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였던 카우보이는 국가적 영웅으로 탈바꿈했고 와일드 웨스트, 그러니까 거친 서부라는 이미지는 서부 역사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됐습니다. 1870년대 초반 목동이라 불리던 카우보이들은 대체로 거친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고된 노동을 견뎌내던 유랑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목동이라는 표현은 어린 소년을 떠올리게 하는 낭만적인 이미지인 반면 당시 현실을 반영하는 적절한 표현은 소몰입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과 단조로운 식생활 속에 살아가는 반야만적 노동자에 가까웠습니다. 1890년 지리적으로 프론티어가 종결되면서 카우보이의 경제적 중요성은 크게 줄었지만 대중의 상상 속에서는 오히려 미국 정신을 상징하는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강인한 개인주의, 미국적 보편주의, 서부 개척의 미덕이 결합된 카우보이는 남북전쟁 이후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 상징입니다.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세기 후반 서부에 거친 노동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전설적인 버팔로 빌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동료랑 자기 인생을 쇼라는 무대 위에 올려놓고서는 어느새 화려한 영웅으로 재탄생시켜버린 거죠. 그가 만든 쇼가 와일드 웨스트 쇼였습니다. 군인, 카우보이, 원주민까지 실제 인물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모으기도 하고 또 대중문화에서 유행했던 재미난 허구들을 빼곡히 끼워 넣어서 쇼를 만들어서 공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쇼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서 경계가 애매모호했죠. 보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야? 아니면 그냥 쇼야? 하면서 모호함 속에 빠져들었고 그게 바로 와일드 웨스트의 묘미가 됐답니다. 카우보이 이미지는 대중문학을 통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1860년대부터 선보인 저렴한 10센트 소설들은 과장된 신문 보도와 동시대 사건에서 영웅적 인물을 차용해 서부 개척지 신화를 폭발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이 문고분들은 카우보이를 무모하기만 한 인물에서 용감하고 고귀한 개척자로 미화시켰죠. 이러한 카우보이 신화는 단순한 문학적 창작물에 머물지 않고 당시 정치적 기류와도 깊이 맞물렸습니다. 특히 히어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이미지를 강력히 활용하며 카우보이 남성성을 국가적 이상으로 밀어올렸습니다. 루스벨트는 모험과 용기를 상징하는 카우보이의 모습을 자신이 내세운 강한 국가와 개척정신의 대표 얼굴로 삼았죠. 그는 카우보이를 단순한 서부의 인물이 아니라 미국 국민이 본받아야 할 진취적이고 자립적인 남성상의 모델로 선전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카우보이 신화는 할리우드를 통해 대중문화의 핵심 아이콘으로 확립되었습니다. 할리우드 서부극은 대개 카우보이를 정의로운 영웅으로 묘사했죠. 영화 속 카우보이는 약자를 보호하고 무법자를 응징하는 도덕의 수호자로 그려지며 미국 고유의 프론트 정신을 대표하는 영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뒤섞인 복잡한 존재였던 카우보이를 백인 남성의 자립과 용기, 자유와 개척 정신의 상징으로 단순화한 것이죠. 미국인들이 카우보이 같은 프론트 신화를 만드는 데에는 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라가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그때 이 신화가 나라의 정체성을 다시 붙들어매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문명과 야생이라는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을 한데 묶는데 도움을 준 것이죠.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며 점차 복잡해지고 취약해진 사회에서 카우보이는 남성적 힘과 진정한 미국다움의 상징으로서 국민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가 결합해 프론티어 신화는 미국의 정체성과 영토 확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문화적 도구로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상상 속에서 카우보이는 단순한 노동자를 넘어 국가와 개인의 이상을 담아내는 상징으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향수와 와인, 그리고 스피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통해 좋은 언어와 좋은 말하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살인자의 품에서 한 장의 손수건이 날아오릅니다. 그곳에는 흠모했던 여성을 포함해 자신이 살해한 여성들의 체취로 만든 향수가 묻어있는데요. 손수건에서 퍼진 향기는 세계의 연쇄 살인범을 보기 위해 운집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영화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입니다. 원작 소설 속 묘사도 놀라웠지만 영화로 표현된 이 장면은 개봉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었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아로 불행한 삶을 이어가던 주인공은 초인적인 후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졌는데요. 첫눈에 반한 귀족 여인의 사랑을 얻을 수 없어 그녀의 향이라도 소유하고 싶어 했던 주인공의 욕망이 향수와 살인이라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통해 독창적으로 그려집니다. 이처럼 향수는 때론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는 적극적 어필의 수단이 됩니다. 혹시 모를 자신의 체취를 감추고 상대의 호감을 사기 위한 인간 본능이 투영된 물건인 셈이죠. 좋은 말과 글을 갈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구는 부족한 지식을 채워넣기 위해 언어에 의존합니다. 누구에겐 TV와 유튜브, 그리고 휴대폰 게임과 끊임없이 알려오는 SNS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탈출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위로의 말에 은혜받거나 감정의 극한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위해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찾습니다. 동기가 어찌됐건 좋은 언어는 흡사, 좋은 향수와 같은 운명을 타고난 셈입니다. 좋은 말과 글은 마음의 빗장을 여는 보이지 않는 향기를 품는데요.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며 탄생한 향수와 상대의 호감과 동의를 열망하는 언어는 그래서 닮아 있습니다. 와인은 또 어떤가요? 이야기꾼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수집한다면 와인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자기의 붉은 몸에 담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정리해 딱 알맞은 고명을 얹어 그들에게 다시 선물하는 것이 저와 같은 이야기꾼들의 역할인데요. 좋은 이야기꾼이 되기 위해서는 와인을 닮을 필요도 있습니다. 루비색과 마호가니 색의 레드와인이 그 색감에서부터 자신이 거쳐온 토양과 생산자의 손길, 그리고 오크통 속에 잠들어 있던 시간까지 모두 이야기하고 있듯 우리 스스로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요. 누구의 앞에서든 수월하게 말문을 열고 평화롭게 타인의 귀를 열 줄 아는 사람,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와인과 향수, 그리고

좋은 언어는 이렇듯 서로 통합니다. 와인이나 향수의 첫향이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듯 이야기에는 주목을 끌 만한 독창적인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이야기의 핵심은 구체적이고 목적이 분명할수록 잘 전달됩니다. 풍부한 콘텐츠는 좋은 이야기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함은 두말하면 잔소리인데요. 와인의 중심에 탄탄한 구성력과 풍부한 맛과 향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부드럽게 입안을 압도하는 은은한 여운이 와인의 맛을 완성한다면 이야기의 마지막 역할은 사람들 가슴에 오래 기억될 잔향을 남기는 것입니다. 말이란 결국 듣는 이를 향하는 것이기에 청자들에게 웃음이든 감동이든 혹은 정보든 그 어떤 유익함이라도 안겨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좋은 언어는 좋은 향수와 닮았다고 말씀드렸으니 이 향수를 고르고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효과적인 말하기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에 향수를 사러 갔습니다. 통상 화장품과 향수 등은 백화점 1층에 있죠. 매장을 돌다가 신상 향수를 집어들고 점원이 손목에 뿌려준 향기를 맡습니다. 처음 접한 이 향을 톰 노트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첫인상입니다. 일단 구매 후보에 올리고 의뢰 그렇듯 천천히 백화점 다른 층들을 둘러봅니다. 이때 계속 앞서 뿌린 향기가 느껴집니다. 이를 하트 노트라고 하는데요. 뿌리는 향수 기준 통상 5시간 정도 이어지는데요. 점차 그 향수에 매료되지만 향수를 사려던 고객은 결국 다른 것만 사고 일단 집으로 향합니다. 저녁 시간 화장을 지우려고 하는데 문득 팔목에 남은 잔향을 맡고 비로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 다음에 가서 이 향수를 사겠노라 말이죠. 이때 팔목에 남은 향을 베이스 노트라고 합니다. 향수는 이세 가지 역할에 다양한 향들을 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같은 향수가 아닌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각 향이 수행하는 역할은 우리의 스피치에서 강조해야 할 점과 일치합니다. 톱 노트에 해당하는 서론은 주목을 끄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트 노트인 본론은 목적에 충실하게 부합해야 하고요. 베이스 노트인 결론은 청자에게 이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전체는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향수라 칭하는 비싼 향수들은 천연 재료를 통해 순도를 높여 잡단향을 모두 잡아낸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공통점입니다.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인용이죠. 인용을 할 경우 식상한 표현은 피하고 충격적인 스토리나 통계치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서론은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론의 마무리에는 질문을 던져 청중을 대화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 하나 혹은 여러 방식을 섞어서 활용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금연 클리닉에 온 흡연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담뱃값이 5천 원으로 인상되면서 여러분이 1년에 내는 세금도 100만 원 이상 올랐다는 것을 말이죠.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 3초이듯 상대의 주목을 이끌어낼 처음 3초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향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첫 테스트 향기인 톱 너트의 역할인 것처럼 말이죠. 본론은 주제를 충실히 반영한 짧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누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단락의 요점만 전하는 것인데요. 좋은 영화는 25단어 이내로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여야 한다. 21세기 가장 창의적 영화 감독으로 꼽히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말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을 꿈꾸는 이들과 모든 이야기꾼들이 갖추어야 할 비법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연습부터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들을 듣고 어떤 작품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벌가의 정략으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된 여자가 초호화 유람선에서 우연히 만난 로맨틱한 하층 민 남성과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완성해 간다. 두 번째, 꿈꾸는 이들을 위한 도시 LA에서 재즈 피아니스트 남성과 배우 지망생 여성이 만나 미완의 사랑과 꿈을 이루기 위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만들어 간다. 세 번째, 비극적 사건으로 임신한 아내를 잃은 전직 특수요원이 전당포를 운영하며 알게 된 이웃집 소녀가 범죄 조직에 납치되자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에 나선다. 네 번째, 형편없는 실적으로 해체 위기에 놓인 마약반

이 국제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위장 창업한 치킨집이 대박나며 수사와 장사가 주객 전도된 상황을 만든다. 쉽죠? 각자 떠오르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순서대로 타이타닉, 라라랜드, 아저씨, 극한 직업입니다. 혹 단어 수를 세어 보셨을까요? 네 편의 영화 모두 20여 개의 단어를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명 이를 로그라인이라고 합니다. 로그라인은 이야기의 방향, 즉 자신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한 줄거리로 미국 할리우드 제작자들에게 자신의 시나리오를 소개할 때 활용합니다. 이는 좋은 스피치의 핵심적인 요소들과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흥미롭고 함축적이며 간결하게 요약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재미있게 보았던 최근 영화나 인생 영화의 로그라인을 직접 작성해 보시죠. 드라마도 좋습니다. 20개에서 25개의 단어를 사용해 한 문장으로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만의 독창적 표현을 담아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할리우드 제주꾼들이 투자자와 영화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일명 쿠킹 센텐스가 곧 하이 콘셉트며 로그라인인 것입니다. 영화 산업에서 비롯한 이 개념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대화와 설득에 있어 오해를 줄이고 말하려는 말을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 훈련은 메시지를 명료하고 적절하며 간결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 한 시간이 주어져도 상대에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앞선 이야기들의 요약을 하기보다는 주제를 한 번 더 부각시킨 후 우리가 이 제안에 서로 응할 때 발생하는 긍정적 미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중연설이나 발표 혹은 프레젠테이션 등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내린 결론입니다. 인상적인 시작이 이후 대화나 설득에서 청중과 긍정적 소통의 창구가 된다면,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본론에서 간결하지만 충실하게 전달했다면 마무리는 향수의 잔향과 같아야 합니다. 상대의 기억 속 오랜 여운으로 한자리를 차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향수에는 앞선 세 가지 향 말고 하나의 숨겨진 향이 더 있는데요. 바로 히든 노트라 부릅니다. 이 비슷비슷한 향의 방점을 찍는 마지막 비기인 셈인데요. 좋은 향수와 와인 그리고 언어, 그 마지막 비결은 결국 타인에 대한 애정과 사랑에 대한 갈망에 있습니다. 전 이것을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의 지속과 완성을 위한 노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향기를 품은 좋은 말에는 마음의 빗장을 여는 힘이 있다로 하겠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지난번에 무화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잖아.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늘 해야 되는 게. 너무 사실은 힘든 부분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다 고민을 하다가 뭐 전공법이 뭐 제일 좋은 것 같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저 보이시죠? 눈 감아보세요. 눈 떠보시고. 그 눈동자에 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눈 감으면 사라지죠, 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게 우리 눈동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세상 보이잖아, 이렇게. 근데 안 그렇다? 잠자리가 보는 세계랑 박쥐가 보는 세계가 다르다는 거 알잖아요. 프랑스 소설가 프루스트가 한 사람이 태어나면 한 세계가 열리고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세계가 없어진다는 게 맞다고요. 저 안경 쓰고 있잖아요. 안경 쓰고 보는 세계가 진짜 세계예요. 벗고보는 세계가 진짜 세계야. 안경 쓰고 보는 세계는요, 세계가 표준화되어 있는 세계에 불과해.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글씨 크기를 그렇게 썼는데 안경 안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나 자신, 마음을 다루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이틀 동안 다뤘던 것 좀 외부였잖아요. 뭐 벚꽃이든 이슬이든. 오늘은 그걸 봤었던 나를 다루는 그 부분이니까 조금 힘들고. 이리 생각해도 돼요. 깨달은 자, 부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걸 엿보는 거니까 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이 고요할 정자, 고요하다라는 단어가 우리의 이제 키워드예요. 뭐 산사나 이런 데 가면 스님들이 참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다 그런 노력들이 이거와 사실 관련된 거고, 도대체 이게 뭔지. 나 따라서 흥분하는 게 아니라 흥분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는 어떤 사람이 좋은 선생이죠. 나 화나는 거가 한 50인데 그 인간을 만났더니 천으로 만들어. 뭐 이런 사람을 부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나중에 후회할 짓을 하잖아요. 너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럴 때 있죠. 마음이 가라앉은 다음에 해야 된다고. 마음이 막

뜬 상태에서 바로 그 사람 욕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해요. 스트레스 푼 거야, 내가. 일단은 우리가 순서처럼 김선호 시인의 시 중에서 제일 짧은 시인데 지옥에서 보낸 새철이에요. 지옥에서 보낸 새철. 그렇습니까? 나는 있습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나에 대한 습관 아닙니까? 예, 이렇게 끝나요. 시가 너무 짧아, 사실. 아, 이런 시 접하면은 막 마음이 아프죠. 뭐 이거를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정보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보량이 있으면 추론을 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맞추는데 똑똑해 보이려면 말을 많이 안 하면 돼요. 말을 많이 하니까 금방 상대방이 아는 거야. 침묵을 지키면 똑똑해 보여요. 그리고 이상한 말 하나 툭 던지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 상대방이 물으면요, 웃고 웃으면 돼요. 그냥 이러는 거예요. 직장 상사나 시어머니나 선배나 회사 CEO가 뭐라고 그럴 때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어휴, 이 깔끔하다. 근데 사실 이런 시를 접할 때는 좀 힘들다고. 나는 있습니까? 그 처음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대화 상대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일반적인 얘기였을 거야. 그렇습니까? 라고 되물어본 거야, 사실은. 그 사람은 분명히 얘기했었을 거예요. 자아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 우리는 일관적이어야 돼. 그러냐고! 그렇습니까?라고 대응을 한 거죠. 그것도 상대방이 딱 뭐라 그러고 우리 나라는 것은 자아 정체성을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막 그런 얘기 했겠죠. 그때 김선호 시인이 또 물어보는 것 같아. 그 당신이 말하는 나라는 건 있냐고. 여러분들 나 알죠? 나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나라는 말을 한번 더듬어 보자고요. 꼬맹이 때도 썼고 나이 들어서 계속 썼어요. 사실은 계속 써왔어. 그 나가 다 같냐? 같지 않아요. 그중에 뭐가 어떤 게 진짜 나예요? 제 경험으로도 옛날에 우리 음식 중에 전라도 음식 중에 홍어 삭힌 거 있잖아요. 제가 경상도라고요. 그거 못 먹어요. 처음 먹어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놀란 건 내가 다시는 내가 저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않으리라 이런 각오를 했는데 저 혼자 길을 가는데 홍어 가게에서 홍어 냄새가 나는 거야. 근데 입에 침이 돌더라고.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중독성 있잖아. 그냥 혼자 가서 먹는 거야. 그러면 과거에 뭐야, 홍어 먹기 전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홍어 가게에 들어갔어요. 삼합이든 뭐를, 뭐 홍어커도 먹었어. 그게 연속적이지만 또 변화도 있죠. 홍어를 좋아하는 나는 된 거야. 나에 대한 일관성, 그런 것들은 진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려면 그러면 여행도 갔어도 안 돼요. 뭐 여행 왜 가? 그냥 일관적으로 집에만 있지, 그냥. 나는 있습니까? 라고 이제 되물어봤잖아. 상대방이 딱 그러겠죠. 그래서, 나라고 쓰지 않았냐고. 갑갑한 거죠. 예? 홍어 삭힌 걸못 먹었던 나와 홍어 삭힌 걸 먹는 나는 굉장히 다르잖아. 하지만 나머지 나들이라고 해도 되죠. 나 안에 복잡하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선호 시인도 비슷한 맥락에서 물어본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이냐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좀알수 있는 식 구절을 하나 얘기를 하신 거죠. 나는 나에 대한 습관 아니냐. 나라고 말하는 습관.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데에서 진짜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나라는 개념 배우는 거야, 나. 잘 봐요. 이거 뭐야? 여기 어린아이예요. 칠판, 칠판, 칠판. 가르칠 수 있잖아요. 책, 책, 책, 책, 책. 반복해서 가르칠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나는? 나라고 그래요? 이게 너잖아, 상대방 입장에서. 이거 못 가르쳐요. 다 가르치고 그게 아닌 게 나라고 가르쳐야 돼. 엄마가 나 그러면 애가 이럴 거 아니야. 엄마 보고 나 그게 나야 너지.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한살 정도 돼서 나라고 쓸때 자의식이 생겼다고 그래요. 정신분석학에서.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나라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나 있고 뭐 서양에서는 아이라고 있고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별로 많이 안 쓰죠. 사실은 고유명사랑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강신주라는 이름을 내가 쓰면 굉장히 이상하다? 강신주 배고파? 내가 쓴다고 생각해봐요. 귀엽지? 약간 맛이 가 보이지? 우리 이름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요. 타인들을 위해서 존재해.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남이 내 이름 부르는 게 수천 배 많다. 나라는 용어도 사실은 거의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무아부분할 때 그랬잖아. 자꾸 나의 정체성을 요구하는 건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나 변도 꾸리지 말라고, 너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니냐고 억압할 때 정체성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에서 중요한 건 나는 나에 대한 습관 아닙니까? 나라는 거는 습관이에요. 맞아. 근데 여기서 습관이라는 게 포인트가 있어요. 습관의 과거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노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 현재. 노! 싫어! 하는 것들은 과거 습관의 기준이야. 내가 호모사킨 걸 먹었었던 사람이라면 지금 음식 들어오면 뭐라고 그러겠어? 오케이, 좋지. 근데 어떤 사람이 노라고 그럴 때. 안 먹어봤으니까 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때 보면 과거가 습관이 우리를 지배한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제대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한 일주일은 기상 시간에 맞춰 일어나요. 똑같아. 일어날 필요 없어. 그냥 자면 돼. 왜 일어나요? 습관.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대하고 한 15일 보름까지만 하면은 사복고시도 패스할 것 같아, 남자들은. 한달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원래대로. 낮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지. 일어나기 힘들고.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가 현재를 딱 맞이하더라도 과거적인 것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선호 시인이 나는 나에 대한 습관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걸 이제 건드리는 거예요. 나라는 건 습관이다. 이것만 알아도 좋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판단 내리고 좋다고 하는 건 습관일 거야. 이 습관의 내용에 음식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잘못된 교육. 일제시대 때 친일 교육 받았던 사람들, 가부장적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그 과거에 배운 거잖아요. 그거대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기억의 싸움 아니에요. 이 기억을 장악하고 싶은 거지. 왜 역사 문제가 항상 중요하겠어요? 그 역사를 장악하는 자, 현대를 장악하고, 현재 판단력을 장악하고, 미래도 장악한다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 꺼놨죠? 스마트폰을 저한테 주세요. 이거 울리지 않죠? 이거 소중한 거잖아요. 제 거예요? 제 거라고 합시다. 여기다 놔. 놨어요. 근데 내가 얘를 놔두고, 근데 여기에 둔 거를 모르고 내가 갔어. 소중한 거잖아. 소중하지 않은 거면은 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스마트폰 아시잖아, 여러분들. 바꿀 때쯤 되면 자꾸 떨어뜨리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처음에는 막 애지중지 하잖아. 근데 진짜 소중한 거예요, 저거는. 돌아가서 여기에 있었는데 내가 와보는 거야. 짝짝짝짝짝짝짝. 와봤더니 이게 없어졌어요. 여기 없어졌어. 어떻게 됐는지 없어졌어. 누가 가져가든지 간에. 그러면 내 눈에는 뭐가 보여요? 여기 없는 스마트폰이 보이잖아. 그게 핵심인데, 여기 문 열고, 지금 처음 들어오는 사람한테 내가 이거 딱 가르치면, 스마트폰 얘기를 안 해요. 왜이 테이블, 왜 단상을 가리키나? 이런단 말이야. 제가 기억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왜 소중하냐면, 우리 머릿속에만 이게 없다. 스마트폰이 없다라는 형식으로 스마트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찾는단 말이야. 이걸 집착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건 없어. 다 있어요. 벚꽃을 이쁘게 보니까, 핀걸 보니까 진 다음에 딱 보면은, 벚꽃이 없네. 이러지. 아예 그 벚꽃을 안본 사람들한테 그냥 벚나무야. 우리 머릿속에만 있어요. 머릿속에만. 없다라는 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러죠. 이렇게 가리키죠. 근데 여기 없어진 그 가정을 몰랐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미쳤나? 왜 이래? 여기에 뭐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질 못하잖아. 이게 바로 기억이 가진 힘이에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소중한 거 없어졌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 다른 걸안 보여요. 다른 거 신경도 못 써. 기억이 있는 한 우리는 뭐가 없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야. 특히 소중해야 돼요. 이제 기본 전제는 소중한 거. 그리고 그것들이 애달죠. 스마트폰 얘기했어요. 그게 아이면 어떡할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머니면 어떡할까? 아버지면 어떡할까?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집에 갔다, 바깥에 갔다, 문딱 열면 자기도 모르게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이 남자랑 이 여자랑 같이 지냈는데 없어진 거야. 없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아침에 이래서 밥을 두 공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은 죽었는데요, 사실은.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기억이라는 문제가. 그리고 이 기억이 세지면 딴게안 보인다라는 게 문제야. 이렇게 보면 단상이 보여야 되는데, 없어진 스마트폰이 보인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벚나무가 보여야 되는데, 그 없어진 벚꽃이 보이고, 이렇게 보다 보면, 거울을 보다 보면,

있죠? 40, 50 먹으면 내 얼굴이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잃어버린 젊음이 보이면 답이 없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그날 딴게 보이겠냐고. 다안 보이지. 다안 보이죠. 그냥 온머리에 스마트폰이지.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한참 지나면 스마트폰을 까먹게 돼 있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남편을 잊어버리게 될 거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머니를 잃어버려.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난 영원히 힘들 것 같고, 이 집에 오면 부재를 느낄 것 같고, 뭐 이럴 것 같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1년 지나면 또 사그러들어. 하지만 그 사이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많이. 기억이라는 문제. 기억한다라는 문제. 요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지금 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현재, 불교에서도 옛날에 그랬잖아. 있는 그대로 본다. 제가 그럼 뭘 봐야 돼? 테이블을 봐야 돼요. 여기에 스마트폰이 보이면 여러분들 요 위에 뭐못 갖다 놓는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딸이 죽었을 때그방 있죠. 방에서 그게 보이면 그방못 친다. 아이가 앉았었던 그 자리에 아버지 어머니가 앉았던 그 자리에다 가재적으로 어떻게 놔요? 못 놓지.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의외로 호주머니에 이렇게 돈 같은 거 잃어버릴 때 있잖아. 우리 막 의지로 한다고 이렇게 호주머니 보고 돈 없어, 돈 없어. 어차피 빈 주머니야.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다 하면 할수록 돈이 생각난다. 뭐 잊어버려야지, 잊어버려야지. 이거 답 없다. 이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잖아. 잊혀진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많은 부분은 과거적이고 습관적으로 가는 거야. 요것들이 사실은 문제인 거죠. 집착. 거울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 뭘 보여요? 여기 나이 계신 분들은? 주름이 늘었다, 나이가 들었다, 새치가 늘었다, 이런 거 보이잖아. 이렇게 돼야 되죠. 40 먹어도 예쁘고, 30 먹어도 예쁘고, 45세 돼도 예쁘고, 다 예쁜 거야. 벚꽃이 처음에 조금 폈을 때도 예쁘고, 3분의 1 폈을 때도 예쁘고, 3분의 2 폈을 때도 예뻐야 되지. 3분의 3 폈을 때, 다 폈을 때도 예쁘고, 지기 시작했을 때도 예뻐야 되죠. 근데 확진 거가 기준이면, 3분의 1 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슬퍼진다. 딴 거를 본다.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0대, 30대에 맞춰져서 우울하잖아. 몸이 뚱뚱해져도 거울 봐요, 그냥. 뚱뚱해지니 이쁘구나. 이리 보면 되는데, 자꾸 그 안에 날씬한 나를 자꾸 보려고 그래. 답 없다. 그럼 현실 못 살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번뇌랑 집착이라는 것들이 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현재를 못 보게 할때 문제가 되는 거야. 번뇌와 집착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이 비유를 많이 쓰죠. 이거 거울이거든요. 거울. 거울에 때가 묻었어. 여기에 사람이 하나 있어. 이건 언제 묻었냐면 이 때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억과 습관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 기억이 오래 남아 있으면 그 사람 기준으로 새로운 사람을 다 재단하게 돼 있단 말이야. 요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못 만나잖아. 불교에서는 당연히 뭐라 그래, 이거? 요거 제거해야 되잖아. 요거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 거울이 지금 현재 비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옛날에 묻은 때잖아. 요게 이 사람의 모습을 바로 안 비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거울의 비유를 계속 쓰는 거예요. 저걸 닦아야 된다, 닦아야 된다라고. 조금 이제 힘들어지시죠? 예. 습까지 묻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기억으로 남는 거야. 번뇌와 망상이라는 거는요, 100% 뭐냐면 과거의 것들 사라졌는데 그걸 찾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요걸 어떻게 지울까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야. 요걸 어떻게 우리가 지워나갈까? 그 얘기를 조금만 좀 해보자고요. 바수반두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식불교, 그러니까 마음을 다루는 불교 철학, 수행하는 전통이 있어.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게, 사람의 의식은요, 안이 비설신, 이렇게 안이 눈이고요, 이가 귀고요, 비가 코고요, 설이 혀고, 신이 몸이에요, 접촉하는 거. 그 다음에 의가 우리 무슨 단어 같은 거 생각하는 거 있잖아. 봄, 젊음, 마나스가 나에 대한 의식이야. 나는 나다라는 의식. 제일 바닥에 아래야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래야식이 뭐예요? 여기 아까 스마트폰 비유라면.
여기에 스마트폰을 두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 아이가 죽었다라는 걸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막 집착을 하고 번뇌를 하죠. 내가 현재에 사는데 뭐를 봐도 지금 현재는 경험을 못해. 지나가다가 꼬맹이를 봐도 내 죽은 아이 생각하고 남 스마트폰 봐도 내 스마트폰 떠오르고 그럼 인생을 못 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바수반두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 아래야식을 깨끗하게 제거하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제거해야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쓰는 게 거울의 비유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거울을 제가 그린 거야. 어머, 주름이 하나 생겼네라든가. 젊음이 사라졌네라는 이런 느낌으로 보일 때 있죠. 보일 때 뭐로 보는 거예요? 젊었을 때 기억으로 보는 거잖아.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면. 까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이렇게 돼야 돼. 30대 때내 모습은 어땠지? 이러면 잘 사는 거야. 70 먹은 할머니가 30대 때내 모습은 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야. 내 젊음이 사라졌고, 내 건강함이 사라졌고, 내 탱탱한 피부가 사라졌다라고 보는 순간, 요 아래야식, 알라야식이 작동을 하는 거죠. 요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요. 60 먹은 내 모습 좋다. 70 먹은 내 모습 좋다. 80 먹은 내 모습 좋다. 이리 봐야 되잖아.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잘못 산 거지, 인생을요. 스마트폰 잃어버린 사람이 평생 어디를 가도 스마트폰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살겠냐고. 예, 그걸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안이비설신, 뭐 계속 내려가서 요거를 닦아야 된다, 요거를. 요 기억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게 중요하다. 예? 요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이럴 때 재밌는 게 명경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경자에 주목해야 돼요. 청동거울이에요. 세금자가 들어있다라는 건. 밝은 겨울이라는 게뭘 얘기를 하는 게 아시겠죠? 그 녹슬어요, 저거에. 계속 닦아야 돼요. 계속 닦아야 돼. 마음을 그래서 이 비유로 쓰는 거예요. 녹이 쓴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닦아내야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청동거울에 보면 때가 낀다. 때는 지금 현재 비추는 거 말고 그 이전에 때가 낀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우신 분들은 알 거야. 사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아이가 죽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죽었잖아. 이해되죠? 그것이 현재를 부정하게 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기억까지 까먹는다라고 독해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거의 기억이고, 죽은 내 아이도 알아. 내 젊음이 사라진 것도 알아요. 아는데, 거울을 볼 때, 나는 이렇게 젊었었어. 나 스마트폰 잃어버렸어. 어떡하지? 이걸로 없이 집착 있죠. 굳이 없는데 그걸 보려고 그러지 않는 마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진짜 명경에 노골처럼 다 지워서 우리 기억을 다 리셋시키는 게 가능할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기억은 나지만 그게 내 현재 삶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스마트폰 카페에 잃어버렸지. 무슨 말인지 알죠? 30대 때, 나 진짜 예뻤어. 그렇더니만 거울을 보면서도 지금 내 얼굴을 볼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한테 숙제인 거야. 지금도 어느 대학원이나 이러거나 어떤 스님도 설법할 때 보면 이 알라야식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기억이라는 거를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 이 기억의식이라는 거를, 기억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헤아려야 될것 같아. 나한테 집착과 막 번뇌와 세계를 못 보게 하는, 그쵸? 아주 강력한 거. 스마트폰을 당장 잃어버린 한두 달은 비스무리한 스마트폰만 봐도 저거 내 건가? 제가 훔쳐갔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한 3, 4개월 동안은 어머니가 어떻게 됐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어머니가 막 있는 것 같고, 문 열고, 엄마 갔다 왔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 영정만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 죽은 거 알죠? 그게 집착을 낳진 않잖아. 두 가지를 기억을 하자고요. 우리 머릿속에는. 알라야식을, 과거 기억을 지우자라는 건 지금 나를 지배해서 그런 건데, 그걸 완전히 다 없애가지고 나를 침해 상태로 만들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불교에서 부처의 마음을 만들 때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거예요. 아무 때가 없는 마음, 맑은 청동거울 같은 마음이 부처의 마음일까? 내가 한달 전에 이 사찰에 올라왔는데 그것도 까먹으셨어. 그런 걸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게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했었던 것들은 까먹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가르쳐 볼게요. 보이죠? 없는 거 보이죠? 스마트폰. 우리는 알아요. 왜냐면 이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졌잖아. 근데 저기 새로 들어오신 분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뭐라 그래요? 단상이라고 그래. 여러분이 집착하는 거는 항상 그런 식이야. 딴 사람들한테는요, 세계는 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기억만이 문제예요. 돌아보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기억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는 전통으로 불교는 진행하고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동서양화 할 것 없이 가장 탁월한 불교 이론가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원효스님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원효스님이 얘기했었던 것이 마음이 고요하다라는 거 기억나요? 정. 그거를 강조했었어요. 내일 시간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그 기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내일 좀 실마리를 좀 볼게요. 예, 이걸 마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들만 지울 수만 있으면 깔끔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집착도 없잖아. 고통이 없어질까? 그게 부처의 마음인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근사한 풍경,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는 게 100배 낫다고. 확 밀어버려요, 바닷가에. 그럼 정신 차려. 리액션이 되잖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

you ain't supposed to. Alright, here you go. This morning.

0: 쉐쉐!
1: 이거 우리 도전했다.
2: 요 사이에 있는 강이 두만강이.
3: 대박이다.
2: 건너편 북한이.
1: 그러니까. 아 너무 느낌이 뭔가.
4: 안녕, 오래 가세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네.

0: 활동이에요?
1: 네. 길이 진짜 험하네요.
2: 자, 백두산 근처에 있는 특별히 여기가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해서 여기 한번 왔습니다. 근데 엄청 추워요. 낮에는 엄청 더웠는데 이런데 집 식당 있는 거로 진짜 희한하다 진짜. 안녕하세요. 와이파이 같은 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 식당이에요? 맞는 거예요?

0: that my feelings are true. 여기까지 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 식단에. 뭐, 뭐가 나왔다.
1: 와.
0: 와. 이거 하나씩 다 틀리네.
1: 네.
0: 와, 센서. 와. 우와. 너무 많이. 우.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야, 진짜 건강한데 진짜 좋은 것만 있는, 약간 있는 느낌이네요. 확실히. 잘 먹겠습니다. 와. 그럼 뭐부터 먹어야 되는 건지. 돼지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거는 서울에서 못 먹겠네. 이거 절대. 이 맛은 절대 안 나오는 맛이네. 와, 대박이다. 와, 어. 맛있습니다. 예, 너무 맛있습니다.
2: 현암을 중국에서 나온 어갈피예요, 요거. 여기는 명이나물. 한국말 하면 명이나물. 한국에는 이파리 맛도 있었잖아. 우리 여기는 대 다 같이 먹어.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지작나물이라고요, 산에서 나는 나물.
0: 와, 맛있다. 와, 남자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런 거 안 먹어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 다 맛있다. 와, 다 맛있다. 진짜 원래는

0: 그래서 약간 자연 같은 그런 약간 그런 맛이 나구나. 진짜 맛있어요.
1: 이것도 다 맛있어요. 하나하나씩 이게 똑같이 생겼는데 또 맛이 하나씩 다 달라요.
2: 이거 쥐쌤이 쌉쌉하셔. 귀여워.
1: 이거라요?
2: 예, 이거 여기서 나오는 쥐요.
1: 아, 그래요?
2: 예, 예, 예. 여기 한국에 있는 거 없어요.
1: 아.
2: 돼지고기 쌈.
1: 돼지고기랑 같이요? 예, 알겠습니다.
2: 장나야지.
1: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아, 이거 향이 너무 좋네요. 네.
1: 네. 오늘 금방 제 집에서 왔어요. 와,
0: 희한한, 아, 희한하네. 이 향이 너무 희한해. 오, 세긴 센데 딱 이 돼지고기랑 딱 맞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네. 둘이 같이 오면 좋았던데. 자, 이거 이렇게 맛있는 거.
2: 할머니 한국 TV 많이 보시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1: 없습니다.
0: 안 봐도 돼요.
3: 안 봐도 돼요.
0: 네, 안 봐도 돼요.

0: 조성적.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주선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1: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2: 안 못 봤어요.
0: 어, 아, 어디 가, 아.
2: 산에 간다고 준비하고
0: 아니에요. 어,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또 백두산가 저기 얼마나
3: 있어요? 여기서 백두산 한 15km 가면.
0: 아, 15km? 어, 그 가깝네요, 그러면.

0: 어제 우리 서해 가가지고 산삼 한 뿌리 캐왔어요, 이거.
1: 이게 산삼이에요?
0: 예, 예, 예.
1: 오.
0: 이거 산삼 새끼고, 이거는 큰 거예요.
1: 우와. 이거 처음 봤다, 이게 산삼. 예,
0: 이건 진짜 산삼하고 장례삼 딸타고요. 장례삼은 여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건 일자로 꼬꾸지 뻗었잖아요. 이거 한 50년 될 것 같은데요.
2: 50년?
0: 예. 치알로 50년 돼요.
1: 50년?
0: 예, 예, 예.
1: 이게 50년 된다?
0: 이게 네이피인데요.
1: 저랑 동갑이에요, 그러면. 제가 50이라서 저는 50년은 큰지 알, 그리고 큰지 아는데.
0: 이 매도가 길고요. 약통이 길다고요.
1: 아, 예, 예. 야, 저는 이렇게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합니까, 이런 거?
0: 이건 우리 보통 뭐 한 3,000원씩 해요. 3,060만 원 정도요.
1: 이게 하나에?
0: 예, 예, 예. 60만 원은 완전 싼 것이죠.
1: 아, 싼 거예요?
0: 예. 저는... 우리 아버님 있을 때 한 4년 전인가요? 그때 보통 한 1,000만 원씩 받을 때 있었어요.
1: 이게요?
0: 근데 그거는 이것만 좀 크죠.

0: 80년짜리.
1: 80년짜리. 와, 이거, 오, 기장이 보여줘. 감사합니다. 오.
0: 시세님 오시니까 내가 보여주고. 그리고 장례삼 몇 번 보여드릴게요. 장례삼은 여기 또, 아, 이거 장례삼이에요. 장례삼이가 내도가 굵고요. 이거 완전 색깔도 딱잖아요. 색상이가. 이건 붉었잖아요.
1: 딱 보면 이게 산에서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나와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0: 아니, 여기 하얀 데까지 나와요.
1: 아, 여기까지 나와요?
0: 예, 예,
1: 그러면 여기까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되겠네, 이거.
0: 예. 이거 보면.
1: 이거 보면.
0: 이거 지금, 6월 달이잖아요. 한 8월 달에 가면, 이게 열매가, 삼 열매가 이제 달린 거예요. 진짜 빠겠더라고요, 그때는. 오늘 혹시 운이 좋으면 산삼 만날 거예요.
1: 아, 진짜요? 네. 운이 좋으면?
0: 예. 네. 선생님도 왔는데, 뭐, 선생님 운이 원래 선생님 운이 있잖아요.
1: 아유, 저는 운이 있죠. 그러면 네. 무조건 찾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오.
2: 그럼 사선토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0: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1: 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3: 네.
0: 산삼 캘라 갑니다.
1: 네.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0: 여기서 거기까지. 한 5분.
1: 25분 정도.
0: 아, 시원해. 이 공기 얼마나 좋아요.
1: 네, 그럴까요?
0: 여기서 백두산 한 10km 남았어요.
1: 여기서요?
0: 네. 오.
1: 여기서 그러면 돈물 같은 것도 많아요?
0: 네?
1: 돈물.
0: 그, 박달곰 있잖아요. 예, 많아요.
1: 이게 그냥.
0: 보루오, 사슴.
1: 아, 사슴도?
0: 예, 예. 이번에 우리 친구가 네. 삼 캐는 그 칼 있잖아요.
1: 예.
0: 거기 저 산돼지 이빨이 엄청 커요.
1: 오, 그러게. 예.
0: 아이고, 다 오셨어요.
1: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여기 옛날에는 이 도로가 없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하루 이틀, 이 산에서 자는 거예요. 그 뭐, 뱀 같은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1: 예, 예. 예. 저도 물어도 상관 없습니다. 거기만 없으면.
0: 여기 뱀이 엄청 많은데요.
1: 예, 네, 상관 없어요. 네. 조금 아픈 거지, 따가운 거지.
0: 선생님 상관없어요. 올라가시죠.
2: 네. 네.
0: 네. 오케이. 조심하세요.
1: 여기서 20분 정도요. 15분 정도.
0: 괜찮아요. 뱀 없어요. 제가 뻥치는 거예요. 얘가 있잖아요. 삼사춘이에요. 이놈이가. 산삼이 있는 곳은 보통 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산에 가보면 얘 만나면 기분 좀 좋아요.
1: 오, 이제.
0: 한 번은 확률이 한 70, 80% 나온다는
1: 거. 아, 그래요?
0: 산 캘 때 있잖아요. 산에 세 명 가잖아요. 소리 안 쳐요. 소리 치면 그날 운이 나쁘다고 나무 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1: 있다 이런 식으로. 네.
0: 한국에서는 신밭 따잖아요.
1: 네.
0: 중국에서 보면 방초 세 번 부르는 거예요.
1: 아, 세 번 네. 딱. 네.
0: 방초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옆에 친구들이 다녀오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있구나, 다.
0: 산에 가면 있잖아요.
1: 네.
0: 쌍소리도 안 하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산에 다닌다고 산에 그 다 내.

0: 그 아니라 그렇게 욕심 가 다 내 거라 가지고 욕심 가지면 안 돼요.
1: 그렇죠.
0: 예, 얼마큼 부르고 얼마큼 받아가지고.
1: 그러니까요. 역, 예. 욕심 부르면 안 된다.
0: 예.
1: 그렇죠.
0: 이거 보십시오. 이 나무
1: 까졌네요.
0: 사목해는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 게 아이고 다시 피네 하고 다시 깨지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여기다가 인싸 있잖아요.
1: 네.
0: 이렇게
1: 네네네. 어, 세미, 아.
0: 그래, 여기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방향으로 찍었으면 사문은 이 방향으로 나온 거예요.
1: 이렇게?
0: 예, 예, 예. 여기서는 5m, 6m. 둘레 한 30m 어간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주위를 도는 거예요. 네. 여기, 여기에요. 여기다가 장면서 치 푸는 거예요, 우리.
1: 예,
0: 보시죠.
1: 네네네.
0: 그래서,
1: 잘 부탁하겠습니다.
0: 욕심 부리지 말고.
1: 네, 욕심 부리지 말고.
0: 갑시다.
1: 네. 와, 여기 들어오니까 확 향이 완전 바뀌어졌네, 향.

0: 어떠세요? 와보니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1: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뭐 바로바로 있는지 알았는데 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0: 방처예요, 방처.
1: 네?
0: 방처예요, 방처.
1: 네?
0: 이 삽니다.
1: 어우, 그러네.
0: 방처. 이 셰프예요.
1: 아, 아주 애기네.
0: 예.
1: 아, 그 칼.
0: 예.
1: 아까 말씀하셨던
0: 이거 저 멧돼지
1: 야,
0: 있잖아요.
1: 돼지.
0: 예, 멧돼지.
1: 상태지 이빨
0: 예,
1: 보세요.
0: 안 이빨이요.
1: 이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0: 예, 맞아요. 두 개, 예.
1: 그렇죠? 이렇게. 아, 여기서 이제.
0: 네.
1: 그렇지. 오케이. 아, 이거 떼는 것도 좀 쉽지 않다. 이게 잘 빼야 되겠다.
0: 근데 이 작은 삼 그렇지 큰삼 같은 나무 구우면 안 캐요.
1: 왜요?
0: 가면 사람 3명 왔으면 항상 보내는 거예요. 집에 안타고서 하나 갖고 와 제대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와가지고 제대로 지내고 가는 거예요. 절도 하고 이 내도 나오잖아요.
1: 나왔다.
0: 네.
1: 오, 그러네요. 아, 조금씩 보인다.
0: 네. 목이 엄청 기네.
1: 근데 그 너무 긴데요, 그게 목이.
0: 예, 목이 이거 기스로 낸도 수가 있다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정을 준다니까. 아, 그러면
0: 예, 좀 좋네. 시선님 한번 해보세요.
1: 네, 살살 맞죠. 제가 좀 넘어갈게요, 이게.
0: 오케이.
1: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
0: 저긴가? 왜냐면, 여기로.
1: 여기로, 이렇게,
0: 여기 안 끝냈고.
1: 어느 정도 와요? 여기. 아마 이 정도 와요?
0: 아.

0: 신청하시 나온다.
1: 저 약통 이만큼 크면 한 4시간, 5시간 정도 캐는 거예요, 사무.
2: 그렇게 보통... 걸리겠다, 이거는. 그런데 이게 청소기 같은 건 또 있으면 좋겠다. 쫙 청소기가 생기면 다.
1: 아니, 원래 우리가 불매서 하는 거예요.
2: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 약간 이제 에지프트적으로 가면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 안에 그거 하는 사람이도 이게
1: 아, 대단해, 대단해.
2: 어? 오, 좀 나온다.
1: 20 나오겠다. 20cm. 이번에 시대분들도 우리를 잘 찾았어요. 이거 어지간 이 사람들 사무상 이 사진 자르면 못 봐요. 구경하기 힘들어.
2: 오, 와, 보세요.
3: 아, 진짜, 색깔이 딱 되네.
1: 진짜 색깔 딱 되네요. 아, 색상이가.
2: 이거 하나. 그러면 큰 거예요, 이거? 그러면.
1: 이거 보통 한 30년 돼요, 이거. 네. 30년 이하에요, 이거.
2: 30년짜리예요, 이게.
1: 우리가 네. 삼 캐고 있잖아요. 네. 그거 다시 물어줘야 돼요.
2: 네. 이렇게 또 내년에. 네.
1: 이거 아버지가 산삼이에요.
2: 아, 이거 여러 보면 진짜 네. 예쁘게 예쁘다. 그러면 이게 30년 정도 되면 이게 가격은 네. 얼마나 정도 돼요?
1: 가격대 중국에서 받자면 한 3,000원 가야 돼요, 이거요. 네. 한 60만 원 가야 돼요, 보통.
2: 이거요?
1: 예.
2: 와, 그래도 이렇게 진짜 제대로.
1: 어느 신세님 오니까 운이 좋아요.
2: 아, 예. 운이 저 진짜 좋았네요, 예. 진짜. 30년짜리 이게. 그렇잖아요.
1: 이거 여기서 뭐 우리 동네 사람들 갖다 풀어놓고 찾아라 못 찾아요.
2: 우리는 진짜 신기하다, 진짜.
4: 백두산까지 와서 산삼을 캐네.
2: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산삼이네, 그래, 산삼. 그럴까요? 산삼 애기라고 하는 건 산삼이잖아.
1: 그거 돈 떠나가지고요. 선생님 하나 오늘 선물 드릴게요. 좀 사랑에 갖다 주세요.
4: 사랑에 갖다 주세요.
2: 그러니까 이게 사랑 절대 못 먹고요. 못 먹겠는데 이게 너무 귀찮아.
1: 아니, 지금 삼 싸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이끼, 이거 이끼예요. 네. 아니면 이거 안 싸면 수분이가 없어지고요. 사면 상할 수 있잖아요.
2: 진짜 보장도 죽인다 진짜.

0: 아니죠. 닮았긴 닮았는데 조금 틀린가. 이건 똑같이 생기는 게 아닌가? 보세요. 똑같이 생기지 않아요?
1: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0: 아, 아니에요.
2: 이건 어가피. 어가피 있잖아요.
0: 아,
2: 똑같아요. 똑같이.
0: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2: 여기 햅자 보여. 여기 가시 같은 게 있어요. 햅자다 보세요. 이건 가시 같은 거. 아.
1: 보여주세요. 가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여기 옆에.
2: 여기 내다 보면. 보상 이거 햇빛에 보면 왜 가슴 아프지? 햇빛 딱 비치더라고.
0: 모르겠다. 와, 바로 근데 바로 보시면 아니까.
2: 예. 네. 가슴에 맥노라 있잖아요. 그리고 나면 여기 쨔노래요. 보기 더 소화래요.
0: 아.
2: 쨔노라.
1: 뭐라고 하세요?
0: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대답만 했습니다.

0: 조심 조심.
1: 네, 괜찮아요.
2: 야, 야, 여기다 멈춰. 어? 아, 여기 있어. 오. 내 입삼이요. 내 입삼, 새 입삼.
3: 어, 이거 완전 예. 트, 이거 색깔이 틀린데?
2: 아, 똑같은데요. 예. 여기 잎이 네 개 짜리고요.
0: 아, 근데 이거, 이게 꼭이, 와, 예. 똑같다. 예. 여기, 와, 여기 또 하나 있다.
2: 두 개, 두 개.
0: 두 개. 예. 여기 두 개 있다, 두 개. 엄청 큰 거 있어. 피리.
2: 아, 야, 이게, 이거 좋다, 야. 잠깐만요. 예, 요거 세 잎이고.
0: 이거는 세 개 똑같아요. 예, 이건, 이건 네 개.
2: 요건 잎이 네 개잖아요.
1: 예. 뭐가 네 개?
0: 이게, 그러니까, 그 줄기. 네.
2: 하나, 둘, 셋, 네. 요거는 세 잎이고. 요거는 어린애고, 요거는 중년이고요. 이 산사토리. 이거 좋은 거예요. 네.
0: 아이고.
2: 와, 이긴다. 예.
0: 와, 우와. 진짜 길어.
3: 보여주면 여기 보여요? 어, 이게 여기서 이렇게 길어요. 여기, 네. 여기서 여기까지.
2: 돌 빼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 제가 찾은 거예요. 두뿌리요, 쌍둥이.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0: 와, 이건. 근데 두 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네. 옆으로 붙어
2: 그러니까
0: 있어요?
2: 씨가 새들 있잖아요. 물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집 물어갈 수도 있고 어디다 물어놓고 어디가 떨어지면 삽 나오는 거예요. 야, 방초. 방초. 와, 십삼. 어? 오, 아차. 와. 여기 가세요.
0: 또 왜? 거기서 또 찾으셨대요?
2: 아까 저 밑에서 딱 보니까 딱 보이네. 님에, 네, 저 밑에서 딱 보기 와봐. 네 입상. 네 잎이네. 사방초. 저기서 딱 보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0: 와. 와, 진짜 크네. 아. 네네. 진짜 큰 것 같은데 이거. 와, 이거 진짜 크다. 하나씩.

0: 그죠? 네?
1: 아하.
0: 그럼 예전에 봐요. 저기, 실 크기가, 네, 그래요.
2: 여기 오세요. 예? 엄청 큰 거 나왔어요.
3: 충분하면, 너무 욕심이 부르면 안 돼요, 사장님이.
2: 아니,
3: 뭐, 세 개라면 충분합니다. 뭐, 욕심 부르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2: 글쎄, 요것만 가지고 갑시다요.
3: 아니, 그게. 저게.
2: 오늘 진짜 운이 좋아요. 한국에서, 여기 TV에서 이렇게 오니까 보이는 것 같은데. 진짜 오늘 운이 좋아요, 여기. 이거 어제는 우리 3일째 됐다는데 못 봤는데 오늘 보이네요, 이거. 이거 사무도 해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사는, 사무 자는 사람이 있어요. 한 뭐 3년, 4년씩 자다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0: 어? 이 사삼이 어찌가 뭐 이 삼로 우리 남극부지 안 들어가요. 사삼 들어가요.
1: 그러니까 이거 자연 진짜 자연산이라는 거죠?
0: 네, 진짜 자연산. 야, 이 제삼이다 이거. 야? 와라 끊어졌다 이거. 야, 아이 먹기요. 아, 서.
1: 서.
0: 아, 좋다. 야, 야 이거 캐다. 이거는 완전히 산삼이에요, 산삼. 이건 나무 뿌리
1: 들어갔어.
0: 이거 진짜 산삼 같아요.
1: 진짜 산삼이래요.
2: 아, 진짜? 진짜 산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0: 저 인삼 같은 건 못 들어갔는데 이게 나무 뿌리 들어가잖아요.
2: 아, 그러면 진짜 산삼?
0: 네, 그건 진짜 산삼 나오는 거예요.
2: 와, 나무 쪽으로 있는 거 확실히 틀린 거네요.
0: 하지만, 그래서 뭐.
2: 여기 다, 다, 이 나무잖아요, 이거.
0: 응? 와. 그만 못하네. 근데 도대체. 아, 이게 불러졌네. 이 약통이가 길잖아요.
2: 네.
0: 약통이가 길면 이 약통이가 클 수도 약이가 이 차 있는 거예요.
2: 이런 거는 그건 몇 년 전도 됐나요?
0: 한 40년 됐어요.
2: 이것도. 네. 이게 40년 정도 됐어요.
0: 네. 이게 보통 40년 넘어요, 이거.
2: 이게 얼마 정도 합니까, 이런 거는?
0: 이거는.
2: 이게 진짜 상상인데.
0: 네, 80, 100이요.
2: 아, 이게 100만 원 안 돼요. 와, 이제 자기 이게, 저기 이렇게 있는 거. 40년 옆에 있었는데, 네. 미안하다. 진짜 고맙다.
0: 이 나무도 한 40년 됐어요.
2: 그러니까. 와.
0: 오늘에 여기 오니까, 이거, 저 우리 선생님 와서 오니까 운이 좋고요. 진짜 산신행이가 예쁘게 이렇게 많이 내줬어요, 오늘.
2: 네.
0: 뭐 3일 정도 와도 한 뿌리 두 뿌리밖에 못 보는데 오늘 네 뿌리 보니까
2: 지금 4개예요 4개.
0: 네, 진짜 우리 선생님 덕분에
2: 아유 아니죠 아닙니다. 제 덕분이 아니죠. 아 이거 보세요. 4개. 이거 진짜 되게 커요. 이거. 왜 이게 비싼 건지 가치가 있는 건지 느낌이 뭔지 알겠습니다. 이게 뭐 몇백만 원 하면 와 기분 좋다고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직접으로 가서 이게 보고 따서 이게 하는 게 느낌이 아 뭐 천만 원 이상 되는 거죠. 돈 따지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거는. 와 덕분에 이게
1: 저희도 오늘 오면서 사실은 한 뿌리만 뿌리면 좋겠다.
2: 그래도 이거 4개예요 4개.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약간 아까 처음에 욕심이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욕심이 부르서 이게 너무 4개짜리 4개도.
1: 예 가자.
0: 천천히 오세요.
2: 네.
0: 솔직했네요. 여기다 쌀 거예요.
2: 아, 이거야.
3: 한 손에 지금 몇십만 원 있는 거예요?
2: 아니, 몇십만 원 아니에요. 100만 원 넘죠. 예. 네.
1: 200만 원
2: 넘을
0: 거예요? 예, 예. 그럼 목이 안 불러져요.
2: 아, 네.
0: 이렇게 하면.
2: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가자. 이야, 땄다.
0: 산신행님 고맙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산에 고맙다고 해야죠. 아. 이게 산삼이에요.
0: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즐겁고요.
2: 아니요 아니요. 오니까요. 저도 너무 좋은 경험했습니다.
0: 오늘 이거 많진 않지만요.
2: 어, 이거 뭐? 아 네, 저요?
0: 너무 수고. 하고 고생했어요.
2: 아유 근데 네. 사실 너무 좋은 경험했으니까
0: 그래서 네. 많지 않아도
2: 아유 이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돌아오시다. 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아유 와 예 네,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0: 네. 네. 아 좀 더 시쳐서 드셔요.
1: 산삼인 거예요?
0: 이거 산삼 똑같아요.
4: 어디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이거?
0: 이거 얘도
4: 아 여기서
0: 아니요 이거 잘라가지고요. 이거 허준이 여요 여기다가. 혹시 반응 오잖아요. 막 열나고 할 때, 내도 요거 드세요.
2: 아, 이거, 열이 나면 이거예요?
0: 네.
2: 차가워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향이. 와, 향 큰일 나.

0: 소다 소다.
1: 엄청 세네요.
2: 이따가 쌍꺼풀 나와요.
1: 아, 커피 나온다고?
2: 아, 좋죠.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0: 60, 70, 80, 90, 92 괜찮은 것 같은데?
1: 뭐 아침에 맛있는 거 있으면 먹을 수 있겠네요.
0: 와 대박이다 진짜.
2: 연변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이에요. 수상시장이라고 아침 시장에 가셔도 되고. 예.
0: 수상시장은 뭐예요? 수상? 이건가? 소시장? 이건 아니죠. 시장. 수상시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2: 여기에 가고 싶은데.
0: 여기에 가고 싶어요, 여기.

0: 그만. 그만. 아, 이거? 거쳐? 오케이.
1: 이거 스리올로 도시야.
0: 오케이.
1: 스리올 도시.
0: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2: 그럼 이거 사면 되겠다. 여기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며칠 됐습니다, 이제.
1: 이미 많이 먹었어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1: 이미 알아봤어요.
2: 아니요,
1: 그치, 번호 안 해요.
2: 그걸 내가 엄청 크게 봤거든요.
1: 사랑이 애기 때부터 봤어요.
0: 아,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1: 많이 나오잖아요.
0: 아유, 아유. 아, 네.
1: 그래서 사고 싶다.
0: 네. 그 반대예요, 반대예요, 아버님. 그거 반대로 보세요. 예, 예, 예.
1: 잘 나옵니다.
3: 아, 어머니, 같이, 어. 아,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1: 이렇게, 엄마.
3: 하나, 둘, 셋. 자서 죽을래?
0: 아, 이쪽으로요? 아, 예, 알겠습니다.
1: 여기 내리면 바로 주유소 시장이에요. 저기, 불시장.
2: 저희 수성 시장.
0: 감사합니다. 와, 사람 많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마사지 같은 거 있네. 와, 그날 평일 아침에, 와. 그래, 한국 시장 것 같은데, 그냥. 우리나라 시장 비슷하잖아, 이게. 와, 떡볶이 같은 거. 재밌네.

0: 아, 맛있다.
1: 라이 봐라. 아, 맛있죠?
0: 얼마예요?
2: 谢谢。
3: 정탐 안녕하세요.
0: 와, 여기 진짜 좋다. 여기
3: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0: 바로 왔다. 정탐 네.

0: 와, 이거 하나에 4,000원. 와, 맛있다, 이거. 와. 그냥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랑 비슷해요. 맛은. 예, 너무 맛있어요. 이런 고기. 얇은 고기. 와, 이거 4,000원이라면 진짜. 맛있다 이거. 와, 고수를 내가 고수 근데 고수를 넣는 거 사실은 한국에서는 없잖아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약간 태국 음식이 바뀌어서 어려. 아, 맛있네. 마지막 이거 좀 넣어볼까. 아. 좀 매콤하고 맛있어 이거. 어, 집어넣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네. 아, 와, 맛있다. 와, 아침에 이렇게 먹으니까 든든하네 진짜. 와.
1: 가끔 결제하셨어요
0: 선생님. 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2: 너무 팬이다.
0: 아이고, 아이고.
2: 사랑이야, 봐봐.
0: 예,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아, 네, 아유, 아니요. 뭐 안 되는데 그런 거 하면.
1: 제 친구가 금방 저한테 전화 왔거든요.
0: 아, 예.
1: 어, 차에서 만났다고.
0: 아, 그 버스 타고 만났어요.
1: 네.
0: 예, 아, 막, 아, 그
1: 친구.
0: 아, 진짜. 아, 진짜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사랑이가 대단한 거네, 진짜. 내가 다 대단한 거 아니라. 아, 어머니, 아, 거기서 아, 기다리고 계시네. 아, 안 된대. 아, 어머니, 또 사주신다고 하는 거잖아. 안 되는데. 아, 어머니, 아, 어머니, 제가 살게요.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사드릴게요. 어머니, 이거 안 사도 되는데.
1: 뭐. 아니요, 여기 중국에 왔으니까, 네. 이거 어쩔 수 없지. 아니, 내 고향이니까. 제가 어릴 때 태어나 여기서 자랐고.
0: 예. 네.
1: 아빠, 엄마는 다 그저 서울을 이렇게 높이 보거든요. 저도 네. 지금 서울에서 와요. 나 아. 서울이 너무 좋아.
0: 아, 너 괜히 여기 왔네, 그래. 진짜, 시장에. 어, 안 되는데.
1: 이렇게 보게 돼서 제가.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너무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어머니. 네네네. 네. 또 어디서 볼게요. 예, 예. 아이고, 아. 아, 마음이라도 진짜. 이거 주세요. 엄청 돈 나왔다. 이렇게 사도. 마지막은 제 혼자인데 이렇게 마지막 남았습니다. 30. 딱 8,000원 남았습니다. 가져가서 그 현금 바꿔서 네, 이게 또 거기서 쓰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 쇼에서 뵙겠습니다. Yeah. 중국 다음에 여기 왔다.
3: 제 경험상 여행 난이도가 좀 높은 곳이에요.
4: 왜 네. 여행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
0: 야, 우찌야! 야, 같이 가야 돼, 너.
4: 이제 정신 없어. 셋이 같이 있는데도 소통이 안 돼.
0: 제발, 그만! 그만!
4: 천개.
0: 천개?
4: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쏘리.
5: 아. 아. 아. 아. 아.
0: 오케이,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갈 수 있어.
3: 아, 이 공식형 뭐야?
0: 감당돼!
6: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7: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8: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7: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희생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파!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을 모으고 돈을 투자를 해야 되죠. 재테크라는 말을 항상 또 듣게 되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재테크인데요. 돈을 좀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공부도 많이 하고 분산 투자를 좀 해야 된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 얘기들을 영어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돈을 벌고 쓰고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번 돈을 이렇게 좀 불리는 거죠. 자본 소득을 좀 늘리는 것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투자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네요. 뭐 재테크라는 단어가 따로 영어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money tech 이런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invest란 말을 계속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가 이제 좀 풀어봐야 될것 같은데 투자하다는 일단은 invest죠. invest 동사잖아요. 그죠? invest 동사 투자하다. 명사로 쓸 거면 make 동사가 유난히 많이 나오네요. 그죠? 우리 이번 주첫 주제부터 make money, make a living, make ends meet. Make investments. 투자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Make investments. 들어보세요.
1: Make investments. Make investments.
0: 됐죠? 그래서 우리 하다의 의미가 누가 아니라 make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분산 투자는 뭐예요? 하나에 다 이렇게 몰지 말고 이렇게 spread가 뭐예요? 퍼뜨리는 거죠. spread. 자, 그 친구를 하나가 도와줘야 돼요. spread out. 구동사 spread out. 무슨 뜻이에요? 분산시키다. Spread out one's investments. 복수. 일반화시켜서. 투자한 돈을 이렇게 좀 분산시키다. Spread out one's investments. 한번 더. Spread out one's investments. 투자한 걸쭉 분산시키다. 자, spread out one's investments. 들어볼게요.
1: Spread out one's investments. Spread out one's investments.
0: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관리라는 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산 관리. 자, 이건 뭐냐면 asset 들어보셨죠? asset. 요거는 그냥 단어를 같이 좀 알아둘게요. 뭐 개인도 개인 자산이 충분히 있는 거죠. 기업만 자산이 있는 게 아니죠. 사람도 그냥 개인도 그냥 본인의 어떤 자산을 asset이라고 하는데 그걸 관리한다는 의미로 management. asset management. asset management라고 합니다. 들어볼게요.
1: Asset management. Asset management.
0: 좋습니다. Asset Management. 요거 같이 알아도 좀 좋을 것 같고. 자, 요 중에 제가 봤을 때 분산 투자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얘기인 것 같으니까 요걸로 영작해 볼게요. 전문가들은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을 좋다고 조언한다. 항상 듣게 됩니다. Spread out 하라고. 전문가들 뭐라 그래요? Expert 하면 되겠죠? 조언한다. Experts say. 그냥 뭐 말하는 걸 조언이라고 보고. Experts say that it is wise. 좋다. 좋다를 그냥 wise라고 불렀어요. 현명하다. Experts say that it is wise. 갈게요. To spread out your investments. You는 너, 이게 아니라 일반인을 지칭할 때 그냥 you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you는 일반화예요. Your investments. Your investments. Experts say that it is wise to spread out your investments. 들어볼게요.
1: Experts say that it is wise to spread out your investments. Experts say that it is wise to spread out your investments.
0: 자, 투자하다에서 기본은 뭐냐면 invest라는 동사를 쓰고 영어에 있어서 in을 붙여야 됩니다. in. invest in 어디? 이거 할 건데 자, 부동산은 property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긴 해요. property는 건물이나 아파트나 주택이나 땅 이런 걸다 뭐라고 그래요? property라고 합니다. property. 그래서 invest in property 하면 건물이나 현재 딱 눈에 보이는 거 뭐에 투자하는 거죠. 뭐 상가를 살 수도 있고 invest in property. invest in property 들어볼게요.
1: Invest in property. Invest in property.
0: 네. 좋습니다. 주식은 뭐라고 그래요? stocks라고 하죠. 단어 하나만 더 알려 드릴게요. equities. 이것도 유가증권을 부르는 말이다. 이것도 주식이에요. stocks and equities. 똑같은 말이에요. 네. stocks and equities. invest in stocks and equities. invest in stocks. 주식 and equities. 유가증권류 다 말해서

0: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1: Invest in stocks and equities. Invest in stocks and equities.
0: 서학개미, 동학개미 이런 식으로 개인도 주식도 사니까. 자, 가상화폐를 아예 주제로 다뤄드릴게요. 한 번은요. 가상화폐, 블록체인, NFT 한 번은 아예 주제로 담아가지고 여러분하고 일주일 내내 좀 해볼 텐데 가상화폐 용어로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하나의 종류고요. 가상화폐 뭐라 합니까? 이거 들어보셨죠? Cryptocurrency. Cryptocurrency. 이 단어 모르셨으면 외울게요. 가상화폐 앞으로 계속 듣게 되실 겁니다. Invest in cryptocurrencies. Invest in cryptocurrencies. Cryptocurrencies. 자, 종류가 여러 개니까. 뭐 이더리움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자, invest in cryptocurrencies. 그랬으니까 가상화폐에 투자하다. 암호화폐라고도 하고요. 들어볼게요.
1: Invest in cryptocurrencies. Invest in cryptocurrencies.
0: 맞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됐고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 20대, 30대가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가상화폐 투자는 아까 invest in cryptocurrencies고 젊은 사람들 Many young people have started 시작했다 to invest in cryptocurrencies. Many young people have started to invest in cryptocurrencies. Cryptocurrencies. Cryptocurrencies. 여기 조금 힘을 주세요. 자, 이거 들어볼까요? 네.
1: Many young people have started to invest in cryptocurrencies. Many young people have started to invest in cryptocurrencies.
0: 좋습니다. Many young people have started to invest in cryptocurrencies. 자, 근데 등락이 워낙 좀 심하고 그래가지고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막 몇 배씩 오르고 하루에 몇 배씩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자,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해서 저위험, 저수익, 고위험, 고수익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이제 재테크의 기본은 리스크를 판단하고 내가 요거를 리스크를 좀 가져가면서도 수익을 높게 볼 거냐 아니면 좀 안전한 투자로 가느냐 요거일 것 같은데 투자 수익률 많이 들어보신 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있습니까? ROI 들어보셨죠? ROI 가성비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잖아요 내가 시간을 이만큼 들였는데 오는 결과가 없어 ROI가 낮다 하잖아요 많이 하실 겁니다 Return on Investment라고 하는데 이 Return이 뭐 돌아오는 거니까 사실 결과물로 봅니다 그래서 Return 자체를 수익으로 봐요 Return on Investment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돌아오는 수익을 뭐라고 그래요? ROI Return on investment. 들어보세요.
1: ROI. Return on investment. ROI. Return on investment.
0: 투자는 investment고 저위험. 위험은 risk고 수익은 return이잖아요. Return 갖다 쓰고. Low risk, low return investment. 채권 같은 거. Low risk, low return investment. 저위험, 저수익 투자. 들어볼게요.
1: Low risk, low return investments. Low risk, low return investments.
0: Low risk, low return investments. Okay? 자, 반대로 high가 있죠. High risk, high return investments. 아마 뭐 주식도 그렇지만 가상화폐가 최고의 그 예인 것 같아요. 최고의 예잖아요.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고위험이죠. 고위험군 투자 방식이죠. 가상화폐는. 그렇지만 리턴이 좀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리턴이 나오기도 해요. 네? 막 100배, 1000배도 오르는 것도 있으니까. High risk, high return investments. 들어보세요.
1: High risk, high return investments. High risk, high return investments.
0: 자, 그러면 EFT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EFT 들어봤을 겁니다.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가지고 상장 지수 펀드를 말하죠. 말 그대로 그냥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펀드에 투자하는 거죠. 자, 그냥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 같은 경우도 그냥 펀드 같은 데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좋아. 이런다면 ROI, 투자 수익률 아까 했죠? ROI could be better if you invest in ETFs. 자, ETF가 여러 가니까 invest in ETFs. 그래서 더 좋을 수 있다. ROI가 투자 수익률이니까 The ROI could be better if you invest in ETFs. 들어볼게요.
1: The ROI could be better if you invest in ETFs. The ROI could be better If you invest in ETFs.
0: 좋습니다. 정리할게요. 분산 투자하다. Spread out one's investments. 들어보세요.
1: Spread out one's investments. Spread out one's investments.
0: 가상화폐. Invest in cryptocurrencies. Cryptocurrencies. 들어볼게요.
1: Invest in cryptocurrencies. Invest in cryptocurrencies.
0: 투자 수익률, ROI, return on

0: investment 들어볼게요.
1: ROI, return on investment. ROI, return on investment.
0: 자, 오늘은 재테크가 주요였습니다. 아주 유용한 단어들 많았으니까요. 잘 쓰실 수 있는 단어들 되셨으면 좋겠네요.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검색하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Hydrate versus moisturize. Hydrate versus moisturize. Yeah,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hydrate 그리고 moisturize입니다. 뭔가 화장품 관련돼서 이 두 단어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차이점은 뭘까요?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 볼게요. Hydrate. 이거는 발음을 high, 그러니까 high 할 때 high. 그다음에 drate. drate는 이름절로 읽으셔야 돼요. drate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drate. 여기서는 D 발음보다는 D가 R랑 같이 합칠 때 J 발음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읽으셔야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drate, 원어민들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J 발음으로 drate, drate, hydrate 해볼게요. Hydrate, hydrate, very good. Okay, hydrate. 이거는 몸의 수분을 공급해서 보충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hydrate means to really, really absorb hydration or water or moisture into the bod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Drink plenty of water to stay well hydrated. Sports drinks will keep you hydrated while active. Hydrate. 수분을 공급하다. Hydrat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몸에 수분 공급하는 걸 잊지 마.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네. 수분을 마시라는 말이겠죠.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다시 한번요.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Okay, drink lots of water.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두 번째 문장입니다. Drink plenty of water to stay well hydrated. Drink plenty of water to stay well hydrated. 수분을 잘 유지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 네, 여기서는 hydrate가 well hydrated. 여기서는 형용사로 나왔네요. 이거는 수분을 잘 유지하기 위해. Okay? To stay well hydrated. 뭐 해야 돼요? Drink plenty of water.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Drink plenty of water to stay well hydrated.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Sports drinks will keep you hydrated while active. 네, sports drinks는 이온 음료고요. 이거는 내가 활동 중에도 수분을 유지시켜줄 거야. 그래서 유지시켜주다, keep 동사 써야 되겠죠? Sports drinks will keep you hydrated.

TH 발음이 나와야 돼요. Moisturize. Moisturize. 네, 이거는 촉촉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특히나 화장품에 대해서 정말 이 moisturize 단어 많이 사용하죠. 네, moisturize는 피부에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 촉촉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hydrate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좀더 포괄적인 단어겠죠. 뭔가 수분을 채우는 건데 뭐 마시면서 채울 수도 있고 뭐 발라서도 물론 채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moisturize 같은 경우는 그냥 피부에 뭐를 발라서 촉촉하게 하는 겁니다. 자, 문장도 한번 볼게요.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You should moisturize every day for healthy looking skin. The sanitizer moisturizes while it disinfects. Moisturize. 촉촉하게 하다. Moisturiz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그녀는 크림으로 자신의 손을 촉촉하게 했어. Moisturized. Moisturized.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You should moisturize every day for healthy looking skin. 네, 화장품 회사들이 이런 말 자주 하지요. 건강한 피부를 위해 매일 수분 공급을 해야만 해. You should moisturize every day for healthy looking skin. 좋아요. 세 번째 문장 볼게요. The sanitizer moisturizes while it disinfects. 네, 요새는 세정제들이 정말 다양하고 기능도 되게 다양하고 뭐 향도 되게 좋잖아요. 네, 손 소독제는 hand sanitizer 그리고 그냥 세정제는 sanitizer라고 하는데요. 그 세정제는 소독하는 동안 수분을 공급해. 그럴 때는 the sanitizer moisturizes while it disinfects.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The sanitizer moisturizes while it disinfects. The sanitizer moisturizes while it disinfects. 정리해드릴게요. 네, hydrate는 몸에 수분 공급하는 거죠. Hydrate. 그리고 주로 hydrate 얘기할 때는 이제 수분 혹은 물이 아니면 뭐 이온 그런 음료 갖고 이제 수분을 채우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뭐를 발라서 하이드레이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이드레이트 같은 단어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근데 모이스처라이즈 같은 경우는 그냥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림 아니면 세럼 아니면 토너 통해서 이제 촉촉하게 만드는 거죠. Alright,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Well done. Don't forget you can check out our website at www.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Hey, Megan.
1: Hey, Hanu.
0: Good to see you again.
1: Good to see you.
0: So, what is this week's theme?
1: This week's theme is fitness.
0: Fitness. 이번 주에 계속해서 피트니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m-hmm. 신체 활동과 관련된 건강이죠. Mm-hmm. 그래서 몸이 얼마나 탄탄한지 튼튼한지 피트니스라고 그냥 mm-hmm. 표현하기도 하고요. Mm-hmm. 자, 이게 이번 주의 주제고 테마고
1: right.
0: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뭘까요?
1: Oh, so for today's topic, we'll be talking about this. Friends can affect fitness.
0: I agree.
1: Cool.
0: 네. Friends can affect fitness. 친구들이 본인의 피트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공부해 볼 거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1: We have Alex who is from the USA.
0: 네. 자, 알렉스 씨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공부를 계속해 볼 텐데 먼저 요약 문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1: All right, let's call him out and listen to his speaking summary. Alex 씨,
0: 나와 주세요.
2: Your level of fitness might be determined by the friends you have. Your level of fitness might be determined by the friends you have. Your level of fitness might be determined by the friends you have.
0: The friends you have.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문장 확인해 보시죠.
1: So Alex said, your level of fitness might be determined by the friends you have.
0: 그러니까 will be 아니면 is가 아니고
1: might be
0: 좀 조심스럽게 말하긴 yeah. 했어요.
1: It could be.
0: 네,
1: right?
0: It's possible. It might be. 예. 그래서 결정될 수도 있어요. Might mm-hmm. be determined by the friends you have. 친구들에 mm-hmm. 의해서. 무엇이? Your level of fitness. Your level of fitness라는 것은 몸이 얼마나 탄탄한지. Mm-hmm. How strong you are.
1: Yeah, how strong
0: fast you can walk or run.
1: Yeah.
0: 그런 것들.
1: Yeah, something like that.
0: Yeah. How fit you are.
1: Yeah, basically how fit you are, but 네. it could be both like how much work you can do
0: yeah.
1: or how good your body looks.
0: Exactly. 자, 그러면 이 내용 파악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듣고 공부를 더 이어가 볼까요?
1: All right.
2: Your level of fitness might be determined by the friends you have. Your level of fitness might be determined by the friends you have. Your level of fitness might be determined by the friends you have.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소개는 어려운 단어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중요한 단어들. 첫 번째, rarely, rarely, really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rarely. 그래서 드물게 아니면 거의 하지 않는 거를 가리킬 때 좀처럼 뭐뭐 하지 않다를 뜻할 때쓸수 있는 말이고요. rarely. 그리고 결정하다, determine. 결정하다 같은 경우에는 약자로 어떨 때 많이 들어가 있냐면 TBD라고 해서 여행사에서 어떤 일정을 받거나 어떤 회의록 같은데 TBD라고 쓰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때 to be determined라는 뜻으로 쓰는데 그냥 많이 TBD라고 씁니다. 먼저 발음 연습을 간단하게 하고 공부 이어가 볼까요?
1: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rarely, rarely, rarely. And lastly, we have determine, determine, determine.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Alex'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Fitness. Fitness is something that we all need to worry about. How strong we are, how fast we are, how well we can walk down the street or walk up steps. But how do we get fit? We always talk about exercise and, of course, what we eat, but we rarely talk about our friends. See, if you have friends who work out a lot, or eat well, or stretch, then you yourself will be more likely to do those things. Or, like in my case, I was around people who said, "Alex, you need to stretch more," so I got a yoga mat. Whatever it is, the friends you have could determine how strong or weak or flexible or not flexible or healthy you are in general. 5 more. How was that?
1: So you said five more, but only wound up doing one, I see.
0: 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5개 더 해놓고는 한 개만 하고 How was that? 어땠나요? 했는데요. It was not five.
1: It was not five for sure.
0: Anyway, let's go back to the beginning of the story.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문장 하나하나씩 끊어서 보겠습니다.
1: All right.
2: Fitness. Fitness is something that we all need to worry about. How strong we are. How fast we are, how well we can walk down the street or walk up steps. But how do we get fit?
1: Fitness. Fitness is something that we all need to worry about.
0: 네, 피트니스. 지금 요가 매트 같은 곳에 누우면서 보니까 뭔가 운동을 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Right.
0: 그래서 네, 문맥과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고요.
1: I think so.
0: 피트니스는 it's something that we all need to worry about. 우리 we all이니까 우리 모두 all of us.
1: Yes, all of people.
0: Yeah, all the people in the world.
1: Humanity.
0: 그래서 we all 해도 되고 all of us 해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all of us라고 할 때의 이제 품사와 we all 할 때의 품사는 조금 달라지지만 의미는 같죠. 그래서 we all need to worry about.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피트니스가 형용사로는 fit에서 왔다는 거, 관련되었다는 거는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가끔 다른 과학 쪽 문맥에서는 이런 것도 보실 거예요. Survival of the fittest.
1: Fittest.
0: 거기서 말하는 fittest는 이제 잘 적응한. 그래서,
1: Yeah.
0: 네.
1: In that case, it's how well the animals or people survive in the environment,
0: Yeah,
1: right?
0: how well they have adapted
1: Adapted.
0: to the environment. 그래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적자 생존이라는 그 용어 있잖아요. 그때도 survival of
1: Of
0: the
1: the fittest.
0: fittest가 쓰이는데 그때는 가장 몸이 좋은 사람의
1: No.
0: 생존은 아닙니다.
1: Yeah, who's better adapted
0: 네.
1: for that environment?
0: Okay.
1: And per thing, it's different,
0: 네,
1: right?
0: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1: Okay.
0: 다음 문장 바로 보시죠.
1: Okay. He says, how strong we are, how fast we are, how well we can walk down the street or walk up steps.
0: 여기가 이제 피트니스의 정의에 가깝죠. 그래서 뭐다 나열한 건 아니지만 how strong we are,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how fast we are, 얼마나 빠른지. 보통 이제 빠르다는 거는 그냥 달리기
1: Yeah,
0: 할 때,
1: running, right, running.
0: 뭐 how fast we are in cooking 이런 거 아니고요.
1: No.
0: 그냥 달리기.
1: Definitely running or something.
0: Yeah, or walking.
1: Or reactions, like physical reactions.
0: Yeah. 반응 속도 같은 거. 그다음에 how well we can walk down the street or walk up steps. Mm-hmm. 길을 걷거나 계단 오르는 걸 얼마나

0: how well 잘할 수 있는가. 나머지는 다 설명드렸고 그 walk down the street하고 walk up steps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walk up steps는 당연히 오르는 거 맞아요.
1: Of course, that means you're literally going up to the second or third or however 네. many floors.
0: 그래서 계단이라는 것도 영어로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mm-hmm. 계단 여기 지금 평평한 땅에서 그 다음 위층이나 중간층까지 그 평평한 땅 갈 때까지 이 전체는 staircase예요.
1: Staircase,
0: 층계
1: yeah.
0: 전체 한 세트.
1: Yeah, 그리고 one set is a staircase.
0: 그런데 하나하나의 그것들을 다 steps라고 부르죠.
1: Yeah, a step. There are steps. Yeah, How many steps. steps are in this staircase? Mm-hmm. There are 10 steps in the staircase.
0: 그렇죠. 이 층계에 몇 개의 계단이 있는가? 이게 그게 바로 스텝인데요. 그래서 mm-hmm. walk up steps라고 한 거고 이게 무슨 다른 댄스 스텝이나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1: No, no. Yeah.
0: 그다음으로 walk down the street가 앞에 나오긴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up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여기선 down이 길을 따라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아니고 그냥
1: no.
0: 따라가는 거예요. Yeah. Walk along the street.
1: Along. You're just walking along or following the street or the road.
0: Walking on the street.
1: Yeah, on the street.
0: 네, 그래서
1: sure.
0: up과 down은 일반적으로는 반대 개념이지만 여기에서는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다음 문장 볼까요?
1: Uh-huh. Next he says, but how do we get fit?
0: 네, fit한 거, fitness를 가지는 거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how do we get fit? How do we get fit? 실제로 fit 해지려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탄탄한 몸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는 걸까요?
1: Well, let's find out what he has to say.
2: We always talk about exercise and of course what we eat, but we rarely talk about our friends.
1: We always talk about exercise and of course what we eat.
0: 맞는 말이죠.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운동 이야기, mm-hmm. 식단, 식사 이야기 많이 합니다.
1: Of course.
0: We always talk about exercise mm-hmm. and of course what we eat.
1: Yeah.
0: Exercise가 운동이라는 명사로 쓰였으니까 of course 다음에 what we eat를 그냥 명사 하나로 썼어도 비슷한 그 패턴으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Mm. Of course, food.
1: Yeah.
0: 그냥
1: exercise and diet.
0: Yeah, exercise and diet. Uh-huh. 식단. 그런데 그냥 what we eat 이것 자체도 음식이나 식단을 가리키는 대체하는 말로 정말 많이 쓰이잖아요.
1: Yeah, we use it.
0: 보통 하는 일, 직업을 가리킬 때에도 이거를 job, occupation, mm-hmm. profession 해도 되는데 그냥 what I do.
1: What I do.
0: 내가 하는 일.
1: Yeah.
0: 그다음에 학교에서 전공 같은 경우에도
1: yeah. what I study.
0: What I study. major라는 말이 있지만 yeah. what I study.
1: What I study.
0: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Yeah. what I eat, what I do.
0: 그다음에 다른 것들 예를 하나만 더 들자면
1: okay.
0: 그러니까 지금 what we eat 같은 경우에는 food나 diet가 어려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1: Right.
0: 그런데 상영,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내용, 뭐 뭘 상영하는지 이런 말들을 좀 상영, screening 안 떠오르면 그냥 what they show.
1: Oh yeah.
0: What they play.
1: What they show, what they play.
0: 쉬운 단어들을 이용해서 말을 풀어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1: Yeah.
0: All right.
1: For sure. Mm-hmm. Great. So next he gives us an odd example or an interesting one. He says, but we rarely talk about our friends.
0: Interesting point, right?
1: Yeah, we talk about diet and exercise, but we rarely talk about our friends.
0: 네. 그래서 운동과 음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we
1: rarely,
0: 네.
1: rarely
0: 드물게 좀처럼 뭐뭐 하지 않다. 그래서 rarely가 들어가는 순간 문장 자체가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정문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그래서 we rarely talk about our friends. 우리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하죠. 예문 하나만 볼까요?
1: For example, you could say I rarely make new friends these days.
0: 가끔씩 정말로 rarely가 그 나라 그 억양에 따라서 mm-hmm. 그 사람이 또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really랑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1: All right. Rarely. Rarely.
0: really.
1: In English pronunciation.
0: 미국에서는
1: rarely.
0: 아마 너무 다르니까 괜찮을 텐데
1: rarely.
0: 가끔씩. 그래서 주의하셔야겠고요. I uh-huh. rarely make new friends these days. 요즘에는 mm-hmm. 새로운 친구를 거의 사귀지 않습니다. 라는 mm-hmm. 예문 봤어요.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ee, if you have friends who work out a lot, or eat well, or stretch, then you yourself will be more likely to do those things. Or, like in my case, I was around people who said,
1: See, if you have friends who work out a lot, or eat well, or stretch,
0: see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컴마가 빠져 있고
1: mm-hmm.
0: 그냥 see if라고 하면
1: yeah. 뭐뭐 see if you have friends who work out.
0: 뭐뭐인지
1: okay, I'll ask.
0: 네. 확인해 보세요란 말이 돼 버립니다.
1: Yeah.
0: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see 원래 앞에 you가

0: 빠져 있어요.
1: Mm-hmm.
0: You see.
1: You see.
0: 그러니까 말이죠. 눈에 보이시죠?
1: Mm-hmm.
0: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요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또 see가 see 하고 뒤에 물음표가 붙은 경우라면 mm-hmm. 그거 보여요. Mm. 보이시죠? 해서 you see.
1: You see?
0: I told you 이런 you 느낌으로 쓸 수 있습니다.
1: Yeah, 네. I knew this would happen.
0: 그리고 see가 보다란 뜻을 갖고 있는 동사인 건 맞지만 보세요라고 할 때는 see라고는 안 하고요.
1: No.
0: 보통 look라고 할 거예요.
1: Yeah.
0: 그런 차이가 있어요.
1: Yeah.
0: 그래서 see 그러니까 you see if you have friends who work out a lot or eat well or stretch mm-hmm. 운동 많이 하는 친구들 아니면 eat well 여기서는 잘 먹는다기보다는 많이 먹는다기보다는 건강한 음식을
1: yes.
0: 먹는 사람
1: eat healthy
0: eat healthy
1: food.
0: eat healthy 그리고 or stretch 스트레칭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1: mm-hmm. then what he says then you yourself will be more likely to do those things
0: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those things라는 거는 working out
1: stretching
0: eating
1: well
0: eating healthy food So then you will 해도 되지만 you yourself will 하면은 자기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도라고 강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1: Mm-hmm.
0: Be likely to 하면은 확률이 높단데 more likely니까 더 높아지는 거예요.
1: Of course. The people we surround ourselves with can influence us, right? Mm-hmm. So next he says, or like in my case, I was around people who said
0: Or like in my case, 제 경우처럼 보면 I was around라고 했습니다.
1: Mm-hmm.
0: I was around people who said 또는 surrounded를 쓴다면 I was
1: surrounded by people who mm-hmm. said.
0: 그래서 I was around people who said 뒤에 나오는 내용을 말한 사람들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1: Okay, what did they say?
2: Alex, you need to stretch more, so. I got a yoga mat. Whatever it is, the friends you have could determine how strong or weak or flexible or not flexible or healthy you are in general. Five more. How was that?
1: So they said, Alex, you need to stretch more. So I got a yoga mat.
0: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었습니다 mm-hmm. 라고 앞에 나왔었죠. 그래서 그 말하는 내용은 Alex, mm-hmm. you need to stretch more. Mm-hmm. 스트레칭 더 해야 돼, 더 자주 해야 돼 mm-hmm. 라고 하니까 So I got a yoga mat. 뒤에 나오는 요가 매트를
1: yes.
0: 가리키고 있습니다.
1: Mm-hmm. He says next, whatever it is, the friends you have could determine how strong or weak or flexible or not flexible or healthy you are in general.
0: Whatever it is, 그게 어떤 분야의 것이든 간에, mm-hmm. 무엇이든 간에, in general, 맨 뒤에 나오죠? 대체로, mm-hmm. 그래서 중간 내용, the friends you have,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들, 주변 친구들이 could determine, 앞에는 might determine이라고 했는데, could determine, 여기서는 거의 의미가 같아요.
1: Yeah, they're the same in this case,
0: 네.
1: I think.
0: 그래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죠. 결정하다.
1: Determine.
0: 예문 하나 볼게요.
1: Mm-hmm. For example, you can say, Your score from this round will determine your ranking.
0: 다른 라운드도 있었는데 이번 라운드에서의 점수가 will determine your ranking. 이거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된다.
1: Mm-hmm.
0: 그래서 determine이라는 거는 물론 I have determined to do something 이럴 때도 내가 결심했을 때도 쓸 수 있지만 어떤 것이 영향을 줄 때도 쓰는
1: yes.
0: 말입니다. 그래서 determine how strong or weak or flexible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1: Mm-hmm.
0: or not flexible
1: mm-hmm.
0: 얼마나 힘이 센지 약한지 유연한지 뻣뻣한지
1: mm-hmm.
0: 그러니까 유연하지 못한지 or healthy you are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대요.
1: In general.
0: 네.
1: Perfect. And lastly, he says five more. How is that?
0: 네, 다섯 개 더 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아마 생략을 한 것 같은데요.
1: Yeah.
0: Five more 한 다음에 How was tha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문장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뭔가 누군가 새로운 음식을 눈앞에서 처음
1: oh, yeah.
0: 떠먹어봤어요. 그러면
1: yeah.
0: How was that?
1: Yeah.
0: 어때?
1: How was that?
0: 네.
1: Was it good? Was it bad?
0: 그럴 때도 쓸 수
1: 있고 cold, too salty?
0: 아니면 여기서처럼 뭔가 운동하는 모습이나 어떤 새로운 기술 같은 거 연마해서 딱 보여준 다음에 짜잔 한 다음에
1: Yeah, it's like, oh! How was that?
0: How was that?
1: Did
0: 어땠어?
1: I do a good job?
0: You always want a compliment in
1: yeah,
0: that case.
1: Yeah, you do, right?
0: 네.
1: You want people to see how well you did.
0: 네, 그럴 때도 쓸 수 있는 말인데요. 자, 그러면 전체 영상을 다시 볼까요?
1: Okay, sounds great.
2: Fitness. Fitness is something that we all need to worry about. How strong we are, how fast we are, how well we can walk down the street or walk up steps. But how do we get fit? We always talk about exercise and, of course, what we eat, but we rarely talk about our friends. See, if you have friends who work out a lot, or eat well, or stretch, then you yourself will be more likely to do those things. Or, like in my case, I was around people who said, "Alex, you need to stretch more," so I got a yoga mat. Whatever it is, the friends you have could determine how strong or weak or flexible or not flexible or healthy you are in general. Five more. How was that?
0: 네, 오늘의 핵심 패턴 볼까요? 첫 번째는 be more likely to 하면 뭐뭐 할 확률이 더 높다. 그냥 likely 자체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more까지 넣어서 연습해 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determine how one is, good, bad 같은 거 넣어서 얼마나 뭐뭐 한지를 결정하다 연습해 볼 건데요. 어떤 문장을 영어로 바꿀지 확인해 볼까요?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패턴인 be more likely to를 이용한 1번 문장은 그녀가 제일 먼저 도착할 확률이 더 높아요. She is more likely to arrive first. More는 사실은 그러면 누구의 무엇에 비교하는 거냐면 she's more likely to arrive first than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 비해서죠.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She is more likely to arrive first. She is more likely to arrive first.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이 문장을 혹시 그 다음 문장인데요. 오답을 만드셨다면 아마 이 부분 때문일 것 같아요. 그 이어폰. 우리말로는 이어폰이 거의 그냥 단수처럼 하나처럼 머릿속에 좀 인지가 되지만 영어로는 earphones 양쪽 다이기 때문에 복수죠. 그래서 that earphone 하면 딱 한쪽만 있는 거, 한쪽만 끼우는 거라든지 양쪽에 하나만 가리킬 거예요. 그래서 those earphones, those headphones, those pants처럼 익숙해져야만 하는 복수 개념인 것 같아요. Those earphones are more likely to break than maybe some other ones. 발음 연습해 보죠.
1: Those earphones are more likely to break. One more time. Those earphones are more likely to break.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그 다음으로 determine how 뭐뭐뭐 one is or someone is 이걸 이용한 문장은요. 날씨가 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를 결정해요. 이건데 the weather determines how happy I am. 이렇게 하면 됩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1: The weather determines how happy I am. One more time. The weather determines how happy I am.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last example.
0: 성격은 영어로 personality. 그래서 성격이 우리가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인내심이 많고 적고 합니다. Personality determines how patient we are. 이런 문장 만들어 봤습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Personality determines how patient we are. One more time. Personality determines how patient we are. Perfect. Let's take a look at the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2: Fitness. Fitness is something that we all need to worry about. How strong we are, how fast we are, how well we can walk down the street or walk up steps. But how do we get fit? We always talk about exercise and, of course, what we eat, but we rarely talk about our friends. See, if you have friends who work out a lot or eat well or stretch, then you yourself will be more likely to do those things. Or, like in my case, I was around people who said, "Alex, you need to stretch more," so I got a yoga mat. Whatever it is, the friends you have could determine how strong or weak or flexible or not flexible or healthy you are in general. 5 more. How was that?
0: 네,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마디 소개하겠습니다.
1: Alright.
0: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있죠. 아,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1: Oh, in English it's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at.
0: 네, 원래 어떤 거를 도와달라고 했다가 아, 다 됐어요.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1: You
0: you don't
1: don't have to
0: have
1: worry
0: to
1: about that.
0: worry about that. 아니면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켜지고 자동으로 꺼지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때 worry를 쓰기 때문에 처음 이 표현을 들으면 나 걱정 안 했는데요? 라고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1: Yeah, but in this case, it's slightly like, don't think about that,
0: Yeah,
1: right?
0: you don't have to
1: You don't have to,
0: do anything about
1: yeah,
0: it.
1: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righ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at,
0: 네, 마지막
1: right?
0: 한번 더.
1: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at.
0: All right.
1: Great,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이번에는 신체 건강과 친구들과의 상관관계 이런 내용을 담은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run marathons and am fit because my social group values it. Friends affect your health. I just finished a great workout this morning. I invited one of my work buddies to join me because friends help friends get fit.
0: 네, 첫 번째 포스팅부터 볼까요?
1: Prabhu says,
0: I run marathons. 저는 마라톤 달리기를 하고 and am fit. 그리고 저는 몸이 탄탄합니다.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Because my social group values it. Social group 하면 왠지 뭔가 소셜 미디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1: 내
0: 주변 사람들. 네. 사회적 그룹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딱딱하고요. 그냥 주변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Friends affect your health. 친구들이 당신의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그다음
1: Carmelita says,
0: I just finished a great workou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운동 정말 잘 됐대요. 즐거웠다 이런 말도 되겠고요.
1: Yes.
0: 운동 잘 된 거죠. I invited one of my work buddies to join me. 그 work buddy는 직장 동료예요.
1: Yeah,
0: 같이 일하는
1: co-worker.
0: 사람. 네, co-worker, 동료를 초대했는데 왜 초대했냐면 because friends help friends get fit.
1: Mm-hmm.
0: Friends help friends 뭐뭐뭐 이거 많이 쓰는
1: yeah.
0: 형태입니다. 친구는 친구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도록 돕는 거지 뭐
1: uh-huh.
0: 서로 돕고 하는 거지 뭐 이런 uh-huh. 의미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 그냥 get fit.
1: Get fit.
0: 네, 탄탄한 몸을 갖게끔 도와주는 거잖아라고 응용이 됐네요.
1: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for today,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Bye.

0: And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Okay, 친구들 반가워요. Okay, we will continue our book that's entitled What are the world's greatest races? 자, 세계적으로 어떤 경기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또 오늘은 어떤 경기가 있는지 궁금해요. All right, so we have our three vocabulary words for today, so let's take a look. Okay, so our first word is downhill. Downhill. 자, 내리막을 내려가는. Okay, so it's going downhill. The second word is to paddle. 자, paddle. 노를 젓다. 배를 타가지고 노를 막 젓는 거예요. And the third word is average. 평균이의. 평균이. Okay, very good. So these are the words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Let's begin. All right, so what kind of races will we find out about today? Let's start reading. How fast can a top cyclist go? Racing cyclists keep up speeds of 40 kilometers per hour. Downhill, they can reach speeds of 129 kilometers per hour. That's faster than cars on a motorway. 네, 자, 사이클 선수들은 엄청 빨리 가네요. 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자, 보통 시속 한 40km를 가는데, 자, 우리 첫 번째 vocabulary word downhill. 자, 내리막을 내려가는, 그럴 때는 they reach speeds of 129 kilometers per hour. 자, 시속 129km까지 갑니다. 친구들, 우리 엄마 아빠랑 차를 타고 고속도로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속도로 그 제한 속도가 뭐 한 100 아니면 110이에요. 그것보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와, 저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저 자전거 못 탈 것 같아요. 내려갈 때. Alright, 자, 여기서 잠깐 stop and think 한번 봐요. How fast do cyclists usually go? 자, 보통 이 사이클 하는 선수들은 얼마나 빨리 가나요? 네, 여기서 보면은 시속 40km로 가고 그리고 이제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129km로 달리죠. 오, 엄청 빨리 가네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on.
1: What's the oldest race still going? Dragon boats have been racing on Chinese rivers for over 2,500 years, making them the oldest racers. Racer fact. Dragon boats carry a drummer. The drum beat keeps paddlers in time, and it is key to a boat's speed and success.
0: 자, 친구들, 중국에서 이 드래곤 보트는 가장 오래된 경주자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냐면요. It says here, for over 2,500 years. 자, 2,500년 넘은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경주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팩트를 한번, 자, 한번 봐요. Racer fact.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 drummer, 북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Dragon boats에 북치는 사람이 한 명이 딱 있어요. The drum beat keeps paddlers in time. 네, 여기 우리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paddler이라고 나오는데 paddler는 노 젓는 사람이죠. Okay, to paddle, 노를 젓다. 네, 그래서 이 drum beat, 이 뻥, 뻥, 뻥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이 시간을 같이 잘 맞춰서 잘 연합이 되면은 이제 경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Alright, let's continue to read on.
1: How fast does a race car go? Formula One cars race at over 370 kilometers per hour. The cars could be built to go even faster, but they would come off the track at the bends. Racer fact. Formula One teams can change all four tires on a race car in under 2 seconds. This 1906 car won a long-distance race. Its average speed was just 23 kilometers per hour.
0: Can I drive a race car?
1: You can! Go-kart racing is a great way to try out motor racing. The kart sits so close to the ground that racing feels like super speed. Racer fact. The first go-karts used engines built to power chainsaws. Speed check. Go-kart speed 40-plus kilometers per hour.
0: 네, 경주용 자동차는 초고속으로 달릴 수 있죠. 엄청 빨리 달릴 수가 있죠. 네, 얼마나 빨리 가냐면요.
1: 370 kilometers per hour.
0: 시속 370km로 달리는 거예요. 엄청 빠르네요. 근데 친구들, 이것보다 더 빨리 달릴 수가 있대요. 근데 이 커브를 돌 때 더 빨리 돌으면은 트랙을 벗어날 수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합니다. 자, 친구들, 여기 레이서 팩트를 보면은 이 타이어를 교체를 하잖아요. 막 온 사람들이 확 붙어가지고 막 쥐쥐쥐쥐 해가지고 네, 그런 장면 봤을 거예요. 타이어 4개를 2초 안에 다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That's amazing. One, two, 다 끝났어요. 자, 여기에서 친구들 T-Y-R-E-S 여기 그 스펠링을 보이죠? 영국식은 T-Y로 많이 하고요. 미국에서는 T-I-R-E-S 이렇게 스펠링을 합니다. Alright, 자, 친구들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 1906년에 장거리 경주가 있었는데 이 차가 이긴 거예요. 그 당시에는 its average speed was just 23 kilometers per hour. 여기 average 우리 세 번째 단어인데 average는 평균의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평균 속도는 시속 23km였습니다. All right. Now, can I drive a race car? 저도 그런 거 좀 이렇게 운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1: Go-kart racing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go-kart racing은 사실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여기 speed check 보면은 시속 40km밖에 안 가는데 여기 key point가 the karts sit so close to the ground that racing feels like super speed. 자,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카트는 이 땅과 아주 가까워서 경주가 아주 초스피드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되게 낮으니까. 네, 그래서 아주 신나죠. Alright? 네, so these are the races that we talked about today. We'll stop here. 네, 가장 오래된 경기, 그리고 아주 빨리 달리는 차들. 네, 재밌네요. So let's see what kind of races we'll learn about next time. All right,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뭐 직장 영어라고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관계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예.
0: 자, 과장님 편이니 내 편이니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파트 1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아, 이게 진짜 네네. 뭐 회사 안에서도 뭐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누구 라인을 타느냐에 따라서 또 약간 뭔가 네.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0: 네. 그래서 이게 어, 너 저 사람 편이야? 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을 더 봐야 되겠지만요. 어, 왜 내가 과장님 얘기를 하는데 뭐 불만이 있었는데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과장님 편 들어주고 이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1: 서운해지죠.
0: Alright. 자, 그래서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긴 시츄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휴, 과장님이 스트레스 주시네.
1: 아이고.
0: 아이, 자,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하는 거
1: 네.
0: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요거 영어를 일단 만들어 볼 거고요. 두 번째 미션은요.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네. 요 내용을 해볼 겁니다. 문제가 좀
1: 이것도 예,
0: 길어요.
1: 10분 일찍 출근하라고 또 약간 무언의 압박이 있었나 보죠?
0: 살짝 있었던 것
1: 아,
0: 같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막 뭔가 한 명이 씩씩거리는 상황인 거예요.
1: 궁금하네요.
0: 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션에 도전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아, 과장님이 스트레스 주시네. 아,
0: Are you alright?
1: 과장님이 스트레스를 주시니까.
0: Stress. You
1: Yes,
0: stressed.
1: stressed.
0: Oh.
1: Yes. So, 그 my 그 senior.
0: Your senior,
1: Yes.
0: your boss.
1: Yeah.
0: 아,
1: 응.
0: go on, I'm all ears.
1: 응?
0: Go on, I'm all ears.
1: Only?
0: I'm all ears.
1: All ears.
0: Yeah, go on.
1: Go on. 아, 들어준다는 얘기구나. 가만 있어봐.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네. 매일 아침
0: What's wrong?
1: 10분 일찍. 그러니까 10 minutes early, I have to come here.
0: Oh, to the
1: Yes,
0: office.
1: every day. Oh my
0: Oh.
1: gosh.
0: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1: Are you friend?
0: Sorry?
1: Boss friend?
0: Oh, that's terrible. Oh, not
1: Okay.
0: terrible. Oh.
1: 여기까지다. Bye.
0: 아유, 벌써부터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1: 아유.
0: 한 사람의 편이라도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영어가 안
1: 맞아요. 아,
0: 되니까.
1: 저는 항상 어딜 가나 싸움 조장을 해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조용히 있어야겠어요.
0: Alright. 자, 오늘 너무너무 소중한 표현들, 우리 항상 그렇지만 또
1: 네.
0: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한다든가, 아, 얘기해봐라, 나잘 듣고 있다. 이런 것들 쉬울 것 같지만 막상 콩글리시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제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1: 어허,
0: 그래서
1: 예.
0: 이거 오늘 제대로 제가 픽스를 해드릴게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3: Go on, I'm all ears.
2: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3: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0: Okay,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미션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아휴, 과장님이 스트레스 주시네. 하고 직장 동료나 친구나 뭐 애인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네. My boss stresses me out. 오! 와,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0: 제가 비워둘까 하다가
1: 와.
0: 참았습니다. 덩어리라서.
1: 휴. 그러면은, 휴에 해당하는 거네요?

0: 그러면은
1: 방법은 많이 있는데요.
0: 네.
1: 에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0: 에휴.
1: 에휴.
0: 그러면 진짜 휴를 쓰면은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오케이. 이거 안 하고 그러면 아, 가쉬. 이렇게
1: 야,
0: 할까요? 어.
1: okay.
0: 가쉬 이렇게.
1: Alright.
0: 네.
1: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뭔가 한숨이 나오는 거는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혹은
0: 네.
1: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정말로 막 이렇게
0: 어,
1: 되는 게될
0: 그래
1: 수도
0: 되죠.
1: 있고. 오케이. 하지만 맞습니다. Gosh라고 하는 걸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 은근히 많이 썼었어요.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숨이 나오는 느낌, 조금 불만의 느낌을 얘기할 때 Oh gosh.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막뭐 rolling your eyes, right? like this, right? So,
0: 어허.
1: oh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자, 스트레스를 주다 나왔습니다.
0: 어허.
1: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콩글리시로 쓸 확률 높다고 했잖아요.
0: 네.
1: 스트레스라는 걸 명사로 쓴 다음에
0: 예.
1: 그걸 주다가 뭐예요? 주다.
0: 기브.
1: 그래서 give를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You
0: 오.
1: give me stress.
0: 맞지 않아요?
1: 들립니다.
0: 어, 그래요?
1: 네,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스트레스를 동사로 쓰던가 아니면 그걸 활용해서 뭐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든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할 때는요.
0: 예.
1: give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stress someone out.
0: 오호.
1: Yes. out 같은 경우에 진짜 좀 뭔가 동사랑 같이 썼을 때 강조를 해줘요. 오케이.
0: 네네.
1: 그래서 누군가를 스트레스를 주답니다.
0: 네.
1: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안 해볼 수 없죠. 목적어만 바꿔가면서 쓰면 돼요. 예를
0: 네.
1: 들어서, 직장 동료가 영어로 뭐죠?
0: 동료? 코워커.
1: 맞아요.
0: 와.
1: 내 직장 동료가, 나를 스트레스 줬어.
0: 아,
1: 과거형으로.
0: my coworker. 맞아요? 코워커 스트레스 미 아웃.
1: 그렇죠.
0: 아.
1: Daj hamon.
0: My coworker stressed me
1: There
0: out.
1: you go. Oh, my coworker stressed me out. 그러면 이제 what's going on? 누가 물어볼 수 있겠죠?
0: 네.
1: How about this? 진행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의 work, 그러니까 그의 일이
0: 네. 네.
1: 그를 스트레스 주고 있어. 그에게 스트레스 주고 있다.
0: Oh, yes. He's working.
1: His work.
0: His work stress stressing. Stressing him out.
1: Alright? 자, 비동사가 빠졌죠.
0: 아.
1: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슬슬 그걸 파악을 했는데,
0: 예.
1: 진행형 할때 비동사를 이렇게 이제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0: 무조건 ing 붙이면 단줄 알아요.
1: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계속 공략을 하시면
0: 에,
1: 돼요. Okay?
0: try 해보면서,
1: Right. So,
0: 에.
1: I eating 이런 건안 되죠. I'm eating. Right? 비동사 꼭 있어야 됩니다.
0: 네.
1: Alright. So,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이렇게 해서 주셔야 됩니다. Alright, so
0: 네.
1: stress someone out, stress someone out.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My coworker stressed me out.
0: My coworker stressed me out.
1: Alright,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0: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1: There you go.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스트레스 받은 건 뭐라 그래요? 받다니까 get이나
0: Take.
1: receive, 막 take 이런 거
0: 왜?
1: 쓰면 되나? 그것도 안 됩니다.
0: 그럼요?
1: 스트레스를 주고 받다 자체를 그렇게 쓰지 않고요.
0: In and out로 가나요, 그러면?
1: 그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주는 건 스트레스라는 동사 쓴다 그랬죠.
0: 예.
1: 걔를 당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0: 아!
1: 그래서 스트레스를 수동태로 써서 이렇게 써요. Be
0: 아!
1: stressed.
0: 우와!
1: You know?
0: 예!
1: Okay, so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주다라는 동사. 그거의 PP 형태는요. 스트레스를 받은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0: 네!
1: 예죠. So 앞으로 내가 남 스트레스 줄 때, I stress someone out. 내가 받는다. 그럼 I am stressed out 당했다. You
0: 네!
1: understand? 요
0: Yes!
1: 두 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도 또 있어요.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0: Oh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1: Alright.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이제 딱 들으면서 계속해. 집중해 듣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거 되게
0: 오,
1: 좋더라고요.
0: 네.
1: 얘기를 하는데, 이 느낌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경 써주고 있구나. 이렇게 딱 듣고 있어. 얘기 좀
0: 아우,
1: 해봐. 너무 좋잖아요.
0: 이게 바로 이야기꾼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1: 이야기꾼들.
0: 만담꾼들이 이런
1: 오케이.
0: 말 진짜 좋아해요. 저도
1: 진짜로요.
0: 그렇거든요. 계속해. I am all ears. 나는 모든 귀야. 귀가 있단 얘기인가 봐요. 그게 듣고 있다라고 뭔가 의역이 된것 같은데 계속해. 계속해니까 저 그거 같은데요. 왠지 칸도 짧고 그런 거 보니까 go on.
1: 오,
0: 오.
1: 오케이. 자, 회화체에서 아마 이런 대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케이, go on, come on, 그러면서 go on, 맞습니다.

0: 자, 이 go on은 사실은 go ahead, 그렇게 해랑 비슷해요.
1: 네.
0: 그렇지만 특히 go on 같은 경우에는 좀 하던 말을 계속 이어가라는 느낌, 살짝 continue 같은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1: 그럼 continue 써도 돼요?
0: continue, continue, okay.
1: 아, 해도
0: 맞아, 써도
1: 되고.
0: 돼요. continue, go on, 계속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거는 명령어로만 쓸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1: 네.
0: 상대방한테, 계속 얘기해봐. 나 궁금하네. You
1: 예.
0: know.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뭐든 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근데 벌써 상상이 좀 가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왜
1: 그쵸.
0: 됐는지, 그렇죠?
1: 예.
0: 그래서 나는 완전 이내몸 전체가 다 귀야.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귀여워요, 말이 너무.
0: 귀맨.
1: 네.
0: So, all ears라고 하면
1: 네.
0: 집중해 듣는, 경청하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ight? So, I'm all ears. 그러면, 나 완전 너 집중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기해봐. Right? 자, 이거 한번 이병자 만들 텐데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나 집중해 듣고 있어.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해. Keep. 얘기해. 이거 한번 해볼까요? 트라이 해보실래요? 틀려도 돼요?
1: Keep,
0: 일단은,
1: I'm all ears.
0: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해라.
1: Keep speaking.
0: Keep talking.
1: Keep talking.
0: Talking. 좋아요. Keep ing 쓴 거예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 학생들은
1: Yes.
0: 경청해서 듣고 있었어.
1: 아, 그 학생들. The
0: Were.
1: students were all ears.
0: That's it. The students were all
1: 아,
0: ears.
1: 오.
0: Okay?
1: 학생들을 다 귀로 만들어버리면 되네요.
0: 그렇죠.
1: 예.
0: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얘는 그냥 I'm all ears라는 표현 외에 넘어가는 일은 많이 없어요.
1: 아,
0: 솔직히. 네. 그래서 나 상대방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 넣어주는 게 상대방
1: 네.
0: 너무너무 좋죠.
1: 말할 때 신이 나죠.
0: Exactly. 자, 읽어 보겠습니다. I'm all ears. Keep talking.
1: I'm all ears. Keep talking.
0: The students were all ears.
1: The students were all ears.
0: Alright. 그리고 사실은 이 표현보다 조금 더 가볍긴 하지만
1: 네.
0: 사용빈도가 높은 게 있죠. 듣고 있어. 나 듣고 있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1: I'm
0: 난 듣고 있어.
1: listening.
0: Go ahead.
1: 아하. 히어링은 안 되는 거죠?
0: 아닙니다. 그거는
1: 아.
0: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listening. 이건가? listening.
0: 처음 보는 스펠링이긴
1: 어,
0: 한데요.
1: 그래요?
0: 네.
1: 뭐죠?
0: I가 없네요. 네.
1: 아.
0: 그렇죠. NNING, 뭐 이렇게 쓴것
1: 예, 뭐
0: 같은데요.
1: 복잡했어요.
0: Right. I'm listening. 이라고 하는 거. 나 관심 있어. 정도의 느낌이. 나 관심 있어. 얘기해봐. 그래서 얘보다는 경청한다는 느낌이 살짝 가볍긴 한데, 빈도는 오히려 얘가 더 많기는 해요.
1: Mm-hmm. 네,
0: Right.
1: I'm
0: 자,
1: listening.
0: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o on. I'm all ears.
1: Go on, I'm all ear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0: 오케이. 다음 미션 문장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길어요, 오늘.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네. 그러니까 상사분이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1: 예.
0: 그녀가 말하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직역으로 어순대로 한번 끊어볼게요. 일단은 그녀는 말한다. 여기
1: 예.
0: 끊고요.
1: She says, I should come. 나는 와야 한다고.
0: 오케이.
1: In 10 minutes early.
0: 어디선가는 끊어야 됩니다.
1: 그쵸. I should come. 여기서 끊을까요?
0: 오케이.
1: 예.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10분 빠르게 있다가. 원래 in 10 minutes는 10분 있다가잖아요.
0: 네,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요.
1: 네.
0: 자, 일단은
1: 아,
0: 아무튼
1: come in까지인가 보네요.
0: 오케이.
1: Come in 10 minutes early.
0: 오케이.
1: 10분
0: Now it
1: 일찍
0: makes sense, right?
1: 들어와야 되는 거군요.
0: Sure.
1: 아, 근데 지금 빠진 단어가 없는데요?
0: 해석을 한번 잘 보세요.
1: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아, 매일 아침.
0: Exactly.
1: 아, 매일
0: 월요일만이
1: 아침.
0: 아니라 화요일만이 아니라.
1: Every morning 할게요.
0: Okay.
1: Every morning. 아, 이 정도 스펠링은 제가 알고 있죠.
0: Okay. 자,
1: Yes.
0: two words로 돼 있나요, 지금?
1: Tours예요, 이거는.
0: 알겠습니다.
1: 예.
0: Alright. So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Perfect. 그렇죠. 자, every morning 자체가 매일 아침에라는 이제 부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다른 뭐 on, at, in 이런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Every morning. 이왕이면 morning 할 때도 morning보다는 R 좀 땡겨서 more 할때 R을 혀를 많이 당겨서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0: 나쁘지 않은 거죠. 어느 정도는. 자,
1: 예.
0: 그래서 자 보세요. 얘는 이 텔 미르츠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1: 그렇네요.
0: 얘는 그냥 이런 동사입니다. 하나로.
1: Come in.
0: Come in. 자, 이 come in은 정말로 들어온다라는 뜻도 될수 있는데 얘는 출근하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이렇게
1: 아.
0: 출근해 있는 사람, 회사 입장에서 얘기를 해줄 때 come in이라는 느낌. 그래서 사장님 저 토요일 날에 come in 못해요. 이 얘기는 come to work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1: 네.
0: So 들어오다, 출근하다. So 여기서는 내가 들어와야 된다, 출근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거죠. 10 minutes
1: Minutes
0: early
1: early.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 아하.
0: 오늘은 이거를 트레이닝을 해볼 거예요.
1: 네.
0: 얼마나 일찍, 그러니까 일찍 와야 된다고 하네. 할 때는 우린 그냥 early만 쓰면 되잖아요.
1: Yes.
0: I should come in early. 일찍. Right? 그런데 도대체 얼만큼 일찍인지 쓰려면 또 헷갈리게 되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만큼의 시간이나 기간을 바로 앞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1: 아하.
0: 예를 보세요. 일찍, 그러면 early죠.
1: 예.
0: 근데 10분 일찍이면
1: 10
0: 10
1: minutes
0: minutes early.
1: early. Yes.
0: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1: 아하.
0: Right? 자,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0분 일찍이 뭐예요?
1: 30 minutes
0: 일찍.
1: early.
0: Right? 3시간 일찍.
1: 3 hours early.
0: 그렇죠. 3 hours early. early 앞에 그냥 그 시간 기간 넣어주면 그만큼 일찍, 그만큼 이르게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1: Yes.
0: 자, 우리는 욕심내서 문장 만들 겁니다.
1: 네.
0: 그는 출근했어. 아까 출근했어 뭐였죠? 무슨 임?
1: Come in.
0: Come in, right? 근데 과거로 그는 출근했어.
1: Yes.
0: 30분 일찍.
1: He came in 30 minutes early.
0: That's it. He came in. How early? Oh, 30
1: 30
0: minutes
1: minutes.
0: early. How about this? 어디 도착한다라고 할때 arrive보다 더 캐주얼하게 쓰는 거뭐 있었죠? 도착하다?
1: Get arrive?
0: 아, 뭐?
1: Get arrive.
0: 게로? Life요?
1: Get arrive.
0: Ride? You mean?
1: Arrive.
0: Get arrive
1: 두 개를 콜라보
0: 아니고요. 누가
1: 해봤어요?
0: 논 거였어요? Arrive와 get을 다 섞었군요. 아, 둘 중에 하나만
1: 예,
0: 됩니다.
1: 죄송합니다.
0: 자,
1: Get.
0: get.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 도착했어. 3시간 일찍.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 못하면 안 됩니다. 자,
1: 네.
0: 우리는 거기에 도착했어. 과거형으로?
1: We got there.
0: Yes. 3시간 일찍.
1: 3 hours early.
0: 이거죠.
1: 와.
0: 이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하시면 안
1: 오,
0: 됩니다. 여러분들, 좀
1: 네네.
0: 어려워도 도전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So,
1: 네네.
0: we got there 3 hours
1: 오호,
0: early. You
1: 오호,
0: good? Alright. So,
1: yes.
0: 이제 나는 early는 이미 암기했어. 그럼 나 얼마 했는지는 앞에 써볼 거야. 하는 겁니다. 자, 같이 you guys 낭독해 볼게요. We came in, he came in 30 minutes early.
1: He came in 30 minutes early.
0: We got there 3 hours early.
1: We got there 3 hours early.
0: Alright. 자, 그러면 여기서 챌린지를 하나만요.
1: 네.
0: 출근하다 아까 분명히 커밍이라고 했죠?
1: 그쵸.
0: 이번에는 이 친구가 늦잠을 잔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0: 그는 30분 늦게 출근했어. 이거
1: 아, he came in 3 minutes lately.
0: 어떡해? 그냥 late.
1: 아, late.
0: Lately는 최근에라는 뜻입니다.
1: 아, 다른 뜻이 되는군요.
0: Yes, 그리고 사실 30 minutes였는데 뭐 3분 정도는 봐줄 수 있죠.
1: 아,
0: 근데
1: 3 minutes라
0: 30예요, 30. 예.
1: 그랬나요? 30. Yes.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은 3분도 용납
0: 아,
1: 못해요.
0: 용납 못하는군요. 여기서는 한 30분은 늦어야 되는 겁니다.
1: 네네네.
0: So again, 일찍이면 early, 늦으면 late.
1: Late.
0: That's it. 와, 지금 보세요. early, late도 있고 앞에 얼만큼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거. 이거 응용 안 하기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1: 갑자기 너무 속성반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0: 그래서
1: 예.
0: 여러분 트레이닝을 많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1: Every morning.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0: Every
1: morning.
0: morning.
1: Yes.
0: 여기까지 했고요. 마지막 문장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거의 복습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1: 뭘까요?
0: 사실 뭐 나쁜 생각은 아닌데. 자,
1: 아,
0: 이제 여기서 그게 되는 거예요.
1: 이제 갈라지는
0: 오늘은
1: 거죠.
0: 그냥 일부라고 했잖아요.
1: 네.
0: 여기서 그건 심한데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1: 그치.
0: 친구든 뭐 애인이든 누가 근데 뭐 그거 나쁜 생각 아니잖아. 일찍 가면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야? 이렇게 끝납니다. 일부가.
1: 점점
0: That's
1: 멀어지나가
0: right.
1: 멀어지는
0: 멀어지는
1: 거거든요.
0: 건가요?
1: 네.
0: So, 사실 뭐 나쁜 생각은 아닌데.
1: Actually, that's not a bad
0: You know.
1: idea
0: That's
1: 할까요?
0: right.
1: Yes.
0: 자, 보겠습니다.
1: Mm-hmm. Oh.
0: All right. So.

0: That's not a bad idea,
1: 아.
0: right? 저번에 했었던 thinking이랑은 좀 다르죠, right? 그래서 생각 방식은 아닌데 그러면 thinking은 가능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그 아이디어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Okay, so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Idea.
1: Uh-huh.
0: 자, 아이디어 여러분들 제가 잔소리 많이 해가지고 너무 귀가 아프시겠지만 아이디어
1: yes.
0: 아닙니다.
1: 예.
0: Okay, R 자르세요. 그냥 깔끔하게 갑니다. 두 번 갈게요. Idea, idea,
1: idea, idea.
0: Okay, 문장 맨 앞에 뭘로 출발했어요?
1: Actually.
0: 이거 여러분들 제가 actually하고 in fact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1: 네.
0: Actually는 보통 왜 이걸 쓸까요? 사실이라고 할 때.
1: 사실이라고 할 때요? 사실이니까.
0: 자,
1: 예.
0: 제 생각에 앞으로 한 27번 정도 더 설명하면 이제 입 흡수가 되지 않을까.
1: 잘 부탁드려요.
0: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교정을 해줄 때 우리 많이 쓴다고 했죠.
1: 네네네.
0: 슬기 씨, 뭐 예를 들어 제가 슬기 씨가 순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슬기 씨 순대 엄청 좋아하잖아요. 내가 준비했지.
1: Actually,
0: I don't really like 순대. You know what I mean?
1: Yes.
0: 그래서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뭔가를 살짝 고쳐주려고 하거나 항상 그렇지는 않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많이 씁니다.
1: 네.
0: Okay?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이게 뭐 되게 불만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1: 네네네.
0: 아, 사실 뭐 나쁜 거 아니잖아. 이게 어울리는 거죠.
1: 네네.
0: Alright, so actually, 사실 자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0: 그 복숭아 영어로 뭐예요? 복숭아.
1: 복숭아요?
0: 네.
1: Peach.
0: Peach, right?
1: 예.
0: Peaches. 복수로 써볼게요.
1: 네.
0: 사실 나 복숭아 못 먹어. 아, 약간 알러지가 있나 봐요.
1: 아하. Actually. I can't eat peaches.
0: Peaches, right? Actually, I can't eat peaches, right? How about this? 사실 그는 한국인이 아니야.
1: Actually, he is not a Korean.
0: He's not Korean. 어를 써도 되기는 하는데요. Korean. 보통 한 명의 상태를 얘기할 때는
1: 네.
0: 형용사인 그냥 Korean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1: 네.
0: Okay, so 약간 아 그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읽어볼게요. Actually, I can't eat peaches.
1: Actually, I can eat peaches.
0: Actually, he's not Korean.
1: Actually, he's not Korean.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나쁜, 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때 bad idea잖아요.
1: 네.
0: 걔보다 더 안 좋다라고 할 때 뭐 많이 쓰는 줄 아세요?
1: Worst idea?
0: 아, 그거보다도 끔찍하다라고 써요.
1: Terrible idea?
0: That's right.
1: Wow.
0: 이걸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1: 네.
0: 빈도가 높아요. That's a terrible idea. Right? 그거 외에도 안 좋은 형용사 곁들여서 쓰시면 됩니다.
1: 네, 네, 네.
0: 자, 읽어볼게요.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1: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아휴, 과장님이 스트레스 주시네.
1: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0: Alright, 두 번째는요.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네.
1: Oh,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0: 오, 긴 문장이었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2: Go on, I'm all ears. Go on, I'm all ears.
0: 10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2: 그게 나쁜 아이디어.
0: 자, 이 병작 해보도록 할게요.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네, 첫 번째, stress someone out.
1: Yep.
0: 목소리 키워서 따라해주세요.

0: 아휴, 과장님이 스트레스 주시네. 일단, 어휴,
1: Gosh.
0: 내 보스가 날 스트레스 줘.
1: My boss stresses me out.
0: 그렇죠. 내 직장 동료가 나한테 스트레스 줬어. 과거형으로요.
1: My co-worker stressed me out.
0: Perfect.
1: Yes.
0: 세 번째, 일이 그에게 스트레스 주고 있어. 그의 일이 그를 스트레스 주고 있어.
1: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0: 그렇죠.
1: 우후.
0: 읽어볼게요.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My coworker stressed me out.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자, 다음은요. 기간, 시간, 기간, right?을 early 앞에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녀는 내가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네. 이거 길기 때문에 제가 나눌 거예요. 그녀는 말해.
1: She says,
0: 내가 출근해야 된다고.
1: I should come in
0: 10분 일찍.
1: 10 minutes early
0: 매일 아침에.
1: every morning.
0: Alright. 이 명작 처음에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1: 네.
0: 자, 걔는, 그는 30분 일찍 출근했어. 과거로. He.
1: He came in 30 minutes early.
0: Perfect. 우리 거기 3시간 일찍 도착했어. 우린 거기 도착했어.
1: We got there
0: 3시간 일찍.
1: 3 hours early.
0: Perfect. 읽어볼게요.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He came in 30 minutes early. We got there 3 hours early. 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3: Go on, I'm all ears.
2: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3: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Oh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4: Go on, I'm all ears.
1: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4: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1: What?
4: 10 minutes early. Yeah, get to work early.
1: Where is your ears?
4: Oh,
1: My gosh.
4: sorry.
1: Bye.
0: Yes! 수고하셨습니다, you guys.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녀가 온다. 조용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ere she comes. Be quiet.
0: 그렇죠. 갑자기 뭔가 등장했을 때딱 어울리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stress someone out 활용해서 다음 영작 주세요. 아,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That's nice.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1: 네.
0: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 편이니 내 편이니 파트 1 한 적 있었어요.
1: 그쵸 기억나요.
0: 네. 좀 일찍 들어오는 게 낫겠다 라는 얘기를 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했는데 오히려

0: 안 취해. 오. 그렇게 하는 거 좋지.
1: 맞아요.
0: 그래서 좀 약간 맘 상했었죠.
1: 살짝 맘 상해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오늘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0: 궁금합니다.
1: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0: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지금 화가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자기 이제 과장님 편인 거야?
1: 남편은 원래 남의 편이어서 또 남편이란 말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예.
0: 그것도 남의 편이다, 뭐, 이런 것도 영어로 할수 있으려면 오늘,
1: 오, 그러네요.
0: 배워봐야 됩니다.
1: 한번 이런 걸로 딱 흡수해가지고, 약간 우리 부부 토크할 때 써먹으면 좋겠네요.
0: That's right.
1: 네.
0: 자, 다 영어로 바꿔볼 거고요.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아니,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2: In English, remember? Practice English.
1: You say bad thing, bad idea. Not bad idea, you
2: Not
1: say.
2: bad.
1: 그렇지.
2: Not bad.
1: What does that mean?
2: Well,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1: Being late?
2: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If you're 10 minutes early, you're not late.
1: Okay, 10 minutes early, okay. 자기 이제 뭐 과장님 편인 거야? 둘이 짝짝꿍 한 거야, 이제?
2: Sorry?
1: 둘이 한 편이야? You and my boss?
2: Yeah?
1: 둘이 fighting, okay, and 공격, attack me?
2: Fighting against you?
1: Yes.
2: Well, I'm on nobody's side.
1: 응?
2: Well, I'm on nobody's side.
1: Nobody side?
2: Not your boss, not you, nobody.
1: But you like my boss.
2: No.
0: 사실은 그 회사에서 그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이가 안
1: 예,
0: 좋아졌다면서요?
1: 단절,
0: 맙소사. 자,
1: 소통, 예.
0: 그래서 너는 내 편이니 나는 누구 편이야? 이런 거 솔직히 쉽게 쉽게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1: 맞아요.
0: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본 적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올 정도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 네.
0: 오늘 트레이닝을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4: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3: Are you on her side now?
4: Well, I'm on nobody's sid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지금 되게 업셋된 거예요. 나내 편을
1: 그치.
0: 들어줄 줄 알았는데.
1: 그쵸. 비빌 언덕에다가 이렇게 비벼보는데, 이렇게 갑자기 보스 편을
0: 그게
1: 들어버리니까.
0: 맞는
1: 지연정?
0: 말일지언정 뭔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0: 그렇죠.
1: 예.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야? 여기서 끊을까요?
0: Okay,
1: 네.
0: that's good.
1: It's not a bad, 생각. 우리 그때 배웠었는데요.
0: That's right.
1: 생각. Bad, 아이디어입니다.
0: Perfect.
1: Yes.
0: All right, IDEA. All right, so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그쪽을 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편을 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자, idea. 그렇죠. 전에도
1: 오.
0: 나왔지만 생각, 아이디어, 감. 우리가 외래어로 쓸수 있는 단어인데 이제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A로 끝나는 단어들을 자기도 모르게 R 사운드 넣는 거, idea
1: 맞아요.
0: 이거
1: 예.
0: 하지 않기로 했었죠?
1: 네네.
0: 자, 그것만 다시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idea, idea.
1: Idea, idea.
0: 좋아요. 자, 지금 보면요.
1: 네.
0: bad idea가 나왔잖아요. 이 bad idea,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뭔가, 좋은 생각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때, bad idea, that's fine.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1: 네.
0: 극단적으로 가는 거를 좋아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심지어 더 강력하게, 형편없는 아이디어다.
1: 아,
0: 어떻게 쓸것 같아요?
1: 완전 끔찍하다. Yes, I know. 테러블.
0: 스펠링 불안불안했어요.
1: 불안해요.
0: 자, 보겠습니다. You got it. Alright. 그래서, 무조건 원어민들은 그렇게 쓴대, 이거가 아니에요. 다
1: 네.
0: 주관적인 거기는 하지만, 그런 성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that's a

0: idea. 그러면 아, 정말 형편없다. 이런 뜻을 또 가질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자, 여기 보세요. What do you mean? 한 다음에 그냥 문장을 깔았죠.
1: 네.
0: It's not a bad idea라니.
1: 으흠.
0: 자, 일단 What do you mean? mean이라는 게 의미하다, 의도하다 이런 뜻을 좀 가지고 있어요. So what do you mean? 그러면 의역하면 뭐예요? What do you mean?
1: 무슨 의미야?
0: 아, 무슨 의미야? 무슨 말이야? 이건 원어민들이 여기까지만도 많이 쓰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 기분 나쁜 얘기를 왠지 한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What do you mean? 이렇게 쓰는데 뭐뭐라니 What do you mean? 하려면 그냥 뒤에
1: 문장이 하나 더 오네요?
0: 맞아요.
1: 어허.
0: 평소문을 그냥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hat do you mean? 여기까지도 좋은데
1: 네.
0: 여기서 평소문 더해서 뭐뭐라니 무슨 말이야? 자, 여기서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1: 네.
0: What do you mean도 좋아요. 근데 부드럽게 연음 연습을 해서 얘를 플랩을 좀 내서 리을 비슷하게 해도 부드럽습니다.
1: 진짜 연음 내서 말씀하실 때 하나도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들었어요.
0: 쑥 넘어갈 수 있죠.
1: What I mean 하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So what do you mean 해도 되고
1: What are you?
0: what do
1: What
0: you
1: are you?
0: mean? what do you mean? 좀 부드럽게 하는 거. 한번
1: 네.
0: try 해볼까요, 여러분들?
1: 네.
0: Okay.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1: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0: 오, 좋아요. Okay, so what do you mean? 평소문 뭐뭐라니 무슨 말이야? 약간
1: 네.
0: 업셋한 느낌으로.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너못 온다고? 무슨 말이야? 못 온다니.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일인데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일단 어떻게 해요?
1: What do you mean?
0: 너못 온다니.
1: You don't come.
0: You can't.
1: You can't
0: 올수
1: come.
0: 없는 거니까요.
1: 네.
0: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이 얘기는 바로 전에 I'm sorry, I can't come to your party. 뭔가
1: 오,
0: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1: 너무 속상해요.
0: Right. 자,
1: 예.
0: 이번에는 자 보세요. 친구가 너 뭔가 좀 통통해 보이는데?
1: 어?
0: 근데 이 친구는
1: 예.
0: 예를 들어서 그냥 뭐라 그럴까 귀여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1: 네.
0: 언어적으로 그게 오해가 된 거예요.
1: 그
0: 그래서
1: 소통이,
0: 자
1: 그쵸.
0: 그래서 무슨 말이야? 내가 통통하다니? 자 통통한 거 형용사 혹시 아세요?
1: 통통하다? chubby.
0: 맞아요.
1: 아하!
0: Fat은 뚱뚱한 이렇게 넘어가
1: 조금
0: 버립니다.
1: 부정적이죠?
0: 그런데 사실 chubby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맥락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1: 네.
0: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그거는 아니에요. 외모 평가 자체가 돼 있기 때문에.
1: 네네.
0: 그래서 자, 무슨 말이야?
1: What do you mean?
0: 내가 chubby하다니.
1: I am chubby.
0: That's it. chubby 형용사예요. Alright? So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hubby라고 하는 것은 좀 통통한
1: 네.
0: 정도의 느낌. Alright, 그래서 아기들한테 아, chubby 뭐 cheek 해서
1: 맞아요.
0: 뭐 볼이 그런 건 괜찮은데 아, 상대방한테 하는 건 조금 실례될 수 있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so 중요한 거는 what do you mean 하고 질문을 또 넣는 것이 아니라 평소문 어순으로
1: 평소문.
0: 가주라는 거.
1: 네.
0: 그리고 여기서 보통 쉬지 않아요. 보통은 매끄럽게 이어가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1: 네네.
0: So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1: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0: 자, 부드럽게. What do you mean I'm chubby?
1: What do you mean I'm chubby?
0: 그냥 왜냐면 이러면 나 뚱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럴 수 있잖아요.
1: 그쵸.
0: 자, 이번에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뭐 나쁜 아이디어는 아닌데 이랬을 때 약간 업셋 해가지고
1: 오케이.
0: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1: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0: 자, 이러면서 자, 이랬을 때
1: 대답이 잘해야
0: 약간
1: 돼요. 대답 잘해야 돼.
0: MBTI에서 약간
1: 예. 네.
0: T 성격인 것 같지 않아요?
1: 어떡하죠? 아, 이러면은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
0: That's
1: You
0: right.
1: don't have to being late.
0: 늦을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이러면서.
1: 아, 참. 예. 생각 자체가
0: 네.
1: 예, 조금 다르네요. 예. 그럴 필요가 없다. 늦을 생각, 늦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0: 걱정.
1: 예. So you don't have to worry. 겠네요. 아, worry.
0: Okay.
1: Worry? 근데 칸이 좀 길죠? Worry 다음에는 항상 따라오는 어바웃을
0: 아,
1: 한번
0: 얘는
1: 넣어줘봅니다.
0: 무조건입니다.
1: 예.
0: 자, 저번에 이제 worried 하면 걱정하는이란 형용사고요.
1: 네.
0: Worry는
1: 동사.
0: 동사예요. Okay, so you don't have to worry. 그 다음에 about being late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 Perfect. 자, worry 걱정하다. 이 동사 여기까지만 알면 좀 아쉬워요.
1: 네.
0: 물론 worry에서 끝나는 문장들도 있겠죠. 예를
1: 예.
0: 들어서 don't worry. 거기서 끝이잖아요.
1: 네.
0: 근데 도대체 뭐에 대해 걱정하는지를 쓰려면 about
1: 그쵸.
0: 무조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아, 이것도 사실 그 해석에 대한 건데요. 우리말로는 내 걱정하지 마 이러지
1: 네.
0: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고 안 하잖아요.
1: 아하.
0: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about을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많이 써봐야 돼요, 그냥.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 걱정하지 마. 방금 한 거. 내
1: 네.
0: 걱정하지 마. 이거는 직역하면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1: Don't worry about me.

0: 그렇죠. Don't worry me가 아니라
1: 네.
0: Don't worry about me.
1: Yes.
0: 자, 그런데요. 이 about 뒤에 명사만 오는 게 아니에요. ing가 올 수도 있어요.
1: 아하, 그렇죠. 이렇게.
0: Right.
1: Yeah.
0: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late 하는 것에 대해
1: 걱정 안 해도 된다.
0: 그렇죠. 자, 방금 제 being late 활용해서
1: 네.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늦는 거 걱정하지 마. 그냥 사람들 다 늦어. 거기
1: 그래.
0: 어차피 이러면서 늦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1: Don't worry about being late.
0: 그렇죠. Don't worry about being late. 얘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왜냐면 비동사랑 형용사를 섞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1: 네.
0: right? 뭐 don't worry about 뭐 failing 뭐 이런 식으로 뭐 동사에 ing를 더 넣을 수도 있겠지만
1: 실패하는 거 걱정하지
0: 말라. 네. Alright. 네. So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Don't worry about me.
1: Don't worry about me.
0: Don't worry about being late.
1: Don't worry about being late.
0: 자, 그리고요. 여기서 물론 뭐요?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이거. You don't need to 이런 표현도 있긴 한데
1: 네.
0: 오늘은 좀 확실한 거 가져왔거든요.
1: Okay.
0: 자, 이거 볼게요. Don't have to. 이 don't have to라고 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1: 안아도 된다.
0: 안아도 된다. 할 필요가 없다.
1: 네네.
0: 굳이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1: 그래서
0: 늦는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일찍 오면 그렇잖아.
1: 오.
0: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된 거죠.
1: 그걸 누가 모를까요?
0: 굉장히 저도 매우 매우
1: 예.
0: 화가 나 있어요.
1: 예, 네. 예.
0: 자, 예를 들어서 너 그거 안 먹어도 돼. 야, 억지로 그럴 필요 없어. 나 이거 만드는데 2주밖에 안 걸렸어. 이러면서 약간
1: right? 꼭 먹어야 된다고.
0: 아, 너 그거 안 먹어도 돼. 어떻게 할까요?
1: You don't have to eat that.
0: 그냥 you don't have to eat that. You don't have to eat it. Right?
1: It
0: 이런
1: is.
0: 식으로.
1: Yes.
0: 자, how about this? 주어 바꿔볼게요.
1: 네.
0: 그녀로 바꿀 겁니다. 그녀는 안 와도 돼. 굳이 안 와도 돼. 그녀는 안 와도 된다.
1: She doesn't have to come.
0: 그렇죠. She 3인칭 단수니까 don't 아니라
1: doesn't.
0: Perfect.
1: Yeah.
0: All right. 자, you guys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You don't have to eat it.
1: You don't have to eat it.
0: She doesn't have to come.
1: She doesn't have to come.
0: That's right.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살짝 언급을 하긴 했지만 don't have to는 사실 뭐뭐 할 필요 없다라고
1: 네.
0: 해서
1: don't need.
0: 오케이. Okay. 뒤에 뭐 하나 빠졌죠?
1: 뭐가 빠졌죠? need to.
0: 네. 뭐가 빠졌죠? 너무 쿨한데요? 맞습니다.
1: 네.
0: You don't need to do something. You don't have to do something. 큰 차이는 사실은 없어요.
1: 네.
0: 얘가 조금 더 격식의 느낌이 있기는 해요.
1: 자,
0: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늦는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은. Righ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1: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0: That's it.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0: Okay, 자, 미션 문장 보겠습니다. 이거 딱 들었을 때 화가 확 난 거예요.
1: 네.
0: 자기 이제 과장님 편인 거야?
1: 오, 그치, 그치.
0: 어떻게 이럴 수 있어?
1: 그치. 이러면서. Are you on her side? 그쵸.
0: 쉬운 거를 그냥 비워뒀습니다.
1: 그러네요. 이제부터, 이제.
0: 이제니까
1: 이제. now.
0: 정답?
1: 그죠?
0: That's it, that's it. Okay? 자, 이거는 왜냐면 덩어리 표현 때문에 제가 사실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에요.
1: 네.
0: 자, 누구의 편이다. 벌써 감이 오지 않아요?
1: 사이드, 사이드.
0: 사이드,
1: 네, 사이드.
0: 어느 쪽에 있다.
1: 그쵸.
0: 이잖아요. 그래서, right? 비동사를 써요. 뭐, she is, he is, 뭐, are you.
1: Yes.
0: 이런 식으로 해서, 비동사 쓰고 나서, on someone's side 하게 되면, 누구의 편이다. 편인 상태인 겁니다.
1: 예.
0: So, 예를 들어 그런 거, 이쪽 나눠가지고, 우리가 편을 가른다고 칠게요.
1: 네.
0: 그럼 그쪽 위에 가서 같이 서 있는 거죠.
1: 그쵸.
0: Right? So, I'm on 어디 사이드 간다든가, 저기 사이드 간다든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너, 마유의 편이야? 그러니까 너는 마유 쪽에 서 있니?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 Are you on Mayu's side?
0: That's right. Are you on Mayu's side? Mayu, 의니까 Mayu's,
1: Mayu's
0: S 있어야 돼요.
1: Yes.
0: 자, how about this? 나 이제 너의 편이야.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봐.
1: 그래서 박쥐 그쵸? 스타일. 예, 예, 예.
0: So, 나는 이제 너의 편이다.
1: I am on your side now.
0: 그렇죠. I'm on your side now.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Right. So,
1: 좋아요.
0: 얘는

0: 사이드라고 하는 거 앞에는 on이라는 게좀 정해져 있어요.
1: 네.
0: Okay, so on someone's side.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on Mayu's side?
1: Are you on Mayu's side?
0: I'm on your side now.
1: I'm on your side now.
0: There you go. 질문도 해볼게요. Are you on her side now?
1: Are you on her side now?
0: Yeah. 그래서 과장님이 여자분인 것 같아요. Her 예. 쓴 거 보니까.
1: 그죠?
0: Right. 자, 이랬을 때 당황하고 아, 내가 지금 실수했고.
1: 그렇지.
0: 느낌 왔어요.
1: 이제 네. 오면 어떻게 해요,
0: 너무 늦었어요.
1: 아이고, 그래서. 참.
0: 아무 편도 아니 근데 이것도 좀 잘못한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아니야, 너의 편이야 해야
1: 그렇지.
0: 되는데 아무 편도 아니야. 지극히 MBTI T 성격.
1: 거의 무슨 심판 느낌으로 젖지 같아요.
0: That's right.
1: Well, I'm on side. 그럼 아무 편도 아니니까 아무도 약간 이런 느낌. Nobody.
0: 아무도 아닌 거.
1: Nobody, nobody but you. Nobody side.
0: 아, 굉장히 명곡이죠.
1: 네.
0: Right. So, well. I'm on nobody's side. 이런 느낌.
1: 네.
0: 맞는지 보겠습니다.
1: Oh.
0: Perfect. Nobody.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정말 애매한 단어예요.
1: 네.
0: 그렇죠? 이 nobody가 정말 직역해서 해석하면 아무도 아님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우리말에서는 없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nobody는 결국에는 이미 이 안에 부정이 들어가 있죠.
1: 네.
0: 네. 그래서 사실 직역하면 좀 어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nobody라고 하는 사람의 편이다. 이러면 결국 아무의 편도 아니다.
1: 아니다라는 의미니까요.
0: 아,가 되겠습니다. So nobody. 근데 nobody 말고 또 쓰는 게 또 있죠.
1: 그래요?
0: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1: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0: nobody loves me.
1: 아.
0: 근데 그거 대신에 no.
1: 아, no one. No, 이건 띄어쓰기 해야 되나요?
0: Yeah.
1: Oh, no one.
0: 그쵸, 붙이면 no one 뭐 이렇게 될 것
1: 예,
0: 같아서.
1: 예. No one.
0: 맞습니다. No one.
1: Yes.
0: Nobody.
1: Mm-hmm.
0: 자, 이거 자체가 단수입니다, 여러분. Okay, so nobody loves me, no one loves me. 이런 문장들 가사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1: yes.
0: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의 편이다, 뭐 그녀의 편이다 이게 아니라 아무의 편도 아니다라고 하면 이 표현을 쓰는 게 진짜 자연스러워요. Okay, so 방금 했었던 be on one side였는데 누군가의 사이드인데 얘 nobody를 넣어주면 돼요.
1: 그쵸.
0: Right? 오케이. 뭔가 중립을 지키고 싶을 때. 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1: 네.
0: 우리는 아무의 편도 아니야.
1: 아, we are on nobody's side.
0: 그렇죠. We are on nobody's side.
1: Yes.
0: 근데 이렇게 떨면서 하면 너 저 사람 편이구나.
1: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봐.
0: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1: 네.
0: 누구 편이다라고 하는 거 말고 말투를 만약에
1: 네.
0: 누구 편이었어.
1: 아.
0: 그러면 어디서 뭔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1: We were.
0: 오.
1: Yeah.
0: 비동사에서 시제를 바꿔버리면 되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과거형으로.
1: 예.
0: 자, 주어를 I로 잡을게요.
1: 네.
0: 나 아무의 편도 아니었어. 나 진짜 나 아무의 편도 아니었어. 어제 얘기를 뭐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1: I was on nobody's side.
0: 그렇죠. I was on nobody's side. 네. 이렇게 비동사 하나 가지고도 시제를 바꿀 수 있고 이런 것을 거의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요.
1: 아하.
0: Okay, very, yes. very nice.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are on nobody's side.
1: We are on nobody's side.
0: I was on nobody's side.
1: I was on nobody's side.
0: 본문도 읽어볼게요. Well, I'm on nobody's side.
1: Well, I'm on nobody's side.
0: Alright,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you on her side now? Are you on her side now? Well, I'm on nobody's side. Well, I'm on nobody's side.
0: 네, 오늘의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 미션은요.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이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느낌보다는 좀 살짝 업셋한 느낌.
1: 그렇죠.
0: 기분 상한 느낌이었죠.
1: 네.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0: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연습하실 때
1: 네.
0: What do you mean? 하시면 안 되고 What do you mean? 이런 느낌 가야 돼요.
1: 그렇죠.
0: Right? So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It's a terrible idea. 막 이러면서 화가 난 거죠.
1: 이거를 연결해 주는 게 너무 어렵네요.
0: 맞아요. 에이. 연습이 필요해요.
1: 네네.
0: 자, 두 번째는요. 자기 이제 과장님 편인 거야.
1: Are you on her side now?
0: 그렇죠. Are you on her side now?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on her side now?
1: 아오.
0: 좀 억양을 살리면 강조해 줄 수 있겠죠.
1: 오늘

0: 문장들은 다제 스타일이네요.
1: 야.
0: 화가 잔뜩 들어가
1: 약간
0: 있어가지고.
1: 화가 들어가 있고
0: 예.
1: 드라마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0: 그쵸.
1: 느낌이었어요.
0: 약간 이렇게 눈을 좀 올리면서 얘기를 해주면 좀더
1: 그쵸.
0: 실감이 날수 있어요.
1: 그래서 이렇게 롤플레잉 할때 실감나게 연기하는 거 추천드리는 거예요.
0: 그러면 문장이 머릿속에서 기억에 남아요?
1: Of course. Yes.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3: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2: 'Are you on her side now?'
3: Well, I'm on nobody's side. Well, I'm on nobody's side.
1: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들 이 패턴 절대 잊지 마세요. 만나보시죠.
1: 잊지 마세요.
0: 예.
1: 올라가네요. 자, 첫 번째는 What do you mean? 형성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물론 이제 컨텍스트에 따라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0: 네.
1: 상황을 보고 뭔가 무슨 말이야? 뭐뭐라니? 해서 화가 난 기분이라면 그런 표정이나 그런 gestures 같은 거 이런 억양 신경 쓰셔야 돼요.
0: 네네네.
1: 안 그러면 그냥 공식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여태껏 그렇게 공식만 해서 영어가 늘었나요? 아니죠.
0: 그쵸.
1: 그렇다면 이걸 꼭 따라 주셔야 돼요.
0: 네.
1: 오케이. 자, 오늘은 입영작이기 때문에 좀 끊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또 한번 연기도 해보세요.
0: 네.
1: 자, 첫 번째는요.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자, 일단은 무슨 말이니?
0: What do you mean?
1: 그게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라니.
0: It's not a bad idea.
1: 자, 그러면 합쳐서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아니,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0: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1: 그쵸, 실망한 거죠. 아주 좋았습니다.
0: 네.
1: 자, 이번에 너 못 온다니 무슨 말이야? 자, 너 무슨 말이니?
0: What do you mean?
1: 내가 올 수 없다니.
0: You can't come.
1: 자, 합쳐서 한번 자연스럽게. 아니, 너 못 온다니 무슨 말이야?
0: Oh, what do you mean you can come?
1: 오. I like that.
0: 자연스러웠어요.
1: 오히려 그러니까 쉬지 않는 게 낫죠, 그렇죠?
0: 네.
1: 자, 세 번째도 나눠서 해보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0: 응?
1: 아니, 내가 통통하다니 무슨 말이야? 자, 네? 너 무슨 말이니?
0: What do you mean?
1: 내가 통통하다니.
0: I am chubby.
1: Chubby.
0: Yes.
1: right?
0: Chubby.
1: 자, 그럼 합쳐서 한번 해볼게요. 기분이 약간 상했어요. 아니, 내가 통통하다니 무슨 말이야?
0: What do you mean? I'm chubby.
1: I'm chubby, right?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0: Yes.
1: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What do you mean I am chubby? Very, very nice. 자, 두 번째는요. Be on 누군가의 side, right? 이거 활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여러분들, 제가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진짜 소리 안 내면 의미가 없어요.
0: 맞아요.
1: 아, 진짜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자기 이제 과장님 편인 거야? 넌 그녀의 편이니 이제? 그녀의 편이니 이제?
0: Are you her side now?
1: 자, 그녀의 사이드야가 아니라 사실은 직역하면 에 있니니까 올라갔으니까 전치사.
0: 아, yes. 오늘 빼먹었군요.
1: Yes. 다시 한번.
0: Are you on her side now?
1: There you go.
0: Yes.
1: 아니, 처음에는 당연히 전치사 날아가고 관서 떨어지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0: 네네네.
1: 오케이. 자, 두 번째. 너 마유 편이야? 넌 마유의 편에 있니?
0: Are you on Mayu's side?
1: 그렇죠. Are you on Mayu's side? 그게 더 말이 되죠, 그렇죠?
0: 네네.
1: 그 사이드 면 안에 위에 올라가 있다.
0: 네네.
1: 자, 세 번째요. 나 이제 내 편이야. 약간 미안해.
0: 착하다.
1: 너의 편이야.
0: I am on your side now.
1: Now.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0: Yes.
1: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on her side now? Are you on Mayu's side? I am on your side now. 오케이. 아, 오늘 목소리도
0: 네.
1: 벌써 느낌이 오거든요.

0: 목소리도 좋고요. 연기력도 분명히 여러분들 잘해주실.
1: 자신감 있는
0: 예.
1: 모습 진짜 너무 좋아요.
0: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Very,
1: 네네.
0: very nice.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3: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2: Are you on her side now?
3: Well, I'm on nobody's side.
0: 네, 오늘 정말 너무 잘해 주셨고요.
1: 네.
0: 미션 같이 한번 해결해 볼까요?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4: 해결!
1: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4: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1: Are you on her side now?
4: Well, I'm on nobody's side.
1: Okay, okay, okay.
4: Okay.
1: I see.
4: Yeah, yeah, yeah.
0: Great job, you guys.
1: 정말 잘하셔.
0: 너무 잘하셨어요.
1: 네.
0: You guys nailed it.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까요?
1: 네. 엄청난 아이디어군 하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an idea.
0: 그렇죠. What an idea. 근데 물론 이제 원하시면 What a great idea. 이런
1: 그쵸.
0: 걸 형용사 넣으셔도 돼요.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on one's side.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너는 피터의 편이니?
1: 오.
0: 너 피터 편이야?
1: 어허.
0: 이것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마을쌤 입장에서 상처받을 수 있죠.
0: 아, 상처받았어요.
1: 네, 여러분들 여러 번 영어 문장을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Very, very important. Okay?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대상과 좀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상이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잠깐만 밖에서 좀 얘기를 좀 해봐도 될까요? 혹은 좀 따로 좀 사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런 식의 등등의 어떤 대상과 조금 특이한 상황으로 얘기라는 방법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요, 누구와 조금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쓸 수 있는 패턴이 바로 Can I talk to 대상이에요. 그럼 그 대상이랑 제가 좀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표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당신이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대상을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잠깐이라는 표현, 여기 영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살 붙이는 것까지 오늘 다양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an I talk to 대상이라는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락을 구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제가 해봐도 될까요? 제가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Can I 동사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말을 걸어도 될까요? 제가 말해도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Can I talk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말해도 돼요. Can I talk? 그런데 누구와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여러분 to 대상을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Talk with 대상으로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요, to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렇죠, 누구와라고 얘기를 하면 자꾸 전치사 with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with 쓰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talk to 대상으로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an I talk to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대상과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 그런데 이 대상 뒤에다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 부분까지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이랑 잠깐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Can I talk to you? 여기까지입니다. 잠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당신과 잠깐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땐 Can I talk to you예요. 그런데 잠깐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For a second 혹은 for a minute 이렇게 얘기를 해야 잠깐이라는 의미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잠깐, for a second까지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한 번만 더. 시작.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해서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되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메이슨과 따로 조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라는 것도 이번에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메이슨과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는 그렇죠. Can I talk to Mason?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따로, 사적으로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n private을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n private이 바로 사적으로, 따로 라는 의미가

지금 제가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전화로 얘기를 할 때는요, Who are you?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Who are you?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만났을 때, in person, 직접 만났을 때 Who are you? 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시 지금 제가 전화 받으신 분이 누구시죠?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는요, Who am I speaking to? 혹은 여기처럼 Who am I talking to?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번에 talk to 대상 얘기 나온 김에 전화 상황으로 얘기를 할 때는 Who are you?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Who am I talking to? Who am I speaking to?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o am I talking to? 한 번만 더. 시작. Who am I talking to? 해서 혹시 지금 전화 받으신 분 누구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라는 거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이런 얘기들도 할수 있잖아요. 혹시 담당자님과 잠깐 통화 좀할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담당자와 통화하다라는 거를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를요, someone in charge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Be in charge가 바로 담당하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Can I talk to someone in charge for a secon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혹시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랑 제가 좀 통화 좀할수 있을까요? 라는 거. 여러분, be in charge 혹은 be in charge of까지 넣으면은 of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다라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나중에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Can I talk to someone in charge for a second? 해서 someone in charge 담당자라는 부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냥 대상이랑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라는 거, Can I talk to 대상 이외에 여러분이 살을 붙이는 것도 같이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10분 영어, 바로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골을 세울 때 when you set a goal, big goals and small goals, 그죠? 커다란 목표가 있고 작은 목표가 있는데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성취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맛보는 거 이게 정말 행복의 지름길이겠죠. 그걸 잘하시는 분이 커다란 목표도 잘 성취하실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딱 한 문장이에요. One sentence will make you happy. The first step, 첫 번째는요. 당연히 미션이 주어집니다. You'll be given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자, 보세요. 그냥 한꺼번에 덤벼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아니, 사과를 하루에 언제 먹는 게 좋지?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근데 사과를 모르세요? 오늘 뭐 하루 할 때 그 하루를 모르세요? 언제를 모르세요? 먹는 걸 모르세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작은 성취감을 여기서 맛보자고요. 이게 뭔데요? 언제 뭐뭐야? 언제가 좋은데? 언제가 편리한데? 이런 식으로. 그게 언제야?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영어로는요. 당연히 when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When is it? When is it? 간단하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실제 금방 나왔던 미션 문장이 정말

완성될 수 있는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요.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이 간단하게 보이긴 하지만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발상 전환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자를 읽거나 영어를 읽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해보는데 장면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Okay? So your imagination is the key, alright? 바로 핵심이 여러분의 상상력입니다. 첫 번째, 그게 언제 좋은 건데? 자, 그러면 좋은 건데니까 그 시일 거고요. 언제나 아까 나왔던 when is it? 그렇죠? So when is it good? 간단하네요. 뒤에 뭐뭐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겠죠. When is it good? 그게 it가 뭔지 모르지만 두 번째, 언제 편리한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만 바꾸면 되겠네요. 편리한 역시 요리가 있으면 요리의 재료 이름 중에 하나예요. 얘를 몰랐다고 난 몰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when is it 다음에 내용입니다. When is it convenient? 그렇죠? 발음이 convenient예요. convenient, convenient. 해서 위치아가 아랫 입술의 안쪽에 가서 붙으셔야 돼요. convenient. 됐죠? 이걸 convenient 이렇게 하시면 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됐고요. 자, 세 번째는요. 그거 언제가 안전한데? 어디 갈 때, 뭐 여행 갈 때, 아니면 뭐할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when is it safe? 그렇죠? 자, 언제 유용한 건데? 유용한이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잘 쓸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useful. 이게 절대 발음이 useful 아니에요. use고요. useful. useful. 됐죠? 네 가지입니다. 보고 읽으시면 의미 없고요. totally meaningless. you're wasting your time. I always say. 그래서 repeat after me. Of course, before that, you'll be given a chance to repeat that on your own. 자, 스스로 반복하실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를요. 맨 처음에. 언제가 좋은 건데? 언제가 좋은 거야? Your turn. 그쵸? When is it good? 예. 굿 하지 마시고, good. 됐고요. 이 G 소리 때문에, 목구멍, 뒤쪽에서 나는 유블러 사운드라고 하는데, 그 소리 때문에 good이 되는 거예요. 모음 때문에, 으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요. good. 됐죠? 자, 두 번째는, 언제가 편리한데? 예, when is it convenient? 됐고요. 자, 세 번째는요, 언제가 안전한데? 자, 안전한 거 시작. Your turn. When is it safe? 맨 마지막은 언제가 유용한데 쓸모가 있어. When is it? 그렇죠. useful. 쓰임새가 가득 찬 거니까 useful이겠죠? 이걸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네. 하루에 사과를 언제 먹는 게 좋지? 이제는 많이 나왔어요. 이걸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내가 할수 없을 것 같았지만, When is it good? 나왔잖아요. 그러면 뒤에 먹다가 뭐예요? 먹다가. eat죠. eat. 예. 그다음에 사과니까 애플이고요. 애플 하나만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니까 apples가 맞고요. 그 다음에 하루 동안에라고 할때 in a day. 자, 늘 말씀드리지만 얘를 부정사라고 외우는 것보다 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루에 사과를 먹다 언제가 좋니?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과를 먹는 것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to가 있어야 됩니다. So when is it good to eat apples in a day? 알고 보니 어렵지 않죠? 발상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자, 언제 저를 만나는 게 편하신가요? 아까 나왔죠? When is it convenient? 자, when is it convenient? 그다음에 당신이 나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for you to meet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for you 당신이요. 뭐 하는 거예요? To meet me.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 Tom이 나를 만나는 게 언제가 편리할까요? When is it convenient for Tom to meet me? 아, 안젤리나가 저를 만나는 게 언제가 좋을까요? When is it convenient for Angelina Jolie to meet me? 이런 식으로 여기에 사람 이름만 한 100명 집어넣어도 100번 연습하실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지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 거. 바로 이집트로 여행 가는 것은 언제가 안전하니? 친구 사이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갔다 온 친구한테도 그죠? 그래서 안전한? 그렇죠. When is it safe? When is it safe? 뭐뭐 하는 것은 아까도 나왔죠? to 다음에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to travel. 어디로 여행 가는 거예요? 슈후! to travel. 그쵸? 예, to Egypt죠. 이집트로 바로 가는 거. 그래서 이집트로 여행 가는 시기가 언제가 좋은데, 언제가 안전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페트라, 그죠? 클레오파트라가 있는 곳이 바로 이집트였잖아요. 자, 그렇다면 나중에 한번 여기 여행도 가보시고요. 시기도 좀

알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 사과를 하루 동안에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연습해 봅니다. Let's try it again.

네, 그렇다면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바로 이겁니다. 하루의 상활을 언제 먹는 게 좋지? 그러면 대부분 아침에 먹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아침이지. 그러면 언제가 좋다? When is it good? 그래서 when is it good to eat apples in a day? 그러면 반응은 뭐예요? It's usually in the morning. 그렇죠? It's usually in the morn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when is it good to repeat this program? 언제가 좋을까요? 반복하는 거. Anytime you want. 원하시는 때 언제든 와서 보실 수 있도록 ebse.co.kr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항상 몸과 마음 다 건강한 그런 매 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Thanks a lot.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courage, and confidence.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가 달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0: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똥똥 선생님 알려주세요.
1: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짝수, 짝수예요. 짝수란 말 언제 들어봤나요?
3: 1학년 때 선생님이 짝수를 알려주셨는데 짝을 지은 수인 것 같아요.
1: 짝을 지은 수, 짝수. 짝수는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 되는 수란 뜻이에요. 즉, 짝을 이루는 수. 둘씩 묶었을 때 남는 게 없으면 짝수예요. 자, 이렇게 사탕 10개를 둘씩 짝 지어 놓았어요. 총 몇 쌍의 짝이 나왔죠?
3: 5쌍이요.
1: 와, 딩동댕동! 맞아요. 민준이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